0: 항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토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주입니다.

0: 8월 8일. 보통 이 무렵이면 여름휴가 많이 가실 때입니다.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가 성수기일 텐데 올해도 그럴까요?
1: 지난달 초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6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계휴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가기간이 8월 초순이 67.5%로 가장 많았고요.
0: 네.
1: 7월 하순이 23.8%, 8월 중순이 4.1% 순이었어요. 휴가 일수는 사흘, 3일 동안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말에 휴가 가는 데도 많을 거예요.
0: 그렇다면 장소도 궁금해지네요. 전통적으로는 바다냐 산이냐로 나뉠 텐데 폭염 아래서는 휴가철에 가는 장소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모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서 폭염이 심해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7말 8초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어디로 설정했나를 살펴봤대요.
1: 네.
0: 그랬더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사람은 늘었고 야외 레저 시설을 찾는 사람은 줄었더랍니다.
1: 어휴, 이해가 되죠. 네. 더워도 웬만해야죠. 복합 쇼핑몰, 극장, 과학관, 공연장 같은 곳으로 가는 실내 피서가 인기일 수밖에 없겠어요.
0: 네.
1: 이렇게 되면 여름은 자연과 친해지는 계절에서는 좀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죠. 네.
0: 여름이 갈수록 뜨거워진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죠.
0: 야외 활동이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아직 휴가 가지 않은 당당이님들, 수시로 짧은 휴가 즐기는 당당이님들, 폭염 지나고 나서는 바다와 산도 좋을 것 같은데 더위도 잊을 겸 달력 보면서 기상청 예보도 살피면서 기분 좋은 상상에 한번 잠겨보시면 어떨까요?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0: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자, 팔팔한 8월 8일. 토요일 여성시대입니다.
3: 며칠 전에 남대문 시장에 갔어요.
2: 예.
3: 뭐 소품들 필요한 게 있어서 다 닫으셨더라고.
2: 어, 왜요?
3: 8월 1일부터 8월 5일, 6일까지는 휴가입니다.
2: 아~
3: 지하상가, 그 예. 소위 도깨비상가라고 하는 수입상가는 완전히 다 닫았고, 남아있는 분들은 이제 1층 상가분들은 무더위 네. 속에서 참 잘 견디고 계셨죠.
2: 그렇군요.
3: 그래서 7말 8초라는 걸 정말 절감, 실감하고 왔어요. 이래서 7말 8초라는 거구나.
2: 네.
3: 어쩌면 이렇게 다 닫으셨을까? 섭섭하게.
2: 하긴 그분들에게 이제 손님들이 또 많이들 휴가를 가니.
3: 그렇죠.
2: 그 새해 우리도 그냥 쉬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3: 수산시장도 그렇대요. 수산시장도 닫아서 생선을 아무리 싱싱한 걸 받아놔도 이 더위에 얼음을 그냥 마구마구 버켓으로 퍼부어도
2: 평상시보다 더 필요하겠죠.
3: 네,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닫으신다 그러더라고요.
2: 그렇군요.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휴가를 내고 가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가벼울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이유로 그냥 이렇게 그렇죠. 문을 닫고 영업을 못하는 건 정말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3: 자영업자들 같은
2: 쉬면서도 이게 쉬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3: 덩달이. 네. 덩달이로 네. 쉬시는 거잖아요.
2: 예,
3: 덩달아서.
2: 예. 맞아요. 자, 하지만 이 무더위도 조금씩 누그러들길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박문수님이 주셨습니다. 며칠 전 직장 동료가 물었다.
3: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면 힘들지 않아요?
2: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시간이 유일한 나만의 시간이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출근길 30분, 퇴근길 50분. 하루 중 나에게만 허락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출근길은 내리막길, 퇴근길은 오르막길, 출근길은 어둠을 밝히는 길, 퇴근길은 빛을 흩뿌리는 길, 출근길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가는 길, 퇴근길은 바람을 날려버리는 길, 출근길은 저마다 사람들의 길이 열려있는 길, 퇴근길은 저마다 사람들의 길을 헤집고 가는 길, 출근길은 바빠 움직이는 길, 퇴근길은 서서히 가는 길.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와 인연을 맺은 건 7개월 전이다. 작년 12월 말에 8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짓고 있던 건물이 준공이 나고 새로 현장이 개설돼야 하는데 새로운 건설 현장이 자금 때문에 언제 개설될지 모른다는 이유였다. 매일 컴퓨터 앞에서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며 공사, 안전, 품질, 감리 등 인원을 뽑는다는 곳에 모두 이력서를 보냈다. 출퇴근 거리가 1시간 정도로 가능한 서울 경기권만 찾으니 사람을 구한다는 건설 회사도 몇 군데 없다. 건설도 불경기다. 첫째 아들이 발달 및 자폐 장애만 아니었다면 지방에 있는 건설 회사나 현장에 이력서를 넣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었으면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을 텐데 서울 경기권에 이력서 넣은 곳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구직 활동을 한 지 3주째가 되니 나의 눈높이도 한 단계 내려왔다. 저녁 무렵 도서관 컴퓨터에서 감리 교육을 받다가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니 새로운 회사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모집 공고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시청 옆 인근에 건물을 짓는데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2028년 3월까지 조그마한 관공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었다. 작은 건물이지만 2028년 3월 준공 예정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들었다. 계약직이지만 최소한 2년은 버틸 수 있겠다 싶었다. 이름 없는 회사지만 공사 현장하고 집하고 가까워서 지원하게 되었고 면접 후에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집하고 현장까지 약 7km

0: 1km 정도 되는 거리라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한번 해볼까 하는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며칠간 고심한 끝에 거금 15만 원에 지금 타고 다니는 녀석을 만났다. 이 녀석은 알루미늄 바디에 21단 기어, 삼천리 출신으로 가까운 곳을 달리기에 딱 좋은 바디를 자랑한다. 처음 안장에 앉았을 때는 엉덩이 통증이 왔는데 이제는 엉덩이가 단련됐는지 통증은 둔해졌다. 정신연령이 두 살에 멈춘 첫째는 나에게 운동과 휴식, 여가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로지 아들 옆에서 아들의 비위를 잘 맞추며 어르고 달래야 한다. 이런 아들과 공생 속에서 자전거는 나의 유일한 운동 도구가 되었다. 자전거를 타다 보니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생겼다. 첫째, 족저근막염인지 발 뒤꿈치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이 전보다 많이 완화됐다. 족저근막염이 허벅지 근육과 연결되었는지 허벅지 운동량이 생기기 시작하니 발 뒤꿈치 통증이 조금 나아져서 신발을 신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둘째, 로또 복권을 사는데 부담이 줄었다.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실행하면 하루 최대 600원, 월 최대 5,000원을 지역상품권 정책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돈이 입금되면 간혹 로또를 사서 대박을 꿈꾸는데 당첨이 안 돼도 부담이 덜하다. 셋째, 한겨울에도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면 등에 땀이 몽글몽글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 운동을 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든다.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니 몸에 근력이 없어져 살들이 흐물흐물해지고 누르면 통증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현상 유지는 하고 있구나 안심이 된다. 넷째, 주위 환경 변화를 느끼는 여유가 생겼다. 꽃들이 피는 모습, 나뭇잎이 풍성해지는 모습, 사람과 차들이 엉켜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가 생겼다. 물론 조금 아쉬운 점도 있다. 출퇴근 시간에 책을 못 본다는 것이다. 전 직장에 다닐 때는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리라서 지하철에서 책을 보기도 했다. 처음에는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집중이 되지 않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기로 한 것이다. 도서관에서 2주에 책 2권을 빌려다가 일주일에 한 권씩, 한 달에 4권씩 출퇴근 시간에 책을 읽는다는 것이 재미도 있고 지하철의 출퇴근 시간이 나에게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벌거벗은 세계사 시리즈, 한강의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현기영의 제주도우다,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시리즈 등 여러 책을 읽었다. 작년 한 해에 50권은 좋게 읽은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정신보다는 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 첫째와 같이 오랫동안 이 세상을 버티려면 체력이 먼저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이 허락하는 한 페달을 밟는다.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1: 근데 정말 양수 겹장이 아니라 이 자전거를 타면서 여러 가지가 네.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일단 건강을 시간을 따로 내서 뭐 이렇게
0: 챙기실 필요 없는 거죠.
1: 없죠. 출퇴근에 그냥 해결하고 이렇게 풍광을 즐기면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소중한 나만의 동굴이 될 수도 있겠어.
0: 운동도 운동이지만요. 네. 일종의 이분에게는 그 자전거 타는 시간이 하나의 해방구.
1: 해방구. 맞아요.
0: 예, 예. 그냥 시원하게 바람 맞으면서 그냥 이렇게 땀 흘리며 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사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휴대폰을 볼 수는 없으니까 네. 디지털 디톡스도 되겠네요.
0: 자연스럽게 되겠죠. 예. 또 집에 가면 또 이제 우리 아들 옆에서 함께 있어 주셔야 되니까.
1: 네.
0: 예. 그렇지 않은 시간만큼은 내가 페달을 밟으면 그냥 오롯이 네.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필요해요. 나만의 시간.
0: 아, 그러니까요. 네.
1: 자,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죠. 장명주님, 대구광역시에서 사연 주셨어요. 2년 전 우리 동네로 정희가 이사를 왔다. 40년 지기 친구지만 가까이 살게 된 건 최근이고 이사를 와서도 일을 하고 있어 자주 만나지는 못했다.

0: 그러다 3개월 전 일하던 가게가 정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생겼고 정희와 함께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제안했던 시니어 북스타트 수업과 정희가 제안한 파크골프 과정에 등록하고 같이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 두 수업이 목요일 같은 날의 오전 오후라 함께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정희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다. 정희는 정이 많다.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도 그렇다. 나는 아이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이다. 멀리 떨어져 사는 상황도 한몫하겠지. 서로 폐되지 말자는 핑계로 거리 두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희는 아이들과 가까이 산다. 딸아이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자주 왕래하면서 아이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음식을 해서 아이들을 부르거나 나눠주면서 아주 가깝게 지낸다. 좋아 보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 아이들이 엄마 환갑이라고 준 봉투를 고이 보관해 두었다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돌려주면 좋을까 고민하는 정희의 모습에 나는 그만 혀를 찼다. 네 환갑이라고 아이들이 마음을 놓은 건데 어? 이걸 돌려준다고? 야, 그러지 마. 너를 위해서 잘 쓰는 게 아이들 마음도 좋고 잘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다더라야. 이렇게 내가 일침을 놓으면
1: 그래, 네 말도 맞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네.
0: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타시면 정희는 벌떡 일어난다. 본인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래도 자긴 괜찮다나? 괜히 나만 부끄러워진다. 하루는 파크골프 수강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그림책 수업을 가던 길이었다. 버스 환승을 하는 중에 내가 골프채를 이전 버스에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뿔싸 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정희는 골프채를 두고 내린 버스의 번호와 장소, 시간을 메모했다. 그리곤 버스 회사를 검색한 후 회사 전화번호를 찾아서 알려주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 처리를 하는지. 역시 오랜 동안 일한 정희의 일머리가 빛나는 순간이었다. 정희 덕에 나는 안정을 되찾았다. 골프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와 점심시간 후에 정희가 알려준 버스 회사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는 것까지 정리되니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다.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중학교 2, 3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 여러 명이 왁자지껄 버스에 올라탔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아이들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한 개씩 들려 있었다. 그때였다. 버스가 흔들리면서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버스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은 야, 쟤 아이스크림 흘렸다 하면서 웃기 시작했다. 아이스크림이 녹아 점점 퍼져갔다. 내가 아이고 저걸 어째 하고 말하는 사이 정희는 망설임 없이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1: 얘야, 휴지 있니? 아줌마가 휴지 줄까?
0: 정희는 가방에서 휴지를 찾아 그 아이에게 건네주었다. 친구를 놀리며 웃던 다른 아이들도 정희의 행동에 순간 조용해졌다. 아이스크림을 흘린 아이는 쭈뼛하면서도 정희가 준 휴지를 받아서 바닥을 닦았다. 쓱쓱 대충 발로 닦을 법도 한데 그 아이는 쭈그려 앉아 흘린 아이스크림을 손으로 꼼꼼하게 닦았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니 입을 꾹 다물었다. 어머나, 손으로도 깨끗하게 닦고, 아유 정말 착하다. 나도 그 아이를 칭찬해 주었다. 아이는 남은 휴지를 정희에게 돌려주며 감사하다고 했다. 다음이 바로 우리가 내려야 할 정류장이었다.
1: 정말 착한 친구구나. 오늘 하루 잘 보내.
0: 정희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 그 아이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아이가 웃으며 머리를 약간 숙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은 엄지를 내보이며 흔들어 주셨다. 버스에 아이스크림이 흘러 다들 당황했지만 정희의 빠른 대처로 버스에 있던 모두가 기분 좋아

0: 가진 날이었다. 그날 있었던 일은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다.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선뜻 휴지를 꺼내주었을까? 사실 나에게도 휴지가 있었는데 차마 생각하질 못했었다. 이런 행동은 태도에서 나온다고 본다. 평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진 못할 것이다. 정의는 그런 태도로 사는 친구였다. 새삼 정의에게 존경의 마음이 들었다. 그날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들보다 훨씬 값진 것들을 배웠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아이스크림을 흘리고 닦지 않는다면 다음에 그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녹은 아이스크림을 밟아 신발 바닥이 끈적끈적해질 것이고 끈적해진 신발로 다니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스 바닥은 더러워질 것이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니 더욱 그럴 게다. 그뿐이겠는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 타인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끝까지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알게 된다 하더라도 모르는 척하면 된다는 경험이 쌓일 수 있겠다. 죄책감을 안게 되는 것인데 그 아이도 옆에 있던 친구들도 찝찝한 기분이 남을 것이다. 정의의 행동으로 아이들 역시 많은 걸 배웠겠지만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나는 정의와 같은 태도로 세상을 사는 것이 어른이 아닐까 생각한다. 큰돈을 기부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나에게는 정의와 같은 태도로 행동하는 것도 다르지 않아 보였다. 어쩌면 더 중요해 보이기까지 했다. 정의의 행동은 나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가끔 불편해 보이는 것이 있어도 모른 척 못 본 척 했었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태도로 다가간다면 그들도 나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느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나눌수록 선한 영향력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일상 속 변화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날 내 친구 정희에게 배운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 이 글을 적는다.
1: 야, 그렇게 버스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네. 떨어뜨렸을 때 그냥 눈살 찌푸리고 갈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네, 네, 그럼요.
1: 아유, 뭐야, 저 어떡해. 근데 너무나 친절하게 휴지를 건네며 말씀을 건네는 게 그 학생들에게, 그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뭔가 묵직한
0: 그렇지.
1: 예, 움직임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0: 제 아이스크림 떨어뜨렸어 하다가 입을 꾹 다물잖아요.
1: 네. 그걸 건네받은 친구도 그냥 쓱쓱 닦고 손으로 척 이렇게
0: 꼼꼼하게, 네,
1: 꼼꼼하게 닦았다는 거 보니까 뭔가 그 묵직한 울림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진짜 선한 영향력이네요.
0: 그렇죠. 정희 씨 멋진 네. 어른이네요.
1: 뭐 잔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친절하게 휴지를 건넨 건데
0: 그 행동으로.
1: 네.
0: 1부에 소개된 박문수님께는 홈카페 꾸러미, 장명주님께는 굿데이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네. 저희는 광고 후 옆집 변호사로 돌아오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2: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한우도 먹고 말이야.
1: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지금 강원도 강릉에 시간당 무려 76mm에 달하는 기습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 밖에도 포항 등 동해안 지방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비껴가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은 모레까지 최고 150mm 이상 많은 비가 예보된 상태인데요.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면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나 고립될 수 있으니까 휴가 중이신 분들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강릉 일대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으로 강릉 1터널 안에서 2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했고 이 여파로 주변이 매우 혼잡한 상태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간은 법의 도움이 필요한 당당이님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옆집 변호사.
1: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려운 법 문제도 해결책을 딱 정확하게 던져주는 딱변.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예. 딱 부러지는 변호사. 아, 네. 네, 딱변 신민영입니다.
1: 예. 원래 똑 부러져야 되는데 딱 부러지시네요. 네. 예. 딱자 들어가는 것 중에 야물딱지다는 있어요. 그죠?
2: 오, 예. 오랜만에 예. 듣는 단어인데.
1: 아주 야물딱지네.
2: 평생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입니다.
1: 에이, 설마요.
2: 진짜 어디서 허술하다는 얘기만 듣지. 어머. 야물딱지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0: 아유, 그러시구나.
1: 하지만 우리에게 해결책을 딱 던져주시는 우리 신민영 변호사님. 오늘도 당당이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찰이나 유언지에 가면 소원을 이뤄준다고 해서 바위에 동전을 붙이기도 하고 분수에 동전을 던지기도 하잖아요. 그 동전들은 주인이나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동전을 몰래 주워간다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여행하다가 실제로 동전 주워가는 사람을 봤거든요.
0: 오.
1: 아하.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죠?
2: 네.
1: 저렇게 수북하게
0: 그렇죠. 네. 동전들이 보이니까. 저게 다 돈인데. 네. 어쨌든 그 분수나 연못 중앙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 비는 분들은 많은데 이걸 가져가면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2: 절도죄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있다고 본다.
0: 네.
1: 예, 확실하게 절도죄다는 아니네요.
2: 뭐 그럼 절도죄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예.
1: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세요.
2: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1: 아, 관리 주체.
2: 네. 예. 보통 동전 던지는 곳은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0: 아.
1: 오, 그래요?
2: 그쵸.
1: 어디가 관리 주체예요?
2: 보통 사찰이라든지.
0: 네.
2: 아니면 최근에 뭐 뉴스에서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청계천에서 한번. 네. 그 관광객이 와서 동전을 주워가서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0: 네.
2: 청계천의 경우에도 서울시설공단이 그 청계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아. 그 장소를 관리하는 곳이.
2: 맞습니다.
1: 관리 주체가 되는군요.
2: 맞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진 순간 법적으로 이 동전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그 관리 주체로 귀속이 되게 되고.
1: 예.
2: 그래서 뭐 사찰 같은 경우는 사찰 측. 그리고 이번에 청계천 같은 경우는 서울시설공단으로 귀속이 되게 되고 설령 내가 던졌다 하더라도 던진 순간에 다시 주워 오게 되면 이거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절도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한번 내 손을 떠나면 이제
2: 맞습니다.
1: 소유주도 달라지는 거예요.
0: 네. 그냥
1: 우와.
0: 하기사 로마의 트레비 분수 보면 그 동전 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2: 맞습니다.
0: 네. 어마무시하게 나온대요.
2: 네.
1: 그러겠죠.
2: 네. 그래서 저도 뭐 어릴 때 한번 동전 넣고 소

0: 네. 네.
1: 그럼 송괴죄는 어떤 경우에 송괴죄가 되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2: 예.
1: 첫 번째,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2: 타인 소유.
1: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에 해당해야 돼요.
2: 아, 네.
1: 근데 양현 씨가 방금 다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돌탑의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없다, 없거나 불분명하다고 봐야 될 것
0: 그렇죠.
1: 같아요. 지나다가 그냥 돌 하나씩 올려놓고 가는
0: 그렇죠.
1: 거니까, 이거를 네. 누구 소유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없다고 봐야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는 재물로 보기가 힘들죠.
2: 네, 돌이니까.
1: 네, 재물이라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양현 씨 말씀 주신 대로 바람 불면 쓰러지고 뭐 조금만 흔들려도 쓰러지는데 이거를 재물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돌탑을 부순다 하더라도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2: 네.
0: 아버지 소원대로 변호사가 될 걸 그랬어.
2: 와, 그러니까 또
0: 어린 날
2: 네. 딱 짚어주시니까. 뭐랄까 동물적인 본능에 이게 딱 있으시네.
1: 맞습니다. 네. 항상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그 얘기에 줄거리나 예. 이런 걸 잘 잡고 가시는 것 같아요.
2: 역시 법 없이도 사실 법이 몸 안에 그냥 본능적으로
1: 맞습니다.
2: 내재가 돼 있으시네.
0: 네.
2: 근데 이거 실은 찝찝해서라도 이거는
1: 맞습니다.
2: 그래도 뭐 재물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0: 네.
2: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쌓여 있는
0: 거
2: 그걸 굳이 부수는 그
0: 그건
2: 못된
0: 좀
2: 마음
0: 이상한 마음이죠. 네.
1: 신령님이 네. 노하실 수도 있고
0: 하나씩 그렇게 얹고 지나가는 거를
2: 맞아
0: 심술이죠 심술
1: 맞습니다.
0: 네.
2: 법에 저촉되진 않더라도
1: 맞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돌탑 얘기를 말씀 주셨으니까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눈사람.
2: 어? 예.
0: 네. 아, 네.
1: 겨울철에 눈사람 부수면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네. 질문도 많이 받는데 같은 이유로 보통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일단 불분명하고요.
2: 예.
1: 설령 뭐 소유자가 내 거 이거 내 눈사람이다 생각했다 하더라도 결국엔 눈 뭉쳐놓은 거에 불과하잖아요. 이걸 재물로 보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1: 하지만 뭐 가게나 이런 데서 좀 그 판촉용으로
2: 예.
1: 홍보용으로 공들여서 만든 눈사람 있잖아요. 뭐 캐릭터 모양으로 만든다거나 이거는 재산적 가치가 있고
2: 네.
1: 또 소유자도 가계로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부순다면 손괴죄가 될 수 있지만
2: 네,
1: 일반적인 경우에는 눈사람을 부숴도 이거는 죄가 되지 않고 실령님도 노하지 않는
2: 그래도 동네 꼬마 녀석들이나
0: 맞아요. 네, 여럿이 힘을 합쳐서 만든 건데
2: 선생님 만든 걸 굳이 부수고 할 필요가
1: 그 마음이 맞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2: 예, 예. 자, 이렇게 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방에 사연 남겨주세요. 짧은 상담 사연은 문자와 미니로도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800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은 무료예요. 이제 첫 번째 상담 편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큰형은 어머니에게 사업자금 8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어머니 소유의 상가에서 13년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장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890평의 시골 땅은 삼형제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작은 형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재산을 정리하면서 시골 땅이 큰형으로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토지 분할을 요청했지만 큰형이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께 지원받은 사업자금 8천만 원과 오랫동안 내지 않은 상가 임대료, 시골 땅까지 모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사업자금과 상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장사한 내용은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토지가 큰형 앞으로 넘어간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자, 아니 저 유류분 반환 청구 말씀을 주셨는데
0: 네네.
2: 저희 옆집 변호사 코너에서도 많이 다뤘었잖아요.
1: 맞습니다.
2: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1: 네, 유류분은 까치밥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0: 네네네.
2: 까치밥이다.
0: 네.
1: 뭐 까치밥은 옛날에 홍시 딸 때 이제 맨 위에 있는 홍시는
2: 네.
1: 그 동네에 있는 까치들 밥 굶지 말라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까치용으로 남겨놓고 따는 거를 까치밥이라고 그러는데
0: 네.
1: 유류분 역시 비쌉니다. 상속인을 위한 까치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 까치밥이다.
1: 어느 한 상속인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을 아예 못 받는 상속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2: 네.
1: 뭐 부모님이 특별히 좀 마음에 안 들어 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느 한 상속인이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유류분이에요.
2: 네.
1: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래 받았을 그 상속분의 2분의 1 보다도 미달해서 받으면 2분의 1까지 채워서 받을 수 있고요.
2: 네.
1: 그리고 직계 존속, 보통 부모님이죠. 의 경우에는 원래 제가 본인이 상속받을 부분의 3

0: 3분의 1 미달에서 받으면 3분의 1까지 채워서 받을 수 있는 게 유료입니다.
1: 네.
2: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께서 삼형제에게 땅을 남기셨는데 그 땅이 전부 큰형 앞으로 넘어가 있다는 걸 이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1: 네, 네.
2: 지금이라도 당당이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0: 오, 가능성은 있습니다.
2: 그래요?
0: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재산을 자녀인 당당이님이 못 물려받은 거잖아요.
2: 네.
0: 그런데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받을 몫의 반도 못 받았다. 라고 하면 반까지 채워달라. 라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2: 누구한테요?
0: 네. 많이 받아간 사람한테.
2: 아, 큰형님한테.
0: 네. 그래서 2분의 1까지 청구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시효입니다.
2: 시효?
0: 네.
1: 네.
0: 유류분이 시효가 짧아요.
2: 오호, 그래요?
1: 아. 네.
0: 일단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된 된 이후 그러니까
1: 네.
0: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10년이 지나면 일단 그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해요.
2: 예.
0: 그래서 지금 사인의 경우에는 네, 유류분이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돌아간 지 10년이 지났으면 이 유류분 청구를 못하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된 것과 그리고 어? 내가 받을 게 있었는데 못 받았어.
2: 예.
0: 그러니까 유류분이 발생했어. 예. 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 1년이 지나면 또 안 돼요.
2: 알게 되는 것부터 1년이 지나면
0: 네, 다르죠? 맞습니다.
2: 뭐?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보통 이 두 번째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못 하십니다.
2: 오. 아, 조금 빨리 하셔야겠네.
0: 네.
1: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0: 그럴 가능성이 있죠. 보통 이제 형제 간의 일,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 알고도 이제 말도 못 하거나 아니면 그냥 얘기로 풀어볼까 하다가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연의 경우에는 시효가 지나지 않으셨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뭐 사업자금이랑 상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장사한 건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고 토지가 큰형 앞으로 넘어간 건 최근에 알게 된 거니까
0: 네.
2: 이 토지 관련해서는 유류분 청구가
0: 맞습니다.
2: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0: 네. 1년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하셔야 돼요. 안 날로부터.
2: 네,
1: 네. 네.
3: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알게 된 날이 이 날이다라는 걸?
0: 보통 뭐 가족 간에 뭐 녹음이
3: 얘기?
0: 있다든지
3: 네.
0: 아니면 문자 메시지가 있다든지.
2: 이번에 네. 녹음이 있긴 쉽지 않고.
3: 쉽지 않지.
0: 네.
2: 문자나 뭐 이런 건 주고받을 수는 있었겠다.
0: 네. 보통 그래서 청구를 하게 되면
3: 네.
0: 그 많이 받은 쪽에서 너 1년 지났는데? 하면서 이제 문자라든지 아니면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용 증명거라든지 뭐 이런 걸 주섬주섬 꺼내서 이제 꺼내놓곤 합니다.
3: 네. 근데 당당이님 입장에서는 큰형은 어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많은 걸 받았는데 그것도 상속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뭐
3: 네.
0: 내역을 보니까 생전에 사업자금 8천만 원 받으신 거.
2: 네.
0: 그리고
3: 상가 임대료,
0: 네. 네.
3: 시골 땅.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료 안 내고 장사하게 해준 거.
3: 그렇지. 네. 오랫동안.
0: 네. 그리고 네. 땅 850평. 뭐 이렇게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 네.
0: 일단 8천만 원 사업자금의 경우에는 유류분 대상 돼요.
2: 돼요?
0: 네, 들어갑니다.
2: 사업자금이.
3: 아, 네. 네.
0: 그리고 두 번째, 토지 890평, 이거 준 것도 당연히 유류분 받는 대상이 됩니다.
2: 예.
0: 근데 문제는 이 말씀하신 상가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 거 있잖아요.
2: 예, 13년 동안 내지 않은 임대료.
0: 네. 이거는 유류분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2: 이건 받았다기보단 안 낸 거니까 그런 건가요?
0: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2: 예.
3: 도움을?
0: 네, 부모가 무상으로 이렇게 뭔가 해준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류분 대상으로 인정 안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러면
2: 예.
0: 뭐 이를테면 어떤 자녀는 20대 때 제가 출가해가지고 뭐 밥도 안 얻어먹고
3: 네. 네.
0: 집에서도 안 살고 그러는데
3: 네.
0: 어떤 자녀는 뭐 40대 때 될 때까지 밥 얻어먹고
2: 네.
0: 네. 집에서 그냥 부모님에 살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임대료 따져야 되고 그리고 뭐 새끼 밥값 따져야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3: 그렇구나.
0: 보통 부상으로 해준 거는 유류분 대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2: 네, 네. 자, 그럼 사업자금 관련된 것 그리고 토지
0: 네.
2: 800평에 관련된 것 유류분 청구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건 빨리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 되기
3: 네.
0: 때문에
2: 예.
0: 네, 빨리 좀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3: 네. 자, 다음 상담 편지 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256세대로 일반 주차 공간은 세대당 1.1대 수준이지만 등록 차량은 548대여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 겨울 주차할 곳이 없어 멀리 차를 세운 한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힘들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된 후 저부터 실천하자 하는 마음에 집에 있던 차 두 대 중 한 대를 처분했고 한 달 넘게 직접 실측도 하고 논문도 찾아보면서 일가구 한

0: 가구 1차량 우선 배정 후 2차량 가구에는 합당한 주차 비용을 부과해 공동 관리비를 차감해 주자. 또 남는 차량은 건너편의 300여석 규모 무료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자 등 상생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안했습니다. 동대표회의에 참석해서 직접 설명하고자 일요일 오전 시간만 피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동대표들은 보란 듯이 그 시간에 회의를 잡았고 1가구 2차량 허용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회의 결과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동대표들이 발표하지 말라고 했다며 거부했습니다. 또 시청 역시 지자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 동대표 회의에다 말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저의 요구에 주민투표가 진행되었으나 현재 주차장의 약 40% 이상을 장기간 선점하고 있는 다수의 이익에 밀려 대안은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결국 한 대 차량만 소유한 세대와 늦게 퇴근하는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대표 회의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늘 비어 있으니 다수결로 정해서 장애인 공간도 최소한으로 없애자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1. 주차 기준을 정할 때 구체적인 팩트와 대안이 있음에도 주민투표라는 다수결의 이름으로 1차량 가구나 늦은 퇴근자 같은 소수에게 일방적인 독점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두 번째 질문. 입주민 대표회의의 회의록이나 결정사항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관리소장과 동대표의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 아닌가요? 입주민 개인이 이에 대응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 아파트 자체 주민 투표나 동대표 다수결을 통해 장애인 주차 구역이나 전기차 충전 구역 같은 법적 의무 설치 공간을 축소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소수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해결책이 있을지 변호사님의 따뜻하고 명쾌한 조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와, 아니 지금 우리 당당이님이 이웃을 위해서 차도 본인 차도 이제 한 대 팔고 네.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입주자 회의에 제안도 했는데 이런 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네. 않는 상황이라
2: 아주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1: 네.
2: 정치를 하신다면 이런 분이 정치를
0: 맞아요. 네.
1: 네. 실천하며
2: 맞습니다. 네.
1: 예.
2: 하지만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0: 그래요?
1: 네. 없어요?
0: 아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2: 그 대체적으로
0: 주민 투표나 입주자 대표. 네,
2: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0: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도요?
2: 아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네. 일단 네네. 결정된 사안에서는 법원은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일단 다 떠나서 사용과 아주 유사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네.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뭐라고 돼야 될까? 입주자 대표 그러니까 입대위 쪽에 그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었습니다.
1: 네,
2: 2022년도의 판결인데 네. 이 그 판결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체 주차 면수가 584대였어요.
1: 네.
2: 근데 등록된 차량 대수는 800대였습니다.
1: 오.
2: 그러니까 넘어섰죠 이미.
1: 네.
2: 그러니까 사연처럼 한 주민이 나서서 아 세대당 최소 한 자리는 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0: 네네.
2: 그래서 이렇게 좀 입대위에서 의결을 해달라.
1: 네. 그러니까
2: 대표자위에서 의결을 해달라라고 법원에다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떻게 결정을 했냐. 한마디로 아, 법원 입장에서는 입대위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킬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입대위에 손을 들어준 듯한 네, 그런 입장을 그러니까 취했습니다.
1: 뭐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더라도
2: 네.
1: 법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나 보군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거기 사는 분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2: 맞습니다.
0: 손 떼고.
2: 네. 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법원이 그러니까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런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사항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0: 그렇죠.
2: 그 누구도 입대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을 거예요.
1: 아, 네.
2: 네. 그냥 좀 해보다 바로 법원으로 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입대위에서 권한을 갖고 주민 자치적으로 해결을 하라. 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입대위에서 결정한 게 현저하게 이상하다. 라고 하면 그때 뭐 무효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현저하게 이상하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 네, 그렇죠.
1: 이 부분이 이제 쉽지는 않아요.
0: 쉽지 않다.

0: 거의 없습니다. 아, 네, 거의 없고 같아. 거의 네. 없는 가운데 이제 무효가 인정된 한 두 가지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상가랑 아파트랑 이렇게 같이 쓰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1: 네네. 네.
0: 그래서 보통 뭐 상가 방문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면서 상가 갑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상가 앞으로 니들은 주차장 5대, 5면만 써. 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2: 네.
0: 이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과도하다라고 해서 무효다라고 법원에서 이렇게 네. 판결을 했는데,
2: 네.
0: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상가는 5면이면 이건 사실 없는
2: 거나 네. 마찬가지잖아요. 없는 숫자죠.
0: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주차장 이용권을 완전히 박탈한 거나 다름없는 이상한 결정이다라는 판결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주차장 면수를 임의로 줄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2: 아하.
0: 그러니까 네. 주차장 면수를 줄여서 게이트 설치하고 도로를 설치했는데, 공용공간을 이건 또 줄이는 것에 해당하는 하니까 이건 또 무효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는데
1: 예.
0: 그 외에는 보통 입대위의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고 그리고 입대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이제 당당이님의 또 다른 답답하신 부분이 회의 내용을 공개해달라
0: 네.
1: 했는데 이것도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0: 이거는 이거대로 문제예요.
1: 아 이건 또 문제예요?
0: 네. 하지만 이 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회의가 자체가 내용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1: 아, 네.
0: 다만 회의록이 그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셔가지고 이게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관리구역에 정한 방법대로 따라서 이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뭐 관독기관의 제재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을 감독기관에 지자체에 네. 제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자체에 네. 찾아가셔서.
2: 나는 은근 생각하면 이 사람들 되게 이상하다 생각되는 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1: 네.
2: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거 가니까 그냥 밀어버리자.
0: 네.
2: 이거는 참 법치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 황당한 거죠.
0: 이거는 황당한 거 맞습니다.
2: 네.
0: 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어떤 것도 가능하냐. 입주자 대표위에서
1: 예.
0: 이 동네에 들어온 순간부터 서로 주먹질하는 거는 불문한다.
2: 뭐 이런 식으로
0: 네. 네.
1: 뭐. 그러니까
0: 법 위에 있는 아파트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2: 아~
0: 야차룰 아파트. 아~
1: 예.
0: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뭐 입대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보다도 위에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2: 네.
0: 뭐 장애인 주차구역을 줄이자. 우리는 전기차 주차구역을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류의 법 위에 있는 결정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2: 그렇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0: 맞습니다.
2: 그렇죠? 봐야죠.
1: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0: 네, 지자체에 신고해야 되고 넘어서서 네. 이거는 뭐 장인 주차구역 없애거나 이런 거는 경찰에 신고해도
2: 되니까. 예, 예, 예.
1: 그러네요.
2: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옆집 변호사 우리 신민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기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5: 모든 인쇄 가능한

0: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듭디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듭디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듭디아.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닦을 때 되셨죠?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저희는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명곡극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안동 MBC 건강놀이교실이 8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안동병원 13층 컨벤션 홀에서 열립니다. 초대 가수 정연호, 강사 신동과 함께 정연호의 기죽지 마라, 미스고 등을 불러봅니다. 입장료는 1,000원이며 입장권은 당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입장료는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됩니다. 당일 참가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안동 MBC 건강노래교실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0: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팀의 대리
0: 음주 후엔 팀의 대리 팀의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프리시즌 애스턴 빌라전에서 골맛을 봤습니다. 김민재는 홍콩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애스턴 빌라와의 친선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37분 비쇼프의 프리킥에 머리를 갖다 대 팀의 선제골을 안겼습니다. 김민재는 후반 18분에 교체됐고 뮌헨은 애스턴 빌라의 2-1 승리를 거두고 아시아 친선 일정을 마쳤습니다. 벨기에 클럽 브리회로 이적한 축구대표팀 수비수 이한범이 데뷔전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이한범은 코르트레이크와의 벨기에 리그 1라운드 홈 개막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3-0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한범은 첫 경기부터 경기 최우수 선수를 차지했고 브리회는 오는 16일 레벤 원정에서 리그 2연승에 도전합니다.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협상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제 유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ICE 선물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55로 전장 대비 1.3% 올랐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이용 수수료로 화물 가치의 5에서 7%를 원하고 오만은 3% 수수료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 밖으로 악화돼 금리 인상 기대론이 후퇴하면서 현지 시간 7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2% 상승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고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8%와 1.3% 올랐습니다.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한 에어비앤비가 17% 넘게 급등했고 낙관적인 투자 전망 보고서가 나온 스페이스X도 16%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반도체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44% 내렸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 산지 30에서 80mm, 경북 남부 동해안 20에서 60, 강원 동해안 산지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예보됐는데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운 날씨에 습도가 더해지면서 더욱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부산 33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순면으로 만든 제품은 부드럽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데요. 하지만 제조 과정은 친환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면화 1kg을 얻기 위해 수천 리터의 물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이 안타까웠던 한 시민이 10년 전 섬유 재활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버려지는 침구류를 손질해서 원단을 얻는 건데요. 오염 부위를 제거한 다음 해체해서 재생 면사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티셔츠나 수건을 만들어 판매하죠.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는 전략, 사회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0: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1: 김일중입니다. 이제 잠시 후엔 명곡극장이 문을 여는데요. 명곡극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청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우물파. 예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나는 이 노래만 좋아한다 하시면서 한 곡만 쭉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신청곡은 그 필대로 느낌대로 매번 다른 노래를 신청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0: 어느 쪽이든 저희는 환영합니다. 아휴, 여름이면 이 노래 들어야지. 오늘은 이 노래다. 지금 이 순간 느낌 가는 대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사계절 내내 나는 이 노래만 원합니다. 소나무 같은 취향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1: 이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는
0: 여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2: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1: 건강기능식품.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5: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4: 여성시대
5: 명곡
4: 극장.

0: 1일이니까 팔팔하게 시작해볼까요? 첫 곡으로 9514님이 주셨네요. 남편이랑 전주에서 여름 휴가 보내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학생 때 와보고 10여 년 만에 와본 건데 변한 듯 변하지 않은 곳 같아서 새로웠어요. 남편과 제 사이 같았달까요? 만난 지 언 12년. 항상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이 곡을 바칩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이재훈이 함께 부른 노래 오아시스. 이 곡도 대표적인 여름 곡이거든요.
1: 그렇죠.
0: 예. 뚜뚜뚜뚜와 뚜와. 예. 막 이래. 뭐 이러면서. 뭐.
1: 자, 노래로 갑니다.
0: 아, 그럴까요?
1: 네.
0: 예.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바치는 노래. 멋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이재훈이 함께한. 이야, 여름이다. 막 이래. 이랬던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2: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그쵸? 맞죠? 막 그렇게 시작하죠?
1: 네. 참 명곡이다. 여름이면 국이 들어가야 된다.
0: 역시.
1: 네.
0: 이재훈 한 스푼이 들어가야 돼요.
1: 맞아.
0: 이재훈님의 그 청량한 목소리가 참 네. 좋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명곡들 사연과 함께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미니로 이순재님이 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스크림 가격 얼마부터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이스 깨끼 50원. 판맛 한 가지 팔던 때가 기억납니다. 요즘은 뭐 다양한 맛이 있지만 그때는 딴딴했던 판맛 아이스 깨끼가 최고였죠. 아, 갑자기 땡기네요.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이 노래라도 들을까요?
0: 야, 야 아이스크림 가격을 얼마부터 기억하는지.
1: 한번 기억해 보세요.
0: 저는 실은 이런 가격 기억을 잘 못해요.
1: 아,
0: 예, 그냥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학교 앞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동그랗게 이렇게 오렌지처럼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 거기 뚜껑 이렇게 딱.
1: 아, 네. 아이스 깨끼. 저도 예. 그거 기억나요.
0: 스푼처럼 이렇게.
1: 맞아, 맞아.
0: 예, 그러면 아주 새콤한 그런 아이스크림 좀 기억나는데. 그래, 잎사귀가 숟가락으로 돼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저는 그 사제 아이스 깨끼. 학교 앞에서 그 드라이 아이스인지 소금인지 그 잔뜩 넣은 통 안에 또 다른 통이 있어서 거기 아이스 깨끼가 만들어졌어요.
0: 네.
1: 그래갖고 이렇게 동그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담는 그릇 용기가 예. 따로 똑같은 모양으로 있어가지고 아이스 깨끼 주세요. 그럼 꺼내서
0: 네.
1: 막 돌리는 통에서 꺼내서 그 고무 바킹을 이렇게 없애고 위를 뚝 따서 이렇게 빼서 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딱딱하고 맛있는 얼음인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제 아이스 깨끼를 기억합니다.
0: 그런 것도 한 50원 막 이렇게 했을까요?
1: 50원이 뭐야? 10원 뭐 5원 그랬던 시절이에요. 어디다 10자 공짜를 하나 더 붙여. 우리는 헛 숫자였어요. 1, 2, 3, 4, 5, 6, 7, 8.

0: 아니고 10원이면 크지.
1: 저렴하다.
0: 네?
1: 진짜 저렴해요.
0: 저렴해. 그럼. 예.
1: 자, 오늘 덕분에 아이스크림 추억까지 저희가 떠올려봤습니다. 신청하신 곡 나갑니다.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0: 네, 아 시원한 여름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1: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에 이어서 또 명카의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네. 이 3585님의 신청곡이었어요.
0: 네. 요 냉면. 이 노래 냉면. 시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1: 진짜 냉면이 땡기거든요.
0: 물론 네? 그렇죠.
1: 그래요. 요, 이 날씨에.
0: 예. 근데 이 노래도 또 시원한 노래니까. 미니로 이지혜님이 요즘 날씨 정말 한증맛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석시원한 냉면을 자주 먹게 되네요. 하시면서 노래도 요 냉면 주문을 해주셨고. 3585님은요.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저는 여행 가던 길에 평양냉면 처음 먹고 깜짝 놀라던 남편 얼굴을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납니다. 함흥냉면에 겨자, 식초 잔뜩 넣고 먹던 사람이 이 평냉을 먹고 그 슴슴함에 당황하던 모습이란 제 웃음 버튼이에요. 하시면서 역시 냉면을 시키셨는데 두 분 다 잘 들으셨죠?
1: 잘 들으셨겠죠. 네. 일중 씨는 평냉파예요? 함흥냉파예요?
0: 저는 확실히 이제 평냉파인 것 같아요.
1: 어, 그래요.
0: 그러니까 면이 그냥 그 메밀로 만든 이렇게 쫙 이렇게 잘
1: 네, 끊어지는
0: 면이 너무 좋아요. 국물도 그냥 슴슴하게.
1: 슴슴하니.
0: 예, 예. 어떠세요?
1: 저는 뭐 아버지가 이북분이셔서 아~ 당연히 평냉이죠.
0: 예, 예.
1: 함흥냉면을 먹어본 게 뭐 평생에 그저 한 두 번, 세 번?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네.
0: 너무 즐겨서 힘들어요.
1: 맞아요.
0: 힘들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물론 비빔냉면 이런 거는 함흥냉면도 맛있는데, 아, 면이 너무 질겨. 요즘에는.
1: 맞아요.
0: 툭툭 끊어지는 메밀면이 좋더라고요.
1: 아, 우리는 무슨 결혼식장에 가서 이제 잔뜩 먹고 집에 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예. 결혼식은 낮에 있었어요. 야, 이젠 저녁은 건너뛰고 그랬는데 냉면 생각이 나서
0: 불현듯
1: 도저히 잠이 안 와요. 그래 뒤지니까 냉면과 육수가 사놓은 게 있더라고.
0: 어디 있으셨어요?
1: 그래서 거기다가 동치미 육수도 동치미 국물도 합하고 그래가지고 맛있게 달걀을 반 개 잘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육수와 냉면, 평양 냉면, 그 다음에 거기다 달걀 반 개.
0: 야,
1: 아주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0: 집에 딱 구비가 돼 있으니까 드시고 싶을 때 바로 드시고.
1: 그렇죠.
0: 최고다.
1: 그래요.
0: 자,
1: 그랬어요.
0: 맛있는 얘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명곡 극장 3부 끝곡을 향해 갑니다. 2080님의 추억 속 명곡인데요. 83년도에 첫 직장에 취업해서 야유회를 갔었는데 부서별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 노래를 불렀더랬죠. 유심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1: 아우, 이 노래도 많이들 사랑하시죠?
0: 네, 꾸준히 또 신청곡으로도 들어오고요. 자, 그렇다면 이 곡 3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 4부로 다시 올게요.

0: 오늘도 안전하게 가족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지금 강원도 삼척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속도 줄여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는 통행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의 비 소식과는 또 정반대로 서쪽 지역으로는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뒤 11시부터 전남 장흥, 구례 완도군, 또 경북 청송과 봉화군에 폭염 경보가 새롭게 확대 발령되는데요. 오늘 한낮에 전주 36도, 창원 37도, 서울도 35도 등으로 폭염이 이어지니까 한낮에 무리한 야외 활동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요금소 일대 정체 심합니다. 박수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여름 바캉스로 추억여행 하실 분들 명곡극장으로 사연과 함께 노래 신청해 주세요.
1: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노래도 좋고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추억 속 명곡도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어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0: 1140님은 이런 추억이 있으시네요. 벌써 35년 전이에요. 91학번 새내기 때 동아리 가입하고 동기 기수 기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수별로 기가라는 게 있었는데
1: 기가.
0: 대부분 선배들은 민중가요를 기가로 정하고 저녁 술자리에서 동기들과 불렀어요. 저는 그때 민중가요 대신 이 노래를 기가로 정했고 선배들이 저희 보고 신세대라며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91학번이 신세대일 때가 있죠. 그럼요. 네, 이승환의 좋은 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어, 보통 민중가요를 이제 그 기수의 노래로 정하는데.
1: 네.
0: 아, 이 곡을. 야, 이승환의 좋은 날. 어, 들어보면 알 것 같은데. 91학번이면 저에겐 거의 조교 선생님 정도의 학번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98학번이니까.
1: 네, 그렇군요. 네.
0: 그런 91학번도 신세대라 불렸던 네, 그 시대의 동아리 기가 듣겠습니다. 이승환의 좋은 날.

0: 한 번씩 이렇게 어깨를 쫙 으쓱 할 수 있으니까.
1: 동아리 해보셨어요?
0: 예예. 예.
1: 어떤 동아리였을까?
0: 아, 저도 이제 광고 제작 뭐 이런 쪽으로.
1: 예. 오, 했었는데. 언론 계통으로 역시. 네. 네. 네.
0: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네. 광고계 이제 출품 뭐 이런 네. 것들.
1: 난 노래 동아리 했는 줄 알았지.
0: 그때는 제가 노래 소질이 있는지
1: 네.
0: 예,
1: 밝혀지질 않았어요. 몰랐어요. 스스로 몰랐어요.
0: 네네네. 네. 네.
1: 네. 네. 만약 지금 할 수 있다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요?
0: 좋아요.
1: 10분 동안 웃으래.
0: 아, 그러니까.
1: 즐겁게.
0: 아, 우리 배웠죠? 네. 이건 호르몬 시간에. 아, 생각만 해도 웃기네. 아, 그때는 제가 노래 소질이 있는지 몰랐다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 너무 웃겼어요. 아, 동아리 활동. 아,
1: 아 네. 저는 동아리 겨를이 없었어요.
0: 아하.
1: 저는 앵벌이었잖아요. 고학생.
0: 예.
1: 그저 학교 끝나면 방송국으로. 업소로 가서 노래하고 그랬죠.
0: 그러니까.
1: 네.
0: 하시고 싶은 동아리 있으셨어요?
1: 방송반.
0: 아, 방송반?
1: 네네.
0: 오.
1: 아니면 연극반.
0: 연극반. 어, 연극반 재밌을 것 같아요.
1: 괜찮을 것 같아요.
0: 그죠?
1: 네. 아, 그래서 연극반 했던 친구랑 지금도 친해요. 가까이 지내요.
0: 네.
1: 네. 대학에서 연극을 했고 너무 그 아이를 좋아해서 여친인데 굉장히 그 뭐랄까 지금도 계속 연기를 해요.
0: 어,
1: 우리 나이에도. 네.
0: 오, 멋지시다.
1: 그니까.
0: 네. 어, 연극 동아리 재밌겠다.
1: 그죠? 괜찮을 것 같죠?
0: 네네. 자, 저희 모두 늦지 않았다. 우리의 취미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여성시대 명곡극장 이번에는 2488님의 명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곡극장을 들으니 제 추억도 하나 생각났어요. 난생 처음 사본 연예인 사진의 주인공 박남정 오빠. 야, 엽서보다 작은 사이즈의 코팅 사진이었는데 지금도 옛 수첩 속에 고이 끼워져 있답니다. 여고 시절 박남정 노래를 참 많이 따라 불렀어요. 그중에서도 널 그리며 이 노래를 좋아했는데 작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이준영 님이 부른 버전도 좋더라고요.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반가웠지만 오늘은 옛 추억의 설렘을 떠올리며 박남정 오빠 버전으로 신청합니다.
1: 와, 브로마이드, 책받침.
0: 네.
1: 예전엔 이런 거 정말 많이들 모았죠.
0: 맞아.
1: 조그만 사진에도 또 이렇게 코팅을 해서 문방구에서 팔기도 하고.
0: 요즘에 이제 포카. 라고 불리는 포토카드의 원조죠.
1: 음흠.
0: 네네. 브로마이드. 아, 많이 모았었습니다.
1: 네. 배우 이준영 씨는 놀면 뭐하니 아마 거기서 불렀나 봐요.
0: 맞아요. 거기서 부르고 네. 그 노래로 그 놀면 뭐하니 가요제에서 대상도 타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호호호.
0: 거기서 서울 가요제라고 해가지고 대상 아니에요? 대상으로 기억하는데 나 이준영이 탔는 걸로 기억하는데. 예. 아이돌 출신이라 춤, 노래 다 잘하고 아주 뭐 연기도 잘하는 예, 그런 배우가 이 노래를 불렀었죠.
1: 그래도 오늘은 첫사랑 박남정 씨 버전으로 신청하셨으니까 원곡으로 들어보죠.
0: 아, 원곡으로 들어야죠.
1: 네.
0: 네. 9892님도 문자를 주셨어요. 꿈 많던 여고 시절 박남정 오빠의 널 그리며에 푹 빠져 매일 노래 듣던 그날이 그립네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1: 호호 돌아갈 수 없어요.
0: 그리는 걸까? 요 기억 니은 춤이요.
1: 네, 맞아요. 그랬죠.
0: 예.
1: 네. 자, 노래로나마 그 시절로 한번 가보세요. 한국의 마이클 잭슨 박남정이 불러줍니다. 널 그리며.

0: 아, 박남정의 널 그리며에 네. 이어서 들으신 곡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 우리 당당이 김종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 어우, 김종민님도 이 노래에 첫사랑 추억이 있으시네요. 제 첫사랑은 배우 우희진 씨입니다. 90년대 중반 드라마 느낌을 보고 우희진 씨한테 반해서 팬이 되었어요.
0: 아, 그때 진짜 최고였죠.
1: 그때 저는 오직 우희진 씨만 보려고 본방 사수했는데 당대 최고 미남 배우라면서 손지창, 김민종, 이정재 씨가 삼형제로 나와서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나 이거 이해해. 기분 아주 안 좋지. 예. 얼마나 부럽고 질투가 나든지 돌아보면 우리 다 청춘이었던 그때를 떠올리며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신청합니다.
0: 이야.
1: 이야, 진짜 그때 그 드라마에서 삼형제가 모두 다 우희진 씨를 좋아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렴풋이 떠올리건데 그 삼형제 중에 한 명이 네. 우희진 씨랑 알고 보니까 남매 사이였다.
1: 아. 네.
0: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그게 누군지를 맞히는 재미가 있었어요. 결혼식 장면도 나오고 신랑 얼굴이 촥 가려져 있는 채로 시작을 하거든요.
1: 어, 재밌겠다. 네. 재밌었겠다.
0: 재밌었죠.
1: 김종민 씨는 보면서 얼마나 애 같으셨을까. 기분이 영 안 좋다고 그러셨는데.
0: 아, 우희진 씨만 보고 싶은데.
1: 네, 그런데 그냥 시꺼먼 남자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더더군다나 뭐, 어? 미남 배우들이. 예.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
0: 뭐 손지창, 김민종, 이정재. 뭐, 내가 같이 섰었으면 뭐, 어? 내가 훨씬 낫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드라마 보시는 거거든요. 야, 우희진 씨 진짜
1: 이쁘다, 청순하고.
0: 아, 여전히, 예. 예. 미인으로 네네. 여전히 미모를
1: 올리비아 하세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0: 잘 간직하고 계신 우리 시대의 정말 책받침 스타시죠.
1: 그랬군요.
0: 자, 이렇게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함께하며 추억을 떠올려봅니다. 8760님은요 지금 소나무 농장에서 문자를 주셨어요.
1: 오.
0: 매일 출근하면서 소나무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기차 타고 여행 가고 싶어지는 노래.
1: 아, 맞아.
0: 뭔지 아시겠죠? 네? 바로 예, 소나무와 함께. 와.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신청해도 되나요?
1: 아유, 되고 말고요. 언제든지 뭐 무슨 사연이든지 간에 다 오케이입니다.
0: 네, 네. 자, 기차와 소나무 그러면 이 곡은 저희 끝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예요.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 수술은요. 영월 찰옥 수술해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 수술 사업단.

0: 어택했어.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쿤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0: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경북 취업이 잘 되는
8: 경북
7: 잠재력을 전문가로
8: 경북
7: 상호탄 캠퍼스
8: 경북.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8: 경북대학교.
9: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10: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11: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중국의 배달라이더 왕지빙. 나이는 56, 별명은 외매 시인, 음식 배달 노동자 시인입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도로에서 보내며 틈틈이 시를 썼고 지난 7월 중국 최고의 권위를 지닌 루쉰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에서 바라본 세상, 왕지빙의 시에는 길 위의 라이더와 청소부, 건설 현장 일꾼들의 삶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 사랑받는 시구를 소개합니다. 날개를 펼쳤다고 해서 반드시 높이 나는 것은 아니다. 낮게 나는 것도 나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으라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 기준 강릉 지역에는 최근 1시간 동안 최대 6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과 동해 평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참모진들과 청와대 내부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부자

접종 우려에 공감하며 정책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제도의 경우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해 이른바 서학개미 투자층들로부터 국내 기업 투자를 강요한다는 반발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을 실시합니다. 오전에는 헤리티크 제주에서 오후에는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차례로 열리는데 인천 연설회 이후 제주와 인천 권리당원들의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당권을 경쟁 중인 정청래 후보는 지난주 충청권과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 45.51%의 득표율로 44.52%를 얻은 김민석 후보를 0.99%포인트의 근소한 차로 앞섰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한시적으로 축소되거나 중단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응시자와 현장 근무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오전 시간대에 기능시험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면 시험 횟수를 조정하고 체감온도가 38도에 이르면 시험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13층짜리 아파트 2층 세대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90대 어머니와 6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54명을 동원해 3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인명수색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의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90대 어머니는 고령, 60대 딸은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18년 북한이 송환한 유해 상자에서 지금까지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산지 30에서 80mm, 경북 남부 동해안 20에서 60, 강원 동해안 산지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예보됐는데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운 날씨에 습도가 더해지며 더욱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부산 33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유쾌한 상대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인사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류재합입니다.
4: 안녕하세요, 임무선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어서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땜빵 전문 김준일입니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달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달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달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달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편안한 안전화 사진.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 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3: 네,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성쾌 통쾌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고요. 긴 글은 100원, 짧은 글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요, 오후에 인터넷에서 너무 화제가 됐던 요 내용을 좀 짧게 다루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부 부동산 세제안이 뜨거웠는데 어제도 이제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뭐 공급 대책 지금 머리를 짜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민주당 황희 의원이 버스하우스 제안을 해서 그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4: 이걸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생각은 일단 주거를 거주한다는 상황을 수용의 개념으로 격화시킨 거잖아요. 버스에서 산다는 것이 만약에 이게 뭐 하루 이틀 캠핑카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 주거의 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그냥 뭐 그 안에서 실내에서 뭔가 있을 수 있는 시간만 때울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는 아이디어로 출발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느냐가 하나 나올 수가 있고 뭐 실현 가능성 둘째 치더라도 그것을 말을 했을 때 공개적으로 국회의원 3선 의원 정도 여당의 3선 의원이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반향 정도는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실망을 하잖아요. 이렇게 권력이 집중된 여당의 3선 의원이 특히 서울에서 3선을 하고 계신 분인데 장관도 하시고 이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지금 국정을 맡기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시겠냐.
3: 그러니까 황희 의원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요 주택 사례를 예로 들면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네덜란드가 국토가 좁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택 부족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그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네덜란드가 운하가 있잖아요. 그 운하에다가 배를 이제 정착해 놓고 예. 그래서 지금 한 2,500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모든 그러니까 수도 전기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고 아예 법으로 등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합법적인 주택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예 관광 상품화 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나라의 문화나 지역 그 환경에 맞게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 거죠.

0: 네, 황의원 얘기가 어떤 의도를 좀 선회한다고 하더라도
1: 네.
0: 5천 대를 얘기를 했거든요. 5천 대 버스 주차를 어디다 주겠다는 쌓는 건가? 그럼 막 인터넷 밈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에펠탑이 아니라 무슨 바베탑처럼 막
1: 빌딩처럼 쌓았더라고요.
0: 빌딩처럼
1: 예.
0: 쌓아놓은 건데 어쨌든 5천 대를 주차할 공간이 있는 것인가?
1: 5천 대는 있나요? 버스 5천 대가
0: 아니 근데 많이 수출해요. 해외에 막 동남아시아나 러시아 가 보면은 우리나라 버스도 엄청 돌아다닙니다.
2: 그렇지.
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노후화가 됐지만 그 나라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기준에 맞춰서 하니까 뭐 저는 5천 대는 한 번에는 아니더라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5천 대를 주차할 공간이면 거기다 그냥 짓는 게 낫겠다 집을. 이게 여기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운하에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1: 예, 예.
0: 이거는 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예.
2: 그래서 어제 젊은 층들 사이에서 밈이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황의원님 너나 사세요라고 했던 뭐 의미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버스 주차할 공간 5천 대라는 버스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역에다 주차를 해놔요. 그다음에 아, 나 반포 산다 막 이런 밈도 있고 버스 쌓아놓고 아파트 만들어 놓는 밈도 있고 다양한 밈이 있는데
1: 씁쓸합니다.
2: 네, 그만큼 예. 젊은 층들이 보기에는 이게 과연 이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삼선 의원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아무리 아이디어 차원이라 했더라도 너무 섣불렀다. 그런 자조적인 목소리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또 공교롭게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책 관련해서 긴 시간 예, 토론을 예. 했잖아요. 논의를 예. 했는데 그러면은 주택을 공급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폐버스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발상인 거냐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맞물려서 굉장히 이게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 냈는데 구윤철 그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그러니까 리빙이지 바잉. 사는 것이 아니다. 바잉이 아니다. 그러니까 집은 거주의 대상일 뿐이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발상이 알게 모르게 여기에 베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폐버스 자산가치 없잖아요.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하지만 그냥 살 수 있기만 하면 어디든 괜찮다. 라는 그런 이 정부 인사들의 시각이 암암리에 베어 들어간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해프닝이 아니었나
1: 뭐
2: 생각이
1: 그 부분은
2: 듭니다.
1: 이제 뭐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진보와 보수의 아예 시각 차이일 것도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당 차원의 방향성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하지만 약간 이런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정부 여당도 공급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뾰족한 답이 없다 뭐 이렇게도 읽히는데 어때요?
3: 뾰족한 답이 뭐 없진 않아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 뭐 과거 정부부터 공급을 할 때 그 유유부지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안 됐던 것은 뭐 이제 그 지역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정부의 의지가 있었고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조만간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발표할 겁니다. 근데 제가 물론 방금 주셨던 지적들 맞아요. 뭐 잘못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 정부 인사들이 뭐 아무 데서나 살면 된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전 너무 죽자고 달라든 것 같고 저야말로 제가 2004년도에 호주에서 제가 포도 농장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살아봤거든요. 캐러반이라고 두 달. 그러니까 저를 먼저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말렸을 텐데.
1: 아 예. 그러니까 아 포도에서 못 삽니다.
3: 한 두 달까지는 좋습니다.
1: 아, 예.
3: 추억이고 체험이고 예. 기억이고. 근데 이걸 살으라고 하면은 이게 살 수가 없죠. 이건 그야말로 경기도 어디 캠핑장 만들 때 청년들한테 무료로 이용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이디어야지 여기서 살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아이디어인데 저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 그 죽자고 달라들면서 막 이 정부의 인사들의 시선이 이런 거냐라고 하는 거는
1: 너무
3: 과도하고
1: 나갔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일 이 시각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주 세게 한 판을 붙어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자,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2주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주와 인천 그리고 내일은 강원과 대구 경북 경선인데 이번 주 결과는 어떨까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누구부터요? 김준일 대표님 해주세요.
0: 네. 여기 이제 다 합치면은 한 권리당원이 숫자가 한 12% 정도 돼요.
1: 10% 남짓이라고 하더라고요.
0: 조금 넘습니다. 예, 예. 예, 조금 넘고 이제 다음 주가 호남이 한 32% 정도 되고 이제 서울 경기가 한 35, 36?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천이 빠져가지고 인천까지

0: 맞아요.
1: 40 넘고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부가 난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1승 1패 정청래 김민석 두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2연승을 한다. 그러면 기세는 확실히 대세론이 확 퍼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일단 그 대구하고 경북하고 강원은 약간 보수 강세 지역이잖아요. 네. 여기에 권리당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보수적인 환경에 있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적인 태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리 당원이지만 그 안에서도 약간의 좀 보수적인 그러니까 좀 중도 쪽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강원 쪽.
1: 아, 왜냐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뭐 닫고 이제 표도 달라고 하고 그런데 이를테면은 뭐 오직 검찰개혁 막 이런 걸로 설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예를 들면은 스타벅스 논란 이거 정부가 좀 발을 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지 그거는 그 기류나 정서를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청래 후보가 어쨌든 보수적인 데에서는 조금 약간 고전의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0: 반대로 말하면 김민석 후보에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1: 상대적으로. 그리고 인천은 송영길 후보가 어쨌든 상당히 득표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송영길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할 것 같아서 그 나머지 두 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득표율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합니다.
0: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2: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지역을 연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표 차이도 뭐 중요하지만 진짜 누가 정말 두 번 연속 이기냐.
0: 이 바람을 이러면. 누가 끌고 가냐. 네.
2: 벌써 이제 누구 승리 뭐 이렇게 나오면서 뭐 누구 2연승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표 차이는 나중에 계산하더라도 복잡하잖아요. 뭐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순회 경선이니까 그런 게 좀 중요해 보인다.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 이겨서 한 지역, 그러니까 제주, 인천 한번 이기고 또 내일 또 대구 경북 강원 이기고 예. 이게 나오면 좀 많이 쏠릴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또 하나씩 나눠 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결국에는 한 개씩 나눠 가졌지만 예. 1%포인트 차이도 안 나는 굉장히 지금 박빙인 상황이에요.
3: 저는 이번 그 주말에 나오는 개표 결과도 저는 박빙이다. 뭐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려운 비슷비슷한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국민의힘 상황이랑은 좀 다른 게 국민의힘은 호남권 당원이 오히려 더 강성입니다. 보수세가 훨씬 세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워낙 진보세가 세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하려면 정말 투철한 보수 정신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보수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강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정청래 후보가 오히려 강한 진보 성향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민주당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예. 상황에 빗대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인천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인천 결과를 보는 이유는 어쨌든 수도권이잖아요. 예. 수도권 민심이 중요한데 호남 민심, 수도권 민심이 가장 중요한데 수도권 민심의 맛보기를 인천 결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그 지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0: 서울 경기는 다음 주지만 그중에서 인천은 이번 주니까. 예.
4: 이제 캠프별로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 2라운드는 1라운드하고 다르게 1라운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충청도는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다. 그리고 뭐 세종 같은 경우는 정청래 후보의 후원회장이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강세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제주하고 강원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없더라고요. 다만 이제 TK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인미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인미의 후보가 조금 처져 있는데 여기서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김민석 후보도 같은 친명 후보이기 때문에 조금 득을 보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나마 인원수가 되는 인천 문제인데 네. 인천의 시당위원장의 3파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송영길 후보가 인천이 홈코트예요. 그런데 홈코트의 메리트를 크게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
0: 왜요?
4: 왜냐하면 이게 이성만 원외 위원장이 출마를 했고 나머지 두 명 현역은 허종식 정일영 후보입니다. 그런데 허종식 후보 이성만 후보는 사실 송영길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성만 이 원외 지역위원장이 송영길 후보하고 조금 뭐 갈등이 생겼는지 정청래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허종식 후보는 송영길, 그리고 정일영 후보는 김민석.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민석 후보는 송영길 때문에 안 그래도 표가 좀 줄어들 것 같고 또 송영길은 아무래도 본인의 지지 기반이 좀 이탈했기 때문에 표를 완전히 많이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다. 아. 그래서 캠프별로는 이번에는 4-4-2 아니면 4.5대4

0: 규모 대 1, 요 정도로 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2라운드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 1라운드 과정 속에서 최고위원들, 친청 최고위원들의 조금 논란들이 많았어요.
1: 예.
0: 뭐 박쥐, 악수패싱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1: 예.
0: 과연 이것들이 조금이라도 표심에 반영이 될 있지.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조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별반 차이는 없을 것이다.
1: 아.
0: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1: 오히려 이제 당대표보다는 이번 주는 좀 최고위원들에게
0: 네.
1: 어떻게 네. 표심이 좀 쏠리는지를 봐야 된다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 주 그 순회 경선 지역과는 상관없이 이번 주 내내 당권 주자들이 유독 호남에 공을 들였는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권리당원 비율이 30%를 넘어서기 때문에 여기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핵심 승부처가 되겠죠?
2: 그리고 취향민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인천에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호남을 잡는 분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영향력도 훨씬 크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도 전북에 그렇게 공을 들였잖아요. 특히나. 그리고 김인석 후보도 익산으로 주소지 옮긴 게 끝했죠. 그런 이유가 다 거기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공세도 호남을 위주로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대표 연임을 하게 되면 당청 갈등이 더 심화된다. 그래서 호남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랬던 정청래 후보가 이 발언을 두고 겁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실행 방안이나 구체적 이해도가 아예 부족하다 이렇게 받아쳤더라고요.
0: 근데 이제 그 뭐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저는 실제로 지금 거의 날마다 서너 명씩 광주 전남에 지인들한테 전화를 돌려봐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일반인들한테 전화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의미 있는 어떤 통화가 뭐였냐면 학부모였는데 애가 셋이에요.
1: 네.
0: 그런데 처음에 이제 호남 반도체 공장 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DJ 대통령 이후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가져다 준 대통령은 이 집안밖에 없어. 근데 조금 지나면서 좀 시들어지긴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삼전닉스 주가가 변동성이 심하면서
1: 예.
0: 아, 뭐 가격이 중요하냐 가치가 중요하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야 이거 끝까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갈 수 있냐 이렇게 막 걱정되니까 야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해가지고 그나마 정권 재창출이라도 해야지 이 정부 진보 정부에서 이 호남 반도체 공장 지켜줄 거야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좋은 일자리 다닐 수 있을 거야 이 불안감이 확실히 학부모들에겐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거 밀어줄 때 확실히 밀어줘야 된다라는 반향이 있더라고요.
1: 오히려 이 반도체 프로젝트 이게 결국은 김민석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다.
0: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김민석 후보의 지지세는 김민석의 지지세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향이에요. 지지예요.
3: 이게 조금 기류가 좀 묘해진 게 있는데 저는 처가가 목포고
1: 예.
3: 제 사촌들은 이제 부안 김씨라서 부안이 그 전북과 전남에다 약간의 빨대들이
1: 빨대라뇨. 정보를 그만큼 잘 듣고 그러니까 계시겠군요.
2: 좋은 예. 뜻이죠.
3: 그런 분위기는 이제
0: 휴민트.
1: 이게 아 그렇죠.
3: 휴민트네요.
2: 휴민트.
3: 그 최근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되게 떨어졌잖아요. 대통령 되게 위기고 뭐 리얼미터 뭐 이런 거는 막 뭐 부정이 50% 넘고 그러는데 이게 약간 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모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강성필 대변인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약간 결집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의 위기가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뭐가 됐든 정청래가 하면은 조금 더 시끄러울 거 아니야? 좀 잘 안 맞을 거 아니야라는 약간의 위기감이 결집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또 하나가 그래서 되게 예민하게 정청래 후보가 반응을 해요. 레임덕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 김어준 방송인가 나가서 아예 3차 대전 일어난다고 하지 내가 되면은 뭐 이런 예.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1: 예.
3: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게 매우 심각하다. 정청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 지지율을 붙들어 맬 수 있는 붙들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그거를 동의를 하든 동의를 안 하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집 효과가 있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고 그게 호남에서는 확실히 나타나요. 수도권은 제가 잘 모르겠고 호남에서는 지금 그래서 전남 광주 쪽은 제가 보기에는 표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김민석
1: 예.
3: 후보가 좀 앞서,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도 거기가 고흥이 이제 그거니까 15% 이상 가져갈 것 같고,
1: 예.
3: 근데 정청래 후보가 앞자리가 3을 찍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4를.

0: 4가 아니라 3을 네, 찍을 네. 것 같고.
1: 그만큼 좀 새가 이렇게 올라오진 못할 것 같다. 호남 지역에선.
0: 전남광주 쪽에서는.
1: 아, 전남광주.
0: 근데 전북에서는 네.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지금 분위기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호남이 김민석, 수도권은 정청래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2: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이번에 이제 전남 쪽, 광주 쪽이 여론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역으로 나눴어요. 세 가지 권역으로. 1권역이 동부, 그러니까 여수, 순천, 고흥 이쪽 바닷가 쪽이고요. 이 권역이 이제 서부, 그래서 뭐, 농촌지대, 뭐, 목포 아니면 무안 이쪽입니다. 그래서 3권역이 광주와 광주 근처예요. 예. 근데 1권역에서 특히, 1권역에서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섰어요. 그리고 2권역에서도 앞섰고. 근데 3권역, 비교적 도심 근처에 있는 곳에서 근소하게 정청래 후보가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에서는, 오촌에서는 김민석이 세고 도심에서는 정청래가 센 거 아니냐. 아하. 근데 이 논의가 좀 확장이 돼가지고. 이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신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 정서가 있기 때문에 김민석이 또 세고. 예. 그 다음에 도심 같은 경우는 뭐 노무현 어떤 정신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좀 강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 측에서 아 키워드는 노무현이구나 해서 최근에 너무 노무현과 아. 이인재 얘기 꺼내면서 본인과 정청래 후보와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을 등치시키는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던 노사모의 어떤 민심을 폭발하게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노사모 마지막 대표가 성명문을 발표했었잖아요. 최근 전당대회 등 정치권에서 제2의 노사모라는 명의를 내세워 노사모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 결국 정청래 후보를 저격했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3: 네, 근데 노사모 얘기하기 전에 호남 얘기 하나만 좀 더. 저도 호남에 그 휴민트가 좀 있어서
1: 그래요?
3: 거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1: 우리 광고 듣고 들을까요?
3: 좋습니다.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문의는 1833-4265.
1: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Radio.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서울도 어제보다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남쪽 먼 바다로 제13호 태풍 돌핀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동풍계열 바람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안 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 현재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강풍과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여름 휴가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분간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높으니까 물놀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휴게소 부근 1차로 승용차 단독사고 발생했습니다. 인천 쪽이고요. 반대 강릉 쪽도 대관령 7터널 부근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2: 네, 유재화 변호사님의 휴민트 가겠습니다.
3: 네, 휴민트 좀 말씀드리면 제가 처가가 전북 쪽이라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2: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족 얘기인데?
3: 괜찮아요. 네. 전북 쪽은 이게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새만금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진척되지 못하고 계속 희망고문만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밀어주고 있는 김민석 후보를 밀어줘야겠다는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건 있어요. 이게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이걸 꺼내들었잖아요. 네. 하면서 이 정청래 후보가 되면 당청 관계가 이제 삐그럭거려서 메가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왜 또 이 어떤 우리를 가지고 겁박하고 호남을 인질 삼아서 볼모 삼아서 정치판에 또 이걸 끌어들이느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뭐 이전을 해준다 안 해준다 네. 국회를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걸로 계속 희망고문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살고 있는 터전의 개발 관련돼서 이걸 볼모 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이걸 굳이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발심도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노사모랑 노사모였는지 아닌지 진정 노사모인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 전대판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뭐 배신자니 아니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자그마치 20년도 더 된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2년 얘기니까요. 2002년 얘기를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 공룡 여당 민주당이 2026년에 마치 조선시대 예속 논쟁을 하는 것처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걸 지켜보는 국민과 당원들이 과연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계속 제기하고 서로 누가 노사보네 아니네 하는 얘기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어가는 것이 과연 표를 받는 전략이 맞는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민주당 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당의 권리당원들과 국민들을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에 우리가 지금 계속 방송에서 다루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런 일로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3자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예.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가 너무 수위가 자꾸만 높아지다 보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이게 봉합이 될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4: 근데 저는 우려는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저는 막상 전당대회 끝나고 나잖아요. 승패가 가려지고 나면 저는 한동안 조용할 겁니다.
2: 한동안 조용하지만 그 앙금은 있지 않을까요?
4: 앙금은 어쩔 수 없죠. 예, 예. 그거는 승자들이 이것을 감싸 안아주고 포용과 통합으로 그리고 인사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해찬 전 총리하고 김한길 전 대표하고 2012년도 그러니까 세게 붙었어요. 근데 그때는 단일성이 아니라 집단 지도체제여가지고 1등이 당대표 되고 2등이 수석최고위원 했거든요. 엄청 세게 붙었지만 막상 끝나고 나니까 뭐 별일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공천을 앞두고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은 그때 그 앙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피해보는 거야라고 해서 탈당자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전당대회가 딱 끝나고 나면 저는 뭐 만약에 최민희 후보나 뭐 한민수 후보나 이성윤 후보나 최고위원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추어 가려고 그런 노력을 하지 저는 뭐 갈등이 남아서 삐딱선 타고 좀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2: 당 대표와 지금 최고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호흡을 맞춰갈 거냐 이제 그것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크게 상관없을 거다. 결국에는 뭐 비율이 어떤 거 간에.
4: 왜냐하면 친천계에서 3명 된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은 9명 중에 6대 3이에요. 2명 되면 뭐 7대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닥 의미 없다고 봐요.
5: 그러니까 저는 친천계 최고위원 몇 명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네. 태세 전환을 바로 하실 분과 끝까지 딴지를 거실 분이 딱 이제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는.
2: 누굽니까?
5: 아니, 말할 순 없죠. 태세
2: 전환. 왜요? 내가 느끼기에 그렇다. 뭐 이런 건데요. 김준일 말 의견.
5: 최민희 의원은 네. 예, 바로 태세 전환 하실 거예요. 예.
2: 아, 그래. 지금 가장 강하게 정청래 후보 측 인사라고 꼽히는데.
5: 그분은 극명입니다. 극명.

0: 이명박 대통령 지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뭘 들었는가 싶고 정교함은 좀 떨어져요 확실히. 지르는 거는 제가 볼 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뭐 원래도 이렇게 잘 안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만 있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노사모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본인이 과거에 인터뷰했던 거 오마이뉴스에 2003년도 기사가 있더라고. 2003년도 인터뷰했던 거. 그때 보니까 국민의힘 대표던데요. 국민의힘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있었나 봐요.
1: 그렇죠.
0: 거기서 보면은 자기는 노무현 잘 모른다. 그러니까 노 대통령 된 이후 얘기예요. 국회의원 되기 직전. 악수한 적도 없다. 예. 이런 분이 노사모 정신이 어쩌고 노무현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들어보면 이분은 도대체 진실성이라는 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점점 바람이 빠지는 느낌. 본인이 바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빠진 느낌이고 직전 당대표가 어떻게 바람이 있습니까? 바람이라는 건 신인이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하는 거지.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2: 정청래 대표가 그 레버리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얘기한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요. 방금 윤희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당시 여당 대표인데 본인 책임은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너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타격했어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제 자본시장법에 이렇게 그 레버리지 ETF 상품 분산 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요건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걸 없애야 됐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는데 그게 대통령령입니다. 그 개정한 주체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한테 이거 왜 했냐고 대통령 욕 못하니까 김민석 후보 욕한 것밖에 더 돼요? 이래놓고서 대통령을 지키겠다?
3: 청와대를 겨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는
2: 그거는 그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이거 상장시켰는데 청와대를 겨는 게 아니면 대체 대통령 따로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1: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하고 네. 우리 윤희석 대변인하고 네. 정청래 후보하고 네. 이름 바꾸면 주장이 똑같아요.
3: 네? 아,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마치 야당에서 하는 것과 크게 네. 다르지 않다?
1: 뭐, 다 똑같이, 뭐.
3: 뭘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한참에 저기.
1: 아니, 정청래 후보에게 중립적으로 얘기를 좀 하다가.
2: 헷갈리네요.
1: 그래서 예. 결론은 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이제 답답한 건 뭐냐면 아니 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정책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 몰랐어.
0: 그러네.
3: 그러네. 이거 정책이네요. 이슈는.
1: 아니 정말로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은 이럴 때 단일 종목 ETF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가 전문가들 만나보고 공부해 보니까 이런 대안이 있다더라. 우리 이렇게 한 거 어떻냐라고 물어보고 모르면 그게 이제 무능력한 사람 만드는 건데 갑자기 여기에 대고 책임이 누구냐 해버리면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다시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뭐 정부에서 예를 들어 뭐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본인은 그때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비판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정말 좀 보기 안 좋았다.
3: 알겠습니다. 이거 전당대회 얘기는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끝난 형소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건 진짜 그냥 왜 계속 저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 김민석 후보 측은 4월 말에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정부 입장 전했는데 당이 논의 미뤘지 않냐. 당 책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도 이제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그때 정부 입장만 전했잖아 5월 내 법안 처리하라고 요청한 적은 없잖아 뭐 이러니까 이런 진실 공방이 이거는 뭐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 지도부의 그 정부에 대한 엇박자를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1: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4: 예 네. 그냥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길게 이거를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나? 뭐
3: 아니 근데 이 질문이 도대체 몇 개월째 끌어가는지 모르겠어요.
4: 이게 그러니까
3: 왜 이런 후보들이 왜 이런?
4: 시작은 그거예요. 왜 이 전당대회 국면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게 전당대회 영향에 미치는 이 상황에 오게 된 거냐? 사실은 원래 우리는 5월달에 하기로 했었다라는 게 김민석 이제 전 총리의 이제 얘기인데 그때 뭐 이제 전달한 것도 맞고 근데 왜 정청래 후보는 당대 전 대표는 왜 직접 전화 안 했냐 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무슨 의미가 있나
3: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예. 진짜 왜 후보들은 계속해서 이 주제를 끄집어내냐
4: 그 말씀하신 게 맞고 네. 결국은 근데 이제 최근에 대통령의 스탠스나 이거를 봤을 때 오히려 차기 당대표가 대통령과 어떻게 맞춰가는지가 제가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부분 개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네,
4: 지금
3: 네.
4: 그2030 여성들의 민심 위반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부동산

0: 문제도 있지만은 안전 문제가 매우 커요. 그래서 아마 그걸 어떻게 할지가 차라리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게 차라리 좀 생산적이라는 생각.
1: 저도 김준희 평론가 생각에 동의하는 게 그 이번에 국무회의 예결하면서 대통령이 이거 난 안 읽어봤는데 이거 이렇게 해석되는 거 맞냐 물어보잖아요. 검사 수사가 완전히 금지되는 거 맞냐. 그냥 법적 근거만 없어졌다 뿐이지 금지 조항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읽고 안 읽고가 지금 너무 논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약간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저는 피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 당대표가 본인과 뜻이 맞는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지금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 문제는 저는 일부 부분 개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기 위한 사전 포석을 깔았다고 봅니다.
2: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안 읽었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꼼꼼하게 읽고 고민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는 게 이게 검경 합수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전국에 9개가 있는데 이게 검찰하고 경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권이 없어지면 그 안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 준칙으로라도 수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검찰에게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수사권을 좀 남겨대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 반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근데 그럴 거였으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게 맞다고 생각해요.
3: 아니, 무슨 얘기예요?
4: 그당에서 통과시켜놓고서.
1: 통과시켜놓고서 이제 와서 땜질을 하겠다는
3: 대통령한테.
1: 건데. 그거를 옹호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5: 그러니까 대통령의 워딩이 이거였죠.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그냥 문장 그대로 안 읽어봤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여기 지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함의는 이런 거다 지금 다른 해석들을 해주고 계신 건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그 돌려차기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서범수 의원, 진종호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됐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거는 뭐 별 그 뭐 변론의 여지가 없는 얘긴데
6: 여지가 없죠. 이 단어를 그런 자리에서 쓸 수가 없는 거고 특히나 그 피해자를 모시고 그분과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토론회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분께 훨씬 더 아프게 다가올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되면 평소에 그 형사적인 피해를 당한 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여기까지 가는 거라서 이 발언은 정말 써서는 안 될 단어를 썼던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 징계 수위가 어디까지 갈까요?
1: 뭐 지금 뭐 종아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뭐 자진 탈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징계 그 윤리위로 가서 탈당 권유. 조치까지는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일위는 분명한데 피해자 본인이 이 이상 이게 징계 문제로 정치 문제로 휘말리지 않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이로 인해서 이제 보안수사 금지 문제가 희석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는 이제 많이 참작이 될 것 같고요. 징계 과정에서. 다만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윤리위가 누군가를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미 한동훈 배현진 김종혁 최고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그중에서 이제 두 분 배현진 김종혁 최고에 대한 징계는 법원에 의해서 번복됐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사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권위가 실추됐어요. 그다음에 뭐 계속 인원이 7명 됐다 5명 됐다 7명 됐다 5명 됐다 이번에 다시 7명 됐는데
5: 다시 또 5인 체제가 됐어요.
1: 아 다시 5명 됐군요. 이게 지금 사실 저도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내부 싸움이 대단해요. 그래서 윤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로 싸움박질을 하질 않나. 그래서 그리고 뭐 윤리위원장이 그 징계 내용에 대해서 외부인과 상의하고 공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질 않나. 이 국내 윤리위는 이미 권위를 상실했고 권위를 상실한 윤리위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죽은 윤리위가 살아서 좀비처럼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를 징계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할 일 있으면 징계해야죠. 신상필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당성을 가진 권위를 가진 윤리위가 징계를 해야지 이 좀비 윤리위가 징계해서 설사 그게 무혐의가 났다.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그 결정엔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0: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겹다. 아니 1년 동안 징계 얘기만 해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
5: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0: 예, 네, 한동훈 징계부터 해가지고 김종혁 징계, 배현진 징계 그리고 그것도 다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김재서 뭐 내부 총질한 사람 징계한다고 하다가 이제.

0: 뭐저 조경태 징계한다, 진종원 징계한다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서범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냥 한꺼번에 다 해라, 좀. 근데 제가 그 최근에 장도혁 대표 쪽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징계 뭐 지금 다들 이미 예상하시겠지만은 굉장히 길게 가져갈 것 같다, 이거. 이 징계 국면을, 그러니까 살라미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되게 오래 연말까지 끝까지 다 하나씩 이렇게 징계를 하려고 하는
1: 그건
0: 그런
1: 어떤
0: 상황이에요.
1: 계획인가요?
0: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자기를 흔들지 못하게 이 징계 논의로 지금 계속 우리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 장동현 대표를 흔들지 못하게.
0: 예, 그런 건데 그 장도혁 대표가 지금 기분이 정말 좋대요. 최고래요, 최고. 그 출입 기자 말진들하고 술을 먹으면서 그분이 이제 그 항상 기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거든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약간 막 소리도 지르고
1: 아,
0: 그러다가
1: 투명하군요.
2: 너무 잘 알지.
0: 예, 요즘은 어떠냐면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올림픽 공원에 집회가 있잖아요. 거기가 집회가 좀 복잡해요, 사실은. 한쪽에는
1: 맞아요.
0: 황교안 대표 쪽에 있고 한쪽에는 전환기 쪽에 있고
1: 여러 목소리가 있죠.
0: 그러는데 장도혁 대표가 지난달에 27번을 나갔어요. 사흘인가 빼놓고 매일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동혁으로 천하 통일이 됐어요, 거기다. 완전 장동혁 중심으로 그 집회가 쫙 돼가지고 내가 이쪽을 다 먹었다라는 거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이 징계 국면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뭐 YS가 얘기했듯이 다들 알아서 자빠지니까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말진 기자들, 출입 기자들한테 자기 사주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쇠금 그 사주인데 불기운이 올해가 너무 강해. 특히 6월 달에 너무 강해서 그때가 위기인데 사주를 본 얘기를 했는데 6월 달만 지나면은 탄탄대로다. 자기가 쌍칼에 든 사주를, 금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출입 기자들한테. 그분 근데 독실한 크리스탈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출입 기자들한테 엄청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장도혁 대표.
2: 저도 사주에 금밖에 없다던데 저도 위로가 되네요. 근데 저는 좀이 국민의힘의 징계 얘기에 국민들 전더 이상 관심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동훈 의원도 아니 본인 행사장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당당하고 이 문제를 다시 본질로 고민하게 만드는 거지 사람들이 한동훈 의원의 입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한테 또 공과사를 구분했을 때 저는 또 차별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요, 부안 수사권에 의해 가지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1심 때 검찰이 부안 수사권 이용해 가지고 이거 그 강간 목적이 있었다는 거 발표낸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피해자의 변호인이 끝까지 CCTV 사각지대에서 강간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2심 때 법원에서 증거조사 신청에 의해 가지고 공판 절차 과정에서 이것은 밝혀진 사건이지 이건 부안 수사권에 의해서 밝혀진 것도 아니에요.
1: 근데 이 부분과
3: 저는
1: 관련해서는 그 피해자가, 검사님이 이걸 밝혀줬다라고 아예 본인 입으로 얘기를
2: 그
1: 했죠.
2: 과정에서 공판 검사도 용기 있게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피해자가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피해 구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똑바로 수사를 해서 먼저 밝혀줬어야 된다는 이 본질에서는 같을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은 하진 않고 갑자기 말실수 해가지고 이거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잖아요.
1: 알겠습니다.
2: 그래서
1: 아까 말씀하셨던 이번 토론회가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주최를 해서 행사를 기획한 것이고 여기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한동훈 의원도 입장을 밝힐 좀 책임이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의원 두 분이 연루됐다 이걸 또 있지만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그 행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행사 주최자로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뭐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저도 사실은 많은 분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봤어요. 이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하는 게 낫겠느냐. 저도 의견이 있고, 저와 의견을 나눈 분들의 의견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지금 그 상황입니다.
1: 그윤 대변인님의 의견은 어떤데요?
4: 저는, 메시지를 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럼 그 메시지의 뭐 수준이라든지 범위가 어디가

0: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한동훈 의원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다는 관점에서 또 예를 들어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지도부의 어떤 행사에서 지도부의 일원인 어떤 분이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는 한동훈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이 있잖아요. 그 정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 저도 간단하게 좀 네. 말씀드리는 게 뭐 저는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가장 중요하게 걸려있는 게 피해자, 그 돌려차기 피해자의 의사가 워낙 강경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이 흐려지는 거에서 스스로 굉장히 네. 경계하고 있고 네, 예, 예. 지금 다시 자기를 그 간담회는 피해자가 주인이었다, 주인공이었다. 근데 또다시 이런 문제로 흐려지면 내가 들러리가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메시지 내는 게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2: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도 그래서 이렇게 징계 국면이 이어지다 보니까 장동희 대표의 뭐 기분도 좋아지고 어쨌든 장동희 대표의 어떤 그 권위? 뭐 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죽지 않고.
1: 안 그래요.
2: 그렇지 않나요?
1: 저는 이제 징계를 하도 얘기해도 저는 방송에서 당당하게 장동희 대표 비판하지 않으니까 물러나라고.
2: 아하. 아니 근데 아까 올림픽공원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림픽 공은 그 장면이 있잖아요. 네. 제가 잡힌 걸 봤더니 네. 그 뒤에 엄청 큰 선풍기 두 대가 항상 있더라고. 요즘 너무 덥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니 손 선풍기도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들고 다니는 거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0: 저도 그 경위는 모르겠고 네. 그 전에 뒤에서 누가 이렇게 부채질 해준 경우도 있었어요.
3: 그거 봤어요. 진짜 네. 그
0: 당직자예요.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근데 아마 그거를 지적받은 것 같아요.
1: 그렇다고
0: 그 사람 얼굴이 나왔거든요. 누군지도
2: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큰 선풍기를 누군가에게 세팅을 시켰다.
0: 저는 그렇게 그렇게밖에 추천을
1: 안 해요. 시민평론가 말씀하셨던 쌍칼이 그거 아닐까요?
3: 선풍기가 쌍칼이야?
2: 사제 나왔던 쌍칼이요?
3: 그 사람은 부채보다 더 무거운 선풍기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1: 그건 아니겠지.
2: 알겠습니다. 광고로 넘어가죠.
4: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5: 새로 산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4: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5: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6: 당신의 락토페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4: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5: 키가 크고 싶다면
6: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7: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8: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네, 육해상 개통계 정치 토크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함께할 세제 개편안 토론도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사랑이 고장났어요.
4: 안동 MBC 건강놀이교실이 8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안동병원 13층 컨벤션 홀에서 열립니다. 초대 가수 정연호, 강사 신동과 함께 정연호의 기죽지 마라, 미스고 등을 불러봅니다. 입장료는 1,000원이며 입장권은 당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입장료는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이웃돕기 상금으로 기탁됩니다. 당일 참가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안동 MBC 건강노래교실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5: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MBC 정은유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환영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무능과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2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1,8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66.2원으로 지난주보다 2.9원 떨어졌습니다. 경유값은 지난주보다 3.6원 내린 리터당 평균 1,849.2원이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배경에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0: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탈락한 뒤 여론이 악화되며 수사가 커지자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가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에서 한국 조사선이 해양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한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독도 서쪽 수역에서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조사선의 조사와 관련해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 등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무성은 사전 동의나 신청 없는 조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주일 한국 대사관과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우리 외교부에 각각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라인강 가뭄으로 인한 물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와 소음 피해 방지 목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던 화물차 운행 금지를 당분간 해제하면서 화물차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고 독일 주간 슈피겔이 전했습니다. 라인강을 따라 들어선 독일 서부 공업 지역들은 최근 저수 위에 화물선들이 적재 용량을 크게 줄이면서 공급망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인강의 발원지이자 내륙 수은 의존도가 높은 스위스 경제도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강릉 지역에는 많은 곳에 7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과 동해, 삼척 등 강원 영동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7도로 40도 안팎까지 치솟았던 주중보다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2: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하나도 먹고 말이야.
1: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1: 손석희 12시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의 확장판, 토요일 확장판입니다. 박정영, 김학선, 김윤하 세 분의 선거위원과 함께 매주 다른 주제로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세 분이 직접 공연장에서 만난 무대 가운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라이브 음악들을 들어봤죠. 오늘은 반대로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꼭 한번 객석에 앉아보고 싶었던 라이브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명 타임머신 특집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겠죠. 저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 세 분과 같은 주제로 함께할 예정이고요. 매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토요일 방송은 음악이 주가 되는 만큼 저작권 문제로 특별히 라디오에서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박정영, 김학선, 김윤하 세 분의 선거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1: 반갑습니다. 늘 세 분 뵐 때마다 일주일이 참 빨리 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 네.
1: 예, 그만큼 저희도 나이가 드는 것일 텐데 빨리 가서 별로 좋을 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또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 네.
1: 오늘도 1부는 저의 플레이리스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좀 불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1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늘 두 곡만
4: 맞습니다.
1: 예, 그 와중에 지난주에는 12분짜리 들고 와서
3: 무리를 빚으셨죠.
1: 욕을 먹었나요 제가?
5: 아니요.
3: 네, 아닙니다.
5: 잘 들었습니다.
3: 좋았습니다.
1: 예, 좋아하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0: 계셨으리라고 믿고.
1: 네.
0: 어쨌든 오늘이 이제 그 라이브 앨범을 주제로 한 것은 마지막 순서. 뭐 물론 다음 시간에도 라이브 앨범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1: 네.
0: 마지막 순서에서 저로서는 이제 가장 아끼는 앨범 두 개를 대방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젊은 시절을 지배했던 레드 제플린입니다. 예, 그룹에 대한 설명은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최근에 그 넷플릭스의 비커밍 레드 제플린의 다큐멘터리도 공개가 되면서 밴드의 탄생 과정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73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공연 실황입니다. 이 공연 실황은 이제 그 기록 필름이 나와 있죠. 영화로 The Song Remains the Same. 본인들의 노래 제목과 같은 타이틀로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도 기자로 있을 때 뉴욕에 출장을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기록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구할 수 없을까 하고 이제 틈날 때마다 뉴욕에서 비디오점을 들렀는데 그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뉴욕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날 제가 마침 그 매디슨 스퀘어 가든 그 앞을 지나가다가 커다란 비디오점을 발견합니다. 네. 레코드점이기도 했죠. 네. 거기에 이 VHS 테이프로 예, 이 공연 실황이 The Song Remains the Same이 나와 있었습니다.
1: 진짜 짜릿하셨겠네요. 그거 발견하셨어요.
0: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그 가게 점원한테 내가 이거 한국에서부터 10여 년 동안에 이거 찾아 헤매던데 이걸 여기서 발견하니까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1: 네.
0: 그랬더니 그 친구도 굉장히 같이 좋아하더라고요.
1: 네. 그럼요.
0: 예. 네.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집에서 그 영상을 틀기 위해서 스위치를 딱 올렸을 때 그 느낌을 뭐 아직도 잊지 못하고
2: 상생 못했죠.
1: 이건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다 뭔가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그래서 이 공연의 오프닝을 장식한 락큰롤입니다. 이건 뭐 아무 설명도 필요 없는 락큰롤 음악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이만큼 락큰롤 같은 락큰롤이 있을까? 뭐 싶을 정도로.
2: 그러니까요.
0: 예.
2: 그냥 제목 자체가 락큰롤.
0: 그러게.
2: 자체가 락큰롤입니다.
0: 예. 이제 조금만 줄여주세요. 정현석 프로듀서. 너무 크게 틀면 나중에 들을 때 이게 감이 좀 떨어집니다.
1: 얼마나 아끼는 곡이신 거죠 도대체.
0: 이 공연이 이제 시작될 때 암전 상태로 가다가 매디슨 스퀘어 가든의 무대에 이 존 바넘의 드럼이 격렬한 드럼이 시작되면서 불이 확 들어옵니다. 노래가 시작되는 그 장면 지금도 뭐 볼 때마다 흥분되는 명장면이죠. 그리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973년까지의 라이브에 로버트 플랜트의 샤우팅 창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사실 좀 목이 좀 힘들어져서 전성기 때 그런 그 샤우팅 창법이 좀 나오진 않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피지컬 그래피티 같은 뭐 엄청난 명반도 나왔지만 전반기 레드 제플린의 최정점은 아마 누가 뭐래도 이 공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또 길어지면
1: 사실
0: 다음 곡 설명하는데 시간이 없겠습니다.
1: 한 시간도 하실 것 같은데.
0: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던 오프닝 곡 락큰롤을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0: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예, 1973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연주한 레드 제플린의 락앤롤을 들었습니다. 역시 뭐 존 바넘의 드럼은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로버트 플랜트의 아까 말씀드린 그 샤우팅 창법은 적어도 이때까지 정말 왕성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잘 들었네요.
4: 네.
3: 예. 무슨 예. 뭐 혼자 감상을 다 얘기하고.
4: 앨범이 정말 좋은데 제가 예. 이 앨범 수록곡들이 너무 길어서 예. 사실 방송에서 틀만한 게 락앤롤 정도밖에 없습니다.
3: 예.
4: 네. 어떤 저는 26분? 막 이런 것도 있어서.
3: 그렇습니다. 네. Days and Confusion 같은 곡들은 네. 그렇죠.
5: 1985년도에 라이브 에이드 공연 때도
3: 그때도 했죠.
5: 이 첫 곡으로 쓰였는데 지금 딱 그 손디제이님 말씀하신 게 딱 생각나는 게 확실히 이때 목소리는 아니더라고요.
3: 예.
5: 한 1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영상을 보면

0: 예.
1: 여전히 와 로버트 플랜트가 이렇게 젊었어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 목소리는 확실히 예. 아니더라고요.
2: 근데 이게 뭐 음악계에서는 특히 이런 샤우팅 창법을 그쵸. 많이 사용하는 보컬리스트들이 예, 가장 먼저 성대가 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쉽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
3: 85년 라이브 에이드 공연은 레제플린에게는 좀 흑역사 같은
1: 네, 맞습니다.
3: 준비도 제대로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대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1: 근데 있습니다. 로버트 플랜트가 또 최근에 낸 솔로 앨범들은
3: 괜찮아요.
1: 고음은 안 나는데 아~ 그 연륜이
2: 깊이가 그러니까
1: 더 멋있어요. 또.
4: 예, 예. 근데 당시 레드 제플린에게 기대했던 게 약간 그치. 그런 고음은 아니니까. 네. 네.
3: 예. 실제로 85년 이후에 2002년도에 그 저 공연 런던에서 있었던 공연은 또 괜찮습니다. 들어보면 예. 아무튼 좀 기복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자, 제 타임머신의 두 번째 목적지는 방금 공연과는 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곳이긴 합니다.
2: 네.
3: 뭐 거대한 경기장이 아니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오래된 극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무대를 채우는 사람도 딱 두 명입니다. 제임스 테일러의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2: 네.
3: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아마 좀, 아유, 지겹네.
2: 아니, 저 지금 들으면서, 아, 또 오늘도 최둘 데려오셨네. 네.
3: 아니, 그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네. 네. 라이브 특집에. 제임스 테일러의 2007년 원맨 밴드 공연에서 부른 The Frozen Man입니다. 사실 그 방송에서도 제가 가끔 소개는 많이 해드렸습니다.
2: 네.
3: 저로서는 뭐랄까, 레드 제플린의 어떤 그, 레드 제플린으로 질풍노도의 시절을 보낸 뒤에,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한 건 제임스 테일러였고요. 거의 한 40년 넘게 저를 위로해준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보스턴 출신의 진보 성향의 아티스트, 좀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고, 그 때문에 그 최근에도 트럼프가 뭐 좀 시비를 걸긴 했습니다.
2: 네.
3: 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캐롤 킹 원곡의 You've Got a Friend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세대 싱어송라이터로서 본인이 만든 명곡들도 많이 있고요. 다만 우리한테는 이제 You've Got a Friend나 Handyman 같은 커버곡으로도 알려져 있긴 하죠. 그 엊그제 LP 코너에서 트루바도라는
4: 네,
3: LA에 있는 그 클럽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임스 테일러도 물론 여기를 거쳐왔고요. 캐롤 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함께 트루바도에서 만난 지 40년이 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음반도 내고 전 세계 순회 공연도 가졌습니다. 그게 2010년입니다. 저는 아마 이게 처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도쿄 무도관 공연에 갔었습니다.
2: 아~
1: 그게 몇 년도예요?
2: 2010년.
1: 2010년.
3: 예예. 예. 물론 그로부터 2년 뒤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네, 또 만나게 됐지만 뭐 그때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The Frozen Man은 제가 꽤 자주 언급하기도 하고 방송에 내기도 해서 아는 분들은 또 이 노래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1997년에 나왔고요. 제가 100분 토론을 한창 진행할 때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늘 흥얼거리던 노래이긴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 제가 나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전곡을 다 외운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1: 저 사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3: 예.
1: 방송에서 자주 얘기하셔서 네. 이 곡을 좋아하시는 거를 예.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앨범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3: 예.
1: 이 앨범에 되게 유명한 곡이 많은데
3: 예.
1: 왜 이 곡이 제일 좋으셨어요?
3: 아, 이 곡은 일단 그 스튜디오 앨범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그 스튜디오 앨범은 약간 뭐랄까 좀 행진곡 스타일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더 힘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곡은 정말 힘을 다 빼고 부릅니다. 다 빼고 부르는데 아주 정교하게 편곡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1: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3: 예, 그러세요. 예. 그리고 이 내용 자체를 처음엔 그냥 다른 곡들하고 달리 가사를 좀 늦게 알게 된 곡입니다. 근데 그 가사 내용이 굉장히 와닿는 네, 것들도 많아서
2: 네.
3: 저로서는 그래서 최애 곡이 됐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 100분 토론을 떠날 때 처음으로 엔딩곡으로 이 곡을 썼습니다.
2: 아.
3: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뉴스에 처음으로 엔딩곡을 도입한 계기가 된 곡이기도 하죠. 예.
2: 여러모로 뭔가 손 DJ님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3: 그렇죠.
2: 곡이 돼버렸네요.
3: 예.
2: 네.
3: 제가 뉴스룸을 떠날 때 엔딩곡도 이 곡이었습니다.
2: 아. 네.
3: 그리고 따지고 보면 손석희의 12시에 음악을 주된 축으로 하게 된 계기도 그 시초를 찾으라면

0: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데 음악을 썼던 처음으로 썼기 때문에 시초가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오늘 들려드릴 버전 2007년 매사추세츠 그 동쪽에 있는 버크셔라는 곳인데 여기에 콜로니얼 티어터라는 극장에서 공연한 라이브 버전입니다. 래리 골딩즈라는 재즈 피아니스트하고 단둘이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원맨 밴드라는 타이틀로 앨범이 나왔고요. 공연 실황이 담긴 DVD도 여기에는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공연은 좀 특이한데 제임스 테일러가 자신의 삶이나 또 가족들과의 삶 또 자기가 부를 노래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사진과 함께 같이 설명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아기자기한 공연이 됐습니다. 꼭 보시길 저는 권합니다.
1: 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0: 예.
1: 네.
0: 제임스 테일러는 이 노래 부르기 전에 이제 노래보다 설명이 더 길다면서 이 곡에 대한 설명을 정말 진짜 길게 합니다. 다 옮길 수는 없고.
2: 네.
0: 간단히 말씀드리면 100년 전에 북극해를 항해하던 선박이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고 그때 얼음 속에 묻혔던 노래 속에는 윌리엄 제임스 맥피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선원이 100년 후에 발견이 되죠.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제 사진까지 실렸던 사실. 거기까지는 사실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상상인데 이 선원이 이제 현대 과학의 힘으로 다시 되살아나서 세상을 거닐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많이 변했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그러나 결국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이별을 하게 된다는 매우 좀 애잔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설명을 다 끝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해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파묘돼서 찍힌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2: 요즘은 SNS로 바꿔야 될 것 같기도 예. 하고요.
0: 농담과 함께 시작을 하는데 네. 노래는 래리 골딩스의 피아노 제임스 테일러의 기타가 너무나 기막히게 조화를 이루어요. 아주 정말 치밀하게 쌓여져 있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곡이기도 하죠. 참고로 이 노래는 밥 딜런이 매우 좋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예, 제임스 테일러의 The Frozen Man을 듣겠습니다.
3: There's a picture of the frozen man, which just goes to show you that even if you die before the invention of photography, you're still not safe. God have mercy on the frozen man.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 오전 강원도 강릉에 폭우가 쏟아져서 강릉시 중앙동과 교동 일대 도로가 침수돼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좀 약해졌지만 여전히 시간당 25mm 안팎의 굵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경북 울진과 평창 등 동쪽 지방 계속해서 빗길입니다. 모레 월요일까지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최고 150mm 이상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도 최고 120mm 이상 예상되니까 휴가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용담터널 부근 1차로 승용차 사고 발생했고요. 반대 목포 쪽도 서산 부근 3차로 사고 여파로 혼잡합니다. 박소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3: in me. 예, 손석희의 12시 토요일.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임머신이 있다면 가보고 싶은 공연을 주제로 해서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1부에선 제가 1973년 레드 제플린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 공연 그리고 2007년 제임스 테일러의 작은 극장 공연을 골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0: 테일러 스위프트 이름이 왜 테일러인지 아세요?
1: 저는 알고 있지만. 네.
0: 테일러 스위프트 어머니가 엄청난 제임스 네. 테일러 팬이어서 네. 따님의 이름도 그렇게 줬다고.
1: 그러니까요.
0: 네, 실제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떤 노래를 들어보면 나는 그 제임스 테일러의 앨범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여자야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거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1: 그냥 또 덕심이 이렇게 네. 새어나왔습니다.
2: 진짜 끝도 없어. 제임스 테일러 얘기는.
1: 항상 네, 놀랍습니다.
0: 이분은 박정영 의원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네. 뭐 오랜 시간 공연을 기획해 오셨으니까 어떤 공연을 꿈의 공연으로 이렇게 골라오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첫 번째 타임머신의 행선지는 어딥니까?
2: 이 타임머신 주제 딱 이렇게 받았을 때 예.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나 있고요. 예. 어떤 시대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시대이고요. 그러니까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의 뉴욕입니다. 예. 이때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모던 재즈의 황금기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재즈가 약간 대중음악을 넘어서 예술로 좀 이렇게 추앙받던 시기도 예. 하고 네. 뉴욕이 워낙 뭐 그때 엄청 핫했으니까 뉴욕에서 성공하면 재즈에서 짱 먹는다. 아, 이런 표현 그런가. 하여튼 그런
1: 최고가 된다.
2: 네, 최고가 된다. 이게 이제 너무 네. 상식적으로 돼서 모든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이 다 뉴욕으로 옵니다. 그래서 맨하튼 곳곳에 이제 클럽들이 이제 작은 클럽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월요일 날은 여기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공연하고요. 바로 200m 옆에 B 클럽에서는 뭐 존 콜트레인이 하고요. 다음 날은 빌 에반스가 하고 막 이런 식이고 그때 클럽들이 대부분 지금도 똑같아요. 계속 운영되는 클럽들이 한 100명 들어가는 작은 공간이고. 예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관객이랑 이런 그 갭이 없잖아요. 그리고 연주자들도 예를 들어서 뭐 존 콜트레인이 오늘 막 A 클럽에서 막 색소폰을 불다가 바로 다음 시간에 옆에 마일스 데이비스 하는 클럽에 가서 같이 잼을 하고.
0: 진짜 황금기였네.
2: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냐면 공연장이라기보다 무슨 실험실 같은 분위기였어요. 예. 거기서 같이 만나고 연주하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앨범들이 나오고 그리고 문득 생각드는 게 야, 그때 그 시절로 가면 너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에.
1: 지금 가성비 생각하죠.
2: 가성비가 하루에 한 3개, 4개를 그냥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3: 예. 라이브 클럽 데이 같은 거 있으면.
2: 그런 거죠. 저 홍대에 이제 매 티켓 하나로 한 뭐 대여섯 개 공연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재즈 라이브 클럽 데이가 매일 벌어지는 그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오늘 골라온 거는 빌 에반스 트리오의 왈츠포 데뷔라는 곡이고요. 이 뭘 골라올까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곡을 골라왔다는 이유는 그 클럽들 중에서 빌리지 뱅가드라는 지금도 예. 운영되는 가장 전설적인 클럽이 있고요. 이때 1962년에 빌 에반스 트리오가 했던 공연을 라이브 그대로 담아서 낸 앨범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앨범이 좀 전설적이게 됐던 이유가 이 공연을 하고 나서 빌 에반스 트리오의 굉장히 유명했던 스콧 라파로라는 베이시스트가 한 10일 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약간 빌 에반스가 한때 충격을 엄청 받아서 당분간 활동을 중단할 정도로 그랬던 뭐 라이브의 현장이기도 하고 요 앨범 지금도 아마 이따가 잘 들어보시면 그 잔소리 같은 것도 나요.
3: 맞아요.
2: 예, 막 살짝 떠드는 소리도 나고요. 예. 그런 소리가 이 공기가 싹 담겨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뭐랄까 클럽의 분위기가 그대로 그렇죠. 그냥 담겨 있는. 네. 그 음악의 한 일부가 되는 거죠.
2: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이때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으면 나의 잔소리가 여기에 담겨서 재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이렇게 꼽히거든요. 예. 이게 영원히 계속 플레이되고 있는 거잖아요.
0: 저는 그 박정영 위원의 잔소리가 담겨서 재즈 역사상 가장 최고의 음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1: 저도 지금 잔소리
0: 네, 제가 잠시 긴장했습니다.
2: 잔소리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1: 아니라고요?
3: 네. 네. 저는 그 가끔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제가 예전에 칼럼을 하나 쓴 건데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레고리 스콜프라는 그 사람이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한 40초 지나면 기침 소리가 엄청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0: 무슨 얘기든 여기서 풀어놓으면 결코 유리할 게 네.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빌리 뱅가드라는 곳은 아직도 있나요?
1: 아직도 있고요. 예. 저희가 아마 뉴욕의 재즈클럽 하면 블루노트가 제일 유명한데 예. 사실 블루노트는 1981년도에 오픈을 한 거여서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이렇게 역사적인 공간이 이 빌리지 뱅가드라는 곳인데 예. 제가 뉴욕을 못 가봐서 뉴욕을 가면 무조건 빌리지 뱅가드가 저희 1순위입니다.
0: 아 그런가요? 예. 저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근처에 그 뭡니까 비디오 가게가 지금은 물론 없어졌겠지만 뭘로 바뀌었는지 보고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1: 없어진 건 아세요?
0: 아니 비디오 가게 지금
1: 없어졌겠지. 네. 그러네.
2: 없죠.
1: 그러네. 네. 네.
0: 자, 아무튼 연주자들의 표정이나 호흡까지 음악의 일부가 되는 그런 공간, 세 사람이 함께한 마지막 공연을 들을 수 있는 무대, 1961년 6월 25일 뉴욕 빌리즈 뱅가드를 상상하면서 들어보시죠. 빌 에반스 트리오의 Waltz for Debbie입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터널 사이언스.
1: 예. 오, 진짜 그 그냥 가운데 앉아 있는 것 같네요.
2: 맞아요.
1: 예.
2: 정말 너무 좋죠.
3: 그러니까 이게 현대 녹음 기술이 지금 엄청

0: 엄청나게 발달을 했는데도 네. 이게 벌써 한 60년 전이잖아요.
1: 예.
0: 이때 녹음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못 따라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담겨 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2: 예. 예. 제가 진짜 비레반스를 좋아해서 한때 이 모든 앨범을 다 모아야겠다. 라는 헛한 목표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
3: 헛됐죠.
2: 이게 정말 뭐 생산적이지도 않고 건설적이지 않은 목표를 세웠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사후에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그래, 이렇게 빌리지 뱅가드나 이런 데서 녹음했던 게 막 부틀렉처럼 네. 계속 나오거든요.
2: 그래서 네. 그냥 비레반스의 음악을 딱 한 장만 들어야 된다면 예. 이 앨범을
1: 말씀드리라고. 네, 아, 그 정도인가요?
2: 네. 가장 완성형에 가깝습니다.
0: 웬일이죠? 이렇게 편을 들어주시고.
2: 아, 오늘 선곡 마음에 듭니다.
3: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저희 들어올 때부터 계속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앨범이 마음에 든다.
0: 오늘 좀 괜찮네, 뭐 이런. 네.
3: 저 오늘 오면서 등까지 이렇게 탁탁 쳐주셨어요.
2: 이렇게 어깨 쳐줬습니다. 오늘 제일 마음에 든다.
1: 근데 하여간 이 세 분은 박종영 의원이 제일 연배가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3: 네.
1: 나머지 두 분이 늘 김학선 의원의 그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
0: 그러니까
2: 제가 약간 그냥 잘 투덜대서 그렇습니다. 네.
1: 예, 네, 잘 들었습니다.
3: 네.
1: Waltz for Debbie, 빌 에반스 트리오의 곡이었고. 자, 두 번째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고 싶은 공연은 어디신가요? 여기도 네. 장소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0: 특별한 장소고요.
1: 예.
0: 지하의 재즈클럽에서, 뉴욕의 클럽에서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레드우드 아, 숲으로 갑니다.
1: 대륙을 횡단해서 네. 레드우드 숲으로 가죠. 여기 뭐 나무가 워낙 큰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0: 이게 뭔가 거대하다고 표현했는데
1: 예.
0: 공연은 앞서 손디제이님 소개해 주셨던 그 원맨 밴드 공연처럼
1: 예, 예.
0: 좀 뭔가 따뜻하고 소박한 느낌의
1: 아,
0: 공연.
1: 숲속의 공연.
0: 예, 이고요. 예. 케니 로긴스의 What a Fool Believes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
1: 아, 예. 창법이 워낙 또 좀 뭐랄까 따뜻한 가수이기도 그쵸. 하고
0: 어떤 이 곡 들으면 좋아하시는 좀... 곡이죠.
1: 아, 이거 좋아하죠.
0: 그죠.
1: 원래 두비 브라더스 네. 곡 아닌가요?
2: 맞습니다.
1: 마이클 맥도날드.
3: 네. 예, 예.
1: 좋아합니다.
0: 이 공연을 좀 설명을 하면, 저희 뭐 한국에선 케니 로긴스 하면 그냥 푼누즈잖아요.
3: 네, 맞아요, 맞아요.
0: 푼누즈를 시작해도 푼누즈를 끝나는데,
3: 네.
0: 사실 1990년대 이후에는 그렇게 막 팝스타는 아니지만, 계속 좀 뭔가 환경과 관련된 뭐 노래도 내고, 굉장히 그 싱어송라이터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요.
1: 예, 예.
0: 요 공연은 1993년도에, 케니 로긴스가 자신의 한 팬들을 한 1,000명 정도를 딱 소집을 해서 그 캘리포니아의 그 레드우드 숲이라고 엄청 그 말씀하신 나무가 길게 뻗은
1: 예, 예.
0: 그 숲에서 공연을 한 공연이에요. 이게 DVD로도 예. 나왔는데 제가 이 예전에 아마 SNS에 썼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연 영상 중 하나라고 아, 썼는데
1: 예.
0: DVD가 있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1: 예.
0: 뭔가 막 복잡하고 이럴 때. 그리고 영상을 보면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약간 촌스러움이 그냥 가득해요. 대신에 막 너무 소박하고 그 한 1,000명이 팬들이 시내에서 엄청 떨어져 있는 곳에 같이 팬들과 같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그 공기. 내가 사랑하는 아, 가수와 뭐. 막. 그리고 예. 여기에 앞서 말씀하셨던 손지재인이 말씀하셨던 이 곡을 히트시켰던 두비 브라더스의 마이클 맥도날드가
1: 나오나요?
0: 같이 나옵니다.
1: 아,
0: 같이
1: 그렇구나.
0: 나와서 이 노래를 같이 하는데
1: 예.
0: 아, 뭐 평소와 달리 이렇게 노래를 막 잘 부르는 것 같진 않은데요. 그냥 다 자연스럽고 다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2: 그래 예.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딱 이거 들으면서 보통 백인들이 부르는 소울을 뭐 블루 아이드 소울이라고
3: 예.
2: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마이클 맥도날드가
0: 좋아하잖아요.
2: 정말 그 블루
3: 아,
2: 아이드
3: 맞아요,
2: 소울의
3: 맞아요.
2: 그냥 거의 딱
0: 대명사죠.
2: 예, 대명사.
1: 예.
2: 끝판왕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1: 뭐 실제로 두비 브라더스의 분위기를 많이 바꾸기도 했죠.
3: 네.
2: 네 맞습니다.
3: 예. 아, 저는 이제 이 곡 진짜 선곡 좋았는데
0: 가장 아, 칭찬해 주시나요?
3: 최고의 칭찬. 구매 의사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그러니까 요 LP로도 재발매가 됐고
3: 네.
0: 이제 DVD는 이제 많이 안 보잖아요.
3: 네.
0: 저는 이걸 닳도록 봤는데 어쨌든 DVD보다 화질은 안 좋지만 유튜브에도 이 영상이 풀로 올라와 있어서
1: 예.
0: 한번 큰 화면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나무 사이에 비치는 자연광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약간 노을이 살짝 지는 모습이라
3: 낭만.
0: 요게 그냥 너무 한 2시간짜리에 너무 행복감을 주는
1: 그런 뭐 그 실제로 보는 것보다 지금 설명이 굉장히 실감나기 때문에
0: 아, 지금 너무 광 이러면 또 기대가 올라가는데
3: 우선 구매하겠습니다.
1: 네, 일단 자연광이라는 거 하나에 저는 넘어갔습니다.
0: 네. 네. 아, 저는 손디제이님이 네. 무조건 좋아하실 거라고
3: 아~ 네,
0: 확신합니다.
3: 네. 네.
1: 그 이미 이게 이제 그 1979년도에 빌보드 핫 100 1위에 올랐던 그렇죠. 곡이잖아요.
0: 네, 엄청 유명한 곡이었죠.
1: 예예. 네. 예. 그리고 이 공연

0: 결혼이 몇 년도라고 하셨죠?
1: 1993년.
0: 93년. 네. 꽤 시간이 지난 다음이긴 한데 두 사람이 함께 또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들을까요?
2: 네.
0: 예, 뭔가 저는 그 노래보다도 설명을 더 듣고 싶은 생각이.
1: 지금 방송 끝나고 제가 더 설명하는 걸로.
0: 역사적인 재즈 클럽에서 아름다운 숲으로 갑니다. 케니 로긴스와 마이클 맥도널드가 함께 부른 What a Fool Believes를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오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한시적으로 축소되거나 중단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응시자와 현장 근무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오전 시간대에 기능시험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면 시험 횟수를 조정하고 체감온도가 38도에 이르면 시험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을 실시합니다. 오전에는 헤리티크 제주에서, 오후에는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차례로 열리는데, 인천 연설회 이후 제주와 인천 권리당원들의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당권을 경쟁 중인 정청래 후보는 지난주 충청권과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 45.51%의 득표율로 44.52%를 얻은 김민석 후보를 0.99%포인트의 근소한 차로 앞섰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분야 일자리가 예상치 못하게 전달인 6월에 비해 2만 3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8만 3천 명 증가 전망과 비교하면 격차가 10만 명에 달합니다. 업종별로는 지방정부 교육부문에서 고용이 5만 명이나 감소한 것이 7월 고용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여름방학 기간 일시적인 고용 감소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와중에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가 자사선박들이 무차별적인 공격에 노출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는 현지시간 7일 성명을 통해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자사 소속 선박 15척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협상

0: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제 유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ICE 선물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55달러로 전장 대비 1.3% 올랐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이용 수수료로 화물 가치의 5에서 7%를 원하고 오만은 3% 수수료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세무부가 이란 정권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과 페이퍼 컴퍼니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환전소 등 이른바 그림자 금융망을 겨냥해 제재를 취한 건 올 들어 여덟 번째입니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강릉 지역에는 많은 곳에 7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과 동해, 삼척 등 강원 영동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7도로 40도 안팎까지 치솟았던 주중보다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아, 땡긴다 땡겨!
2: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I'm a dreamer.
2: 예, 잘 들었습니다. What a Fool Believes, 케니 로긴스와 마이클 맥도널드가 함께 레드우드의 숲속에서, 아, 이건 뭐, 오, 이거 정말 저도 가보고 싶은데요.
3: 만약에. 네. 예. 네.
4: 그러니까.
3: 예.
2: 기회만 또 주어진다면. 근데 뭐 없겠습니다만 그런 기회든.
5: 영향이 남아있습니다.
2: 예, 예.
3: 함께 하시죠.
2: 예, 그러게요.
3: 네.
2: 그 아까 빌리지 뱅가드는 그 나름대로의 또 분위기가 있고 자연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요즘처럼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만 않다면,
3: 네,
2: 살랑살랑 부는 바람과 밝은 햇살과 함께 케니 로긴스의 어떻게 들으면 좀 간드러지는 듯한 그런 목소리.
3: 네.
2: 최고였을 것 같습니다. 예.
6: 생각해보면 기술이 발전하면 나중에 고기 가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5: 아, 왜 이래요.
6: 왜요?
3: 그건 안 돼요?
5: 맛이 안 나죠.
6: 날 것 같은데.
5: 진짜?
6: 네. 예.
2: 뭐, 네. 그건 나가서 싸우시고요.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 확장판. 오늘 박정용, 김학선, 김윤화 선곡위원들과 함께 타임머신이 있다면 가보고 싶은 공연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 네.
2: 자, 이제 3부는 김윤하 위원의 플레이리스트로 넘어갑니다.
3: 네.
2: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3: 저는 60년대 다시 또 뉴욕으로 가야 합니다.
2: 아, 그런가요?
3: 네.
2: 두 분이 같이 가셔야 되겠네. 박정현 씨하고.
3: 아, 연도가 한 8년 정도 차이 나서 거절하겠습니다.
5: 예, 거절당했네요.
3: 저는 이제 69년으로 가야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클럽은 아니고 공원으로 가겠습니다.
2: 예, 여기도 공원인가요?
3: 맞습니다.
2: 예.
3: 그런데 뉴욕의 한 가운데에 있는 공원이고요. 69년 여름 뉴욕 할렘의 마운트 모리스 파크. 라는, 네, 곳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 처음 들어보는 공원이네.
3: 맞습니다.
2: 큰 공원인가요?
3: 아주 크지는 않고요.
2: 예.
3: 나름대로 그래도 이 페스티벌 때문에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2: 예.
3: 여기에서 열렸던 페스티벌이 할렘 컬처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입니다.
2: 예.
3: 그런데 아마 이

0: 이름도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고, 그나마 그래도 이때 뭔가 있지 않았나 싶으신 분들은 최근에, 그러니까 한 5년 전 정도에 공개가 되었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1: 예.
0: 축제 여름? 이라는.
1: 아, 이거 봤어요.
0: 네, 이거 보셨죠. 이게 당시에 좀 음악 좋아하는.
1: 이게 이거구나.
0: 맞아요, 맞아요. 네네. 음악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 꽤 화제였고.
1: 예.
0: 축제의 여름, 그리고 부제로 혹은 중계될 수 없는 혁명. 그래서 이게 영어 제목으로 하면 Summer of Soul or When the Revolution Could Not Be Televised. 라고 하는
1: 예.
0: 이 작품에 실려서 아마 박정용 위원님도 지금 아, 봤다 한 게 이걸로 보신 걸 거예요.
1: 네, 이걸로 봤고요.
0: 네.
1: 아, 죄송하네. 저는.
0: 왜요?
1: 유나 씨 선곡 봤는데
0: 네.
1: 제가 주의 깊게 안 봐서 요 대목을
0: 괜찮아요?
1: 봤으면 제가
0: 아 얘기할 게 좀 많으셨을 텐데
2: 유나 씨는 주의 깊게 봐서 막 음반 사겠다 그러고 좀
0: 그러니까 상처 받았네요. 어쨌든 요 영화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페스티벌입니다. 사실 69년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우드스탁이잖아요.
1: 예, 예.
0: 네, 그래서 이제 그때를 서머 오브 러브 사랑의 여름 이라고 기억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이 영화 제목이 거기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9년에 그 사랑의 여름은 이 팝 역사에 너무나 오래 기억되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축제의 여름 할렘의 한가운데에서 열렸던 이 페스티벌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로
1: 예.
0: 한 50여 년 정도 잠자고 있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예.
0: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음악 매니아들에게 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흑인 음악 축제였기 때문이에요.
1: 아.
0: 네, 당시만 해도 이제 아무래도 블랙뮤직, 흑인 음악은 흑인들의 커뮤니티 안에서만 소비되는 경우가
1: 예.
0: 많았고 이제 일반적인 미디어에서는 다루지가 않았었는데요. 당시 6주 동안이나 페스티벌을 펼쳤고
1: 그렇게 한 달 이상 한 달 반이나
0: 그러니까 뭐 주말이나 뭐 이런
1: 예.
0: 쪽 곳을 중점적으로 열렸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 그 정도로 길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정말 유명한 뮤지션들이 많이 나왔어요.
1: 예.
0: 예를 들면 뭐 스티비 원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비비킹, 글래디스 나일 앤 더 핍스,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줄줄이 등장을 했고 사실 영상으로도 남았는데 이걸 아무 미디어에서도 틀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창고에서 잠자고 있다가 퀘스트러브라고 하는 이제 또 흑인 음악 뮤지션이 있는데 그가 발굴을 해서
1: 예.
0: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1: 예.
0: 네. 오늘은 그 공연 가운데에서 마지막 날 무대에서 어떤 니나 시몬의 노래를 준비해봤거든요.
1: 예.
0: 이 제목도 굉장히 당시에 이 공연을 봤던 젊은 흑인 젊은이들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던 제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1: 예.
0: To be young, gifted and black 이라고 하는
1: 예.
0: 제목입니다. 뭐 대충 느낌이 오시죠?
1: 제목에 모든 게 다 담겼네요.
0: 맞습니다.
1: 예.
0: 너희들이 흑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1: 예.
0: 이제 함께 느끼자 뭐 이런 일종의 응원과 같은 곡이었고요. 이 영상을 보면은요 당시에 굉장히 좀 촘촘하게 공연 장면 그리고 흑인 가수들, 팬들이 그 공연을 즐기는 모습, 또 뉴욕의 시장, 당시 시장이 와서 좀 이렇게 치얼업하는 모습 같은 것도 다
1: 예.
0: 담겨져 있어요. 시대상도 맛볼 수 있고 또 당시에 알려질 수 없었던 위대한 흑인 음악가들의
1: 예.
0: 젊고 생생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필름이어서 최근에 그 한국에서 OTT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1: 네. 아, 그런가요?
0: 네, 네. 공식으로 지금 이제 스트리밍이 되고 있어서
1: OTT라면 몇 개가 있는데 어디
0: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긴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괜찮나요? 근데 검색해보시면 금방
1: 예.
0: 나와서 보실 수 있는 다큐멘터리고요. 또 이 니나 시몬의 멋진 목소리로 여운이 굉장히 남는 분들도
1: 예.
0: 있거든요.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아, 너무 홍보하러 나가신 것 같은데.
0: 아니, 너무 좋은
1: 근데 정말
0: 작품이에요.
1: 너무 네. 저 인상 깊게 봤던 다큐멘터리.
0: 예. 어떠셨어요?
1: 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 니나 시몬이 그 유나 씨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되게 존경받는 아티스트인데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0: 그쵸.
1: 근데
0: 맞아요.
1: 어쨌든 이 페스티벌의 거의 마지막에 딱
0: 맞아요,
1: 나온다는
0: 맞아요.
1: 게
0: 네.
1: 상징성이 정말 있는 아티스트여서
2: 예.
0: 맞습니다.
2: 그 60년대가 하여간 대단했던 것 같긴 합니다.
0: 그러니까요.
2: 70년대도 그렇지만
0: 그 항상 팝음악 역사 보면
1: 예.
0: 몇 년도 딱 뭔가 짚이는 곳들에서 좀 새로운
2: 맞아요.
0: 움직임들이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2: 예. 그리고 60년대가 워낙 그 여러 가지 세계사적으로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0: 네.
2: 그것이 그 예술의 세계에도 투영된 것 같아요.
0: 그럼요.
2: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69년 말에 그 텔레비전에서 해외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였는데 격동의 60년대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한 1시간

0: 저기 하는 걸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1: 네.
0: 거기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드스탁도
1: 당연히겠죠.
0: 네. 네. 그리고 뭐 달 착륙도 그때 있었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케네디 암살, 베트남전.
1: 맞아요, 맞아요.
0: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아, 60년대가 이렇게 복잡한 것이었구나라고 그 어린 마음에도 생각했었는데.
1: 네.
0: 음악도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그런.
1: 맞습니다.
0: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고요.
1: 그럼에도.
0: 비틀즈도 등장했고.
1: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럼에도 이제 소외되었던 이들이 다시 이제 50여 년 만에.
0: 그러게요.
1: 또 새로운 시청자들을 만났다는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0: 예. 그러면 듣겠습니다. 할렘 컬처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 1969년 8월 17일 니나 시몬의 To Be Young, Gifted and Black을 듣죠.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모든 인쇄 가능한
7: 3원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3원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잘 들었습니다. To be young, gifted in black. 니나 시몬의 곡이었는데,
4: 네.
3: 고인이 워낙 뭐 한 50년 만에 알려졌다면서요?
4: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노래 들으면서 새삼 생각했는데, 제가 그 MBTI가 N이거든요. 그 상상력이 좀 풍부한 타입인데,
3: 아, 그런가요?
4: 그 69년에 그 페스티벌에 제가 만약 가 있으면, 정말 외계인 보듯이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5: 유일한 동양인.
4: 당신 정말 백인들만 그 장소에 가 있어도 사람들이 좀 아, 괜찮나? 이런 분위기였다고 알고 있어서 동양인 여자가 가 있으면.
5: 그럼 만약 제가 60년대 빌리지 뱅가드에 있는 거예요.
6: 그것도
5: 잘못이 이상한가요?
6: 네. 그것도 다 이상합니다.
4: 그 사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3: 근데 그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화에 관광객이 섞인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5: 네. 그래서 로망이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4: 네. 그래요? 네.
3: 두 번째 타임머신 곡은 뭘까요?
4: 네, 두 번째로는 저는 따지고 보면 앞에 소개해드린 건 제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공연.
3: 예.
4: 영원히. 왜냐면 저는 그때 무엇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니까요. 예. 그런데 두 번째는 아, 이걸 갈 걸. 이라는 생각이 드는 너무너무 아쉬웠던 공연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언제냐면요. 1996년 심지어 제가 갈 수 있었던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렸던 공연입니다.
3: 예. 아마 제가 왜 이 약간의 코웃음을
5: 지금 느끼셨죠?
4: 보셨죠?
3: 전 거기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5: 아, 이걸 왜 골라왔어?
4: 배 아파.
6: 원래 하려던 거 하죠.
4: 아, 그러니까 배 아파.
5: 이걸 왜 골라왔어?
4: 네, 히스토리 월드 투어 마이클 잭슨의 라이브 공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셨어요?
3: 아니, 그 거의 앞자리에 앉아서 봤더니까
5: 지난번 얘기하셨어요.
4: 아, 진짜 저 완전 앞자리셨구나. 그때도 알았더라면 옆자리에 앉혀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이때 근데 또 아쉬운 게 뭐였냐면 제가 이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려면 갈 수 있지 않았나, 이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였던가요? 기억이 나진 않는데.
6: 집에서 안 보냈을 것 같은데요.
4: 아니면 뭐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볼 수도 있었잖아요.
3: 성년자 관람 불가와 같은 내용은 없었던
4: 걸로. 아, 그래요? 뭔가 예전에 또 이게 좀.
6: 뭔가 뉴키존더블록 사건 이후로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3: 아, 위험해서?
6: 네, 위험해서.
4: 모르겠어요.
6: 학생만 이렇게 안 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3: 그래서 제 기억에 어린아이들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4: 아, 그렇긴 했겠죠. 어쨌든 뭐 조금 노력하면 갈 수 있었는데 이걸 놓쳤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아쉬운 공연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정식으로는 두 번 공연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그대로 무대를 구현해서 했었던 거, 이게 유일한 공연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5: 아, 저도 너무 아쉬운 게
4: 못 갔어요?
5: 충분히 갈 수 있는 나이잖아요.
4: 그러니까요.
5: 그리고 알고도 있었고 갈 마음도 있었는데 어떤 못 갔어요. 이걸 갔으면 제가 평생 유나 씨를 놀릴 수 있는 거죠. 마이클 잭슨 공연도 못 보고 음악 평론을 하냐 뭐 이러면서.
4: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5: 아이,
3: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그 두 번 공연했잖아요.
4: 네, 맞습니다.
3: 이틀.
4: 네.
3: 그 격일로 해가지고.
4: 네.
3: 그 잠실 주경기장이었죠.
4: 네. 네, 맞아요.
3: 꽉 차지 않았었어요.
4: 의외로.
3: 그게 뉴스였어요.
4: 그 혹시 그거 아니었나요? 약간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마이클 잭슨 공연반대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질 정도로.
3: 그런 것도 있었어요.
5: 그런 것도 소수였죠.
6: 아, 교회 같은 데.
4: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의외로 그 붐이 컸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TMI. 제가 공연은 못 갔지만 이 공연과 관련해서 MBC 라디오와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3: 아, 그래요?
5: 뭐죠?
3: 아니, 왜
6: 중학생이?
3: 중학생인데?
4: 이게 뭐였냐면 당시에 그 FM 음악도시라고 그

0: 신해철 씨가 진행을 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신해철 씨가 그 청취자들이 사연을 남기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예. 근데 당시 중학생이던 제가 이런 이유로 대중 가수에 대한 공연을 막는 공식 단체가 생기고 공항에서 예. 시위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사연을 올려서 신해철 시장과 전화 연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1: 그건 뭐 마왕의 입장에선 정말 딱 자기 그쵸. 거기에 맞는.
0: 그랬나 봐요. 예. 근데 중학생이어서 제가 그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 12시인데 집 전화밖에 없을 때라 작가님이 예. 집에 전화하셔서 이렇게 저를 어머니가 놀라서 바꿔주니까 와. 주무시면 어떡해요 사연을 보내고 라고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2: 웅크라다. 그 여중생이
0: 네 맞아요.
2: 그래미 진행자가 되고 이 손석희 12시에 이 패널이 되고
1: 그러게요.
2: 너무
0: 그러니까요. 네. 맞아, 맞아요.
1: 심지어 거기 구경 갔던 사람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0: 잠깐만 좀 눌리는데요 그거는
1: 뭐 어디 한번 설명해 보시죠.
0: 뭐 설명은 대충 끝난 것 같고요. 예. 아픔을 담은 선곡 가운데 이제 너무 좋은 곡들이 많은 공연인데 더 Way You Make Me Feel이라는 곡을 준비해봤어요. 아, 예, 예. 아 지금 보셨다고 아 예 이거 아, 알죠.
1: 예, 그 댄서 이렇게 뒤를 아, 쫓아가면서
0: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뮤직비디오에 나온 장면을 이제 그대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곡인데요. 예. 뭐 워낙에 유명곡들이 많았던 투어였었어요. 많이들 아시는 뭐 스무스 크리미널 같은 곡도 있고 뭐 예. 빌리진이나 틸러 빌리 네, 정말 유명한 곡이 많은데
1: 사실은 뭐 이 공연의 이틀 중에 한 공연이지만 네. 전 두 번째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의 백미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0: 어땠어요?
1: 역시 그 저희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노래 부를 때 쫓아가 올라갔던 한국의
0: 사고가 너무 유명했죠.
1: 네,
0: 세상에.
1: 그 마이클 잭슨이 꽉 껴안고 노래 불렀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떨어질까 봐.
3: 공연의 기침 소리 같은 존재 아닌가요?
0: 흔적을. 아, 근데 너무 위험한 기침 소리 있었죠.
3: 흔적을 남긴.
1: 예. 절대 네. 그러면 안 됩니다.
0: 네. 아, 안 됩니다, 예. 진짜. 지금도 네버 에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아 노래 틀려니까 좀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지만.
3: 저는 그때 군대 있었으니까 그냥 네. 네, 배 아파하지 마시고 드시면 됩니다. 네.
0: 가보겠습니다.
1: 저는 제가 직접 봤던 그 노래 장면을 연상하면서 듣겠습니다.
0: 네.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주로 동해안에 집중됐던 비가 그 밖에 동쪽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구도 비가 시작됐고 포항과 안동 지역으로는 천둥번개가 치는 등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조금 전 1시 20분을 기해서 영북, 경북 영덕과 포항시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하천이나 지하차도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들은 접근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 서평택 부근 3차로에 화물차 사고 발생해 주변 여파를 받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수단선 판교 방향으로 소래터널 부근도 1차로 승용차 사고 여파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3: 예, 손석희의 12시 토요일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 오늘은 이제 라이브 공연을 주제로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고 있는데 마지막 4부가 됐습니다. 김학선 선곡위원회 플레이리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침 이번 주 뭐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 나눴지만 평일 LP 코너에서 라이브 명반을 주제로 LP 소개를 해 주시기도 해서 오늘 이제 드디어 김학선 위원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날이 됐네요.
4: 아, 뭐 이렇게 네. 중요한 네. 사람이 됐어요.
5: 그러니까 부담스럽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1969년이네요.
4: 야,
5: 네.
4: 신기하다.
5: 한국입니다. 한국 남산의 드라마 센터.
3: 아, 그래요?
5: 저는 골랐습니다.
3: 네. 예. 드라마 센터 가보신 적 있어요?
5: 아니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3: 네, 저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가봤습니다.
5: 거기가 뭐 하는 공간인가요, 대체?
3: 그냥 극장입니다.
5: 극장이에요?
3: 네, 극장이고 연극도 하고. 네. 예, 그렇게 합니다.
5: 제가 이곳을 고른 이유가 한대수 씨가 여기서 첫 번째 리사이틀 공연을 갔습니다.
3: 아.
5: 예. 네. 근데 제가 대중음악 이렇게 역사 뭐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러고 이런 거 정리 기록 정리하는 책들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막 이런 예. 거 궁금해하는 몇 가지 몇몇 장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남산 드라마

0: 센터 1969년에 예. 곡입니다. 근데 한대수 씨가 이제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68년에 미국에서 귀국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연을 좀 하다가 갑자기 이제 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냥 윤영주 씨 이런 분들 좋아하잖아요. 그냥
1: 이렇게. 고정관념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는.
1: 아, 매니악한 취향도 다
0: 그러니까
1: 있다고요.
0: 네. 그 매니악한 취향에 한 두 명이, 이화여대 다니는 두 명이 후원 공연처럼 그 대관을 다 해주고 공연을 열게 해준 거예요. 일종의.
2: 오, 그래요?
0: 네. 예. 팬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공연, 거기서 공연을 한 건데 전 이제 음악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2: 목소리가
0: 목소리도 그렇고 예, 그리고 낯선 음악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음악이 거의 60년 전이거든요. 예. 60년 전에 아.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런 역사 그런 걸 기록하다 보니까 아, 이게 단순히 아티스트뿐만이 아니고 팬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걸 뭐 공연을 보고 듣고 거창하게 향유한 팬들이 너무나 좀 중요한 존재여서 아 그때 이 공연을 본 사람이 있을까? 제가 좀 막연히 궁금해하고 있던
3: 그 흔적이 안 남아 있어요?
0: 근데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오. 그 공연 현장에 있었던
3: 사람.
0: 예. 근데 그분도 대단한 분인데 들국화의 조덕환 기타리스트 조덕환 씨의 부인이에요. 근데 제가 조덕환님을 그때 병문안을 갔다가 사모님 을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당시에 신촌 이런 데서 벌써 여고생 때 공연을 보고 다니던 굉장히 힙스터였던 거죠. 어. 그래서 그때 그 공연을 봤다.
1: 저희 선배님.
0: 네.
1: 선배님이시네요.
0: 그 공연을 보면서 요즘 이제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 호프에 네. 관련해서 감독이 뭘 알아? 이런
1: 아,
0: 말을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약간 일종의 밈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1: 네.
0: 감독이 뭘 알아? 그냥 우리가 다 그걸 실제로 더 많이 하는데. 네. 용필 오빠가 뭘 알아?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필도 그 당시에 방송국, 뭐, 나이트클럽 이 정도만 계속 왔다 갔다 했지, 예. 오히려 진짜 조용필이라는 사람의 행적이나 뭐 그 뒤 이면 같은 것들은 좀 팬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팬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해서 그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막 그런 걸 좀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서 69년을 골랐고, 그리고 예. 그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정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3: 그러니까 궁금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0: 저는 지금 물 좀 줘서 지금 들어도 너무 신선하고 네. 파격적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60년 전에 이걸 사람들이 듣고 저걸 노래라고 했을까? 아, 지금 나오는데.
1: 네. 창법부터가. 네. 창법부터 너무. 당시엔 정말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몇몇 그런 공간들을 생각하고 아까 이렇게 장소 그런 거 말씀을 하셔서 예를 들면 뭐 전인권 씨가 살고 있는 삼청동 집 이런 것도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2: 예.
0: 거기에서 수많은 명, 뭐 들국 하나 따로 또 같이 명곡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저는 딱 한 뭔가 상징적으로 이 드라마 센터를 골랐습니다.
2: 그렇군요. 네. 저는 뭐 한대수 씨 하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0: 네.
2: 저하고는 제가 시선 집중할 때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0: 네.
2: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를 만나잖아요. 만나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 손학규 씨 그렇다고. 그때 제가 굉장히 좀 당황을 했고
0: 네. 정정해드렸나요? 그럼 어떻게?
2: 아 정정해드렸는데 그 한대수 씨의 머릿속에서 정정이 됐는지 네. 제가 잘
0: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렇게 만나면 소탈하고 시원시원하고 막.
1: 아, 하지만 되게 이렇게 친밀하게 아, 인사하셨죠. 네. 그 태도는 있으시잖아요.
2: 아주 이제. 친밀하게 손학규 씨가.
0: 아 양호하네요. 맨날 그 양호하다는
1: 맞아, 양호하다.
0: 맞아요. 하시면서.
1: 네.
0: 그래서
1: 네.
0: 그러고 저는 이 한대수란 아티스트가 정말 한국에서 더 많이 얘기해 돼야 되고 예, 더 예. 많이 조명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 예. 그래서
0: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곡을 골라와 봤습니다.
2: 예. 자, 그러면 듣겠습니다. 물 좀 주소.

0: 예. 물 좀 주소 한대수 씨의 노래였습니다.
1: 네.
0: 지금 들어도 네.
1: 파격적이죠.
0: 예, 그러네요.
2: 네. 예, 맞습니다. 정말 제가 이 앨범을 가끔 이제 꺼내 듣거든요. 근데 들을 때마다 와, 정말 천재였구나 라는 예. 생각,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약간 일종의 좀 불운하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0: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웠던
2: 네.
0: 가수였기 때문에 예. 네. 그러나 이제 그 팬들은 또 그 깊이 면에 있어서는 어떤 가수보다도 깊이
2: 맞습니다.
0: 있게 좋아했던
2: 네. 네. 저도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앨범이고요.
3: 예. 아, 그리고 오늘 사실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너무 아쉬운 게 다 못 느끼셨어요?
2: 아, 맞다.
3: 학선 씨 지금
2: 제가 이거 얘기를 한다는 거
3: 한대수 티 입고 있습니다.
1: 아,
0: 그래요?
3: 제가 이게 되게 치밀한 네. 사람이야.
2: 치밀한 사람.
1: 아니, 요즘에 자꾸 이렇게 옷을 맞춰 입고 오더라고요. 아, 자리에 맞춰서.
2: 네.
1: 근데 전부 밴드 티긴 해요.
2: 전부 밴드 티에 검은색 옷인데.
1: 검은 티셔츠긴 해.
2: 다 다릅니다.
1: 네,
3: 제가 고맙죠.
2: 네, 고맙습니다.
0: 아, 그게 저 글씨가 이름이 한대수라고
1: 써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로로 쓰여 있는.
2: 네. 네. 네. 뒤에는 행복의 나라 가사가 쓰여 있는데 아내가 이 티셔츠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1: 왜요?
2: 무슨 부적 같다고.
1: 저 지금 조금 그 생각했거든요. 네. 뒤 보면서.
2: 네. 네. 그래서 이걸 입고 나갈 때마다 뭐라고 네.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거 입고 나가야 돼. 나왔습니다.
0: 과연 그 레코드도 요즘도 사시고 저희 프로그램 때문에.
2: 맞습니다. 네.
0: 티도 사시고.
2: 네.
0: 제가 가산을 탕진하고 계신 듯한 느낌이에요.
2: 아니 제가 그 LP 원고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 작가님 그건 빼셨더라고요. 제가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라고 썼거든요. 그 멘트는 빼셨더라고요. 예. 네, 정말 여러분들 그 덕분입니다.
1: 예.
0: 네. 저나 우리 제작진이나 공통점은 닭살 돋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2: 그런데 정말 그 핑계로 계속 사고 있습니다.
0: 예. 네. 너무 많이 사진 마십시오. 걱정이 돼요. 저희가 뭐 출연료 많이
2: 드리겠다는.
0: 예. 두 번째로 타임머신 타고 갈 공연. 어딜까요?
2: 네, 두 번째는 40년 세월을 건너뛰어서
0: 예.
2: 오늘 나온 연도 중에 가장 최근이더라고요. 2009년.
1: 네.
3: 제일 멀기도 하네요.
2: 네, 맞습니다.
0: 예. 아, 69년에서 40년을 뒤로 왔군요.
2: 네. 맞습니다. ACDC의
0: 예.
2: 헬스벨스를 준비했는데
0: 예.
2: 이게 2009년 리버플레이트 실황입니다. 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리버플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연인데
0: 예.
2: 제가 이걸 처음에는 그냥 영상으로 봤거든요.
3: 감동이죠.
2: 전 제가 지금까지 눈으로 봤던 모든 콘서트 영상 중에 이렇게 미친 관객들이 있나?
0: 아,
2: 정말 네. 그 크레이지라는 말이 정말 그대로 떠오를 정도로
0: 예.
2: 너무 흥분해서 관객 모두가.
1: 예. 전주부터 사람을 네. 흥분시키네요. 지금.
2: 한 6만에서 7만 관객이 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0: 예.
2: 댓글에 이런 게 있어서 저게 6만 7만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유기체 같다.
0: 아,
2: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는데
0: 예.
2: 그냥 유기체 같고 그래서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제가 그 안에 있지는 않고 한 3층에서 보겠죠. 저는.
1: 그러니까요. 김학선님이 네. 지금 이 얘기하실 때 절대 그 안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3층에서 있었어요.
2: 3층에서 볼 거고
1: 네.
2: 이 리버플레이트가 축구 구작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보카주니어스랑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더비 매치 열리는
0: 거예요. 예.
1: 네.
2: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아 여기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
0: 예.
2: 또 다

0: 다른 이유는 이게 또 다른 그 앵거스 형, 말콤 형 두 형제 기타리스트인데 말콤 형의 마지막 투어 예,
1: 아, 그런가요?
0: 예, 실황이었어요.
1: 예, 예.
0: 말콤 형이 인지 저하가 와서,
1: 아.
0: 자기 기타 리프를 아예 까먹을 정도로,
1: 아,
0: 인지 저하가 와서,
1: 예.
0: 이 뒤로는 이제 투어를 안 들고, 이제 2017년에 사망을 했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제가 중식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1: 예.
0: 중국집을
2: 갑자기?
0: 네, 많이 가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2: 네.
0: 노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2: 아. 네.
0: 그래서 예. 노 음악인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2: 아.
0: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보컬리스트 브라이언 존스가 약간 청력 손실 뭐 이런 거 이상이 있어서 그만둔 적이 또 있었거든요.
1: 예.
0: 그 자리를 건셀로스의 엑슬로즈가 잠깐 한 적이 있었고.
1: 아, 그런 적도 있고.
0: 예, 그러다가 잠깐 또 이제 한 3년 뒤에 복귀를 하기도 했었고.
1: 예, 예.
0: 저 오리지널 멤버는 앵거스 형 한 명만 지금 남아있고 지금 뭐 투어를 돌고 있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절대 보지 못할 공연일 것 같아요.
1: 그쵸.
0: 예. 한국에서는 인기가.
2: 그렇죠.
1: ACDC가요?
0: 네.
2: 네.
1: 뭐 많이들 좋아하실 그러니까 것 같은데.
3: 인기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개런티는 상대적으로 높고
0: 아. 아마 로고만 네. 너무 유명. 로고만
2: 아,
0: 유명하지
2: 그쵸.
0: 않을까 싶어.
2: 티셔츠 많이 팔리고.
1: 가까운 요즘 하는 말로 가성비가
0: 맞습니다.
2: 네.
0: 가까운 예로 아이언 메이든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번 서면 6, 7만 정도 서거든요.
1: 예.
0: 최소한 5만 정도 서는데 한국에서는 그때 왔을 때 한 3천 명이 왔어요.
1: 아이고, 그게 근데, 차이가 나는 거예요.
0: 근데 아이언 메이든이 원래 올 수가 없는데 우리 그래도 한국에서 한번 공연해보고 싶다. 우리 개런티 깎을게.
1: 예.
0: 그래서 기획사한테도 너희도 돈 벌려고 하지 말아서 서로 손해를 보고 그냥 한 번.
1: 아, 왜 이렇게 와보고 싶었을까요?
0: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 한번 방문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ACDC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6만, 7만 관객 앞에서 하는데 한국에서 6천 명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것
3: 어렵다고.
0: 같은데 네.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니까.
1: 아, 그렇군요. 그 밴드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0: 네,
1: 높은데.
0: 굉장히 높은데 막상 아마 하면
2: 그렇죠. 공연까지 올 관객들을 생각해보면
3: 큰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비용을 아주 많이 들여서 오면은 뭐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0: 맞습니다.
3: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0: 그래서 정말 좀 ACDC의 공연을 뭐 보려면 해외에 나가서
2: 네.
0: 가야겠지만
1: 예, 예.
0: 일단 ACDC뿐만이 아니고 그 어떤 뮤지션도 이제 노장 뮤지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 보자
1: 예.
0: 라는 생각으로
1: 노코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0: 네, 노코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1: 아이고 오늘의 아주 명언 같은데.
2: 네. 네. 네.
0: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중식당들이 동인천에 있는 중식당들이 그냥 어느 날 문을 갑자기 닫거든요.
1: 아, 거기서 그만.
0: 네.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안 돼.
2: 제지당했네요.
0: 네. 아,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볶음밥 장인이
2: 예.
0: 그냥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라고 붙여놨고
2: 아.
1: 예.
0: 그런 게 되게 좀 마음에 좀 와닿죠.
3: 그 문구 안에
0: 네.
3: 수많은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네.
0: 그래서 여러분들 노 음악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 예. 볼 수 있을 때 보자.
0: 네. 네. 맞습니다.
1: 네. 아이고 참 별 얘기를 다 하고 이제 네. 노래로 갑니다. 네. ACDC의 Hells Bells라는 곡인데 말씀하신 대로 2009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리버플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연주한 곡입니다. 오늘 마지막 타임머신 목적지가 됐네요.
0: 네,
1: 듣겠습니다.

0: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영린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5: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4: 탄탄 방수
5: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We're going to destroy 트럼프 대통령의
2: 카메네이 사망에 대해
0: 시 조석은 죽기 디렉스의 함정을
3: 이론 머스크 SpaceX가
4: 세계는 연결돼 있다 뉴스 그리고 음악으로 MBC 라디오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5: 예, 이거 뭐 엔딩 타이틀을 들었더니 갑자기 마음이 좀 차분해지긴 하네요. ACDC의 ACDC 공연은 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주 그냥 넘칩니다.
6: 맞습니다. 예. 모든 기타 리프를 관객들이 다 입으로 따라와서 정말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5: 네. 예. 박정용, 김학선, 김윤하 세 분의 선곡위원과 함께하는 토요일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에 이제 또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세 분이 직접 찾아가서 만났던 기억 소득계 공연들을 들어봤고 오늘은 반대로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라도 객석에 앉아보고 싶었던 그런 공연들을 음악으로 만나봤습니다. 시대도 다양했고요.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장소도 다양했습니다. 서울, 미국, 아르헨티나 그리고 동인천의 중국집이 문 닫은 날까지
6: 네, 네. 다시 꼭 여섰으면 좋겠습니다.
7: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남잖아요.
8: 아니 근데 정말 더 늦기 전에 저도 네. 제가 좋아하는 노포 그런가. 중국집을 가야겠다는 네. 마음이 들었네요. 네.
5: 그만들 하시죠 이제. 2주에 걸친 라이브 특집이었습니다. 뭐 계속 라이브 특집을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7: 그러니까요. 네.
5: 아쉬울 때 일단 좀 멈췄다가
7: 네.
5: 나중에 다시 또 주제로 들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네.
5: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7: 네, 네. 고맙습니다.
6: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예.

0: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0: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 메가헤르츠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을 두고 투자자와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개편안이 오히려 장기 절세 혜택과 투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에 맞게 정책 수정에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 주식과 펀드 혜택을 늘린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은 이미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 데다 배당 성향도 낮아 실익이 적다는 평가가 나왔고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던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돼 투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존 계좌의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2월 제도마저 폐지하면서 장기 절세 경로만 좁아졌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대주주 편법 승계를 막겠다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기업들이 요건을 살짝만 비껴가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 증시 부양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여당 내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시장의 거센 반발과 실효성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속도 조절에 나선 건데 정부와 여당은 실익을 살린 후속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2: 어제 저녁 서울 서대문구에서 마을버스가 골목을 내달려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원 원주에서는 아파트 정전으로 무더위 속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마을버스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는 교차로에서부터 차량 3대와 주변 시설물들을 치고 달리다가 골목에 들어와 한 건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5: 쿵쿵쿵하고 굉장히 세게 한 3번 정도가 나서 제가 바로 나왔어요. 버스 앞에 그 벽돌 잔해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4: 골목을 지나던 보행자가 버스에 치여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고 버스 승객과 다른 차량 운전자 등 7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에게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10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는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전체 12개 동 중 5개 동에는 3시간 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됐지만 나머지 7개 동에는 밤새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전 역시 아파트 변압기가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전력이 비상발전차 지원에 나섰지만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며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7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을 실시합니다. 오전에는 헤리티크 제주에서 오후에는 인천 남동

체육관에서 차례로 열리는데 인천 연설회 이후 제주와 인천 권리당원들의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당권을 경쟁 중인 정청래 후보는 지난주 충청권과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 45.51%의 득표율로 44.52%를 얻은 김민석 후보를 0.99%포인트 근소한 차로 앞섰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배경에는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탈락한 뒤 여론이 악화되며 수사가 커지자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가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각종 과거 비위 의혹이 드러난 대한축구협회가 팬과 축구 관계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최근 본연의 기능을 잃고 말 그대로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국회 청문회에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과 다수의 구성원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년 전 일에 대한 보도까지 협회와 관련된 각종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소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현지 시간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세계로교회에 따르면 손 목사는 이날 가족들과 함께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환담을 했으며 백악관 신앙 사무국도 방문했습니다. 다만 손 목사는 그간 미국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며 종교법인 해산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한국 내 종교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왔고 미국 측도 관련 사안에 지속해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2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1,8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66.2원으로 지난주보다 2.9원 떨어졌습니다. 경유값은 지난주보다 3.6원 내린 리터당 평균 1,849.2원이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한시적으로 축소되거나 중단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응시자와 현장 근무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오전 시간대에 기능시험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면 시험 횟수를 조정하고 체감온도가 38도에 이르면 시험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에서 한국 조사선이 해양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한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독도 서쪽 수역에서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조사선의 조사와 관련해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 등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무성은 사전 동의나 신청 없는 조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주일 한국 대사관과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우리 외교부에 각각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미군의 요격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바닥난 재고량이 이란과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 비축량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지시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도 나왔습니다. 날씨입니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강릉 지역에는 많은 곳에 7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과 동해 삼척 등 강원 영동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7도로 40도 안팎까지 치솟았던 주중보다 다소 낮아지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도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부주의로도 일어날 수 있는 화상사고. 화상사고 응급처치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화상을 입었다면 병원 진료에 앞서 화상 부위를 빨리 식혀주세요.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대고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30분 이상 식혀주세요. 두 번째, 얼음이나 얼음팩은 오히려 상처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세 번째, 물집이 생겼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터뜨릴 경우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통증이 가라앉으면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병원에 방문하세요. 다섯 번째,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고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기억해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긴장감이 싹 돌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지금부터 8월 8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려드릴게요. 국제동물복지기금이 제정한 세계 고양이의 날, 그리고 숫자 8이 포도알 같아서 만들어진 포도데이, 마지막으로 소중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의 날입니다.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고 있으면 오늘 하루가 더 특별해질 수 있는데요. 고양이, 포도, 세족식, 이 중에 하나는 기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0: 오늘 8월 8일 첫 곡은 나영의 99881234였습니다. 88을 일부러 좀 특별히 넣어봤는데 오늘 정말 기념일이 많네요. 세계 고양이의 날, 뭐 포도데이, 새족식의 날 말고도 더 있다고 합니다. 피아노 건반이 88개라고 해서 피아노데이라고도 하고 뭐가 좀 많은 날이네요. 예, 뭐 88, 우리가 늘 88하게 살자, 예, 건강 지키 기는 데이, 뭐 하루 디톡스 하는 데이, 뭐 이런 걸로 좀 지정을 해야 될까 싶은데 오늘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손트라 신청곡의 날이에요. 손트라 차트 쇼로 신청곡 가득 싣고 달려볼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트라 차트쇼. 한 주 동안 모인 신청곡 착착착 모아서 쫘르륵 이렇게 펼쳐보는 시간이죠. 손트라 차트쇼,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접수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손트라 차트쇼 8월 8일 스타트. 22부터 갑니다. 8225님께서 여고 동창들 모임하러 서울로 호캉스 가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녀봐도 호캉스가 최고인 것 같아서 손트라에 자랑하네요. 신청곡 이미리의 흥타령. 어딜 봐도 호캉스가 최고일 것 같다. 아마 지금 날씨에는 무조건이에요. 방콕, 집에서 혹은 그냥 호텔 안에서 있는 게 최고죠. 이미리의 흥타령이 20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9위는요, 926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충남 금산군 남일면 초현 2리 2장입니다. 우리 금산은 무지하게 덥네요. 이렇게 더운 날 깻잎밭에서 깻잎을 따고 있는 주민 여러분 파이팅 하라고 곽영광 어처구니 신청합니다. 정말 날씨가 어처구니 없이 덥습니다. 태진씨도 파이팅 하시고. 네, 정말 날씨가 어처구니 없이 덥죠. 아, 이럴 때 음악이라도 들어야 될까요? 이미리의 흥타령 먼저 듣고 곽영광의 어처구니 두 곡 띄워드릴게요.

난 오후 활력으로 채워드릴게요. 손타라 차트쇼 18위 5466님께서 어느 날 문득 내 모습에 세월이 많이도 흘렀구나. 이 노래로 위로받고 싶어요. 임영웅이 부른 어느 날 문득.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 계속 너무 바쁘게 오다 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뭐 거울로 제대로 비춰서 바라본 적이 없었다. 어느새 늙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랄까요? 힘내세요. 임영웅이 부른 어느 날 문득이 18위에 올랐네요. 17위에는 문자를 처음 보내주시는 분인데 7326님께서 청취만 하다가 문자는 처음 보내봅니다. 아내와 함께 애청하면서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노래가 있어 신청합니다. 최윤아의 슬픈 그림자. 아내분을 위해서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우리 노래 띄워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

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현재 서울의 기온 36.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충남 보령 37.5도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내린 뒤 내일부터는 그나마 낮 기온이 서울 33도까지 내려가는 등 더위가 잠시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잠시 더위가 누그러졌다가 다음 주 한 차례 더 35도 안팎의 더위가 예보되는 상태고요. 비 소식도 거의 없어서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후가 되면서 고속도로는 서울과 도심 쪽 정체가 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 청주휴게소, 천안과 수원, 달래내 일대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절로 나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멋지다 손태라.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태라 차트쇼와 함께하시죠.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7795님께서 늘 일하면서 들었는데 오늘부터 휴가라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고 편안히 손태라 들으니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곡도 많이 듣고 즐겁네요. 손태라 짱짱짱입니다. 계속 좋은 노래 들려주세요. 근데 야, 이 무더위 속에서 갑자기 꿀 같은 휴가라니 너무 좋으시겠어요. 잘 보내시고요. 아, 계속해서 짱짱짱 우리 손태라 차트쇼 16위로 가볼게요. 1453님께서 옛 추억을 생각하며 한동엽 가수의 검정 고무신 신청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보내주셔도 차트쇼에 올라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신청곡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한동엽의 검정 고무신 듣고 올게요.

트로트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시간 손타라 차트쇼 15위 하트 뿅뿅 넣어서 보내주셨어요. 앞뒤로요. 0209님께서 하트 박상철 꽃바람 신청합니다. 하트 이렇게 15위에 올랐네요. 이제 14위입니다. 8938님께서 조정민의 곰탱이 사랑하는 영감이랑 듣고 싶어요. 근데 왠지 느낌이 제가 문자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조정민의 영감 사랑하는 곰탱이랑 듣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박상철의 꽃바람 먼저 보내드리고요. 조정민의 곰탱이 그리고 또 애녹과 함께하는 버전으로 띄워드릴게요.

같이 듣고 싶은 손타라 차트 쇼 13위로 가요. 2032님께서 대구 날씨가 너무 더워 모든 게 녹아버릴 것 같아요.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신청합니다. 안 그래도 얘기 들었어요. 대구 뭐 40도 이상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이야 진짜 모든 게 세상이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 13위 박지연의 녹아버려요가 차지했네요. 계속해서 12위 8770님께서 제 생일인데 애엄마만 축하한다고 연락 왔네요. 작년에는 동생들 친구들이 커피 쿠폰도 보내줬어요.

서 직원들하고 먹었는데 올해는 다 휴가 갔나 봐요. 빙에서 청춘 열차 신청해요. 아유 우리 8770님 네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커피 쿠폰 그거 제가 챙겨드릴게요. 아 우리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보내드리고요. 서울 시스터즈의 청춘 열차죠. 이 노래는 빙에서 복지은 이하린 미스김이 부릅니다.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5: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서머네 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서머네 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 드피아.
7: 국민 인쇄 서머네 드피아.
1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1: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2: 나왔어.
11: 우리 남편 도드람.
1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무심코 듣다가 내 신청곡이 나오면 화들짝 놀라는 손타라 차트쇼. 우리 1827님께서 주말에 뜨거운데도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부자지간 여수에서 잡은 문어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 손맛에 다니지요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어우, 너무 젊은 멋있는 청년이 지금 문어를 쫙 잡아 올리면서 잡은 채로 그거 있잖아요. 약간 인증샷 낚시하고 딱. 아, 근데 어떻게 마침 사진 찍었을 때 문어가 쫙 펴가지고 더 커 보이고. 아, 근데 저는 아직 이 손맛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낚시도 한번 제대로 가보고 싶기도 하고 한데 조금 날씨 시원해지면 그때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우리 제시분들은 낚시 좋아하는 사람 없죠? 아니 저번에도 우리 낚시 얘기했던 저기 있잖아요. 남편분이 낚시하는 것 때문에 no XX 이랬는데 그때도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낚시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것도 이것도 또 새로운 맛이 있으니까. 우리 11위로 가볼게요. 6100님께서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강문경의 신곡 다짐 신청합니다 했는데요. 아, 신곡을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셨군요. 강문경의 다짐 우선 보내드리고 우리 3부에도 손트라 차트쇼 이어질게요.

0: 돌아.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안동 MBC 건강놀이교실이 8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안동병원 13층 컨벤션 홀에서 열립니다. 초대 가수 정연호, 강사 신동과 함께 정연호의 기죽지 마라, 미스고 등을 불러봅니다. 입장료는 1,000원이며 입장권은 당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입장료는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됩니다. 당일 참가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안동 MBC 건강노래교실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 선수가 만루에서 적시타로 결승 타점을 올리며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정후는 디트로이트와의 홈경기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 2타점 1득점으로 팀의 5-2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송성문은 휴스턴과의 경기에 9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를 기록했고 애틀랜타의 김하성은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0일 만에 복귀전에 나섰지만 2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전남 광주 여수시 오동도 인근 바다에서 1톤짜리 유선 모터보트가 뒤집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승선자 5명 중 4명을 구조했는데 이 중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실종자 한 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강원 강릉시 성상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7터널 인근에서 승용차와 SUV 등 차량 여러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강릉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량들이 잇따라 미끄러지며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 안에서 지인 사이인 60대 남성 두 명이 서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복부와 목을 각각 다친 뒤 심정지 상태였던 남성 두 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가해자로 의심되는 또 다른 동석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군의 요격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바닥난 재고량이 이란과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 비축량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지시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강원 동해안과 경남권 등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 50에서 100mm, 부산,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 5에서 40mm입니다. 이들 지역 중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회 부총장 정재민입니다. 알고리즘은 분노를 강력한 동력으로 삼습니다. 분노에 이끌려 댓글을 달고 공유할수록 알고리즘은 더 자극적인 영상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험악해 보이고 우리 마음도 피폐해지죠. 분노를 먹고 사는 알고리즘에 우리가 먹힐 수도 있습니다. 이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화면을 끄고 숨부터 고르세요. 반응을 늦춰 되찾은 평온 속에서 우리의 냉철한 판단력은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기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TB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당신의 락토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선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깁코, 깁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공개 방송을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경상북도 문경세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8월 10일 월요일까지 나의 산책 이야기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자주 걷는 길.

나만의 걷기 루틴, 누구와 함께 걷는지, 걷는 즐거움이 담긴 산책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선타라 방송 시간 중 말머리 문경 달고 문자로 보내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신청 받을게요. 자세한 내용은 트로트 라디오 홈페이지와 인별그램을 확인해주세요. 이 공개 방송은 걷기 좋은 신발 르무통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흥과 열정의 트로트 테마파크 손타라 차트쇼 계속해서 10위 발표할게요. 0934님께서 무더운 날씨 다들 건강하게 이겨내봐요. 신청곡 금잔디의 오라버니 부탁드려요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이 무더운 날씨 진짜 건강하게 잘 이겨내야죠. 10위에 금잔디의 오라버니가 올랐네요. 손타라 차트쇼 9위는요 7380님께서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손태진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듣는 애청자예요. 아, 제 목소리가 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좋은 목소리와 좋은 노래로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금잔디의 오라버니 그리고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진한 사골국 같은 차트쇼 손타라 차트쇼 8위로 갑니다. 6837님께서 감자밭에서 감자 캐는 중입니다. 잠깐이지만 햇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흐르는 땀 한번 닦고 라디오 볼륨을 높여봅니다. 이럴 때 듣고 싶은 노래 문성재 부산 갈매기 들려주세요. 조금 이렇게 되면 더위를 잊고 좀 따라 부르면서 기분이라도 한번 흥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요? 문성재 부산 갈매기 바로 보내드립니다.

길든 짧든 다 소개해드리는 손타라 차트쇼 7위는요. 네, 짧은 겁니다. 4539님께서 듣고 싶은 노래는 임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 노래가 7위에 올랐네요. 다음 6위는요. 6072님께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수미 가수의 내 곁에 있어주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는 네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저도 순한 양이 되고 싶네요. 이렇게 두 곡 보내주셨네요. 우리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먼저 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수미의 내 곁에 있어주 함께 듣고 올까요?

0: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1: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하나도 먹고 말이야.
0: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과 경북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에는 최대 150mm 이상, 경북에는 최대 120mm, 제주 산지는 최대 7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과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서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36.5도로 무더운 만큼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 가운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문경 2터널에서 사고 나면서 정체고, 경부선 무산 방향 남이분기점에서는 화물차 고장으로 4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가득 채우는 손트라 차트쇼 오늘 8월 8일 달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통에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손트라 차트쇼 5위로 갈게요. 2270님께서 강원도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 다녀왔어요. 바닷물이 맑고 깨끗하며 파도가 잔잔하니 조용해서 힐링이 되었던 만족스러운 해수욕장. 여름엔 더위엔 딱이에요. 박주희 딱이야 신청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해변가에서 해수욕장에서 손태진 하트 해놓고 화이팅까지 보내주셔서 아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지금 위에서 찍은 거죠? 아니면 이제 모래 안에 들어가 계신가요? 어떤 상황? 진짜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야 온 몸이 지금 그 거의 얼굴하고 팔만 빼고는 온 몸이 지금 모래 찜질 중이에요. 예, 지금 아예 파묻혀 있다. 근데 그 위에다가 누군가가 손태진 화이팅 이렇게 또 글씨로 써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5위에 박주희의 딱이야가 올랐네요. 자, 다음은 4위 바다 사연이네요. 8957님께서 지인들 모임에서 동해로 해수욕 갔는데요. 수영하다가 지인이 선글라스를 잃어버려 온 회원들이 다 같이 잠수해서 선글라스 찾아주고 맛있는 점심 얻어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물 밖으로 구출된 선글라스 지금도 잘 쓰고 있으려나 궁금해요. 아 그렇죠. 이거 선글라스 끼고 아니야 나는 안 빠질 거야. 나는 수영 잘해 이러면서 그냥 한번 잠깐 파도에 휩쓸리면 그냥 같이 딸려가요. 아이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진짜 찾기 힘든데 이게 파도는 계속 이제 흐르고 있다 보니까 밑으로 쓸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불나비 보내주셨는데 우리 먼저 박주희의 딱이야 먼저 듣고요. 장윤정의 불나비.

추억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손타라 차트쇼 이번 주 3위입니다. 우리 6211님께서 정윤성의 엽서 신청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8월에 더위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가을을 데려다주는 달인이 지혜롭게 이겨내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죠? 네. 가을이 떡하니 서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곧 있으면 맞이할 거라고. 정윤성의 엽서가 3위에 올랐네요. 2위까지 왔습니다. 0488님께서 대구에요. 어제나 아예 밖에 나가는 걸 포기하고 냉장고 파먹기 하며 필요한 것도 온라인으로 다 시켰어요. 창문에서 시끄럽게 우는 매미가 가고 잠자리가 오는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조용필 고추 잠자리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아주 센스 있는 선곡들인데 우리 정윤성의 엽서 먼저 보내드리고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띄워드릴게요.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램.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하절 시구 우시구 들어간다. 얼시구나 들어간다.
5: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각설이들이 동량을 하면서 부르는 각설이 타령입니다.
4: 전야 총각은 전자 처마가 달썩고 우령자.
5: 밀고 당기는 흥정이 있고 덤 하나 속에 정이 쌓이는 전통시장의 시끌벅적함이 그리워집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어진 이후 애지의 협찬이었습니다.
4: 보고 눈 빠졌다 명태자.
6: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무더위가 꺾일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린 이번 주, 과연 어떤 곡이 1위를 차지했을까요? 우리 8월 8일 손타라 차트쇼 1위는 바로 이자연의 당신의 의미.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3728님께서 저의 소중한 친구 김양희 암이 재발하여 큰 수술 받고 열심히 치료받고 있습니다. 남편 병간호를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양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 이자연 당신의 의미 신청합니다. 이 부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옆에서 뭔가 이럴 때는 그냥 응원 밖에 못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신청곡으로 해주시고, 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뜨거웠던 여름도 결국엔 다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지금 이 힘든 시간 반드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양희님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 꼭 찾으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아, 잘 이겨냈습니다 라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자연의 당신의 의미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2시 10분에 찾아올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고 하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이 있잖아요.
9: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8: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9: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8: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9: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8: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1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내신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책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지적과 관련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청년들이 국가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첨부한 결혼 페널티 22개

0: 어제는 디딤돌 내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 요건 완화와 신생아 특례 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중순 재개된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중단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해운 위성자료 제공 업체를 인용해 이란 원유 수출의 기지 역할을 하는 하르그 섬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원유 선적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은 이번 전쟁 동안 하르그 섬을 통해 원유 수출을 유지했으나 이번처럼 올해 수출 중단이 지속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도 안성시 평택 제천 고속도로 평택 방향 서안성 IC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에서 스스로 대피한 60대 여성 운전자가 복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쏟아진 비에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피서객 7명이 고립됐다 모두 구조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8분쯤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인근 계곡에서 피서객 7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원이 오전 9시 18분쯤 현장에 도착해 계곡을 가로지르는 수평 로프를 설치하고 보트로 피서객 3명을 먼저 안전지대로 옮긴 뒤 오전 10시 40분쯤 나머지 4명까지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 개최국 일본과 맞붙습니다. 오늘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남자 농구 일정에 따르면 대표팀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와 조별리그 A조에 편성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강원 동해안과 경남권 등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 50에서 100mm, 부산,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 5에서 40mm입니다. 이들 지역 중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내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국인 두명중한 명이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지요.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하지연 교수에 따르면 욕구는 기본적인 의식주처럼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욕망은 끝이 없어서 95점을 맞고도 100점이 아니라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불안을 어쩌면 좋은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에 일리가 있답니다. 배가 똑바로 나가려면 바닥에 근심과 슬픔 같은 짐이 필요하다. 어차피 다 없앨 수 없으니 동행하자. 걱정이 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수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일급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16
0: 엔진엔 그린 일급 보링 공장이래.

0: 박찬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마 몰랐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저도 몰랐어요. 네. 오늘이 국제 고양이의 날이랍니다.
0: 고양이.

0: 고양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뭐 그런 날이겠죠.
1: 맞아요, 맞아요.
0: 요즘은 그 반려묘 키우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확실히 예전과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1: 달라졌죠. 예. 근데 유럽에 이런 고양이에 관한 전설이 있대요. 선원들이 그 배에 탈 때 네. 고양이를 안고 탄대요. 오. 그리고 고양이를 유심히 관찰한대요. 고양이가 수염을 자꾸 핥잖아요. 그럼 비가 오고
0: 진짜?
1: 갑판에서 미양미양미양 뛰어다니면 폭풍이 온다고 믿었대요. 오. 그래서 고양이를 꼭 배에 데리고 타는 거죠.
0: 아니 고양이가 그렇게까지 영험해요?
1: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또 실제로 기압이나 습도 변화에 민감할 수는 있잖아요. 동물이니까.
0: 그렇죠. 예.
1: 그렇다고 날씨를 막 예측하고 막 100% 맞춘다는 건 아닌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반려견이나 반려묘 행동에서 좀 묘하고 쎄한 느낌 받을 때 있는데 문천식 씨는 잘 모르겠지만
0: 잘 모르지만 또 정선혜 씨는 동물연이니까
1: 아니 그런 거 있어.
0: 강아지가 허공을 향해서 막 들릴 때가 있잖아요. 마치 뭐를 보는 것처럼.
1: 아니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알아요?
0: 네.
1: 막 현관을 향해 짖었어.
0: 네.
1: 근데 센서 등이 켜져.
0: 아이고야.
1: 그렇다 다시 꺼져?
0: 뭐
1: 이런 거. 오. 이런 게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아이고 막 웃음거리가 되지만 혼자 있을 땐 진짜 무섭거든요.
0: 그럼 고양이가 막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때가 또 있다면서요.
1: 어 맞아요.
0: 예.
1: 근데 가장 무서운 건 이제 앵무새는 말을 할 줄 알잖아요.
0: 아,
1: 수련에 따라.
0: 그치.
1: 근데 허공을 보면서 나가! 나가!
0: 아 설마.
1: 나가!
0: 아이, 무섭게.
1: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거. 너무 갔나?
0: 그러게요.
1: 그래도 어쨌든 동물이 에. 가진 본능은 사실 좀 유용하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0: 아, 국제 고양이 날이군요.
1: 그렇네. 뭐 어쨌든 국제 사자의 날도 국제 고양이 날도 다 우리가 어떤 동물에 관심을 좀 갖고 보호하자라는 의미잖아요.
0: 그렇죠.
1: 오늘만큼은 좀 아우 나 싫어 하시는 분도 고양이 만나면 그냥 더운데 너도 애쓴다. 이렇게 한번 덕담 그죠. 빌어주는 것도 네. 다정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0: 길냥이들 보면서도 그죠? 너 건강해라 이렇게.
1: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0: 맞아요.
1: 네. 자, 아일리 새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빌려온 고양이.

0: 8월 8일 토요일 첫 곡으로 아일릿의 빌려온 고양이 들으셨고요.
1: 그동안 지라시 문자로도 고양이 얘기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특이한 고양이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0: 오, 진짜네요. 8552님. 우리 집 반려묘 메리는요. 꼭 새벽 4시 44분에 일어나서 초록 눈을 번뜩이며 딱 30초간 야옹야옹 울고 다시 잠들어요.
1: 뭐지?
0: 진짜 미스테리하기도 하고 어떨 땐 너무 무섭기도 해요.
1: 아니, 어떻게 이걸 딱 맞춰?
0: 어머.
1: 4시면 4시, 얼추 4시간, 44분까지?
0: 걔가 얼면 4시 44분인가 봐요.
1: 우와.
0: 신기하다.
1: 아니, 이분은 새벽 기도 다니시면 되겠다. 새벽 불공이나. 뭐든.
0: 그러게요.
1: 알람이 저절로 울리네.
0: 네.
1: 와, 굉장히 특이하다.
0: 와, 신기하다.
1: 원래 그 강아지들을 키우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왜 개들이 주인 올 때 되면 막 더 난리치고, 막 더 기다리고, 그쵸. 귀신같이 알고, 밥 때 되면 알고 이러는 게 냄새랑 관련이 있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주인 냄새가 거의 나가서 이제 지워졌다가, 다시, 아, 거의 지워질 무렵, 어느 이 농도에 주인이 나타나. 아. 그러면 얘네들은 그 농도로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 주인 냄새의 농도로.
0: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나도 그 얘기 듣고 아 그렇구나. 몰랐어요. 그냥 아. 정말 키운다고 다 아는 건 아니거든.
0: 그렇군요.
1: 신기해. 아.
0: 동물도 신기하고 저는 또 이 코너를 또 좋아합니다.
1: 뭐야?
0: 예, 여러분의 필력에 깜짝깜짝 놀라는
1: 아오,
0: 시간.
1: 진짜.
0: 지라시 라떼 101장.
1: 아니 이 재능을 왜 가만히 갖고 계셨는지.
0: 그러니까요.
1: 뭐 진짜 다들 문학적 소양이 엄청나세요.
0: 맞아요.
1: 자 이번 주 는 심연보 씨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3부에 보실게요.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지금까지.

0: 한얼 사이언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 대표 코너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해 감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6: 9월 1일 화요일 오후 7시 상암 MBC 공개홀에서 가수 김광진, 김희재, 정승환, 정은지, 스테이씨와 함께하는 시간.
5: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청취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열매 30주년 감사 음악회.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안내는 지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5: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6: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노션은 노노노.
5: 여러분이 고맙게도 미리 예약해 주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을 얹고 감동을 채워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부킹 사연.
6: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5: 네, 방송 중에

0: 문자번호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이 아닐 땐 지라시 홈페이지 부킹산 게시판에서 사연을 언제든 예약할 수 있어요.
1: 오늘 첫 번째 예약하신 분 우리 6867님이 보내주셨는데 이쪽으로 일단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2: 아이 덥다. 아유 더워. 안녕하세요. 이제
1: 오랜만이시죠?
2: 네, 저 여기는 저 감귤 하우스예요.
1: 아 네.
2: 아침 일찍 일하고 점심 때는 더워서 좀 쉬었다가 이제 4시에 지라시 할 때 다시 내가 들어옵니다. 근데 아이 더워도 너무 더워. 정희 엄마 나기 등에 물 좀 뿌려줘. 등목 거기.
1: 아이씨.
2: 뭐야 얼른 와서 좀 뿌려달라.
1: 뿌는 게 오락가락이야. 엎드려봐. 네.
2: 자, 아 이제 저 머리를 안 넘어가게 잘 뿌리라고.
1: 아유, 겁나 까다롭네.
2: 등에다가만.
1: 자. 시원하지?
2: 아이고, 그래도 물을 껴니까 좀 난.
1: 물을 많이 드시기도 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2: 세게 뿌리더라고. 이제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 이제 저도 파이팅입니다.
1: 파이팅! 여러분, 이게 지금 40도가 아니라요. 지금 50도 육박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체감하는 더위가.
0: 지열이 있잖아, 지열이.
1: 그쵸. 네. 그리고 하우스 같은 데는.
0: 하우스.
1: 진열 플러스 비닐 네. 안에 갇힌 이 네. 더위. 그쵸. 이거 어떡할 거냐고.
0: 아이고.
1: 이제 정말 우리가 생존 문제로 접어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 더위가.
0: 네, 어쨌든, 낮에는 좀 피하시는군요. 무조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그죠?
1: 그, 배송 업무 하시는 분도 낮에는 조금.
0: 너무 더우니까.
1: 쉬신다고. 네. 네. 아, 어쨌든, 농사 지시는 많은 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더위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0: 네, 다음은 또 네. 5766님이 동기들 만나신다고.
3: 축!
0: 아이고.
3: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다.
0: 네.
3: 여군 사관 51기 06번 육중대 여군 동기들끼리 모여서 20주년 파티할 예정입니다.
0: 뭐 여군 분들.
3: 쏙!
1: 멋있다. 우리 동기들 그때 그 힘든 훈련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힘듦을 견뎌내기에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겠죠? 동기들! 30주년, 40주년, 50주년 넘도 함께 하자! 그때까지 건강하고 사랑한다! 아, 신청곡은요. 한창 훈련받을 때 군가 말고 식당에서 들었던 유일한 민간인 노래입니다. 네. SG 워너비의 내 사람입니다. 육중대, 4소대, 48번 훈련생이 신청한다고 전해주십시오!
0: 이야, 20주년 파티, 우후! 멋집니다.
1: 상상을 잘 못하는 게 제가 이제 여군 네. 주변에 또 안 계시니까.
0: 그죠.
1: 한번 예전에 TV로 박군 나오는 TV에 박군의 네. 선배님들이 여군들 세 분이 나오셨어요. 예, 훈련사분들. 예. 와, 멋있더라.
0: 그쵸.
1: 멋있더라. 다 GIJ인이더라.
0: 여기도 여군분들, 06군 보니까 딱 20년 되셨네, 진짜.
1: 아, 이 모임에 한번 가서 엿보고 싶다, 옆 테이블에서. 네,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아, 네. 어쨌든 우리 5766님 얼마나 네. 들뜨실까요?
0: 그러니까요.
1: 신청하신 SG 워너비의 내 사람 듣고 올게요.

0: 네,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하신 부킹 사연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하죠. 이쪽으로 오세요.
1: 아, 먼저 541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들으신데요.
2: 샌드위치 천식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저는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날도 덥고 경기도 안 좋아서 힘들어요. 그래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사무실 지키며 라디오 듣는데 힘내라고 괜찮다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진격의 거인가?
0: 고병환 씨 힘내는 겁니다.
1: 아 진짜 이 날씨도 근데 경기까지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체감되는 그 꿉꿉하고 무거운 느낌이 더 심할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사장님이시니까 지금 월급도 신경 쓰실 거고.
1: 월급날 가까우면은 심장이 두근거리죠.
0: 그렇대요.
1: 네. 어쨌든 언젠가 좋은 날이 오리라고 네. 믿으면서 으쌰으쌰 하고 있다는 이 두 줄이 진짜 저희 모두의 공통된 과제고 희망이기 때문에
0: 모두가 버티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1: 그렇죠. 네. 진짜 좀 재밌게 버틸 수 있게 네. 지라씨가 함께 할까요?
0: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힘내볼게요. 네. 다음은 8197님 휴가 반납하셨다고요? 아, 제가 한번 해볼까요?
1: 네, 써니언니 최식어 빵 해주셨네요.
0: 네, 저는 여름휴가 반납했어요.
1: 왜요?
0: 회사에 너무 많고요. 제 일을 대체할 분이 없어서요. 일단 가을로 휴가를 미뤘어요. 아시는 대로 토요일 친척언니 사는 곳에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오려고요. 근처 개구에 발 담그고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언니랑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요.
1: 아이고야. 근데 사실 또 대신 누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될 때가 있어.
0: 그렇군요.
1: 당직도 그렇고 휴가도 그렇고 다 돌아가다 보면은 또 삐걱할 때가 있죠.
0: 그렇죠. 대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죠.
1: 맞아 맞아. 휴가를 반납할 정도로 일이 많다는 거 좋아해야 될지
0: 그게요,
1: 모르겠는데 네. 네, 어쨌든 당일치기 여행이라도 좀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좀 사소한 데서 소박한 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0: 그렇죠. 계곡 가서 언니랑 발 담그고 좀 수다 파티 좀 하고 오세요. 네.
1: 맞아요. 그래도 충분히 또 여행 느낌 날 수 있으니까
0: 예, 예.
1: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우리 8197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이재훈 씨가 피처링을 했죠. 오아시스.
3: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강릉에는 약한 비가, 청주에는 천둥번개로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북과 경북,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한편 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비와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심합니다. 서울 양양선은 서울 방향으로 홍천 휴게소에서 강일 사이 26km 구간에서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여주에서 양지터널, 동수원에서 부곡 구간 어렵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북충주에서 충주 분기점으로 밀리고 중앙선 부산 방향 금호 분기점 일대 사고 여파 받습니다. 최수연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정사님은 처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북킹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

0: 4637님인데요. 바로 모실게요.
1: 안녕하세요. 아니 이상하게요. 집에 있으면 머리카락이랑 먼지 같은 게 막 거슬려가지고 매일 쓰고 닦고 합니다.
0: 저도 그런데요. 와.
1: 근데 화장실 청소 안 한 지 너무 오래된 거 있죠? 네. 이틀이나 돼가지고 주말에 청소하려고요. 저는 마스크랑 고무장갑 끼고 제대로 합니다. 아마 천식용보다 제가 더 깔끔할걸요? 하하! 지나가던 모기도 미끄러질 정도로 광이 납니다. 청소하면서 듣고 싶은 최애곡 섹시한 남자 신청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2: 하시면서
0: 화장실 청소 이틀에 한 번 한다고요? 저도 주말에만 하는데?
2: 이틀에 한 번이면 문천식 씨 좀 위에 버전.
0: 네, 저보다 더 심한 분들이 계신.
2: 예. 최신 버전. 아, 우리 최신식 진행자 긴장해야겠네.
0: 최신 깔끔이.
2: 아, 최신 깔끔이가 나왔어, 지금. 나와버렸어.
0: 이틀에 한 번 대단하시다.
2: 어떡하지? 야. 부지런하시다, 진짜.
0: 그러게요. 아니,
2: 뭐 같이 사시는 분들한테 뭐 하자, 해라, 이것만 안 하시고 혼자 네. 즐기는 수준이라면 저는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면 너무 좋죠.
0: 좋죠, 좋죠.
2: 너무 고맙죠.
0: 예, 화이팅입니다. 네, 제가 스포킹 사연 놓을 수 없는 그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 미리 보내주시고요. 지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2: 네. 최신식 클리너 4637님이 신청하신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 듣고 지라시 주간 베스트로 함께 합니다.

0: 베스트 기억하는 사람 손.
1: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웃음 편지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가장 웃긴 사람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2: 사연이 나간 뒤엔 퀴즈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1: 자, 그럼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2: 7월 31일 금요일에 소개됐죠. 서울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 여름 저주요, 제발 좀 떠나라.
2: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연자분께는 1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 네,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도 되셨어요.
2: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분이 키도 크고 정말 멋있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코딱 깨는 모습을 보였던 사연이었어요.
1: 이분이 가죽 바지를 입고 오셨는데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여러분.
2: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난 처음부터 진입을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다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다시 한번 감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오빠. 네. 저는 여름의 저주를 안고 태어난 30대 여성입니다.
1: 네네.
2: 왜 여름의 저주냐면요. 여름 휴가철에 꼭 남자친구가 없어요. 봄까지는 있었어도 여름 되기 전에 꼭 헤어져요.
4: 날도 더워지는데, 우리 헤어지자.
2: 이게 뭐야? 이게 뭐야?
4: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했대.
2: 어머, 쌤 미친 거야? 날도 더워지는데, 어머, 세상에. 아무튼 근데 그러다 어느 초여름 소개팅이 들어온 거예요. 주선자 얘기로는 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대요.
5: 야, 네가 터프한 남자 좋다며. 이렇게 큰 오토바이 타고 다녀. 야, 키도 되게 커.
2: 그래서 뭐 나름 기대를 잔뜩 하고 나갔는데 와, 과연 친구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요. 키는 한 189 정도 되는 것 같고 딱 벌어진 어깨에 길지도 짧지도 않은 바람머리를 하고 선글라스를 딱 낀 한 남자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4: 김정현 씨.
6: 아, 네.
4: 네, 오늘 뵙기로 한 김신규입니다. 오토바이 주차하고 오느라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6: 아니에요. 제가 일찍 왔어요. 앉으세요.
4: 예.
2: 근데요. 그렇게 남자가 앉았는데 뭔가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막 좌불안성 느낌이랄까? 왜요? 뭐 어디 불편하세요?
4: 아니요. 예. 가죽 바지에 땀이 좀 차서요. 앉아있으니까 땀 찬 부위가 좀 낑기네요.
2: 에? 그럼 어떻게...
4: 혹시 괜찮으시면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2: 아, 갈아입을 바지를 갖고 다니시나 보다.
4: 아니요. 손선풍기를 바지 안쪽에 넣어서 좀 말리면 훨씬 편해져요.
2: 그래요. 뭐 다른 여성분들이라면 여기서 응?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잘생겼잖아요.
4: 아, 이제 됐습니다. 아, 개운해.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6: 아, 저희 인사만 했는데.
4: 혹시 꽃 좋아하세요?
6: 그럼요. 좋아하죠. 제 꿈이요. 시골 마을에서 작은 꽃가게를 하는 거예요.
4: 저는 꽃을 안 좋아해요.
6: 예?
2: 아씨. 아니, 그럼 나도 좀 안 좋아한다고 어떻게, 이게 꼬이지. 아, 또 저는 후회했어요. 뱉어놓고. 근데 그 사람 또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윽한 눈길로 저한테 말하대요.
4: 하지만 내 여자는 꽃을 좋아하는 게 제가 바라는 바죠.
2: 예? 내 여자요?
4: 가실까요?
6: 어딜요?
4: 식물원. 이 근처에 있던데.
6: 가요.
4: 그래요.
6: 너무 좋다. 첫날부터 막 식물원 데이트하고. 저는 작은 댁을.

0: 긁으면
1: 아유, 아니요.
0: 소용이 없어서.
1: 어머, 어떡하지?
0: 예, 아, 그래요.
1: 아우.
0: 아, 그래요.
1: 어머, 예. 그럼 얼른 가보셔야겠다.
0: 아, 오토바이로 예.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려우신데.
0: 아, 괜찮아요.
1: 예?
0: 그 정도 참아야죠. 가시죠.
1: 그래서 너 굳이 데려다 준다니까 그 오토바이에 같이 탔는데 넓은 등에 기대 허리를 짜보니까 또 좀 전에 황당함은 사라지고 좋더라고요.
0: 아, 가려워. 아, 출발합니다.
1: 네.
0: 가려워. 아, 가려워. 아이씨, 가려워. 아이씨, 가려워.
1: 아이,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람을 가르는 그 소음 속에서도 저는 그가 얼마나 가려운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죠. 아쉽다. 그치만 어떡해? 그냥 내 여름 저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다음날 그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2: 어제 실례가 많았습니다. 대신 이번 주말에 바싸고 싶은데 시간 어떠세요? 괜찮으시면 영화표도 예매해 놓을게요.
1: 어머,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진짜 대박. 저는 막 신나가지고 만나기로 한 영화관에 갔어요. 정 가운데 좌석으로 이렇게 잘 잡아놨더라고요.
0: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앉을 때가 사운드가 제일 잘 들린대요.
1: 아, 그래요?
0: 지금 광고 중이라 별 차이 없지만 영화 시작하면 확 느껴질 겁니다.
1: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리 뒤에 앉은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3: 아, 앉은 게 더럽게 크네. 화면이 가려지네 이게. 아,
4: 형님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죠.
3: 아, 예, 그러겠다.
1: 그러더니 누군가 제 어깨를 치는 거예요. 아, 예?
3: 여기요. 자, 자리 좀 바꿉시다.
1: 아니, 여기 우리 자리 맞는데요.
3: 뭐 누가 틀리대요? 당신들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인다고.
1: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도 여기가 제일 소리가 좋은 자리라서.
3: 니들만 좋으면 뭐하냐고.
1: 아, 씨.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이렇게 껄렁껄렁해 보이는 사람들하고 말을 길게 섞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건 전 키 189cm의 터프한 소개남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소개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죠. 오케이, 니들 이제 다 죽었어.
0: 저기요.
4: 예, 뭐요?
0: 아니, 형님들 말고, 정희 씨?
1: 아, 네? 저요? 예?
0: 우리가 뒤로 갑시다.
1: 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는 손을 심하게 떨고 있습니다.
0: 아, 형님들, 팝콘 놓고 갈까요?
4: 뭐요?
0: 갈림하신대.
4: 예?
0: 갈림맛.
4: 뭐라는 거야? 예?
0: 갈림맛 팝콘인데.
1: 아씨. 저는 그날 확신했어요. 내 여름 저주는 풀리지 않았다. 더 업그레이드 됐다. 그는 저를 바래다주며 집에 오는 내내 궁시렁궁시렁 혼자 뭐라 쭝얼거리더라고요.
0: 아, 제가 왜 그런 사람들 처음 봐가지고. 아, 그 사람들 문신 봤어요, 아까? 아, 하이에나 같은 그림이다.
1: 아, 데려다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1: 가볼게요.
0: 아, 저기, 그
1: 짧은 순간, 그래요. 저는 또 나름 작은 희망 같은 걸 품긴 했어요. 그래, 겁은 좀 많아도 내가 뭐 또 좋다고 이렇게 뭐 매달린다면 뭐 한 번쯤은 더 봐줄 순 있겠다. 근데
0: 저기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느 쪽이죠?
1: 예?
0: 아니, 마을버스는 천장에 낮아가지고 제가 멀미를 하거든요.
1: 아, 진짜. 아우씨! 이럴 확. 집에 들어와서 씻고 나니까 그 남자한테 전화가 오긴 왔더라고요.
2: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는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하고 싶었는데.
1: 뭐 근데 제가 거절할까 봐요?
2: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보는 드라마에서 그 내용상 할머니가 죽는 날이라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본방사수를 꼭 해야 돼가지고. 혹시 내일은 시간 어떠세요? 아, 아니다. 내일도 드라마 하는 날이구나. 잠깐만, 그러면 모레 어떠세요?
1: 뚜뚜뚜뚜. 저는 그날 전화를 끊고 조용히 바가지에 소금을 잔뜩 담아 현관에 뿌렸어요. 와이! 비굴 귀신아, 물러가라! 구슬레! 와이! 그런데 제일 열받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남자 이후 아무도 없어. 소개팅 자체가 안 들어와. 아우, 진짜 누가 내 여름 저주 좀 풀어주라!
4: 진짜 이런 경우는 누구한테 사주받지 않고서 나를 괴롭히려고
5: 나에게 오욕과 수치를 주려고.
3: 아, 이 남자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5: 접근한 게 아니라면. 네.

0: 나는 아이 가려워부터 일단 네. 하여튼 영화를 보러 가신 이 사연자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땐 천사예요.
1: 3814님 껄껄껄 천식씨 너무 잘 살리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다 땀이 차는 것 같아요.
0: 하여튼 뭐 습진 이런 거 이런 네. 쪽으로 좀, 네. 바닥을 좀 잡아서 꼭 사연 보내십시오.
1: 아니, 근데 신기하게 이게 바지 하체 이쪽으로 사연이 와요. 저는
0: 잘 살려 아깔나게.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걸 어떻게 감내하고 있냐면 문준식 씨가 이걸 온몸으로 연기를 해요. 진짜 TV처럼 그걸 제가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근무 환경이에요.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문천식 씨를 알게 된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가려워 가려워 해서 저도 모르게 주먹 불끈 쪘습니다. 동생 왜 그래? 노용식 씨가. 네. 오빠 천식 씨 연기 옆에서 보면 더해요.
1: 예, 네,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9701님. 아, 남자 귀엽다. 크크크. 예?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락 매니아라서 가죽 바지 입은 남자 좋아요.
0: 그래, 이런 분들 만나야 돼. 그래야지 서로가 소울메이트가 되는 거 같아.
1: 신기하네. 또 짝이 있으시네.
0: 그러니까 약간 손 선풍기도 쐬주고 연고도 발라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 바지를 사서 하고 이렇게.
1: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0: 그럼 진정한 사랑은 수발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1: 아, 희생.
0: 사랑의 가장 완성도가 높은 형태는 수발이에요.
1: 알겠습니다.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특기평가 퀴즈.
0: 사연자가 만난 남자는 이 바지를 입고 와서 땀이 차고 가렵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남자가 입고 온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멜빵 바지, 2번 가죽 바지, 3번 스키니진.
0: 이 세 개 다 남자분이 입기엔 가죽 정도가 제일 하여튼 정답이 뭔지는 모릅니다. 네. 예.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죠.
0: 김경호 씨입니다. 아, 우리 록 스피릿. 아. 경호한테 전화해봐야겠다. 경호야 가렵냐 너도? 너도 가렵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1: 네, 노래는요?
0: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B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7: TBX. 더위에 지친 작업 표정.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주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남자가 소개팅에 입고 왔던 바지. 정답은요?
2: 2번 예숙 바지였습니다.
1: 네,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아, 저희 노래 들을까요? 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요 노래 2부 끝곡으로 듣고 뉴스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오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의 대리 팀의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보미 전 강진군 의장이 같은 당 황희 의원의 청년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30대인 김 전 의장은 페이스북에 장관까지 지낸 3선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청년 주거 문제의 절박함을 더 깊이 살피고 실현 가능성과 주거의 질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는 본인들의 쾌적한 넓은 집에 살면서 청년에게는 폐버스를 던져주는 내로남불 때문이자 생존이 걸린 주거 문제를 고민 없이 툭 던져보는 탁상공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인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가 6월 말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뒤

0: 여론이 악화되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각종 과거 비위 의혹이 드러난 대한축구협회가 팬과 축구 관계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최근 본연의 기능을 잃고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회 청문회에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과 다수 구성원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년 전 일에 대한 보도까지 협회와 관련된 각종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수뇌부가 이란 전쟁에서 군사 옵션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CNN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CNN이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댄 케인 미 합참 의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에게 미군이 이란 전쟁에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공습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현재 검토 중인 무력 충돌 격화 방안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강원 동해안과 경남권 등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 50에서 100mm, 부산,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 5에서 40mm입니다. 이들 지역 중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회 부총장 정재민입니다. 알고리즘은 분노를 강력한 동력으로 삼습니다. 분노에 이끌려 댓글을 달고 공유할수록 알고리즘은 더 자극적인 영상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험악해 보이고 우리 마음도 피폐해지죠. 분노를 먹고 사는 알고리즘에 우리가 먹힐 수도 있습니다. 이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화면을 끄고 순부터 고르세요. 반응을 늦춰 되찾은 평온 속에서 우리의 냉철한 판단력은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고!
1: 정선희문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자, 오늘 3, 4부는요, 추억이 작품이 되는 시간, 지라시 라떼비길장 함께하는 날입니다.
1: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요즘 이분의 연기 실력이 무르익었죠. 5548님도, 현보님 이제 한 톤 연기가 아닌데요. 하면서 예. 보내주셨습니다.
2: 진짜, 여러 톤 겹겹이.
1: 작사가 겸 연기자라고 봐야죠, 이제.
2: 그럼요. 예. 이제 뭐 겹겹이 쌓인 약간 그런 파이 같은 연기를 보이고 있잖아요.
1: 그렇죠. 드라마 하신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2: 큰일 났네. 우리가 바람 놓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101장 사연 함께 소개해드리고 심사를 할 겁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심현보 씨와 만나볼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심현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0: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연필 쥐고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처럼
5: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
4: 지라시
5: 라떼 101장. 라떼 101장 코너에 두 분의 게스트가 격주로 나오시거든요. 그중 한 분이신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지난주 가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심현보 씨 여기 나오긴 해요? 라고.
6: 표정이 보여, 표정이. 이세준 씨 표정이 보여.
4: 실체는 없고 목소리만 있다는, 예, 소문수 키크 분을 모셨습니다. 네. 작사가이자 이제 연기자로 거듭나고 있는 심현보 씨,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네.
4: 어떻게 생각하세요?
6: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 뭐 테이블에다 낙서라도 하고 심현보 다녀가 뭐 써놓고 가야 되나, 볼펜으로?
4: 네. 긋는 거지.
5: 박명록처럼.
4: 그러니까 이세준 씨의 나름의 어떤 친분을 뭐 자기가 자랑하는 차원에서, 네, 얘기하는 건데, 네, 저희는 재밌어요. 역시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게 꿀잼이잖아요.
6: 또 막상 만나면 둘이 엄청 예의 바르고.
4: 아우, 엄청나.
6: 친한데 예의 바르고.
5: 한 살 차이라 엄청 예의 바르시고 그래서.
6: 친한데 예의 바르고. 네. 안 보이면 이렇게 뭔가.
5: 맞아요.
4: 그렇죠. 네.
5: 그래서 다다음 주쯤 한번 식사를 마련했거든요.
4: 네, 맞대면 한번 시켜서 사자대면, 네, 하려고요. 얼굴 보고 멱살 잡으라고.
5: 한 코너를 진행하는 두 남자.
6: 되게 상투적인 얘기하고 맛있게 밥 먹고 집에 갈 거야.
4: 내가 그렇게 두지 않지.
5: 맞아요. 누나가 또 아름다운 이간지.
6: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4: 분탕질의 기운을 모아놔야겠다.
6: 그렇죠, 그렇죠.
4: 자, 우리 심현보 씨가 사실 감성적인 분이기 때문에 계절을 탄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전에 나오셔서.
6: 네. 타죠.
4: 계절을 타도 타도 이런 무더위 어떻게 타는지 난 너무 궁금해. 이런 무더위도 감성이라는 게 살아있어요?
6: 아, 그러니까 저는 감성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여름을 좀 좋아하긴 해요.
5: 아, 그래요?
4: 좋아할 수 있는
6: 원래 계절이에요? 여름을 좋아해요. 와. 여름을 좋아하는데 근데 올해는 조금 덥다.
4: 이런 나의 사람들이 왜 싸움도 잘 나고, 네, 막 화가 없던 사람도, 아, 내 안에 화가 이렇게 있었구나 발견하는데, 심현보 씨는 없어요, 화가?
6: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서. 네.
4: 화를 내긴 해요?
6: 왜 이렇게 이불이 발에 감겨? 이러면서.
5: 그러네, 진짜 짜증나면서
6: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났잖아요.
4: 그러니까 작사가의 마음속에도, 네, 그 서정적인 사람 마음속에도 화가 좀 있다고. 아니, 그럼요, 해줘야. 그럼요. 우리 같은 범인들의 마음이, 그럼요, 좀 진정이 돼요.
6: 여름에는 뭐 화 반 짜증 반이죠.
5: 그래. 그리고 심현보 씨
6: 경기 컨트롤 하면서 하는 거지.
5: 약간 좀 차분해진다고 할까? 네. 심현보 씨 속이 워낙 많으시니까.
4: 아, 맞아요. 네. 심현보 씨는 좀 중화제 역할을 해요.
5: 그렇죠.
4: 파마로 치면 중화제 없으면 끝나거든. 벌이, 네, 타거든.
6: 근데 신기한 게 작업실에 가서 혼자 조금 있으면 진정이 돼요.
4: 진짜.
6: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왜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어디 사람들이 많은데 가거나 그럼 약간 더울 때 올라오잖아요.
5: 그렇죠.
6: 그랬다 혼자 좀 있으면 조금.
4: 아, 진정한 내향인이구나.
6: 그런 게 좀 저는 되는 거 같아요.
4: 사람을 좀 벗어나야 진정이.
6: 그런 거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4: 반가워요.
5: 네.
6: 아주 없으면 또 외롭고 어려워.
5: 자, 주제 듣고 떠오르는 추억이나 에피소드는 자유롭게 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0: 네, 백일장에 소개되시면 외식 상품권 선물로 드리고요. 매주 뽑힌 장원에게는 외식 상품권에 하나 더 얹어서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심사는 저희와 심현보 씨 그리고 바깥의 제작진의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1: 지라시 홈페이지에 지라시 라떼 백일장 게시판이 항상 열려있거든요. 뭐 짧은 글, 긴 글 다 좋습니다.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돼요.
0: 지라시 라떼 백일장 이번 주 주제 여름밤이죠. 네. 아, 여름밤에 얽힌 백일장 사연 맛보기로 몇 개 소개해드릴까요?
1: 그죠.
0: 우미숙님이 제 고향은 첩첩산 중에 자리한 제법 큰 마을이었는데요. 6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습니다. 그중에는 땅 부자로 소문난 집도 몇몇 있었는데 1970년대만 해도 집에 텔레비전이 있다는 건 부자라는 뜻이었죠.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서 TV가 있는 부잣집에서 뽕잎 따는 일을 해야만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답니다. 뽕잎을 따다 보면 삶은 옥수수나 감자를 간식으로 챙겨주셨고 마당에서는 말린 쑥잎을 태워 모기를 쫓으며 다 함께 귀한 수박을 잘라먹기도 했죠. 요즘도 가끔 친정에 갈 때면 어린 시절의 여름밤이 떠올라 그 집을 찾아가 보곤 하는데요. 그땐 그렇게 커 보이던 집이 지금 다시 보니까 참 작아 보이더라고요.
1: 맞아요. 작아 보여요.
0: 아니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여름밤이.
2: 맞아요. 그쵸? 이런 기억들이 있죠.
0: 사실은 어린 친구들은 이런 유사한 이미지를 AI나 뭐 도움닫기를 해서 떠올려야 되지만 이게 오롯이 눈에 이렇게 박혀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추억으로.
2: 그럼요.
0: 그게 더 생생하지 않을까? AI로 생성된 가상 이미지가 아닌 내 경험이 녹아있는 이미지라면.
2: 그렇죠.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으면 네. 분명히 이제 평생 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도 난 거기는 되게 커 보였는데 맞아. 다시 가면 그게 좁아.
2: 첨성대.
0: 첨성대.
2: 깜짝 놀랐죠. 다시 갔다가.
1: 작아요?
2: 제 기억 속에서는 거의 63빌딩 수준이었는데.
1: 그쵸, 엄청 컸는데.
2: 다시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생각보다 되게 작구나.
1: 그렇구나.
0: 재밌다. 그래 뭐 초등학교 의자만 해도 그렇고.
2: 맞아요. 네.
0: 그리고 부모님도 어릴 땐 그렇게 커 보였는데 우리 아빠 실제 키 알고 깜짝 놀랐어요.
2: 맞아.
1: 그러니까 진짜.
0: 우리 아빠 맞아. 키가 안 컸네?
3: 네, 맞아.
0: 그렇죠. 아 그래도 진짜 딱 펼쳐지는 하나의 예쁜 장면을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1: 다 하나 더 볼게요. 김혜정님. 네. 20여 년 전 열대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더위를 피해 시골 할머니 댁으로 피신을 갔는데 열대야는 어딜 가나 따라오더라고요. 그때 할머니 집 근처에 강이 하나 있었는데요. 강물에 발이라도 담그면 시원할 것 같아서 언니와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강가에 도착하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니 더위가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어요. 언니와 나란히 발을 담그고 기분이 좋아져 콧노래로 화음을 만들면서 흥얼거렸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돌멩이 하나가 휙 날아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누구야 하고 돌아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벌벌 떠면서 귀신이냐 사람이냐 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저희 자매를 귀신으로 착각한 거였어요. 하필 언니랑 저랑 둘 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때 화음이 꽤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엔 구슬픈 귀신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에요. 노래하다 돌까지 맞았던 그 여름밤 잊을 수가 없네요.
0: 있어요. 이게 그 귀신 스팟이 있잖아요. 시골마다.
1: 그렇죠. 어디 컴컴하고
0: 음산하고
2: 칠흑 같은 어둠에서는
1: 하얀 옷이
2: 네, 하얀 옷이 약간 보이잖아요. 이렇게
0: 그 여자 둘이 코러스 내면서
1: 세이렌도 아니고
0: 좀 무서워요.
1: 그러니까.
0: 많이 무서워요. 난 예전에 진짜 내가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찬양을 어떤 분이 하이소프라노로 부르시는 걸 틀었다가 껐어요. 내가 종교인인데도
2: 힘들어서?
0: 너무 무서워가지고 약간 그 가평에 가로등이 없는 길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2: 네네네.
0: 이 때문에 와 진짜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느꼈을 공포도
1: 무섭죠.
0: 사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뭐 믿거나 안 믿거나 이런 수상한 분위기 남자들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2: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데 뭔가 약간 깜깜하거나 이런데 이상한 소리 들으면 무섭죠.
1: 그렇죠.
0: 소리가 무서워요? 아니면 시각적으로 뭐가 느껴지는 게 더 무서워요?
2: 예를 들면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제가 뭘 봤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
1: 맞아요.
2: 뭘 이렇게 영화를 봤다거나
0: 네. 무서운 거.
2: 뭔가 있었는데 각인된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바로 펼쳐지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1: 맞아요. 연달아 나오면 너무 무섭죠.
0: 맞아요. 곡성 같은 거 봤는데.
2: 그렇죠. 그런 거 봤는데 이제 네. 갑자기 그러면 무섭죠.
1: 근데 아저씨 너무 웃기지 않아요? 돌을 왜 던져 귀신한테.
2: 컨트롤도 정확히 해.
0: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1: 맞췄어.
0: 아저씨가.
2: 맞췄어.
1: 아이고야.
0: 자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백일장 응모해주신 분들의 글 이어서 좀 소개해드릴게요.
1: 우리 심현보 씨의 추천곡은 뭘까요? 이세준 씨는 참고로 매주 네. 본인 노래를 틉니다.
2: 아. 저랑 이세준 씨의 다른 점이 거기에요. 지점이 거기에 다른 지점인 거야.
0: 아, 네. 그렇지.
2: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를 선곡해야지.
0: 아우 세상에.
2: 청취자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는 노래 선곡하고.

0: 내 거 말고.
1: 이세준 씨는 광고 홍보 이런 목적으로 드시나 봐요. 아, 그럼 그들의 전해드릴까요? 신민부 씨.
2: 아이, 그러지 말아요.
0: 사석에서 얘기할게요.
1: 어떤 얘기하다가 갑자기.
0: 아, 요새 그 여름아 부탁해 리메이크한 곡이.
2: 아, 리메이크를 했어요?
0: 볼빨간 사춘기가 다시 불렀는데 원곡이랑 되게 다르게 좋더라고요. 저도 아. 종종 요새 들었는데 올해에 대한 추억 다 있지 않나요?
1: 있죠 있죠.
0: 그렇죠.
1: 진짜 수없이 많이 틀었던 추억도 있고
0: 엄청 나왔던
1: DJ 때 여름만 되면은 이 곡을 정말 단골로.
0: 근데 이 노래 또 듣는데 또 좋아요.
1: 애기 목소리 나와요?
0: 애기 목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 안 나와요?
2: 네.
1: 곡이 앞에 애기 목소리를 많이 흉내냈었죠.
0: 아,
1: 저희는.
0: 그렇지 그렇지. 네. 가사도 한두 군데 바꾼 데가 있는 것 같고
1: 그 볼빨간 사춘기의 그 특유의 공기반 소리반
0: 청량해. 엄청 청량해요.
1: 약간 여름에 부는 시원한 바람 같은.
0: 맞아요 맞아요.
1: 알겠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

0: 네, 여름아 부탁해 듣고 오셨는데 네. 그 원곡은 담배라도 끊겠어요 이건데 담배가 안 나오네요.
1: 드라마도 끊겠어요.
0: 바뀌었네.
1: 중독성으로 따지면 드라마도 굉장하죠.
2: 그럼요.

0: 도대체 못 끊잖아요.
1: 그럼요. 이 니코틴보다 더 무서워요.
2: 맞아요.
1: 진짜 무서워요.
0: 그 정도예요?
1: 드라마 이거 네. 무서운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지라시 라떼 외길장 여름밤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작품 가시죠. 강원 춘천에서 김선영님 써주셨습니다.
3: 제목 여름 식탁. 엄마는 매일 밭일을 마치고도 쉬지 않으셨다. 해가 기울어 저녁이 될 무렵 엄마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다. 빨간 고무대야에는 배추가 가득 담겨 있었고 엄마는 쉼없이 양념을 버무리고 계셨다.
4: 엄마, 냉장고에 김장김치 아직 많이 남았는데 또 김치를 새로 해?
3: 엄마는 대답 대신 방금 버무린 배추김치의 속잎을 톡 떼어 내게 내미셨다.
5: 자, 김치 간 좀 봐봐. 짠가 안 짠가?
3: 방금 무쳐준 겉절이를 한 입 먹는 순간 와, 입맛이 확 돌았다. 바로 밥 한 공기를 퍼와 김치를 가득 올려 먹었더니 그 모습을 보시던 엄마.
5: 오늘 김치 잘 됐지? 가만히 있어봐.
3: 그러더니 큰 양푼에 밥 두 공기를 담고 참기름을 한 바퀴 두른 뒤 방금 버무린 김치를 한 움큼 올려 쓱쓱 비비셨다. 그게 엄마와 나의 여름밤 새참이었다.
4: 어때? 엄마 진짜 너무 맛있어.
3: 밖에서 뭘 먹으면 늘 속이 불편한 나였지만 엄마 밥만큼은 달랐다. 배부르게 먹고 바로 누워도 속이 참 편했다. 내게 그런 음식은 엄마 밥뿐이었다.
5: 먹고 더 먹어. 그나저나 아까 또 누가 우리 집 앞에 배추를 잔뜩 두고 갔더라. 정희 엄마인가?
3: 생각해보면 우리 동네는 늘 그랬다. 계절마다 누군가는 열무를 두고 가고 누군가는 양파와 대파를 두고 가고 받은 만큼 다시 나누는 것이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인사이자 엄마 삶이었다. 그리고 엄마는 방금 담근 김치를 작은 통에 나누기 시작했다.
5: 이거는 옆집 선덕 아줌마 거고 이거는 정희 엄마, 이건 천식이네 갖다 주고 남은 건 삼촌네 주면 되고.
4: 아우, 그렇게 다 갖다 주면 엄마는?
5: 아이고 얘, 나 혼자 사는데 뭘. 나 한 접시면 돼.
3: 모두 나눠주고 나니 엄마 몫으로 남은 건 손바닥만한 반찬통 하나뿐이었다. 찬물에 밥을 말아 오이지 하나만 있어도 배부르고 행복했던 엄마와 함께한 여름밤. 내일 엄마한테 가면 오이지 좀 무쳐달라고 해야겠다. 그럼 우리 엄마는 또 그러시겠지?
5: 아이고, 너는 몇 번을 가르쳐줘도 아직도 그걸 못하니 그래. 오이지면 되는 거야? 다른 거는?
3: 더운 여름밤 가장 그리운 건 엄마 손맛이 가득 담긴 여름 식탁이다. 아. 제가 문천식 씨랑 오래 진행을 해서
0: 네.
3: 딱 느껴요.
0: 네.
3: 문천식 씨 엄마 톤 잘못 잡았다 싶었죠?
0: 네. 너무 세게 한 것 같아.
2: 중간에 약간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됐지.
3: 역시
2: 가려고 하다가 다시 가더라고.
3: 이건 친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바이브.
0: 보니까 사연이 되게 부드럽고 편하고 반찬이 좀 따뜻한 전문가 엄마인데
3: 자꾸 중간에 바꿔버려서 시도한 두 번 있었어.
0: 센 엄마는 브레이크가 안 잡히네.
3: 근데 왜 쎄도 투박하지만 또
2: 그쵸, 정감 있는 엄마
3: 그 나름의
2: 있으니까.
3: 뜨끈한 정이 느껴지는 엄마 우린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네.
2: 엄마 배추를 다 이렇게 막 양쪽 어깨가 짊어지고 다 옮기셨을 것 같아요.
3: 엄마 토르 네.
2: 근육질 엄마.
3: 맞아. 아니 근데 사실 김치를 예전에는 엄마들이 100포기 200포기씩 담갔잖아요. 아. 요즘도 그렇게 담그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2: 진짜 생각해보면
3: 예전에 다 거의 다 동네마다 그죠?
2: 어떻게 그렇게 담궜을까?
3: 최모 씨도 그 김장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2: 기억 있죠. 기억 있고 그게 일단 뭘 바닥에 깔잖아요.
0: 맞아요.
2: 맞아요. 저희 옛날에 주택 살 때 집 일반 주택 살 때
3: 일단 모여.
2: 마당에다 뭘 깔잖아요.
0: 다 모여서.
2: 방수되는 거 깔아서 네, 그거 시작하는 거잖아요.
3: 그리고 목욕탕 의자 다섯 개 여섯 개 깔고
0: 그리고 김치 냉장고 전에 진짜 동네에 보면 이렇게 땅에
3: 묻었어.
0: 독이
2: 묻었어요.
3: 우리도 묻었어.
2: 맛있었어.
3: 진짜 맛있죠.
0: 보냈다고.
2: 영화 보면 저건 거기다 돈 같은 거 묻던데 우리는 그냥 알로 그냥 김장 김치밖에 없었어.
3: 무지 근데 사실 그 항아리에서 꺼내 먹는 그 김장김치가 쫙 하고 뭐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팍 하고 터지는 느낌 있잖아요.
0: 있었죠.
2: 진짜 있죠.
3: 진짜 맛있죠.
2: 묻어놓으면 왜 이렇게 다 맛이 달라질까요?
0: 신기해.
2: 저 그러니까, 사연 들으면서 웃었던 게 네. 제가 오이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3: 저도.
2: 아, 오이지, 여름이 좋은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저는 오이지도 있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오이지도 항아리. 네.
2: 오이지 너무 맛있어요.
0: 항아리. 맛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여름이 지나갈 때쯤은 또, 늙은 오이.
3: 노각.
0: 비빔밥 해먹으면?
2: 네.
0: 아, 맛있죠.
3: 고추장 싹 넣고, 식초가 싹 넣고, 어떡하냐. 근데 이게 먹거리가

0: 좀 바뀌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이제 우리끼리 아마 평상에 앉아가지고 머리 희끗희끗해서 노강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애들이 노강이 뭐예요? 이러고 있겠지.
1: 그러게요, 진짜.
0: 진짜 가끔씩 우리가 막 음악도 그렇고 먹을거리 얘기할 때 예전에 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쳐다봤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도 그쵸, 우리 같은 그쵸. 얼굴로 지금 막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2: 그렇지,
1: 그러네. 네.
0: 그죠.
2: 이제 우리도 그 맛을 알아가는 거죠.
0: 그렇죠.
2: 그것들이 좋고 속이 편하고 맛있고 그렇다는 거죠.
0: 그렇기도 하고 그 당시에 부모님을 되게 아저씨 아줌마처럼 바라봤던 그 어렸을 때 내가 복수를 당하는 거야 이제. 그치, 그치. 어린 네, 친구들한테.
2: 맞아요. 저런 거 맛있나?
0: 니들이 노각을 알아?
1: 그렇죠.
0: 자 노래 듣고 다음 작품 또 만나볼까요?
1: 네.
0: 시인과 촌장의 노래입니다. 사랑일기.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수원 지역 수도권과 청주와 전주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동할 때 갑자기 만나는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으로 정체고요. 서울 양양선에는 사고가 있는데요. 화도 부근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정체는 동홍천, 또 서종에서 화도 구간,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금호 분기점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입니다. 두 개 차로가 막혀 있어서 일대 정체 심한데 칠곡나들목에서 국도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작사가 심현보 씨와 지라시 라떼 백일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1: 이번 백일장 주제입니다. 여름밤을 주제로 온 작품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0: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요. 경남 진주에서 서미애 님이 주셨습니다.
1: 제목 대청봉에서. 아주 오래전 여름 친구와 설악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대청봉에 오르게 됐습니다. 동네 뒷산도 안 올라가본 저는 산이 험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민박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2: 아, 대청봉. 거기 내가 맨날 나물 캐러 가는데요. 내 다리로 2시간이면 다녀오니까 너희들은 1시간이면 충분할게요.
1: 그 말을 믿고 저희는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산 초입에서 낯선 남자 둘이 다가오는 거예요.
3: 아, 저 혹시 대청봉 올라가세요? 저희도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시죠?
2: 어, 그래요. 심심했는데 같이 올라가요.
1: 아, 저희는 등산 처음이라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3: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럼 아, 그 배낭 저희 주세요.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1: 어머나.
3: 으쌰. 어우, 진짜 무겁네. 아,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1: 두 분 다 어찌나 친절하던지요. 그래도 또 그렇잖아요. 저는 살짝 경계가 돼서 친구의 반응을 살폈는데 친구는 벌써 다른 남자분과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제 배낭 무겁지 않아요? 한 10kg는 될걸요?
3: 아, 이 정도 배낭은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요, 군대여서 만족운전하고 무려 15kg를 달린 몸입니다. 믿고 맡기시죠.
1: 아, 그래도 힘드실 텐데 그럼 부탁드릴게요.
3: 아,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서울에서 왔거든요. 아, 저는 대학생이고 아, 저 친구는 회사원. 아,
1: 저희는 새내기 교사예요. 쟤는 미술, 저는 국어 가르쳐요.
3: 아, 그러시구나. 근데 우리 서로 어떻게 부를까요?
1: 네?
3: 선생님? 이상한가? 아, 그냥 성으로 부를까요?
1: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미스서, 미스공 이렇게 불렀고 우리는 이씨, 안씨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요, 대청봉 오르는 길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드네요.
2: 아, 다들 조금만 힘내세요. 이 깔딱고기만 넘으면 저 괜찮을 거예요.
1: 저분 괜찮을까요? 그렇게 몇 시간을 오르고 또 오른 끝에 대청봉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해가 지는 중이었고 잠시 숨만 돌린 채 서둘러 내려왔는데요.
2: 아유, 드디어 내려왔네. 아, 근데 다들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 뭐 좀 먹고 갈까요?
1: 그 시절엔 산에서 밥도 해먹을 수 있었거든요. 산행에 지친 우리는 자리를 펴고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3: 아, 근데 이 진짜로 가방에 뭐가 들은 거예요? 먹을 거 엄청 챙겨온 것 같은데?
1: 하지만 제 배낭에서 나온 물건들은
2: 에?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샴푸에, 빨래비누에, 드라이기? 아니, 통장은 왜 갖고 왔어요?
3: 아이고.
2: 이 정도면 일주일도 있겠는데요?
3: 아, 안 되겠네. 아, 기다려봐요. 우리가 챙겨온 걸로 대충 먹어야겠네요.
1: 그러더니 배낭에서 쌀과 참치캔을 꺼내 금세 뚝딱 밥을 지어주는 거예요.
3: 자, 다 됐습니다. 얼른 드셔보세요. 네.
4: 진짜! 너무 맛있어요!
2: 자, 그럼 이쯤에서 비장의 무기 한번 꺼내볼까?
1: 남자들의 배낭 깊숙한 곳에서 나온 건 바로 초록빛 소주병. 아, 그날 밤 소주는 어찌나 달고 하늘에 뜬 달은 또 어찌나 크던지요.
5: 아, 진짜 너무 좋다. 저기요, 혹시 한 병도 없어요?
1: 그분들에게 염치없이 밥과 술까지 얻어먹은 것도 모자라.
5: 아, 저 죄송한데 입이 너무 텁텁해서 그런데요, 혹시 칫솔 있나요?
1: 치약 칫솔도 빌렸었지 뭡니까. 그래서 그 착한 남자분들이랑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뭐 어디선가 누군가의 좋은 남편이자 또 자상한 아빠로 잘 살고 있겠죠. 그렇게 소주 한 잔에 설악산의 달을 안주 삼았던 그 낭만적인 여름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씨 안씨, 그날 대청봉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0: 더웠어요? 아, 나는 지금 내 옆지기가 돼 있다.
1: 진짜 저도 왜
0: 이런 어떤 왜 그런 경우가 지라시에 왕왕 오거든요. 근데 아, 어딘가에 누군가의 남편 이제 아빠로. 그렇죠. 근데 참 낭만이다.
1: 그러게요, 진짜.
2: 네, 그날의 추억으로 지나간.
0: 진정한 낭만이다. 네. 달빛을 안주로 삼는다는 거, 이것은 사극에서나 볼 수 있었던 네. 낭만 아닙니까?
1: 그날까 효과음 중에 그 압력밥솥이 있었는데, 코펠이겠지, 그죠? 코펠로 돼가지고, 예.
2: 코펠에다가 해도 약간 네. 그런 소리 날 수 있어요.
1: 아, 그런가요? 네.
0: 최신식 진행자, 최신식 문물, 효과음. 네. 다 아. 최신식으로 구비합니다.
1: 그러게요.
2: 아, 옛날에 진짜 산에 다 펴먹고 그랬죠.
1: 그쵸.
0: 취사가 가능했으니까. 이제 취사가 안 되지만. 네. 그때는 뭐 산에서 웬만한 거 다 쓸어 담아가지고 해 먹으니까 이렇게 배낭에 통장까지 챙겨놓고
2: 통장은 왜까요?
1: 잘못 갖고 온 거 아니에요?
0: 집에 도둑들까 봐.
2: 아 누가 가져갈까 봐.
0: 아, 나 산 가는 사이에 집에서
1: 아니 빨래비누까지 갖고 오신 분들 칫솔을 안 갖고 오면 어떡해.
0: 아, 이게 통장... 그런 거 없어요. 여행 갈 때 네. 되게 나름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네. 가장 결정적인 걸 안 가져갈 때 있잖아요. 왜?
2: 아 그런 거 있죠.
0: 다 준비했어. 밤새 2박 3일 준비했어.
2: 그렇지.
0: 여권을 안 챙겨.
2: 아 그럴 때
1: 그런 경우 많고.
0: 있지.
1: 또 동남아 가면서 수영복 안 갖고 온 경우 많고.
0: 그렇지.
2: 아 맞지 맞지. 네.
0: 그래 우리가 그래요. 예, 너무 알 것 같아 그래서. 네. 아 통장이랑 비누는 갖고 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2: 10kg짜리를 네. 대신 매주고.
0: 그러니까 당연히 난 그래서 약간의 플러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위험한 거구나. 그냥 친절한 거구나.
2: 그냥 친절한 거구나.
0: 아 저기야 잭클린이야 매일.
2: 세르파인가 세르파.
0: 세르파. 아 세르파 마인드구나.
1: 세르파는 돈을 받겠죠. 돈 안 받고 해주는데.
0: 무려.
1: 호이.
2: 세르파는 막 슬리퍼 신고 올라가요.
0: 그치.
2: 맨발에 슬리퍼 신고 올라가잖아요.
0: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분들도. 자, 아,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1: 네.
0: 노래 듣고 마지막 작품 또 만나볼 텐데요. 산이와 레이나가 함께한 한여름 밤의 꿀 들을까요?

0: 지라시 라떼백일장 여름밤을 주제로 한 마지막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대전 서구에서 163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제목 호두. 어느 여름밤 태풍이 지나간 밤에 바람이 참 많이 불었다. 여름의 절정엔 늘 그랬다. 심술난 바람이 나무를 부러뜨리고 잘 익어가던 열매들을 떨어뜨렸다. 다리 위로 물이 넘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은 하늘이 말끔해지자 하나둘 모여들었다.
2: 야야, 어젯밤에 바람소리 들었냐? 진짜 무서웠어.
3: 맞아, 진짜 우리 집 날아가는 줄 알았다니까.
2: 호두 많이 떨어졌겠다. 호두 얼른 주우러 가자.
3: 가자 가자.
1: 주렁주렁 호두가 달려있던 나무 중에는 가지째 부러진 것도 있었다. 어른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겠지만 땅에 떨어진 호두는 이제 모두 우리 거였다. 그게 자연에 잊혔는지도 모르겠다. 불어났던 뇌물이 제 높이를 찾으면 우리는 냇가로 갔다. 딱 봐도 알이 굵을 것 같은 호두를 주워 얕은 물 속에서 빡빡 문질렀다. 초록 껍질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그 후련함이란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낼 때의 느낌과도 비슷했다.
3: 야, 너 호두 봐라. 우와, 엄청 크지?
2: 아니야 아니야, 내게 더 커.
3: 아니, 호두 내가 더 크거든.
1: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제 호두가 더 크다며 자랑을 했다. 계절이 주는 놀이를 제대로 즐기던 아이들이었다. 호두 하나를 먹기까지는 손이 참 많이 갔다. 단단한 껍질을 깨고 또 얇은 껍질까지 벗겨내야 비로소 하얀 속살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힘 조절이 여간 중요한 게 아니었다. 잘못 힘을 주었다간 호두가 박살나고만은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여름을 먹고 자란 호두의 고소함이란 오래 먹고 싶은 마음에 호두를 입에 넣고 꼭꼭 씹고 또 씹어 먹었다. 어릴 적 우리 동네엔 호두나무가 정말 많았다. 우리 아버지도 밤이 되도록 긴 장대로 호두를 털어내셨고 집집마다 멍석을 펴 호두를 말렸다. 그리고 그 호두를 판 돈으로 우리 집에 첫 냉장고가 생기기도 했다.
2: 와, 우리 집에도 냉장고 생겼다. 얼음도 있다.
1: 그 시절엔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 오토바이 타고 하드 팔던 아저씨도 부럽지 않았다. 며칠 전 고향에 다녀왔다. 여전히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린 호두는 토실토실 살이 오르고 빛깔도 제법 호두다워져 있었다. 저 호두들도 꿋꿋하게 올여름을 견뎌주리라 믿는다. 무엇이면 어떠하리, 바라만 보아도 이리 풍성한 것을. 글을 참 잘 쓰시네요.
4: 이분은 글을 일상적으로 쓰시는 분 같아요.
5: 사연이 그렇게 길지 않은 사연인데 도입이 너무, 도입부터 약간 소위 말하는 글을 정말 잘 쓰시는, 맛깔스럽게 쓰시는 분 같아요.
4: 사물을 바라보고 그걸 표현해 나가는 어떤 문장 구성이 하루 이틀 하신 솜씨가 아닌 듯한.
5: 되게 느껴지죠.
4: 그렇죠.
5: 네. 좋네요.
4: 근데 저는 호두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5: 저도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1: 사서 먹긴 하지, 그죠?
5: 호두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호두나무에서 호두
4: 열려있는 걸
5: 열매가
4: 봤어.
5: 떨어진 은행처럼 이렇게 뭔가 동그란 거 안에
4: 있네.
5: 저렇게 있네.
1: 껍질이 초록색이구나.
4: 매실처럼.
1: 그렇구나. 초록색. 우리가 사는 건 그 안에 있는 알맹이네요.
5: 은행이나 매실처럼 저 안에 저렇게 딱딱한 껍질도 안에 있구나. 저도 처음 봤어요 지금.
4: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사는 분들의 감성은, 그쵸. 그리고 그 문학적인 소양은 우리가 감히 짐작도 못할 거야. 이게 움트는 걸 다 보시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매달리면 매달린 대로 다.
1: 그러네, 진짜.
4: 시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5: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1: 그럼 또 경제학을 배웠네요. 아버지 그걸 털어가지고 그 냉장고로 돌아온다.
4: 순환의 구조.
5: 그렇지 그렇지.
4: 우리는 기껏해야, 야 호두 너 이렇게 맨손으로 깰 수 있어? 동네에서 이런 거나 하고 앉아.
1: 맞아.
4: 아, 진짜 멋진 추억을 담아주셨어요. 야, 오늘 수작이 많아서 그러네요. 은근 힘들 것 같은데요?
1: 그러게요.
4: 이상순의 너와 너희. 자, 이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돌아올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부탄가스의 힘?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0: 자리 어디 부르지?

0: 향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화절 시구 우시구 들어간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3: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각설이들이 동냥을 하면서 부르는 각설이 타령입니다.
2: 전야 청각은 전자 처마가 달썩고 우령자.
3: 밀고 당기는 흥정이 있고 덤 하나 속에 정이 쌓이는 전통시장의 시끌벅적함이 그리워집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어진 이후 애지의 협찬이었습니다.
2: 눈 빠졌다 명태장.
4: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5: 네,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저희와 제작진들이 고심을 해봤는데 심현보 씨가 결정적인.
6: 그럼요. 네. 심현보 씨는 호두에 꽂히셨어요. 근데 네. 우리 모두 그 호두가 그냥 오롯이 그려졌어요. 오늘 사진이 다 그랬지만.
5: 맞아요. 자원 발표할까요?
6: 네.
5: 네. 네. 오늘 자원은요?
7: 네, 지라시 라떼백 1장. 오늘의 자원은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6: 네.
7: 1635님의 호두 먹겠습니다.
8: 축하드립니다. 네, 이분께는 기본 선물 외식 상품권에 녹용 홍삼 세트 얹을게요.
5: 고맙습니다. 아, 계속 이어지는 백일장 주제 여름밤입니다. 무더운 여름밤에 생긴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6: 뜨거운
5: 네.
6: 만남 없나요? 뜨거운 만남. 네? 심현보 씨하고 이세준 씨가 서정성이 흐드러지는 캐릭터라 그런지 네. 끈끈이 베이비가 없네.
5: 여름밤은 끈끈이 베이비
6: 끈끈이
5: 뭐예요?
6: 베이비인데.
7: 아, 왜 좀 뜨뜻한 사연?
5: 아,
7: 네. 그런 거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6: 그렇죠. 예?
7: 네.
6: 그, 좀 약간 눅진눅진한 사연.
7: 그렇죠. 예.
6: 너무 정갈한 두 분이 심사위원이라
7: 그쵸.
6: 그런 과다구로는 잘 안 보내시는
7: 오늘은 것 같아요. 되게 서정성이 두드러진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6: 그렇죠.
7: 예. 예. 지금 정선희 씨 얘기대로
6: 청량감이 있었어요.
7: 그런 약간 좀
6: 그렇죠. 우리 심현보 씨도 약간 여름밤 하면 어떤 뭔가 남녀간의 관능적인 어떤 뜨밤 이런 것도 떠오르잖아요.
7: 아, 떠오르죠. 여름밤 네. 하면
5: 그러니까 오늘 느낌이 전체적으로 약간 황순원 소설 뭐
6: 맞아요.
5: 알퐁스 도대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원하는
6: 알퐁스 도대요.
5: 마광수 느낌이거든요.
6: 좋다.
5: 전 그쪽 원하거든요. 네.
6: 마광수 알퐁스 도대.
5: 진짜
6: 이런 쪽으로
5: 아, 홀로 남은 거예요?
6: 도대 쪽으로.
5: 아, 여자 홀로 남아가지고 네. 아, 알겠습니다.
6: 정말 그렇게 우리가 네. 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넓혀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네. 한쪽으로 너무 또 몰아가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5: 그렇죠. 다양하게 네. 가시죠.
6: 그럼요.
7: 그럼요.
5: 지라시 홈페이지에 지라시 라떼 101장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여기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6: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심현보 씨 끝곡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7: 오늘 끝곡은 요 곡이네요. 손진태 네. 님의 노래고요. 이 계절이 가기 전에 요거 들을게요.
6: 네. 좋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일단 심현보 씨 보내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7: 네, 안녕히 계세요.
6: 네. 네. 자,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5: 고맙습니다.

0: 안동 MBC 건강놀이교실이 8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안동병원 13층 컨벤션 홀에서 열립니다. 초대 가수 정연호, 강사 신동과 함께 정연호의 기죽지 마라, 미스고 등을 불러봅니다. 입장료는 1,000원이며 입장권은 당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입장료는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됩니다. 당일 참가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안동 MBC 건강노래교실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팀의 바래 팀의 대리
0: 음주 후엔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오늘 제주 지역 순회 경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논의를 정격 발표해 반발을 샀던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폭탄 선언하고 망가지는 논의가 아니라 절차와 수기와 당원의 결단을 통해서 민주진영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향해 이른바 배신자론을 재차 소환하며 당과 의리,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가 지킬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전임 대표였던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당정 간의 엇박자가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외롭게 두고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골목길에서 환경미화원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남성 옆에는 수거 차량이 벽에 부딪힌 채로 발견됐고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남성이 차량에서 내려 홀로 작업하던 중 차가 밀리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비공개 연설에서 미국이 합리적 핵 옵션, 즉 소형 전술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콜비 차관이 지난 5일 미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서 소형 전술 핵무기와 지역 전쟁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합리적인 핵 옵션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복수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미국의 핵태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더 많은 전술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0: 망했습니다.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이 가운데 반격 능력 향상과 관련한 두 개 문서에 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가 방위 전략과 방위력 정비 계획의 개정 골자는 적 미사일에 대한 반격 능력 향상을 위해 장사정 미사일의 양과 질을 확보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무인기를 도입하는 겁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강원 동해안과 경남권 등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 50에서 100mm, 부산,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 5에서 40mm입니다. 이들 지역 중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국인 두 명 중 한 명이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죠.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하지연 교수에 따르면 욕구는 기본적인 의식주처럼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욕망은 끝이 없어서 95점을 맞고도 100점이 아니라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불안을 어쩌면 좋은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에 일리가 있답니다. 배가 똑바로 나가려면 바닥에 근심과 슬픔 같은 짐이 필요하다. 어차피 다 없앨 수 없으니 동행하자. 걱정이 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최영의 뉴스 하이킥.
1: 8월 8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오늘은 제주와 인천입니다. 오전에 제주에 이어 지금 막 인천 합동연설회가 끝났는데요. 이제 제주 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공개됩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의 누적 투표율 차이는 단 0.99%포인트. 2주차 첫 기선 제압을 누가 할지 결과 발표가 나오면 현장 중계 통해 실시간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오늘 연설 3인 3색이었습니다. 김민석 후보 화합과 단결을 강조했고요. 하지만 정청래 후보는 나를 세게 세웠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오늘도 정청래 후보의 연임 도전을 정조준 했는데요. 후보들의 전략과 남은 경선 전망까지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합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실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8: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 제가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후보 연설 막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정청래 후보 연설이 막 끝났고요. 지금은 송영길 후보 연설 중입니다. 김민석 후보 연설까지 끝나면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먼저 성치훈 부대변인께 현장 분위기를 좀 뭐 들어보고 싶은데,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방해행위 제지에 나서면서 풍경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던데요.
10: 근데 방해행위를 제재해도 네.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현장에 나와 있는 지지자들은 정말 정말 초관여층이잖아요. 이 나와 계신 분들은 본인이 지지하는 쪽이 딱 정해져 있고, 지지하는 쪽, 그러니까 친청계 뭐 친명계 이렇게 그냥 그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청계 쪽 후보들이 나오면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또 네. 친명계 지지하는 분들은 친명계 나오면은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쪽에 대한 뭐 비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선관위가 자중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몇 명이 네. 아무리 자중시켜도 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그래도 저번 주보다는 좀 덜하다, 좀 그런 분위기는 좀 덜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일단 우리 오늘 보겠지만 후보들의 연설이 조금 뭐 일정 후보,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아닌데 김민석 후보는 지금 톤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후보의 목소리가 톤다운이 되면 지지자들이 같이 톤다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분명히 반영된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8: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연설에서 김민석 후보는 당내 갈등 종식 화합을 이제 강조했다라는 게 이제 톤다운 좀 됐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당대표 되면 혁신당과의 상생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도 김민석 후보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는 뻔뻔하다, 신천지 개입 의혹 사과부터 하라면서 당대표 되면 김민석 후보 윤리감찰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론자론도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 연임 도전을 또 저격하면서 사법개혁 완수도 외쳤는데, 각각 어떤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지 평가를 좀 들어보죠. 이거 정광재 대변인 말씀 듣고 성치훈 대변인까지 같이 네. 듣겠습니다.
9: 지난주에 있었던 충청과 부산에서 네네. 의외로 김민석 후보가 선전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이후에 나오는 민주 당원들 또는 뭐 당심 이런 그 여론 형성이 네. 김민석 후보에게 조금 유리하게 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오늘 낸 메시지만 놓고 보면 이제 당 대표 된 이후에 본인이 당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해

0: 가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찾은 느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충청권과 그 부울경 끝난 이후에 김민석 후보가 선전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당원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호남과 서울 동기에서도 유의미한 격차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그런 정도의 분위기를 반영한 발언이 아닌가 싶고 저는 사실 송영길 후보가 낸 메시지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뭐 사법개혁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탄핵 얘기를 또 꺼냈단 말이에요. 조희대 대법관 탄핵은 전당대회의 소재로 쓸 만큼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닌데 강경 지지자들에게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관 탄핵까지 언급하는 것은 아무리 전당대회에서 뭐 조금 더 표를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거 사실 민주당이 실행에 옮기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1: 정광재 대변인은 김민석 후보가 조금 턴다운된 게 일종의 부자 몸조심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좀 주셨고 송영길 후보의 발언은 좀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 성신부대 말씀 좀 들어볼까요?
2: 부자 몸조심도 있고 근데 그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 우리 당 전당대회 하고 나서 각종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 사설 제목들을 보면 네. 지금 뭐 미래는 없고 파멸만 남았다. 같은 당 맞나 싶은 여당의 내홍. 민심 외면하고 당심만 쫓는 민주당. 엄청나게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실제로 그리고 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 이거 보기 싫다. 너무 과열되니까 보기 싫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랑 비교했을 때는 정청래 후보는 좀 진보색이 강한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과 결을 맞추기 있기 때문에 좀 중도적인 분들의 표를 많이 받는데 중도적인 분들은 이렇게 과열되면 외면합니다. 투표를 안 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붙잡기 위해서 톤다운 시키고 아 우리 지금 치열하게 싸웠지만 이후에는 화합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중도층에 대해서 투표하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의 소구력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영향을 받아요. 물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복합적인 겁니다. 부동산, 뭐 주식, 뭐 다양한 모든 복합적인 거긴 합니다만 당이 이렇게 싸우고 진보 진영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과열되면 당은 대통령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 지지율은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착시가 보여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은 상대평가거든요.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당연히 싸움에 대해서 언론도 비판하니까 자중을 하려고 메시지를 던진 건데 저는 정청래 후보가 오늘 지금 인천에서 뭐라고 메시지를 던져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톤다운 하자고 했는데 전혀 톤다운이 아닌 톤업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럽다. 지금 이렇게 가면은 우리 당 전당대회가 그들만의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작정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저희 지금 유튜브 방송에는 한쪽 화면에 민주당의 인천 연설의 현장 중계 화면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방송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리당원 열기는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온라인 투표 결과가 제주가 29.53%, 인천이 45.46% 투표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후보들에게 어떤 유불리가 좀 있을까? 인천 하면 또 송영길 후보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성신부대 해석 듣고 정광재 대변인 얘기 좀.
2: 사실 이게 온라인 투표만 나와서 저번 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당이 온라인 투표한 다음에 ARS로 안 한 분들에게 전화를 걸고 그거 안 받은 분들은 마지막에 전화를 또 인바운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3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최종 투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인천이 좀 뭔가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는 거는 송영길 후보한테 나쁠 건 없죠. 저는 아마도 송영길 후보는 저번 주에는 평균 10%였잖아요. 인천만큼은 10% 이상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10몇 프로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1: 그럼 새 후보 결과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2: 3등 후보가 10몇 프로가 나온다는 건요. 그러면은 1, 2등 후보, 1등 후보가 과반 넘을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저번 주와 대동소이 할 거다. 1, 2등은 치열한데 누가 크게 앞서는 사람 없고 아마 어제 그러니까 내일과 오늘 합쳐서입니다. 오늘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설 것 같고 내일은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합치면은 그냥 또이또이가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송영길 후보가 오늘은 좀 선전을 하면서 3등 후보가 저번 주보다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 투표율이 예상보다는 좀 낮죠. 지난해에 있었던 그 최종 투표율이 50%

0: 7%인가? 그래서 굉장히 좀 높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치러지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좀 낮은 추세예요. 근데 이렇게 낮은 그 투표율이라면 원래대로라면 강성 지지자들의 표심을 많이 받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해야 되는데
1: 네.
0: 또 그렇게까지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투표율만 봐갖고는 이걸 뭐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되는 제주와 인천은 전체 민주당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나오는 게 전체 판도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제주 표심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주가 이 투표율이 좀 낮다고는 하지만
1: 네.
0: 호남 출신 분들 출향 인사들이 제주도에 많이 살고 있고 지역적으로 호남과 정서가 많이 공유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 얻은 표심이 호남 편심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분석들이 있어서 제주에서 과연 김민석 후보가 얼마나 많이 얻었을까 이게 좀 관심입니다.
1: 그럼 오늘 결과는 어떨 걸로 보십니까?
0: 저는 네. 아무래도 인천이 송영길 후보가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고 인천 시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1: 네네.
0: 대략 뭐 한 15% 20% 가까이 갖고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성춘 대원인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두 지역이 차지하는 당원 비중이라는 게 네네.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것은 그냥 아 오늘 이렇게 나왔다 정도지 내일 가면 전혀 무의미한 수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 도리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주가 좀 궁금하다. 이게 이제 호남 표심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정광재 대변인이 해주셨거든요. 성춘 대변인도 그렇게 보세요?
2: 전 조금 다를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보통 제주가 원래 호남으로 묶이니까 같이. 그러니까 호남 안에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제주가 투표율도 낮고 한 이유가 제주도 지방선거 경선이 엄청 치열했어요. 그래서 당원들 모집이 각 후보들이 엄청나게 해가지고
1: 네.
2: 그래서 지금 제주도 당원수가 지금 인천 당원수랑 거의 맞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선거 과열됐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전당대회 때 투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당대회까지 끌어오지 못한 우리 당의 뭐 잘못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제주가 지금 일단 그 투표에 낮게 나오는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인천은 수도권의 표심을 또 알 수 있다. 저도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인천이랑 경기랑 서울이랑 다 달라요. 네, 지금 보면은.
1: 아, 인천 표심 가지고 서울 표심을 네,
2: 알기 어렵습니다.
1: 가늠하기 힘들다. 네,
2: 서울 표심, 경기 표심도 다르고, 지금 인천 표심도 좀 다르고, 왜냐면 인천 표심이 다른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송영길이 껴있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상당히 많이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1: 네.
2: 그것만 보고 알 수는 없다는 거고, 경기랑 서울도 지금 상당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결국 다음 주 호남이 모든 걸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여론조사 지표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호남과 네. 수도권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수도권은 호남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호남은 아마도 지금 이번 주까지 지켜본다면 좀 비슷하군. 좀 비슷한 양상이군. 근데 과열되고 있군. 그러면은 한쪽에 힘을 좀 실어줘야겠군 이라고 호남은 생각할 거라고 네네.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투표율과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저는 그 인천에서의 송영길 변수 때문에 실제로 경기와 서울과는 조금 득표율이 다르게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선호 투표제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의 2차 표심은 결국엔 비슷한 비율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송영길 변수가 뭐 인천에서 큰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후보 3명의 득표율에 최종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번에 최고위원 순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춘 부대?
2: 아니, 발표나기, 그러니까 뭐, 물론.
1: 돗자리 깔아봐야죠, 그래. 저희가 한번.
2: 저는, 이런 위험한 거를.
0: 경기 할까요? 제가 정해봤어요. 최민희 후보가 네. 과연 1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제일 관심 아니겠어요? 그리고 5위에 김용 후보가 들어가 있을 거냐, 이성윤 후보가 들어가 있을 거냐, 이게 관심인데, 나머지는 별로 좀 관심이 없어요. 아, 전 최민희 후보가
1: 네.
0: 어쩌면 2위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이번 제주 인천에서는요?
0: 그리고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가 5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었는데
1: 네.
0: 여기는 그래도 친명계 후보를 자임하고 있는 김용 후보가 5위 자리를 수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제 불과 뭐 한 20, 30분 하면은 제가 예상한 게 좀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르겠네요.
1: 성춘 부대 예상.
2: 오늘 거 예상하는 네. 거잖아요. 오늘 거는 그

0: 그대로 올 것 같아요. 1, 2, 3, 4, 5위 안 바뀔 겁니다. 1, 2, 3, 4, 5위 전 안 바뀔 거라 보는데, 전 다음 주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희 후보가 끝내 마지막까지 갔을 때 수석 최고위원 1등 자리 전 지키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2등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네. 선거 과정 속에서 최민희 후보가 자꾸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설화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호남 유권자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거나 당선은 되시겠죠. 다섯 명은 크게 안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김민석 후보 연설까지 끝났고요. 곧 결과 발표를 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새 후보 2차 토론 얘기하면서 결과 나오면 바로 저희가 중계를 좀 받아서 보면서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새 당대표 후보가 앞서 2차 TV 토론을 했는데 1차 때보다 좀 더 격해졌습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공방을 벌였거든요. 정청래 후보가 당정 협의 없었다면서 김민석 총리 책임론을 제기했고요. 송영길 후보는 당대표였던 정청래 후보에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협의 안 했겠느냐.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억울해도 당도 책임지겠다 해야 한다라고 또 직격을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 주가 요동친 거에 대책을 주문한 거지 ETF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도 냈는데 정광재 대변인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2: 뭐 모처럼 그 전당대회에서 정책적인 이슈가 제기돼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정청래 후보가 조금 핀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ETF에 대한 책임론을 김민석 총리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ETF에 대한 책임론을 묻게 되면 지금 레버리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영범 정책실장만 떠오르게 되거든요.
1: 네.
2: 모든 사람들이 이 상품이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전후 좌우의 맥락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주식시장 부양, 뭐 전 그 목적도 좀 컸다고 보고 또 하나는 외환시장에서의 불안정성,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보이니까 그 달러 자금을 좀 들여와야겠다, 해외로 유출되는 걸 이런 목적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을 당시에 그 김민석 총리가 국무총리로 네. 있었다는 이유로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 대한 책임을 김민석 총리에게 물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민당 당원들도 이건 좀 무리한 정치 공세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1: 근데 어쨌든 간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 유세에
0: 그렇죠.
1: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야당들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저는 사실 레버리지 ETF 요 그 네. 부분이 가장 실망스러웠던 게 와 이제 정책 얘기 좀 하나? 정책 얘기 좀 하면 좋겠다. 레버리지 ETF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새 후보의 다른 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송영길 후보는 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갑자기 정부 탓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 탓, 김민석 총리 탓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그냥 아 정책 토론이 또 이렇게 그냥 정쟁 토론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라는 실망감이 매우 컸고 정청래 후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은 자 김민석 후보는 지금 상대 후보니까 지금 경쟁하고 있는 네. 1, 2위 각축을 벌이고 있는 후보니까 그러면 당대표 되시면 뭔가 문제 있을 때 또 정부 탓할 겁니까? 지금 한성숙 국무총리 탓할 겁니까? 그건 사실상 대통령 탓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국정운영 완벽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뭔가 흔들리거나 좀 정책이 생각보다 효과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이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주든 정치적 방패망이가 돼서 이거를 우리가 받아주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토론회에서 보인 모습은 이거는 이거 당정 협의 안 했어. 나한테 안 물어봤어. 나한테 물어봤으면 이거 안 했을 건데 이건 우리 탓 없고 우리는 오로지 이거는 정부 탓이야라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대표 이거 어떻게 맡깁니까? 저는 당대표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스탠스를 보였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TV토론 한 번 더 남았는데 그 네. TV토론에서만큼은 정부 탓, 전 총리 탓하는 거는 안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청래 후보가 지방선거 승리는 당정청이 조율에 규정했다라고 말한 걸 두고도 공방이 좀 오갔는데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때 승리 아니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대통령 없다 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또 얘기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또 답을 안 했습니다. 진실은 뭔가요? 이거는 당내 얘기니까 성친부대가 말씀 주셔야 되겠습니다.
0: 당정청이 지방선거의 승리를 조율해서 규정을 한다는 건 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그냥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는 그냥 승리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있어도
1: 네.
0: 적어도 우리가 그 아주 상징적인 선거들에서 졌고 부산 북구가 그리고 뭐 평택 그리고 서울 여기서 졌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잖아요.

0: 그거에 대해서 반성,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이거는 당, 정부도 인정한 거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아까는 또 당정협의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언밸런스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두 분과 2부에서 조금 더 얘기 나누죠.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기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주말 동안 동해안에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도와 경상권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현재 대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늘 지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줄고 있는데요. 곳곳에 빗길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면원에서 둔내터널, 광교터널, 월굿분기점, 인천 쪽으로 밀리고 서울 양양선은 서울 방향으로 서종에서 화도,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또 양재에서 반포구간 정체고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나들목 구간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2차 TV 토론회 때 나왔던 발언들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청래 후보가 지방선거 승리는 당정청이 조율에 규정했다라고 얘기한 것과 관련돼서 공방이 좀 오갔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4: 아, 저도 정청래 후보가 얘기한

0: 네. 강정철 조율 후에 뭐 지방선거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다라는 것은 좀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육성으로 얘기했잖아요. 표정을 감출 수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정청 조율? 여기에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가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였고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지방선거와 승리와 패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멘트 하나요? 저는 그런 경우를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김민석 후보가 강하게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뭐 둘러먹을 걸 둘러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주저주저 답변 못하는 걸 보면 이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가 과연 당정청 셋이 모여서 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뒷모습 논리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공격 논리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 승리한 걸로 하자라고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그래서 좀 무리해서 정청래 후보가 얘기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후보 토론에 보면 김민석 후보가 정은 관여한 바 없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니까 정청래 후보가 그제서야 맞다 뭐 이렇게 약간 시인하는 모습 이런 것도 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 검찰개혁안 5월 처리를 두고도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제 후보들을 넘어서 당내에서도 이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 정부가 지난 4월 말 입장 정리 전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총리실과 4월 13일에 얘기 나눴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조승래 사무총장은 입장 정리됐다고 알려왔지만 정부안은 없었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어느 후보 말에 더 신빙성을 저희가 실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 성취인 부대가 말씀 좀 주십시오.
2: 일단 당에 정보를 보낸 게 맞고요. 전 맞다고 보고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처음 이거 막 진실공방 시작할 때 그 정보안이 뭐 알려졌으면 당원들 난리 났을 거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정보안 내용 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한테 보냈지만 전화하지는 않았다. 전화해서 이런 뭐 당정청 뭐 협의를 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건지 본인에게 전화해서 설명하고 하지 않으면 안 보낸 건가요? 그리고 이게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5월 처리 4월에 오갔냐. 장윤기 사건 터진 게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검찰 개혁안과 관련돼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견이 표출되기 시작한 게 5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 4월에 오가가지고 그게 뭐 아니 어땠고 이게 지금 논의에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민심이 지금 돌아선 이유는 이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그거는 장윤기 사건 때문인 건데 그건 5월 중순부터 이 기사가 퍼지고 하면서 된 건데 이때 진실공방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당시 당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뭐 안 왔다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중간중간 아닌데 난 받았는데라고 정책위의장도 손들어주고 법사위원장도 손들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참 그 당시 당권파가 무색해지긴 했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계속.
1: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청년들이 결혼으로 대출, 청약, 세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 등을 비롯해 22개 과제를 살펴보고 추가 개선 사항도 찾겠다는 건데 청년하고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건지 이거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도 최근에 네. 후배들 결혼하면 그 결혼 등록을 하잖아요. 혼인신고를
1: 네네, 하는데 혼인신고하죠.
0: 그걸 미루는 커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이런 그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마무리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있어? 좀 놀랐었는데 네. 지금 22개나 그런 그 결혼 페널티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 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결혼을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또 더군다나 그 청년들의 초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면서 저출산이 더 가속화된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럼 일단 아기를 많이 낳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는데는 모든 그 사회적 그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찾아내서 그거 없애줘야죠. 최근에 이게 이른바 그 네. 에코부머 세대라고 해서 90년대생들이 에코부머 세대거든요. 최근에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도 좀 그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이어나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

0: 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갑자기 이걸 꺼낸 거는 며칠 전에 부동산 세제 개편 뭐 여기에 민심이 좀안 좋아져서 달래기 위한 것도 좀 포함이 됐을까요? 성친부대는 어떻게 보세요?
2: 뭐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아예 안 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청년 특히나 이 신혼부부,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이거 한몇달 전에 이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청년재단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대통령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거를 수달 동안 그러면은 이 결혼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세상, 이거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표된 거고, 근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 좀 다루겠습니다만, 세제 개편안도 그렇고 뭔가 관련된 정책,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다 뭔가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뭔가 민심이 다른 의견이 나올 때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국무회의 때 한번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선의를 갖고 만든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일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내놓은 안, 부처에서 내놓은 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의를 갖고 만들었는데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면은 이건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 과감하게 손을 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이런 거에 다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 매우 긍정적인 국정운영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 얘기는 뒤에 조금 해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 얘기부터 다루겠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어제 폐기버스를 청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 구상을 제안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단 말이죠. 제안 취지는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서는 폐선박, 중고선박을 리모델링해서 만 가구 이상 공급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조차 지금 개인 의견이라고 선근 상황인데 정광재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0: 정말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기득권이 된 86세대들이 지금의 2030이 겪고 있는 주택난, 거주난과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큰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황희 의원이 이 얘기를 하니까 지난해 크게 논란이 됐었던 게 있어요. 김영범 정책실장이 당시에 김은혜 의원이 정책실장 따님 있는데 임대 주택에 살라고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니까 막 엄청나게 흥분해 갖고 그 당시에 원내 운영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제지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니 그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폐기 버스를 통해서 청년 주거난을 해결하려고 제공한다면 본인들 자재 거기 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도대체 이 메타 인지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2030 세대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30 세대들과 얘기 나눠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보수화된 게 아니다. 그냥 반민주당화 된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청년 고용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2030 세대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들을 못 내고 있어요. 2030 세대들은 원래 집권 여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이 집권했다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금 민주당의 2030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앞서 이제 부동산 민심 때문에 그 대통령의 SNS에 오늘 글 올린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이 황희 의원 폐기버스 활용 이것도 영향을 좀 미친 거 아닐까요? 청년 세대들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을.
2: 뭐 근데 이게 황 의원이 뭐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신 거라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 아이디어를 이 정도 아이디어가 머리에 떠올랐으면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죠. 이게 우리나라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황 의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황 의원 자녀는 외국에서 유학가 있습니다. 유학가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여기서 버스, 폐버스 활용해서 이거 임시주택 마련할 테니까 거기서 살라고. 아유, 제발 우리 당 국회의원, 86세대 국회의원님 제발 본인 세대가 지금 딱 본인 세대의 자녀들이 지금 다 청년들이잖아요. 본인들이 말하는 것, 본인들이 내놓는 정책 이런 것들 다 본인들 자녀에게 적합한지 본인들 자녀가 이거 이 제도 그대로 적용받아도 되는지를 좀 제발 좀 한번 고민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황 의원님 이거 수습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정도의 이미 2년 뒤 총선 되면요. 황희 하면은 바로 버스 이거 떠오를 겁니다. 2년 동안 청년을 위한 정책 정말 뼈빠지게 하셔야 이거 덮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니까 이거는 본인이 수습하시길 바라고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내놨다는 거는 좀 모르겠어요. 이미 준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수개월 동안 준비했던 거거든요.
1: 네네.
2: 근데 타이밍을 지금 이때쯤 내야겠다라고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는 될 수 있었어도 적어도 준비는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던 것 또 다른 말씀드립니다.

0: 의원이라고 했던 분이 이소영 의원이에요.
1: 네.
0: 이소영 의원이 이거 나오자마자 반대글을 올렸잖아요. 내가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 내가 말했던 방향과 전혀 다르고 이렇게 하면 적용받는 기업도 없다. 이거는 너무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본인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거 11월 말까지 자기가 싸우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고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처 공무원들이 좀 이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좀 이 청년들에 대한 감수성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부처 공무원들이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 보고 이런 것들을 다행히 대통령도 네. 문제의식을 느끼고 다행히 입법부에서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1: 정광진 대변인은 어때 보이십니까?
2: 오히려 저 경제 네. 전문가인 김치형 그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청년들이나 네. 해외의 서학 개미들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이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해요. 근데 지금 정부 그 고위 관료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책상 위에서 이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아 당연히 우리 정책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만들었으니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그러잖아요. 정책 이거 만들 때는 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뜻에서 만드는데 얘네들이 왜 우리 진심을 몰라주지? 이런데 그게 현실과 너무 다르게 시장에서는 작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은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여전히 공무원들은 탁상 행정에 그치고 네. 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당초에 이제 도입하려고 했던 목적하고 효과들이 있을 텐데 이거 시장하고 소통하다가 막상 내놓은 게 이거하고 방향이 확 달라지면 사실 시장에서 실망감 확 나오거든요. 그럼 다음에 정책 내놔도 그 효과, 의도를 의심받게 되니까 이런 데에 대한 걱정이 좀 생기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형사소송법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면서 검사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 완전 배제되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개정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선긋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대변인 먼저 말씀 주십시오.
2: 이거는 이 얘기를 했을 때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1: 안 읽어봤다라는 표현
2: 저는 이거 거. 굉장히 부적절한 네.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벌써 지난 1년간 또는 최근 한 달간 가장 뜨거운 이슈였어요. 우리 네. 사회에.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었을 때 그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민생사범들이 어떻게 양산되는가. 이거에 대한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압도적인 숫자의 국민들이 보안수사권의 존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읽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국민들한테 논란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좀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그 조심성이 좀 없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좀 불만 많아. 네.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그냥 감정적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1: 약간 그래서 의도된 표현 아닌가라는 해석들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상의 없이 적극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이게 이제 형사법 개정안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저희 잠깐 얘기한 ISA라든지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0: 그렇죠. 이 눈높이에서 살펴서 성역 없이 고치는 유연함은 모든 거에 다 포함이 될 거고 근데 형사법 개정안 그 했던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네.
0: 그게 사실상 타겟팅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 일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안 읽어봤다라는 거를 준비해왔다가 딱 쓴 거라고 보지는 않고 논의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행안부 장관과 이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달랐어요. 어디에서 달랐냐. 앞으로 합수본 운영할 수 있냐. 합수본 운영할 때 검사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정성호 장관은 이제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식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단 그 두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조항 하나하나 다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네. 거기에 그거 확실하게 조항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이 법안 통과시킨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 지금 주무부처 장관 두 명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거 완벽하게 준비한 거 맞아? 남은 기간 동안 재개정을

0: 만들든 아니면은 부칙으로 만들든 아니면 시행령으로 이걸 보완하든 이런 뭔가 교통정리가 안 돼 있는 모습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려가 얼마나 더 커지겠어. 전 경고를 날린 거라고 보고요. 선긋기에서 책임 회피한다.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책임 회피를 못합니다. 이 형사법이 문제가 되잖아요. 대통령 국정지지율 바로 타격받고요. 민주당도 타격받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해도 회피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책임 회피성 하기 위해서 선긋겠다. 네.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지기 위해서 책임감이 더 크기 때문에 당 이거 똑바로 고쳐놔. 똑바로 이거 완벽하게 보완해놔. 라는 좀 경고성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1: 국민의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판 하죠. 라는 망언을 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하고 이를 농담으로 받아친 진종호 의원에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정광재 대변인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2: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김진주 씨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절절하게 국민들께 서명하고 뭐 이 얘기하는 과정이었어요.
1: 네.
2: 근데 김진주 씨가 와서 했던 이야기가 이 발언으로 해서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저는 이 서범수 의원이 했었던 이야기들이 피해자 아까 뭐 황희 의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메타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생사를 오고 갈 정도로 그 큰 사건을 당했는데 거기서 돌려차기 한번 하자라고 한 거는 그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듯하고 그것이 아무리 뭐 해당 지역에서의 좀 분위기를 좀 좋게 하겠다는 네.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용서받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있었어요. 뭐 수해가 났었을 때 비 많이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렇게 네네. 뭐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얘기했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비판받아서 김성원 의원이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라면 그 정도 수준의 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와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자꾸만 징계위원회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징계 사유가 뭐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윤리위원회가 정말로 과거의 전례라든가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공평무사한 네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최근 분위기가 또 그러지 않는 것 같아갖고 그게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니까 그것도 너무나 안타깝죠.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친한계 숙청 원하는 장동혁 대표가 코안되고 선안되고 코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당콘파가 이랬으면 이랬을까 어땠을까 뭐 이런 말씀도 지금 하시는 거고. 근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간담회를 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서범수 의원 막말에 지금 아무 입장도 안 내고 있는 건데 추후라도 낼 계획이 있는 건가요?
2: 아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이 해당 장소가 네네. 본인이 이제 마련한 장소니까 이런 부적절한 말이 나왔다면 유감의 뜻이라도 좀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 주변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좀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한동훈 의원은 네. 본인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진 않은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바로 현장 생중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2: 들리나?

0: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지금 발표가 조금 애매하게 시간이 나올 것 같아서요. 저희가 광고를 듣고 나중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현장 상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싶어.
1: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힘들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한 걸로 나오는데요. 현재 제주 최고위원 결과 발표 중인데요.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 기호 8번 임미애 후보 3054표, 득표율 9.19%입니다. 이어서 인천입니다. 투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56,942명, 투표자 수 3,591명, 투표율은 53.72%입니다. 당대표 후보자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3,559표, 득표율 11.63%.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13,237표, 득표율 43.27%.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13,795표, 득표율 45.09%입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9,980표, 득표율 16.31%.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7: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8: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9: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

0: 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7시 뉴스입니다. 월드컵 32강 탈락이 확정된 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특혜 선임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리던 때였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의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정 전 회장이 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이후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던 겁니다. 두 사람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홍 전 감독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2024년부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를, 캄보디아 나가월드 FC 기술 고문인 이 전 이사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도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후 두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제했고, 이 전 이사는 최근 귀국해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 등 축구협회 임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전력광화 위원들과 전직 축협 임원들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 5일 홍명보 전 감독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어 6일엔 축구협회 사무실과 축구회관 등을 압수수색했고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의 전자기기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0: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 성접대 보도 등 최근 불거진 각종 잡음에 대해 팬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다수의 구성원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년 전 일에 대한 보도 등으로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며 다만 현재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신이 대한축구협회 스캔들로 규정하는 등 심판 성접대 파문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개편안을 두고 투자자와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개편안이 오히려 장기 절세 혜택과 투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에 맞게 정책 수정에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0: 국내 증시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 주식과 펀드 혜택을 늘린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은 이미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데다 배당 성향도 낮아 실익이 적다는 평가가 나왔고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던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돼 투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존 계좌의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2월 제도마저 폐지하면서 장기 절세 경로만 좁아졌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대주주 편법 승계를 막겠다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기업들이 요건을 살짝만 비껴가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 증시 부양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여당 내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시장의 거센 반발과 실효성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속도 조절에 나선 건데 정부와 여당은 실익을 살린 후속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1: 이 같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무능과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200명 이상이 열탈진 등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 환자 수는 20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3명은 숨졌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하루 50명 이하였던 온열질환자는 이달 들어 매일 3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5일부터 가동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파악된 누적 환자 수는 3,089명, 누적 사망자는 26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정책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지적과 관련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첨부한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 요건 완화와 신생아 특례 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 경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보미 전 강진군 의장이 같은 당 황희 의원의 청년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30대인 김 전 의장은 페이스북에 장관까지 지낸 3선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청년 주거 문제의 절박함을 더 깊이 살피고 실현 가능성과 주거의 질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는 본인들은 쾌적한 넓은 집에 살면서 청년에게는 폐버스를 던져주는 내로남불 때문이자 생존이 걸린 주거 문제를 고민 없이 툭 던져보는 탁산 공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오늘 제주 지역 순회 경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전격 발표해 반발을 샀던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폭탄 선언하고 망가지는 논의가 아니라 절차와 수기와 당원의 결단을 통해서 민주진영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향해 이른바 배신자론을 재차 소환하며 당과 의리, 이 대통령과 의리는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가 지킬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전임 대표였던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당정 간의 엇박자가 연일 뉴스 1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외롭게 두고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제주와 인천 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득표율 52.64%로 1위에 올랐습니다.

0: 날씨입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오는 곳에는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6도, 대전 25도를 보이겠고 낮에는 서울 34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사혜린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이어 어제도 장시간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한 만큼 부동산 이슈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복잡한 내용 많으니까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국제정세 알아볼 텐데요. 미국만 믿고 있을 순 없다. 중동에서는 새로운 안보 바람이 불고 있고요. 이란 내에서는 모주타파가 매우 위중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 금지 내용에 서명한 것까지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제는 우리가 이 37도, 38도에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1: 그게 익숙해집니까? 오늘 저는 안 되던데요.
0: 아, 숫자가 그래도 몇 번 들으니까.
1: 숫자는 익숙해요.
0: 네. 네, 더위는 항상 새롭죠. 네. 숨이 턱 막히던데. 아니, 그래도 조금 더위를 식히러 휴가 다녀오셨죠? 김태.
1: 예, 지난 저 주중에 전남 여수 다녀왔고요. 주중 방송 다 빼고 주말엔 만나야 되니까 네. 주말은 안 빼고 다녀왔고. 네, 아, 여수도 만만치 않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 해가 뜨거워서 아예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데만 다녔고 네. 해가 좀 떨어지면 이제 바깥 좀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여수 간 김에 지역의 그 독립책방 한 곳하고 제가 연말에는 책 가지고 하루는 또 북토크도 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0: 휴가 맞으신 거죠?
1: 배아량 리포터도 지난주 휴가였죠.
0: 전 덕분에 네. 아 그래도 이 7말 8초에 가는 휴가 저도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참 짜릿하더라고요.
1: 이제 애들 크면 네. 애들 학원 방학 때문에

0: 갈지 아니면 못 가요 또. 네.
1: 이번 주는 짜릿한 경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0: 네네.
1: 정부 세제 개편안 나오고 부동산 이슈 참 많았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이 이야기 우리 좀 나눠볼까요?
0: 정부가 예고를 해온 것처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이 들어있죠. 지금 발표된 이후에 나온 평가들을 보니까 그리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일단 내용을 간단히 그리고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좀 힘드니까 방향성하고 이러이런 쪽으로 갑니다라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큰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제일 관심은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니라고 아마 물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도 조금 말씀드려보는 시간으로 오늘 활용하겠습니다.
1: 네. 김큐가 보시기에는 이번 네. 부동산 세법 개정의 핵심은 뭐다?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결국에는 구윤철 부총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주에 초점을 맞춘 정책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바이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1: 네.
0: 리빙 이곳에 사는 것 이게 관점인 세제 개편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세금이 주택수에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실거주와 한채가 아닌 보유한 주택 전체 주택가액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는 종부세하고 양도세를 만졌는데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 종부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존재하는 것 네. 같아요. 가격에 따라서. 주택가액이 시가 기준 20억 원 이하라면 세금 부담이 조금 줄고요. 20억에서 더 위로 갈수록 세금 부담이 확 커지는 구조로 바뀌고요.
1: 네.
0: 아마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5억 원에서 2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로 12억 원이었는데 이걸 14억 원으로 소폭 올렸습니다. 다만 이제 비거주 주택은 기본 공제 기준이 12억 원에서 도리어 9억 원으로 낮아졌으니까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조금 올라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 네.
0: 이제 물론 이제 주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부담은 더 커지도록 설계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양도세 개편인데 이게 조금 더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택을 팔아 차익이 크게 나면 1주택자의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차익의 최대 80%를 빼고 나머지의 세금을 부과해 왔거든요.
1: 네.
0: 이걸 이제 보유가 아닌 거주에 초점을 맞춰서 세금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유 40%, 거주 40% 이렇게 장특공 혜택을 주는데
1: 네.
0: 사실상 거주를 하면 보유도 하고 거주도 하니까 80% 혜택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유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보유만 하더라도 40% 혜택은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구조를 바뀌게 되면 주택이 비싸질수록 이제 그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보유는 빼버리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공제 한도도 신설해서 장특공으로 아무리 세금 혜택을 많이 봐도 2028년은 최대 20억 원까지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되도록 이제 공제 한도도 설정하게 된 거죠.
1: 저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0: 네.
1: 이게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 전과 다르게 세금 부담이 엄청 커지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0: 이제 정부도
1: 네.
0: 합리화, 정상화라는 표현을 지금 좀 쓰고 있어요.
1: 네네네.
0: 그 이유 중 하나가 특히 그 장특공 같은 경우가 일부 초고가 주택을 매도해서 80%까지 아까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1: 네.
0: 뭐 세금 혜택을 100억 원까지 받았다라는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도한 것들을 없애겠다라는 게 이번 정책 방향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때문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들을 정성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만 하면 집값 많이 오르는 쪽에 장특공으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장특공으로 세금 혜택 최대한 받을 수 있으니까 지방에 살든 어쨌든 서울의 가장 요지에다가 집 한 채 똘똘한 한 채 사는 게 유행처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저희가 취지나 뭐 방향은 뭐 이해를 하고 맞긴 하죠.
1: 네.
0: 다만 이제 문제가 이런 변화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초고가 주택이야 뭐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니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야 뭐 세금을 많이 걷든 매물이 뭐 어떻게 나오든에 대해

0: 않다, 별로 신경을 안 쓴다 하더라도 정부가 부동산 세금의 구조를 지금 거주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짜면서 다주택자 또는 1주택이지만 이걸 임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주를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단 그렇죠. 말이죠. 서울 기준으로 주택은 자가하고 임대차 비율이 한 4대 6 정도 됩니다. 60%는 어쨌든 간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비거주 1주택자든 이들이 내놓은 임대차 매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칫 이게 이 매물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물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임대차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차 비용을 그러면 이것 때문에 끌어올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의 전세하고 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들이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임대차 가격은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이제 세제 개편안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쏟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들이 임대 내주던 집으로 들어오면 네. 집주인이 살던 집이 매물로 나오는 거 아닌가? 그 집은? 그럼 시장에 미칠 영향은 또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0: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집이 비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네. 여기는 채워지지만 한 집은 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에 임대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이 물론 서울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까도 똘똘한 한 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에 살던 분이 서울에 집 한 채 비싼 거 가지고 있고 뭐 지방에서는 뭐 전세를 산다거나 혹은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살던 집을 임대로 내주고 서울 외곽 또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자신은 서울에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서 뭐 전세를 산다거나 또는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투자의 목적으로 서울에 가지고 있는 이 임대차 공급되는 주택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집주인이 내가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상황에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던 사람 또는 서울 외곽에 살던 사람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저쪽에서 공급이 하나 비긴 한데 하나가 생기는데 거기에 그러면 서울의 직주 근저가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인의 전세로 살던 집을 비우고 서울의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야 하나 줄고 하나가 늘었으니까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생활권이 서울인 사람이 용인의 빈집으로 들어갈 수는 아니니까 결국에 서울의 임대 공급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이 집들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은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당장 전세하고 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걱정이 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1: 네.
0: 더군다나 앞서 이제 장특공의 세제 한도도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이게 2028년에 20억, 2029년에는 10억의 한도가 지금 생긴 건데 이 장특공 한도 혜택을 누리겠다라는 집주인들의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 중위권 아파트 이하들은 딱 여기에 거의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제 혜택 받으려면 무조건 나는 그 집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임대가 끝나는 시기든 해서 2028년 전까지는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세금 개편안만으로 본다면 정부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뭐 추구하는 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었다라고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생기기는 합니다.
1: 이게 투자가 아닌 거주로 좀 길게 장기적으로 네. 시장이 변하면 추가적인 수요가 줄어서 시장 안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정부가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공급 대책이 네.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보통 이제 정부의 공급 대책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파트, 신규 아파트 공급이죠. 그건 우리가 신규 분양 물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앞서 이제 제가 4대 6으로 자가하고 임대 비중을 말씀드렸고
1: 네.
0: 그 안에는 또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 비중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제 주택 가격으로 아래 분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아파트하고 뭐 오피스텔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빌라라든지

0: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랫분위로 내려갈수록 서민 생활에 이게 큰 영향을 더 미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지금 이 비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 이유는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세 사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일단은 사람들의 수요가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 쪽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급을 하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금융권에서도 이 빌라를 짓거나 뭐 하는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줘요.
1: 네.
0: 왜냐하면 그쪽에 사고가 크게 터져서 자신들이 크게 물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 뭐 한 해 막 3만 가구씩 공급되던 이 비아파트 물량이 지금은 공급 물량이 만 가구 이하 거의 5천 가구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급의 축이 서울이 하나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독 시장 이게 임대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줄, 그, 공급이 크게 줄어버린다라고 하면 이 세제 개편 때문에 임대차 가격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결국에는 비아파트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그 임대료 전세가라든지 아니면 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이건 다시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시장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 지금 비아파트 쪽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당장 서민들 주택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귀를 기울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럼 김큐께서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집값이 쉽게 안 잡힐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0: 사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은 사례는 없죠. 그래서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주택을 통한 엄청난 차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인다는 방향으로 정부가 접근을 하는 거는
1: 네.
0: 어느 정도 제가 방향성에는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유세를 좀 올려야 한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1: 네.
0: 이전에도 저희가 보유세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사실 반면에 거래세는 좀 낮춰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사고팔고 사고팔고 많이 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개편안을 보면 그러니까 보유세는 만지긴 만졌는데 뭐 크게 만졌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왜냐하면 종부세가 뭐 많이 높아졌거나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만졌다라고 보긴 힘든데
1: 네.
0: 양도차익과세와 관련돼서는 지금 장특공을 없애면서 거래세가 엄청나게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있어서 약간의 미스가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초고가 주택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근데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이 사실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내년부터 2년간 한시 완화해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야 이들 매물이 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걸 정부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다시 부동산 시장 전반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어 보여서 결국에는 이 임대차 시장을 정부가 어떻게 만져주느냐 앞으로 정책 방향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느냐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초점이라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좀 신경 써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전세는 줄고 월세는 더 오를까요?
0: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좀 걱정은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1: 네.
0: 정부가 대출 규제하고 뭐 그러면서 전세 매물이 거의 사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는 조금 더 전세하고 임대차 시장 쪽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날씨보다 더 뜨거운 경제 이슈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0: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낳았어?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2: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비가 내리던 동쪽 지역으로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북권에 최대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강하고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요. 또한 오늘과 내일 서쪽 지역 곳곳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구간 밀리고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은 서종에서 화도까지 4km 구간에서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의 정체는 모두 풀렸는데요. 다만 내송 하이패스 1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국제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출산 종식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을 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 그리고 네. 원전 출산 종식 이렇게 두 가지 건에 서명을 한 건데요. 자, 행정명령에서 원전 출산을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서 미국 땅에서 출산하려는 행위 네.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라고 아주 폭넓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부모가 자녀의 시민권 획득을 위해 상업적 거래를 한 경우를 시민권 제한 대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원정 출산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면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차단한다고 하고요. 네. 만약 이미 입국했거나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비자를 취소하고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또 원정 출산을 알선하거나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 내 외교 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이 그리고 테러 단체로 규정된 집단 네. 혹은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사가 낳은 아이도 시민권 제외 대상입니다. 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0: 결집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근데 원정 출산 임산부의 상당수가 중국과 러시아 출신으로 파악되면서 대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좀 찾아봤더니 네네.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약 360만 명이에요. 이 중에서 원정 출산은 한 2만 6천 명, 0.72%에 불과합니다.
1: 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 원정 출산 간다 뭐 이런
0: 많이 갔었죠.
1: 많이 봤는데요. 네. 네.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0: 맞습니다.
1: 미국 입장에선 이걸 좀 막고자 하는 시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또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떨지 좀 어떻습니까? 내부 반응은?
0: 일단 그 외에 지난 6월 30일 날 연방대법원에서 네. 출생시민권은 미국의 헌법상 권리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 판결이 왜 나왔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첫날 굉장히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미국의 불법 임시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쪽에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1: 네.
0: 수정헌법 14조의 내용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면 속지주의라고 해서 시민권을 주고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네, 미국 시민권이 나가는 식으로 국적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꼼수를 좀 쓴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도 또다시 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아니 우리는 출생 시민권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야. 그냥 원정 출산 등 특정 범주를 설정해서 이걸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는 상충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공부하다가 출산한 사례라든지 또는 처음부터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온 사례 이 두 가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 쉽지 않다. 게다가 특정 외국인을 적성국이나 테러단체 소속으로 지정하는 것 또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다른 얘기도 들어볼까요? 국내 기업이 트럼프 일가의 30억 원의 뇌물을 건네서 논란이 좀 일고 있다는데.
0: 그렇습니다. 네. 네. 요게 이제 미국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지난해 200만 달러, 당시 환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 원입니다. 이걸 건넨 그룹이 있는데요. 한국의 베이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잠정적인 뇌물 공여자다. 이렇게 보면서 조사에 나섰는데 이 베이스 그룹이라는 곳은 캬무 ENC를 비롯해서 투자, 건설, 주류 수입 등 자회사를 보유한 중견 기업이고요. 손자 회사인 한국 알루미늄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요게 이제 사실 미국에서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을 한국에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했다는 혐의로 미 상무부의 관세 제재 대상에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이스 그룹이 이 제재를 무마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가족 기업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성집 베이스그룹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도대체 이 200만 달러를 왜 지급했는지 그 목적을 밝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6월 말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산 신고 자료에는 지급 사유가 의향서와 환불불과 개발 수수료의 일부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트럼프 대통령 일가 기업이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냐면 이 자금은 골프장 개발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체결한 의향서에 따른 정당한 개발 수수료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은 김성집 회장이 지난해 1월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1: 네네.
0: 그리고 차남인 에릭 트럼프와도 만나는 등 굉장히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그룹의 유통 자회사인 금양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트럼프 와이너리 제품을 한국에 독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요.
1: 네네.
0: 외국 사업 파트너들과 개인적인 재정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류를

0: 라는 게한 30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역대 미국 그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런 식의 거래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소위 네네. 역사가들조차도 이런 대통령은 전무후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미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항의 서한을 보내서 이것도 지금 논란이네요.
0: 그렇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6일 그 X를 통해서 김종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개정된 정통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다. 한국 정부가 이 법에 근거해서 미국 기업과 이용자가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유럽연합의 네. 디지털 서비스법을 벤치마킹했다면서 한국이 EU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시해줄 했어요.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도 부글부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디지털 서비스법이 발효가 되면서 구글이라든지 메타, X 이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강경 대응하는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나라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게 본보기를 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걸 또 빌미로 무역법 네. 301조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사실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자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면서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요. 네. 사실 유럽에서 디지털 서비스법 제정할 때도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대상이 되는 기업들 역시 아니 우리는 그냥 유통만 하는 기업이고 중재만 하는 기업인데 왜 우리한테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요. 유럽은 어쨌든 더 확실하게 더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을 하는 법을 발효를 했습니다.
1: 결국엔 규제 대상들이 대부분 그 빅테크 업체들이 들어있고 미국. 거기가 또 미국 기업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의 반발은 조금 불보듯 뻔했는데.
0: 근데 이, 네. 저기 이 법 안에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은 또 없거든요. 사실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강한 법도 아닙니다.
1: 괜히 딴지를 걸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0: 그렇습니다.
1: 중동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파키스탄, 튀르키예 정상이 사우디 메카에서 만나서 일명 메카 공동방위 조약을 체결했는데 네. 내용을 보니까 3국 중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동 지역에 뭔가 안보와 관련된 새 바람이 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 대표적인 친미 국가들이거든요. 네네. 특히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나토에서 군사력 2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이 각기 자기가 지금까지는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좀 빌붙어서 미군 기지를 좀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안보를 많이 외주화시킨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핵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각각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세 나라가 모든 침략 행위에 대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했다면서 조약 체결 3국 중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지역 안보를 우리가 이제 조금 책임지면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동을 넘어서 전 세계의 평화, 안보, 안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거 네. 결국은 이번에 이제 결국 중동 전쟁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중심의 저항의 축이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또 대항해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또 힘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모두를 견제를 하는 성격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동맹인 미국의 영향력이 흔들리면서 우리끼리 조금 더 안보 결석을 다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0: 모니터링이 만약에 제도화되고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보다 지역 주도적인 안보 체제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중동에도 나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그렇죠. 이제 아마도 이 제도적 틀이 탄탄하게 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면 네. 여기에 합류할 다른 나라들도 꽤 생기겠죠.
1: 그러니까요. 근데 이란의 반응이 좀 웃기긴 합니다. 이란 위협에 대응해서 이삼국이 뭔가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그냥 그러지 말고
0: 같이
1: 우리랑
0: 하자.
1: 같이 묵시자라고 이슬람 다 같이 손잡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0: 네.
1: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중에 이란은 모주타파 최고 지도자가 위독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 보도가 나온 곳이 어디냐면은 영국에 있는 반이란 매체인 이란 와이어란 곳이거든요.
1: 네네.
0: 매체의 특성을 약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모주타바가 현재 매우 위독한 상태고 언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문이 이란 정권 수뇌부 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주타바는 지난 3월에 그 제3대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1: 네네.
0: 지난 7월에 열린 부친의 장례식 에도 끝내 참석하지 않으면서 건강 상태 진짜 이상 있는 거 아니야? 플러스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건강 상태나 또는 진짜 살아 있는지조차도 확실하지 않다면 과연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건 누구지? 라는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건강 자체보다는 정말 누가 이란의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지난 5일에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이 국영TV로 방영된 인터뷰에서 현재 최고 지도자와의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폐쇄시킨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내각 일부가 거의 못 만나니까 이제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폐쇄시킨 대통령을 굉장히 어두운 차 안에서 모주타바다 이러면서 만나게 해줬대요. 근데 폐쇄시킨 대통령이 만나고 나와서 내가 만난 게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1: 네네.
0: 자, 한편 이란 방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이 일단 빠져 있고요. 이란하고 오만 사이에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자, 일단 해협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란 측 항로를 이용하고요. 해협에서 아라비아 해 쪽을 밖으로 나올 때는 오만 쪽 항구를 이용을 하는데 요게 이제 한 최대 4개월까지 일정 기간 동안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딱 중간에 백기를 이용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둘 사이의 합의 내용 중에 여기에 통제권을 이란이 가진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해협 관리비 명목으로 통항료를 또 부과한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사실은 미국이 이걸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1: 네.
0: 혁명 수비대가 과연 이걸 또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모주타바 최고 지도자가 원래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생사 자체가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훨씬 더 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1: 일단 모양새는 미국이 한 발 빠지면서 이란하고 오만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통행료를 좀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0: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정해 준 건 아니야. 지들이 그냥 알아서 결정을 한 거지라고 사실은 발을 빼기 위한 명분을 조금 쌓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일본 얘기를 해볼까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을 벌였다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는데
0: 그렇습니다.
1: 얘네들은 또 자주 이러네요.
0: 맞습니다. 자,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넣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일본 외무성이 한국이 사전 동의 신청 없이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외교 라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는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나온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 네.
0: 22년째 억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그 인근에서 우리나라 어선들이나 선박들이 조사 활동 벌이는 것조차도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

0: 입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1: 아니 우리 앞마당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데 뭘 뭐라 그럽니까? 아, 태국에서 한 학교 총기 난사 사건 발생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용의자가 14살 학생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0: 자, 현지 시각으로 7일이요. 태국 방콕 북서쪽 외곽 논타브리주에서 14살 중학생이 총기로 일단 자신의 조부모를 살해한 뒤에 학교로 가서 총기를 난사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교사 등 교직원 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는데 중상자가 지금 많아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총을 난사한 뒤에 학교 내 건물 3층에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농성을 벌이면서 경찰이 현장 진입을 막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학생이 사용한 총은 할아버지의 권총이었다라고 합니다. 현지 경찰은 총격범이 평소 교사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학교 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에 있고요. 특히 총격범의 컴퓨터에서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검색한 기록까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태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조금 놀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의외로 태국은 총기 보유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인데요. 약 1,000만 정의 총기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7명당 한정골이죠. 지난 2월에는 한 고등학교에서 17살 학생이 인질극 끝에 교장을 살해했고요. 2023년 10월에도 방콕의 유명 쇼핑몰에서 14살 소년이 총기 난사를 벌여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기 규제 강화 요구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관련해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강의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우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13: 침팬지들은 서로의 털을 골라주는데요. 때론 싸우고 틀어진 사이를 풀려고, 때론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털을 고르죠. 이때 침팬지 몸에선 마음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옥시토신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털 고르기를 받는 쪽뿐만 아니라 털을 골라주는 쪽에서도 비슷한 양이 분비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손길이 실은 자기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8월 8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입추가 지났으니까 이제 이런 극한 더위는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더워도 낮에 너무 덥습니다. 근데 또 강릉 포함한 영동 지역은 또 폭우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그 지역은 또비 피해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끝곡은 싸이 이재훈 피처링의 낙원 띄워드리고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후보가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22,537표, 득표율 47.7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2위로 19,862표, 득표율 42.08%를 얻었고 3위인 송영길 후보는 4,799표, 득표율 10.17%를 기록했습니다. 충청과 부산, 울산, 경남까지 합친 전체 누적 득표율에서도 김 후보는 정 후보를 0.86%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그 뒤를 최민희, 서미화, 한민수, 김용 후보 순으로 이었습니다. 전남 광주 여수 해상에서 유람용 모터보트가 뒤집혀 60대 선장과 20대 관광객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여수시 오동도 인근 바다에서 1톤짜리 모터보트가 뒤집혀 5명이 물에 빠졌는데 해경이 4명을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60대 선장은 숨졌습니다. 또 실종됐던 20대 여성 관광객 역시 오늘 오후 5시 반쯤 인근 해상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인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 인준안이 현지 시간 8일 미 연방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미 상원은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상원 47명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인준안은 공화당 의원 50명의 찬성표를 확보하느냐가 가결의 관건이었습니다. 불가을 가능성이 컸지만 반 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는 빌 캐시디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면서 인준안은 가까스로 가결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 반도체 후공정 공장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충칭 공장에 관한 여러 옵션을 자문사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이 성사되면 가치는 약 3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오는 곳에는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6도, 대전 25도를 보이겠고 낮에는 서울 34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임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8월 8일 오늘은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무궁화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 무궁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2007년에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진 날인데요. 역사가 꽤 오래됐죠. 8월 8일을요 무궁화의 날로 지정한 이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팔을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 모양이 되잖아요. 이 무한대가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진 무궁화와 닮아 있어서 8월 8일이 무궁화의 날이 된 거라고 합니다. 무궁화는 보통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피고 지는데요. 특히 8월에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서울, 대전, 청주, 진주 등등 전국 곳곳에 있는 수목원에서 이맘때쯤에 무궁화 전시회도 열리고 축제도 열리고 각종 행사들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내일 특별한 계획 없으신 분들은 여름꽃 무궁화 전시회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궁화 꽃말이 또 끈기라고 하네요. 오늘도 끈기 있게 끝까지 9시 57분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김민호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김민호입니다. 첫 곡은요, B1A4의 더 뜨겁게 사랑할 여름에 만나요 듣고 오셨습니다. 오프닝에서 무궁화의 날이다 오늘이 8월 8일 이 옆으로 뒤집으면 무한대여서 이 모양이 영원한 꽃을 의미하는 무궁화를 의미해서 무궁화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아주 신기한 정보죠. 무궁화 저도 정말 좋아하는 꽃인데 어렸을 때 우연히 무궁화를 길가에서 발견하면 그렇게 뭔가 우리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이 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고 예쁘고 잘생긴 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이게 또 국가를 상징하는 꽃이 됐다는 게 또 뭔가 되게 그 당시에 저에게는 새로운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아, 무궁화 길가에서 보시면 한 번쯤 대한민국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오늘이 무궁화 날이구나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김민호입니다. 토요일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녹색 연합 이다솜 활동가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 함께 하겠습니다. 또 3,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모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모여라 우리 동호회로 돌아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만나볼게요.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입니다. MBC 라디오의 방송 천재 민재영 리포터 어서 오십시오.
4: 아,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네요. 그러니까요. 아. 아나운서국의 얼굴 천재.
3: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정말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4: 그러니까요. 저도 목소리만 듣다가, 네. 이렇게 실물로 뵈니까, 제 눈이 환해지네요.
3: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나저나 무슨 소문도 저 듣고 오셨다고요, 저에 대해서.
4: 아, 그러니까요. 네네. 저희 제작진, 저희 이제 굿모닝에서도 제가 네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제일 이제 외모가 출중하시다. 제가 꼭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네, 오늘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3: 아, 제가 오늘 자다 일어나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닌데 이런 소문이 났을 줄 알았으면은 좀 꿈이 꿀 걸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스페셜 DJ 한 지가 이틀째인데
4: 그러니까요.
3: 저는 우리 자영 리포터를 미리 좀 만나서 네.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왠 줄 아세요?
4: 왜죠?
3: 방송 천재시니까 조언을 좀 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까랑까랑한 목소리와 또 이런

0: 애드립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즐겁게 해주실 수 있을지. 예, 어쨌든 네. 이틀째지만 네. 내일도 있으니까.
1: 그러니까
0: 제가 오늘 많이 배워서 내일까지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내일은 또 청취자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번 주 모여라 우리 동호회 어떤 색다른 취미를 가진 분들을 만나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1: 네, 오늘 만나볼 곳 연세대학교의 유서 깊은 중앙 천체 관측 동아리 연세 아마추어 천문회 연세 야 회원들을 만나볼 텐데요.
0: 네.
1: 이 1985년 맨눈으로 보이는 유일한 혜성 헬리 혜성을 관측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서요.
0: 오.
1: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광활한 우주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쭉 이어서 내려온 동아리입니다.
0: 네.
1: 미지의 세계에 푹 빠져있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옆에서 계속 감탄을 쏟아내고 왔거든요.
0: 네.
1: 일단은 26년도 회장 김선웅 씨에게 연세 야 이걸 꼭 길게 발음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0: 네. 톤도 높여서 해야 되나요?
1: 네. 야 뭐 관련한 이야기 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별을 사랑하는 연세인들이 같이 모여서 별이 잘 보이는 곳으로 떠나서 같이 천체 관측도 하고 또 친목을 나눈 그런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좀 보기 힘든 성단이나 성운 같은 그런 천체들이 이제 딥스카이 혹은 심원 천체라고 하는데 뭐 안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정을 해서 좀 멋진 작품을 만들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작은 존재한테는 지구라는 행성도 평생 동안 좀 돌아다녀도 다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광활한 존재인데 그런 지구라는 존재도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는 뭐 사막의 모래알 한 톨보다도 더 작은 존재라는 거를 생각하니까 우주가 되게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동경을 할 만한 대상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0: 아, 확실히 공부 잘하는 대학교라 그런지 학생도 정말 잘하시네요.
1: 네.
0: 예, 저는 사실 이 천체 관측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어떤 매력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는데 오늘 한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전 궁금한 게 그럼 어두운 밤에만 진짜 활동을 하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
1: 네.
0: 별만 본지도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민정 리포터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 이 특정한 별을 보겠다. 이러고 나가면 웬만해서는 이 특정한 별은 찾기가 좀 어려워서요.
0: 네.
1: 별 하나를 지정하기보다는 별들이 모여있는 천체 성단이라던가 혹은 이제 별로 인해서 생긴 구름, 성운을 중심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요.
0: 오.
1: 행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작은 별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찾기가 좀 더 어렵지 않아서 이런 행성을 찾아서 구석구석 살펴보는 활동을 합니다.
0: 네.
1: 그런데 문제는 이 성운이나 성단, 이 행성들이 그냥 맨눈으로 보이는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동아리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은 돈으로 이제 개인적인 구매는 좀 어려웠던 비싼 망원경을 오. 구입을 해서 하늘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곳으로 찾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정기 관측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고요.
0: 네.
1: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또 정기 관측회보다는 조금 더 소규모로 떠나는 월간 관측회. 그리고 오늘 구름 한 점 없는 날씨 딱 보였다 하면은
0: 오.
1: 오늘 날씨다 싶어서 즉흥으로 사람을 모아서 떠나는 번개 관측회까지 생각보다 더 자주 하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또 가서 별만 관측하는 게 아니고요. 망원경을 통해서 사진을 또 찍을 수가 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그날에 이제 본 것들을 기록하고 따로 또 공부를 해서 우주와 천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세미나까지
0: 예.
1: 정말 똑소리나게 천체를 분석하고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0: 와, 정말 제대로 된 동아리 활동인데요.
1: 그렇죠.
0: 이게 어쨌든 천체 관측하려면 주변이 좀 낮은 것들이 많아야 되고 높은
1: 그쵸.
0: 뭐 빌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1: 그러니까
0: 굉장히 구석으로 좀 들어가야 되고
1: 네.
0: 공기 좋고 이런 데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그런 데 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1: 맞아요.
0: 자, 밤하늘에 떠있는 별만 봐도 낭만적인 기분이 드는데 실제로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우주는 어떻게 느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1: 이분들의 표현에 의하면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갑자기 싹 넓어지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이 천체 사진을 교과서나 책으로 많이 봐오긴 해왔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 좀 직접 보는 건 어려웠었단
0: 네.
1: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우주가 내 눈앞에 쫙 펼쳐지는 순간은 시간은 그대로 멈춰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내 양옆으로 접혀있던 파노라마가 더 넓게 뻗어나가는 그런 기분이라고 해요.
0: 와우, 와우.
1: 그래서 동아리원 정윤 씨 같은 경우에는 매일 보는 달도 망원경을 통해 보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무늬부터 천체 표면의 분화구 크레이터 등등 그냥 단순히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현실감까지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이 미지의 세계로 알려진 우주 속을 엿본다는 그 황홀함 때문에 지금 10학기째
0: 와, 10학기요?
1: 네, 연세 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우연 씨의 이야기도 이어서 더 들어보시죠.
3: 사실 낭만도 낭만이지만 어떤 자연을 보든지 이 정도의 좀 약간 황홀함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같아요. 별은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푸릇푸릇한 이런 자연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저 멀리 있는 엄청 광활한 대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수 있고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약간 철학적인 생각도 같이 할수 있게 되면서 이제 주변 친구들하고 낭만적으로 같이 여행하면서 언제나 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천체 관측에 이런 되게 행복함? 네, 이런 것들을 좀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관측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친구들한테 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나 혼자 경험했던 거를 좀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행복감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 진짜 뭐 캠핑만 가도 사실 하늘 보면은 별이 있긴 한데
2: 맞아요.
1: 어떤 별이고 뭐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2: 네.
1: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보는 거니까 아, 너무 부러운데 지구가 또 계속 자전하고 있으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위치나 계절에 따라서 볼수 있는 성단, 성운도 다르고 그걸 찾아다니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네.
2: 실제로 좀 기억에 남는 관측을 물어봤었는데 우현 씨 같은 경우에는요. 남반구 쪽의 밤하늘이 보고 싶어서 아예 친구들이랑 호주랑 뉴질랜드로 별 관측 여행을
1: 아, 너무
2: 떠나섰다고 해요.
1: 좋다. 너무 좋다.
2: 그래서 이 개인 망원경까지 이고 지고
1: 예.
2: 결국 눈앞에 펼쳐진 이 은하수의 쏟아질 듯한 풍경이 정말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다고 하고요. 김선웅 회장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내 손으로 딱이 검은 고자리에 베가라는 별을 망원경으로 딱 잡아냈을 때의 짜릿함 때문에 지금까지 동아리 활동을 이어오면서 다양한 관측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1: 야, 이게 상상만 해도 같이 황홀해지는 그런 엄청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동아리들은 사실 좀 밝을 때, 해가 떠 있을 때 활기차게 모이자 하고 모이잖아요.
2: 네.
1: 근데 이 연쇄야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로 해가 완전히 떨어져야지 비로소 활동을 할수 있다 보니까 뭔가 많은 분들이 모이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항상 뭔가 제약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2: 그런데 또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2: 이분들이 밤에만 만나는 건또 아니라고 해요.
1: 그래요?
2: 낮 시간을 활용해서 볼수 있는 천체가 있다고 합니다.
1: 네.
2: 혹시 김인원 아나운서 알고 있나요?
1: 낮에 태양 정도밖에 모르겠는데요?
2: 와, 똑똑하다.
1: 아, 정답이에요?
2: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 태양도 천체에 들어가니까 낮에 또이 태양을 관측하기 위해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요.
1: 네.
2: 또 대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밤 9시, 10시쯤에 모여서 잠깐 간단하게 관측하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서로가 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 네.
2: 그래야만 또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가장 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에 더 집중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겨냈다는 박정윤 씨의 경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3: 일단 처음 가면은 아무래도 어두우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넘어질 뻔한 적도 많고 사실 망원경이 또 무거운 것도 있지만 비싸니까 얘를 내 몸처럼 들고 가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고요. 언제 한번 제대로 정말 완전 오지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별빛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일부러 붉은색 라이트를 켜고 어느 정도의 인공적인 불빛이 필요할 정도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천체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 천체가 맨눈으로는 안 보이다 보니까 얘를 망원경으로 잡는 것 자체도 어려워서 그 잡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놀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잡았을 때 성취감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거에 압도돼서 다른 생각을 할수 없었던 그냥 나랑 내 눈앞에 있는 저 많은 별들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1: 와, 목소리에 그 신남이 묻어 계시네요. 본인이 경험했던 거, 보고 왔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2: 맞아요.
1: 말씀하시는데,
2: 네.
1: 미소가 막 절로 지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2: 네.
1: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갑자기 또 여성 하구의 목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2: 네.
1: 굉장히 낭만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러고 별 보러 가면 그 안에서 막 사랑도 싹 트일 것 같고.
2: 그죠. 옆에 있는
1: 로맨스도 있을
2: 사람과
1: 것 같고.
2: 사랑이 또 빠질 것 같고.
1: 네.
2: 근데 또 이분들이 그것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또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이분들의 눈을 제가 직접 보고 왔잖아요.
1: 네네.
2: 이분들 눈 속에 별이 있고
1: 와.
2: 우주가 있는 것 같다라는
1: 와,
2: 생각이
1: 천체 관측하고
2: 들었습니다.
1: 오셨네요.
2: 네, 맞아요. 실제로 우현 씨의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 외에도 혼자서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좀 관측을 하고 싶어서 개인 망원경을 구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근데 지금도 마이너스라서 더 열심히 앞으로 해야 하지만 이 꿈도 천체와 관련한 쪽으로 변경이 되어서 또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사랑도 낭만도
1: 네.
2: 취업도 다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사실 뭐 하루하루 버티는 게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시간 쪼개가면서 돈 모으면서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멋집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도 별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요. 사심이 아니라 진짜 별 보러 가고 싶은데 혹시 연세야가 추천하는 별 보기 좋은 장소 혹시 있을까요?
2: 일단 초심자들에게는

0: 강원도 안만댁이 혹은 화천의 조경철 천문대를 추천을 드리고요.
1: 안만댁이는 유명한 곳이라서 맞아요, 들어보긴 맞아요. 했어요.
0: 네. 그리고 네. 또 영양에 있는 반딧불이 천문대도 한 번쯤 꼭 가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이렇게 별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별지기라고 하는데
1: 와.
0: 언젠가 좀 별지기의 자리에 도전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취지였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에게 꼭 밤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박정현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특별히 장비를 써도 좋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냥 밤에 지친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갔을 때 하늘을 딱 봤어. 근데 별이 보이면 그것 또한 천체 관측인 거잖아요. 뭐 망원경이 없어도 집에서 하늘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딱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그걸로 인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또 수험생활이 요즘 되게 힘들잖아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왔을 때 이 별이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나도 저 별만 바라보고 있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1: 아, 제가 착각했네요. 장비가 필요가 없네요.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천체 관측이었군요. 아, 괜히 큰 걸 생각했습니다.
0: 네.
1: 아, 또 옆에 같이 볼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이번 주에 가시나요?
1: 일단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볼 사람을요. 시간 좀 있으십니까?
0: 저는 아이를 봐야 해서.
1: 아이랑 같이 가면 돼요. 제가 이렇게 통솔해가지고.
0: 좋네요.
1: 다 같이.
0: 네.
1: 예. 아, 일단 정말 상상만 해도 좋을 이 천체 관측 체험. 오늘도 당신 편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오늘이라도 밤하늘 올려다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분들이 혹시 뭐 처음 관측할 때 들으면서 관측하면 좋다 뭐 이런 노래도 혹시 있을까요?
0: 네, 애덤 리바인의 로스트 스타즈 추천해 주셨거든요. 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천체 관측 동아리 연세 야외 활동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당신 편 공식 홈페이지 5당제 사진첩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요. 놀러 오신 김에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시면 모여라 우리 동호회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1: 네.
0: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꼭 들으면서 민재영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1: 네.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밑

부드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내일도 무덥습니다. 다만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 34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대전과 광주가 34도, 대구가 32도 예상됩니다. 비가 예보돼 있는 강원 동해안, 강릉 지역은 26도를 보이겠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에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대 100mm가량이 내리겠고, 한편 서쪽 곳곳에는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많이 풀리면서 원활해졌습니다. 지금은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서종에서 파도,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정체고요. 경부선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로 속도 떨어집니다. 최지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저와 함께 지구와 생명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입니다. 녹색연합의 이다솜 활동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0: 네. 활동가님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0: 젠디가 휴가를 가서 제가 어제부터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민호고요. 처음 보시죠? 제 얼굴도.
1: 네.
0: 아, 솔직한 방송 좋아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아, 어디서 뵌 것 같은데 라고 해주실 수 있는데 저는 목소리로 들어가지고 뭔가 친근감이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혹시 제가 월요일 코너 요즘 우리는이라는 걸 진행하는데 제 목소리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1: 아, 네, 그럼요. 네, 아, 월요일마다 잘 듣고 있어요.
0: 그래요? 급하게 지금 짜내신 것 같은데?
1: 아니요, 그 아시안 게임 가시는 것도 오! 들었고.
0: 대박, 대박.
1: 네, 들었습니다.
0: 진짜 들으셨네.
1: 네.
0: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요즘 우리는 코너에서 준상 아나운서와 나만의 더위 이겨내는 꿀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이제 제습기 사용하기를 꼽았고요. 김준상 아나운서는 쿨링 패치나 쿨링 티슈 사용하기를 꼽았거든요. 활동가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혹시 좀 꿀팁 같은 거 있으신가요?
1: 저는 제철 과일과 채소 먹기를 꼽고 싶어요. 오늘도 방울토마토를 챙겨 먹었는데 여름이 제철인 채소와 과일은 수분이 풍부해서 땀이 많이 나는 계절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0: 네.
1: 덥다고 달달한 음료수 마시면 입안이 좀 텁텁해지고 건강도 걱정되는데 과일과 채소는 청량해서 좋더라고요.
0: 맞아요. 저도 방울토마토 되게 좋아합니다. 그 약간 달달하게 계량한 토마토 특히 좋아하고.
1: 아, 그 스테비아.
0: 맞습니다.
1: 아, 네네. 네,
0: 그냥 토마토는 너무 건강한 맛이어가지고 약간 그 초등학교 입맛에 되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1: 아, 네.
0: 달고 짜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1: 아, 그러시군요.
0: 예, 채소는 혹시 어떤 거 좋아하세요?
1: 채소 뭐 오이도 먹고.
0: 와, 오이. 네. 진짜 자연주의시네요. 오이 안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1: 그쵸, 약간 향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0: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지구편 만나볼 텐데요. 지구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코너라고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1: 요즘 길 가다 보면은 매미 소리가 정말 우렁차게 들리잖아요.
0: 네.
1: 오늘은 여름의 주인공 매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친숙한 매미들의 울음소리부터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 와.
1: 지금 약간 다른 매미들이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다 다른 거죠, 지금?
2: 맞아요. 맞아요. 네. 처음이 쓰름매미였고, 두 번째가 참매미, 세 번째가 애매미였습니다.
1: 신기하다. 이거 하나만 들으면은 그냥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비교해보니까 이게 딱 느껴지네요.
2: 네. 매미는 모두 같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1: 네.
2: 종에 따라 울음소리나 활동하는 시간, 자주 나타나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아침 일찍 우는 매미가 있는가 하면 한낮이나 저녁에 활발한 종류도 있어요. 이번 여름에는 그냥 매미가 우는구나 하고 지나치시기보다 시간과 장소를 같이 살펴보시면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1: 와, 너무 재밌네요.
2: 네, 사실 이게 여름 매미 소리를 시끄럽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1: 네.
2: 반대로 5년에서 7년 동안 땅속에서 유충으로 지내다가 성충이 되어서 겨우 한 달 남짓 살다가는 삶이 안쓰러워서 참아주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1: 네.
2: 민호 아나운서님은 어떠세요?
1: 저는 여름에 매미 소리 안 들리면은 여름 같지가 않아요.
2: 그쵸.
1: 네, 특히 전 두 번째 나왔더니 참매미 소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2: 네.
1: 뭔가 휴가지에 온 것 같은 약간 바닷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2: 네.
1: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2: 그 참매미 소리가 우리가 매미는 맴맴으로라고 네. 할 때 그 맴맴 소리예요.
1: 아,
2: 네.
1: 가장 좀 익숙한 소리 중에 하나겠네요.
2: 맞습니다.
1: 오.
2: 네. 우리가 듣는 매미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소리인데요.
1: 아.
2: 매미에게 여름은 사랑을 찾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계절입니다. 참고로 매미는 입으로 울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아, 그래요? 매미 입이 없나요? 아, 입은 있겠죠? 뭘 먹어야 되니까?
2: 네.
1: 죄송합니다. 어디로 울어요?
2: 수컷 매미 배에는 바른막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1: 네.
2: 배 근육으로 이 막을 빠르게 움직여서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고 속이 빈 배가 울림통 역할을 해서 소리를 엄청나게 키운다고 합니다.
1: 신기하네요. 사람으로 치면 복근으로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아, 그렇죠.
1: 아, 부럽네요. 태어났을 때부터 복근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매미는 왜 하필 이렇게 더운 여름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막 겨울이나 이럴 때는 어디 간 거예요, 다?
2: 매미는 알에서 깨어나서 땅속에서 나무뿌리 수액을 먹으면서 약충 시기를 보내는데요. 약충은 곤충의 어린 단계를 말합니다.
1: 네.
2: 그러다가 때가 되면 땅 위로 올라와서 허물을 벗고 날개가 있는 성충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는 매미죠.
1: 그렇죠.
2: 네, 성충으로 사는 건 한 달 정도예요.
1: 한 달.
2: 네.
1: 되게 짧네요. 네.
2: 매미가 번식하고 활동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입니다.
1: 네.
2: 그래서 여름에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요. 한 달 안에 번식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매미가 많이 절박해요.
1: 네.
2: 네, 그래서 크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매미가 여름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 풀매미처럼 봄에 나타나거나 느털매미처럼 가을에 활동하는 종도 있습니다.
1: 아, 이 봄이나 가을 종들도 우는 건 매 한 가지인가요? 울긴 우나요?
2: 네, 울고 다른 소리로 네 울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익숙한 거는 여름에 우는 매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익숙하게 좀 들리는 것 같고요.
2: 네.
1: 앞에서 잠깐 들려드린 매미뿐만이 아니라 방금 언급해주신 뭐 풀매미, 느털매미까지 매미 종류가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현재 서식하는 매미는 몇 종 정도일까요?
2: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2종에서 15종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와.
2: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종은 말매미, 애매미, 유지매미, 참매미, 털매미, 쓰름매미가 있습니다.
1: 와, 이름들이 다 되게 신기하네요.
2: 네.
1: 말매미, 애매미, 유지매미, 참매미, 털매미. 매미들의 뭐 특징을 약간 잡아가지고 이름을 붙였나 보죠?
2: 네, 맞습니다.
1: 재밌네요. 근데 활동가님, 매미가 많이 보이는 지역에도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요?
2: 네. 서울과 수도권, 농촌 지역의 매미 서식 밀도를 조사해보니까 서울 같은 도심이 외곽보다 매미 밀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1: 오, 그래요?
2: 네.
1: 오히려 그 약간 외곽 뭐 바닷가나 이런 데보다는 도심이 많다는 얘기죠?
2: 네,
1: 오, 신기하네요.
2: 참매미나 네. 말매미의 경우에는 도심 밀도가 외곽보다 무려 10배나 높았는데요.
1: 10배.
2: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도시 열섬 효과를 꼽았습니다.
1: 네.
2: 서울 안에서도 70년대에 대규모로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던 아파트 밀집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밀도 차이가 나타났고요. 연구진이 살펴보니 열섬 효과가 강한 곳에 사는 매미들은 더 높은 기온을 견디는 힘이 강했고 암컷의 경우 몸 길이가 더 길어져서 알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1: 오.
2: 도심 기온이 올라가면서 매미의 번식이 촉진되고 나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1: 오히려 굉장히 더우면은 힘들어.

0: 것 같은데 네. 더 번식력이 높아진다니까 네. 신기하네요. 서울 도심이 외곽보다 매미 밀도가 10배나 높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도시에서 뭔가 매미 소리 들을 때 외곽보다는 더 뭔가 좀 시끄럽고 귀를 울리고 뭐 많은 매미가 사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실제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을 했는데요. 매미가 낮에 우는 소리가 평균 77.8데시벨로 네. 도로변 자동차 주행 소음인 67.9데시벨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와. 이유는 도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건물 유리창 때문인데요. 아. 이런 것들은 소리를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하기 때문에 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거고요.
0: 네.
1: 새벽에 매미 한두 마리만 울어도 아파트 단지 전체에 소리가 울려 퍼지잖아요.
0: 아.
1: 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0: 맞네요. 그 굉장히 뭐 빌딩도 많고 여러 가지 네.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매미의 울음소리가 거기 부딪혀가지고 귀에 이렇게 더 잘 들리는 거네요.
1: 네.
0: 근데 매미 소리가 도시에서 더 크게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진짜요? 신기하네요. 밝은 조명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1: 야간 조명이 너무 밝은 곳에서는 주로 낮에 우는 말매미가 밤에도 서너 시간 더 길게 울거나 산매미 때가 일찍 일어나서 밤중에 우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0: 네.
1: 빛 때문에 밤을 낮으로 착각하는 거죠. 인간도 인공적인 조명을 밤에 오래 받으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잖아요.
0: 네.
1: 매미의 생체시계도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0: 갑자기 미안하네요, 매미들한테. 밤에 좀 조명을 끄고 살아야 되는데
1: 네.
0: 괜히 조명 켜가지고 매미들이 낮인 줄 알고 미안합니다, 매미들. 자, 말매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매미가 기온이 27도 이상일 때 활발하게 운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더워서 약간 울부짖는 건가요? 뭔가요, 이게?
1: 지금 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실 매미 울음소리가 바로 말매미 울음소리입니다.
0: 아, 이 소리 지금 들리고 있는 이 소리죠? 아, 뭔가 익숙해요. 약간 살짝 좀 깔아주는 BGM 같은 느낌인데요.
1: 네, 그 안 끊기고 쭉 오는 그 소리.
0: 네. 네. 그러네.
1: 네.
0: 복근이 좋네요, 이 친구가.
1: 네. 실제로 크기도 제일 커요.
0: 아, 그래요? 네.
1: 말매미는 원래 아열대 기후에서 살던 종이라 높은 기온을 좋아해요. 그래서 햇빛을 잘 받으려고 나무 꼭대기에서 울곤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27도가 되는 순간 스위치가 켜지듯 울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0: 우와.
1: 높은 곳에서 울다 보니까 그 소리가 참매미 소리를 다 덮어버릴 정도로 멀리 퍼지게 됩니다.
0: 네.
1: 요즘은 도심 열섬 현상과 온난화 때문에 27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빨라져서 매미가 새벽 일찍 울기 시작하고 밤 늦게까지 울게 되었습니다.
0: 와, 보통 열대야 판단하는 기준이 이 정도 되거든요.
1: 네네.
0: 열대야를 정확하게 하는 매미네요.
1: 그러네요.
0: 말매미. 네. 말매미가 울면 열대야 시작이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동생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매미가 좋아할 만한 노래네요. 초록 여름 매미.

0: 여동생의 초록 여름 매미 듣고 오셨습니다. 아, 노래가 정말 좋네요. 그룹 이름이 여동생입니다. 동생처럼 친근한 음악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겠다 이런 뜻을 가진 어쿠스틱 듀오라고 하는데요. 이런 여동생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예. 자, 오늘도 당시편 스페셜 DJ 저는 아나운서 김민호고요. 이다솜 활동가와 여름의 주인공 매미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매미 울음소리가 그치는 시간도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요즘 너무 덥기 때문에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고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매미 소리가 약간 거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저는 네. 사실 좋아하긴 한데 이 울음소리 조금이라도 좀 줄이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좀 덜 불편하게 느낄 방법이 있을까요?
1: 사실 현재로서 명확한 대책이 없다고 해요.
0: 아, 그렇군요.
1: 전문가들은 매미 소리를 여름 한철 듣는 것이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현실적으로 창문을 닫거나 귀마개를 쓰는 것 정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0: 네.
1: 화학약품을 뿌리는 것은 뿌릴 때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면 효과가 없고 인근 생태계를 파괴할 위험이 커서 금물이고요.
0: 네.
1: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야간 조명 줄이기가 있습니다. 매미들은 작은 불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밤에 가로등 조명 밝기를 조금만 낮춰도 밤 시간대 매미 소음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0: 집안에 있는 조명 같은 것도 조금 낮추면은 도움이 되겠죠?
1: 여러 사람의 노력이 모이면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 보통 그 방충망에 네. 자주 붙어 있잖아, 매미들이.
1: 네네.
0: 조명을 보고 아마 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 밤이니까 살짝 낮추고 좀 분위기 즐겨보시는 것도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 놀라운 소식입니다. 매미 허물이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여름 한정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검색해보니까 진짜 있어요.
1: 네.
0: 아니, 근데 이게 판다는 이유는 그만큼 찾는 사람이 있다는 뜻인데, 돈을 주고 매미 허물을 사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뭔가 모아서 약간 전시하려고 하는 건가?
1: 주로 초등학생들의 여름방학 생태 관찰 과제나
0: 과제.
1: 네, 자연학습 재료로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유치원에서도 미술 작가들도 만들기 소재나 설치 미술 재료로 쓰기도 하고 곤충 표본 제작용으로도 찾고 있다고 해요.
0: 네.
1: 사실 매미 허물은 한의학에서 선태라는 약재로 부르면서 동의보감 시절부터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0: 약재까지요?
1: 네. 오. 피부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모기 쉬는 증상을 치료하는 한약재로 쓰였었다고 합니다.
0: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매미가 굉장히 이로운 곤충이네요.
1: 네.
0: 죽어서까지도. 매미가 굉장히 저는 되게 매력적인 곤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 네.
0: 가끔은 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약간 천대받고 약간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는 게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1: 네.
0: 저 약간 활동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환영합니다.
0: 이런 마음가짐 어떻습니까?
1: 너무 좋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코너 속에 코너가 또 있군요. 좋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지구를 위한 실천! 자, 활동가님 어떤 실천을 함께 해보면 좋을까요?
1: 아까 민호 아나운서님도 제안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네. 밤 10시 이후 불필요한 야간 조명 줄이기를 제안드립니다. 집안의 암막 커튼을 활용해 실내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집앞 불필요한 조명을 끄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매미의 생태 리듬을 되찾아주고
0: 네.
1: 우리도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찮으실 텐데 그래도 지구를 같이 쓰는 이웃이자 여름 한철 잠시 머물다 가는 친구이니 조금만 더 예쁘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오히려 약간 조명 낮추고 이 매미 소리를 즐기는 것도 어떤 여름의 추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 그럼요,
0: 싶어요.
1: 네.
0: 또 매미 소리가 없으면 여름 같지가 않잖아요.
1: 맞아요.
0: 매미가 울려야 아 이제 여름이 왔다.
1: 네.
0: 사람들하고도 뭔가 이야기 나눌 때 이 음악 대신 매미의 울음소리를 깔고도 얘기하는 것도 나름 낭만이 있더라고요.
1: 그럼요. 네.
0: 네. 우리 다솜 활동가님의 이 당부 여러분 꼭 한번 되새겨 주세요.

0: 해주시고요. 오당재 홈페이지에 지구를 위한 실천 게시판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직접 실천한 뒤에 어땠는지, 느낀 점은 무엇인지 오당재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전기세도 덜 나오겠네요. 조명 줄이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너무 좋네요. 네. 자, 오늘은 지구편 저와 처음이자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1: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
0: 조금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1: 김인호 아나운서님 여기저기서 네.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0: 와우. 볼 수 네. 있을 것 같나요?
1: 네.
0: 감사합니다. 그때는 네. 제 얼굴 알아봐 주시는 걸로.
1: 아, 그럼요.
0: 믿겠습니다. 그럼요. 네. 아, 저도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6: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5: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6: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7: 데이백으로 전화돼요.
8: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오늘도 당신 편 김민호입니다. 남은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온전히 저의 시간이죠. 민호타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892님의 신청곡입니다. 박정현이 피처링한 터보의 노래 잘 지내 듣고 오시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BC 9시 뉴스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정 전 회장이 지난 6월 말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기는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이사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고덕 토평대교 남단 인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으로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51명과 차량 11대를 투입해 19분 만에 불을 완전히 꺾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1차로부터 3차로까지 통제돼 일대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졌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식량 자급률이 37%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5년도 식량 자급률이 전년보다 1%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최저치로 지난해 쌀값이 예년에 2배 이상 올라 쌀 파동이 일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도에는 식량 자급률을 4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재개된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중단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해운 위성자료 제공업체를 인용해 이란 원유 수출의 기지 역할을 하는 하르그 섬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원유 선적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은 이번 전쟁 동안 하르그 섬을 통해 원유 수출을 유지했으나 이번처럼 올해 수출 중단이 지속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오는 곳에는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6도, 대전 25도를 보이겠고 낮에는 서울 34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차예린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순면으로 만든 제품은 부드럽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데요. 하지만 제조 과정은 친환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면화 1kg을 얻기 위해 수천 리터의 물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이 안타까웠던 한 시민이 10년 전 섬유 재활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버려지는 침구류를 손질해서 원단을 얻는 건데요. 오염 부위를 제거한 다음 해체해서 재생 면사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티셔츠나 수건을 만들어 판매하죠.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는 전략, 사회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스페셜 DJ MBC 아나운서 김민호고요. 가호의 시작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OST죠. 저도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좀 다잡고 싶을 때 이 노래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곤 하는데 3부 아주 활기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박경현님,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귀가 중이에요. 여행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싫네요. 게다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온에 벌써 지치는 듯한데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 다음 휴식도 있으니 모두 파이팅해요. 신청곡은 가호의 시작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방금 듣고 오셨습니다. 1박 2일 여행은 정말 진짜 짧은 여행이긴 하죠. 하지만 그만큼 좀 임팩트 있게 꽉 채운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아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싫으신 것 같은데 또 엄청 길게 여행을 가면 이게 또 금방 돌아가고 싶은 그런 기분도 가끔 들거든요. 뭐든 적당해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짧게 짧게 여러 번 가는 것도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여행은 짧든 길든

0: 언제나 좋은 것 같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꼭 떠나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쭉쭉 받아볼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정재욱의 Season in the Sun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김병근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정재욱의 Season in the Sun 신청합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간병을 하고 누님과 교대한 뒤 집으로 가는 지하철입니다. 노래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효자 효녀시네요. 누님과 함께 어머니를 지금 보살피고 계신데 어머니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이제 가족을 간병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힘이 들고 또 부담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016님 밤근무를 하면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문자는 처음 보내네요. 늘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짙은의 백야 신청해요. 1016님 환영합니다. 이제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신경 써서 듣고 싶은 노래 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밤근무 쉽지 않은데 1016님을 비롯해서 밤근무 하시는 모든 분들 열심히 잘 일하시고 안전하게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채영님 운동 나왔어요. 요즘은 밤에도 덥네요. 그래도 벌써 8월이에요. 덥다는 소리도 몇 번만 더 하고 나면 어느새 날이 선선해졌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네요. 내래 마음을 잃다 신청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운동을 나오셨죠? 저는 정말 한 5분만 뛰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져가지고 바로 그냥 집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덥기 때문에 건강 생각하시면서 운동하시고 진짜 조금만 버티시면 아마 다시 시원해졌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우리 한번 이 더운 여름 다 같이 손잡고 한번 버텨보는 걸로 하면서 신청해주신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짙은의 백야 그리고 내일의 마음을 잃다.

짙은의 백야, 내일의 마음을 잃다 두 곡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가수예요. 짙은 내일, 이 밤에 딱 어울리는 노래였죠.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더 소개해드릴게요. 1104님, 수험생인 아이와 주말에도 함께 밥 먹고 시간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주말에는 학원이 짧은 방학이라 모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요. 물론 다시 독서실로 공부하러 갔지만 오랜만에 아이와 데이트하는 기분이라 행복했답니다. 야, 아이도 우리 부모님도 너무나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사실 이거는 부모님도 뭐 데이트하는 기분이라고 좋다고 하셨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꿀같은 휴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독서실로 가가지고 수험생이다 보니까 또 공부하러 가긴 했지만 어쨌든 짧은 휴식 하셨으니까 또 남은 일정 잘 소화하시길 바라겠고요. 7011님, 젠디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젠디 있을 때 신청했다가 까인 노래를 다시 신청해볼까 합니다. 최혜령의 훅 신청합니다라고 노래를 훅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뭐 젠디가 자리를 비워서 틀어드린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젠디의 자리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선택이 되셨습니다. 이게 까였다는 표현을 지금 쓰셨는데 까였다기보다는 저희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 노래가 잘 어울릴까. 오늘이네요. 오늘 밤 이 노래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7011님 앞으로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7011님의 신청곡 너무나 듣고 싶어 하시던 그곡 최혜령의 훅 듣고 오시죠.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는 폭염이 여전했고 비가 내린 동해안은 폭염이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경북 지역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있었는데요. 모레 월요일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내일 충청과 경북 지역 곳곳에 소나기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음 주에도 열대와야 폭염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4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무덥겠고요. 대전 광주 34도, 대구가 32도 예상됩니다.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고장차 있습니다. 부천 부근 4차로에 서 있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대관령 7터널에도 고장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휴가 간 젠디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스페셜 DJ이자 월요일 코너지기 MBC 아나운서 김민호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창준님, 포항시 구룡포에서 토마토 등 밭농사를 짓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요즘 정말 더워서 오전 5시에서 8시까지, 오후 4시에서 7시까지만 일을 하고 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해야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높은 효율을 내야 해요. 그래서 일할 때만큼은 정말 더위를 모른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집중력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진짜 이 비닐하우스에서 사실 일을 하신다는 게 이 날씨에 한 뭐 5분, 10분 만 해도 땀이 줄줄 날 것 같은데 3시간, 3시간씩 나눠가지고 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일이 적성에 맞나 봐요. 정말 더위를 모른다고 하시는 게 이 밭농사가 정말 큰 생각 없이 계속 반복 작업을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 마음을 쫙 비우고 일에 집중하시면 더 좋은 그런 컨디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19님. 저는 휴가를 이용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호캉스라고 해두죠. 라고. 회복 잘하고 이제 내일 퇴원입니다. 아, 호캉스. 호텔에서 바캉스를 보내셔야 마음이 편하실 텐데 호스피탈 캉스를 가셨군요. 뭐 나름 병원도 시원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도 있고 구경할 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휴가에는 푹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병원을 가시는 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짧게 병원 이용하시고 또 남은 휴가는 본인을 위한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피안 스티븐스의 미스터리 오브 러브 그리고 레이첼 야마가타의 라라라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5019님의 신청곡 수피안 스티븐스의 미스터리 오브 러브, 그리고 3600님의 신청곡 레이첼 야마가타의 라라라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김경준님, 남편이 갑자기 수영복을 차는 거예요. 내일 계곡에서 수영복을 입는다길래 노 노 노 노 노 참으라고 했어요. 하수빈의 노 노 노 노 노 신청합니다. 웃음 웃음. 수영복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뭔가 남편분이 아직 그 딱 붙는 옷을 입을 준비가 안 되셨나 보죠. 그래서 우리 아내 입장에서 조금 그러지 말라라고 만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수영할 때 수영복 입어야 기분이 나는데. 남편분 기죽지 말고 한번 입어보세요. 의외로 우리 경주님이 좋아하실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알아서 하십시오. 예. 7367님. 매일 저녁 아들 학원 라이딩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추억 속에서 한 곡 꺼내어 신청해봅니다. 투투의 그대의 눈물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드님은 복 받으셨네. 우리 7367님이 이렇게 매일 저녁 아드님을 위해서 이 더운 날 학원 라이딩까지 해주는 우리 아드님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맨날 그냥 혼자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어머니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 뭐 물론 이해하지만 감사함을 아는 아드님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7367님 차에서 이 곡 아주 감미롭게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김경준님이 신청하신 하수빈의 노노노노노, 그리고 투투 7367님의 신청곡 그대 눈물까지도 듣고 올게요.

남편의 수영복을 싫어하시는 김경주님의 신청곡 하수빈의 노노노노노 그리고 우리 라이딩 하시는 7367님 투투의 그대 눈물까지도 신청곡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한 곡을 더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 제 마음대로 한번 선곡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출근하면서 GDN탑의 하이하이를 듣고 왔는데 이 더운 여름날 너무 에너지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노래가 정말 신나고 뭔가 그 몸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그런 리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좀 늦은 밤이지만 뭐 자리에 살짝 일어나셔가지고 함께 노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DN탑의 하이하이 듣고 오시죠.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제공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오늘도 당신 편 김민호입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까요? 1156님, 오늘도 당신 편 파이팅 띵띵. 매일 애청 경청 중입니다. 서울 정릉골에서 이종배 인사 올려요. 신청곡은 미지스의 매사추세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처음에 텐션을 굉장히 높게 사연을 써주셨다가 마지막엔 아주 예의 바르시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셨네요. 어우, 이종배 선생님. 반갑습니다. 매일 애청 경청은 정말 힘든 일인데 너무나 반갑고요. 내일도 제가 하니까 내일까지도 애청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까지 젠데의 빈자리를 채울 예정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까지 제가 조금 텐션이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여러분께서 적응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신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를 찾아주시고요. 오늘 끝곡은요, 우리 1156님의 신청곡 비지스의 매사추세츠, 미국의 지역명이죠. 여기로 한번 떠나보는 기분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에너지 있게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스페셜 DJ 김민호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진액신 F점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0시 뉴스입니다.
1: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200명 이상이 열탈진 등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 환자 수는 20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3명은 숨졌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하루 50명 이하였던 온열 질환자는 이달 들어 매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5일부터 가동된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통해 파악된 누적 환자 수는 3,089명, 누적 사망자는 26명입니다. 오늘 오후 7시쯤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한 철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0: 7시 반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88명과 장비 37대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되면서 부산시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철강 보강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이 이적 후 첫 기자회견에 참석해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서울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과 참석해 100%가 아닌 120%를 쏟아붓겠다며 난 매 순간 발전하고 싶어서 안달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이강인은 겸손하고 성실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필요로 하는 선수라고 평가한 가운데 이강인은 등번호 7번 유니폼을 입고 내일 맨체스터 시티와 친선전에서 데뷔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달 교도소 폭동으로 20명 이상이 숨진 스리랑카에서 또 두 차례 교도소 내 폭동이 발생해 수감자 3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수도 콜롬보의 뉴 매거진 교도소에서 수감자 약 40명이 감방을 이탈해 충돌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감자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스리랑카 공공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이어 콜롬보에서 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남부 쿠루위타 교도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나 수감자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은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오는 곳에는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 너! 심지어 임마 같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멸칭 대신 이름을 불러주자는 운동 덕분입니다. 본명이 좀 길고 발음하기 어려울 땐 본국에서 평소 쓰던 애칭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 넘게 사는 대한민국,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중도, 안전도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AI 열풍이 이제는 사회 초년생들의 연봉 출발선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수학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신입사원에게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보상은 일부 인재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기업의 채용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채용 공고에서 AI 역량을 요구하는 비중

0: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직장인 10명 중에 6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시대 선택받은 인재가 될 수 있는 방법 잠시 후 역시나 박종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후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화요. 잠시 후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후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후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3: 배요. 배가 너무 아파요.
2: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3: 친구들 주식 오른다 했을 때부터?
4: 남들 수익률에 배 아픈 당신.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똑똑한 경제 습관. 평일 아침 8시 30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산다 안 산다. 판다 안 판다.
6: 설마 아직도 감으로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죠? 경제를 알아야 투자의 기준이 섭니다. 복잡한 경제 유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7: 매일 저녁 10시 5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8: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9: 네. 일주일에 한 번 박정호 교수의 생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은 휴가를 떠난 이진우 기자를 대신해서 저 어예진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예, 반갑습니다.
9: 반갑습니다.
10: 예, 이 장면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9: 얼마만이에요.
10: 1년 확실히 넘은 것 같은데. 그죠?
9: 이렇게 친정에 돌아와가지고.
10: 아, 그러니까요.
9: 작은 오빠라고 방송하는 기분이에요. 오늘, 야, 이거 요즘에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정말 관심이 많은 건데,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부모님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오늘 박정호 교수님이 해주시네요. AI 시대의 자녀 교육,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AI 시대에는 직장에서 업무 방식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그런 얘기까지 쭉 해주신다고요. 저 오늘 타이밍 너무 잘 맞춰서 온 것 같아요.
10: 아유, 우리 어소장님 오신다고 해서 딱 맞춰서 제가 잡은 주제죠.
9: 과외 단단히 받고 가겠습니다.
10: 뭐 당연히 이제 우리 조카 키워야 되니까.
9: 네.
10: 한창 고민하실 이제 연령대로
9: 맞아요.
10: 들어가잖아요.
9: 네.
10: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져온 주제입니다. 물론 그 자녀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좋은데 취업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건 아니죠.
9: 네.
10: 아닌데 대부분 취업 걱정들 요즘 너무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지금 AI가 도입된 뒤에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걸 좀 같이 말씀드리면 도움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9: 네. 사실 뭐 예전에는 아니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회사에서 아, 저 친구 일 잘하네.

0: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맡은 일을 정확하고 빠르게 탁탁탁 해낸다였다면 지금은 그 정확하고 빠른 걸 이제 탁탁탁도 아니고 그냥 탁 한 번에 해내는 게 AI잖아요.
1: 맞아요.
0: 사람보다 잘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직원의 능력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내 자리를 좀 지키기 위해서 AI라는 도구로 내가 잘 활용을 하고 있느냐 못하냐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좀 차이가 이제 많이 갈리겠죠?
1: 엄청 갈립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하죠 뭐.
0: 네.
1: 실제 MIT 슬론 대학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AI를 잘 쓰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의 생산성 격차가 최대 6배까지 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0: 6배나요?
1: 예. 특히 코딩과 같이 이제 AI의 도움이 더 전적으로 받았을 때 효율성이 높아지는 분야 같은 경우는 야, 코딩 분야는 정말 인간이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생산성 격차가 17배까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이 AI를 쓰는 직원에 대한 인식 이것도 싹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0: 어떡해요?
1: 대표적으로 AI를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초기에는 AI 쓰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AI 개발해서 우리보러 쓰라고 해놓고서
0: 네.
1: 본인들도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0: 오.
1: 그런데 이게 슬슬 바뀌어가는 거예요. 일단 채용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0: 네.
1: 채용에서 자기소개서 쓸 때 AI의 도움을 받았을 땐 우리 떨어뜨립니다.
0: 오.
1: AI 도움받 받으면서 자기소개서 써서 지원하지 마세요가 그 클로드
0: 조건이에요?
1: 예 오.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의 조건이었고
0: 네.
1: 그 다음에 실제 구글도 자기소개서 쓰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가 내려왔어요. 근데 최근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0: 어떻게요?
1: 가장 극단적으로 바뀐 곳은 어도비인데요.
0: 네.
1: AI를 써라 자기소개서에.
0: 네.
1: 어차피 이게 중요한 도구가 됐는데 이 도구까지 잘 활용해서 우리가 껍벅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차라리 그거 보는 게 낫지.
0: 뻔하게 활용하는지 아니면 네. 좀 차이적으로 활용을 하는지
1: 그렇죠.
0: 그랬다.
1: 그리고 AI 활용했나 안 했나 이거 필터링하고 검수하는데 쓸데없는 비용만 들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어도비는 아예 다 활용해. 풀리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그것까지도 역량으로 보겠다. 이렇게 됐고 클로드 같은 경우는 코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코딩하는 사람들의 창의력이나 업무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서 AI 쓰지 못하게 했다가 다시 AI 써서 해라. 전부 입장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0: 오.
1: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AI를 쓰는 것이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어떤 직원에게는 업무 역량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슬슬 지금까지는 이것 또 앞으로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0: 네.
1: 지금까지는 그렇게 인정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 기업이 AI를 잘 쓰는 직원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됐네 이렇게 판단하는지 안 하는지는 월급보면 알 수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렇죠. 월급 많이 준다는 건 인정했다는 얘기니까요.
0: 네.
1: 그래서 급여 차이를 봤는데 AI를 잘 쓴 직원이 AI를 잘 못 쓴 직원에 비해서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이 25% 크게 상승했다라는 연구 결과 있어요.
0: 와.
1: 이거는 영국 쪽에서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AI를 잘 쓰는 것 자체가 기업에서는 분명 선호하는 업무 역량으로 바뀐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지원서 넣을 때 뭐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거 아니고 AI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게 이제 스펙으로 들어가야겠네요.
1: 네. 진짜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0: 오.
1: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0: 와.
1: 어소장님 정도 되면 이제 중간 간부 이상으로 또 어디 경력직으로 가실 수도 있는 연배잖아요.
0: 그런데, 연배까지.
1: 아, 알겠습니다. 네. 나이잖아요.
0: 네. 네.
1: 자, 그런데 뭐 미국은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이게 너무 많고
0: 네.
1: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룹사 같은 경우는 벌써 경력직 채용에 뭘 그 의무 사항으로 받기 시작했냐면
0: 네.
1: 당신이 전 직장에서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시오.
0: 오.
1: 이게 의무 사항이에요. 의무 사항이라는 건 이게 없으면 뭐 빵점이라는 거죠.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싹 바뀌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일부 회사에서는 지금 어떤 걸 고민하고 있냐면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결국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팀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또 다른 파트너들일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0: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정량화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1: 아.
0: 예를 들어서 어소장님이 지원하는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1: 네?
0: 어소장님은 AI 에이전트를 4명 쓰고 있었고요. 저는 똑같은 회사에 지원했는데 AI 에이전트를 2명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소장님은 AI 에이전트를 4명이나 쓸 수 있는 캐파를 가진 사람으로 평가를 좋게 해야 되는 건지
1: 네.
0: 아니면 제가 AI 에이전트 둘만 가지고도 그 일을 해내는 효율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량화하거나 기준점을 만들지 않으면 그때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은 이미 그런 부분까지도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 그런 식이라면 업무 방식이나 조직 구조도 이제 다 바뀌겠네요.
0: 싹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게 저는 오늘 어소장님께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1: 네.
0: 뭐냐 하면 직원들 간의 대화가 급격히 줍니다.
1: 맞아요.
0: 예. 아마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1: 그렇죠.
0: 예. 일단 이것도 MIT 슬론 대학원의 가장 최신 연구 중에 하나였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먼저 물어봤어요. 이들이 지금 제일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1: 네.
0: 생성형 AI 도구인 그 코파일럿
1: 네.
0: 이게 사용된 이후 이걸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동료들과의 협업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더니 80% 가까이 급감합니다.
1: 와, 상당히 줄었네요.
0: 네, 그래서 연구 결론에 뭐라고 거의 써 있냐면요. 팀워크로부터의 후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럼 아니 왜 동료들하고의 대화가 줄었나 하고 물어봤더니
1: 네.
0: 본인이 코딩할 때 본인도 난관에 부닥칠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랬을 때 선배나 동료나 후배에게 야, 너 잠깐 이거 좀 봐봐.
1: 오.
0: 너 이거 알아?
1: 그렇죠.
0: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AI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에 있어서 도움받는 대화가 그 스몰 토크의 시작점일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그 업무에 도움받는 것은 AI가 훨씬 더 효율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동료들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는 한 가지 요인이 업무 도움받기 위한 건데
1: 네.
0: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한 80% 가까이 동료들과의 대화가 급감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자 우리 A 뭐 저기 소프트웨어 개발자님 언제까지 그거 마무리 되시죠? B는 어떻게 되시고요?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이걸 협업하는 그 회의들도 하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협업 회의가 줄어든 게 웬만하면 그 이 날짜를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1: 아.
0: 그잖아요. 제가
1: 그러네요.
0: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이거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한 하루 이틀 더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알았어요. AI 더 시키면 돼. 그리고 어차피 시켜놓고 집에 갔다 오면 걔가 또 다 해놓으니까 이게 다 보니까 업무 코디네이션 하려고 협업 관련해서 뭔가 조율하려고 회의 좀 잠시 하시죠. 이게 없는 거예요.
1: 그게 지금 약간 그 어린 세대에서도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게
0: 예.
1: 아이들이 점점 서로 얘기를 듣고 그거에 맞춰서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어요.
0: 아.
1: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거예요.
0: 아.
1: 내가 요구하는 것만 AI에게 물어보고 난 답변을 들으니까
0: 예.
1: 그러니까 남이 하는 얘기를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거나 공감을 못하거나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겠네요.
1: 그러네요.
0: 물론 이 연구 결과를 아이 그거는 코딩하는 사람들이니까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치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달리 해석했습니다.
1: 네.
0: 코딩 분야는 진짜 AI가 월등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코딩이 아니라 회계 처리라든가 재무라든가 생산 관리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AI 기술이 아니면 AI 에이전트 역량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 현상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갈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소장님이 방금 그래서 학생들 간에도 대화가 좀 뭐 줄어들고 있고 대화가 잘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는 완벽하게 다른 가지로 연구 결과가 좀 나오는데요.
1: 네.
0: 멜버른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17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냐면 이것도 좀 충격적입니다. AI와 일을 하면서 동료들 간의 협업이 줄어들었잖아요.
1: 네.
0: 이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업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에서 내가 꼭 필요한

0: 사람인가? 아니면 이 회사에 내가 일원인가? 이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슬슬 같이 접점으로 마주칠 일이 줄어드니까 자꾸 업무 소외감이 생기고요. 이 다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회사가 또 관리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네. 뭐냐면 업무 소외감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냐면 직원들이 다시 일을 대충 처리하는 편의주의적인 행동이 유발되기 시작했어요.
1: 악순환이네요.
0: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직장이라는 게 다른 동료들하고 뭐 소통해야 됩니까? 내 일 잘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난 어차피 친구들 따로 있고 이 직장은 내 재테크를 위한 종잣돈만 받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직 자체가 붕괴되는 이유가 어차피 나는 뭐 내일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하고 자꾸 따로따로 놀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대충 해서 뭐 난 뭐 이 조직의 일원이 아니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 파편화가 되는 거군요.
0: 예. 아.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 그걸 또 관리하려는 수요가 또 생기고 필요가 생기겠네요.
0: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진짜 이게 어떤 조직은 그래 근로자 따로 회사 따로 그렇게 가자 뭐 이렇게까지 악순환까지 일어난다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아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AI가
1: 네.
0: 직원들 간의 역량 차이를 더 크게 키우는데요.
1: 네.
0: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건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봤어요.
1: 네.
0: 지금 모 회사와 AI 시대의 조직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
1: 네.
0: 일단 제가 인터뷰했던 AI 쓰고 있는 직원들 중에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AI 덕분에 내가 윗사람들하고 동료들하고 좀 관계가 좋아졌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본인은 이상하게 업무 보고하는 그 두 페이지, 세 페이지짜리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잘 못 쓴대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잠깐만 누구님?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표현 문구나 이걸 자꾸 다시 물어본대요. 자기 것만. 자기는 나름대로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계속 지적을 당한다고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AI에게 이걸 도움받고 나니까 그 뒤로
1: 날개가 달렸구나.
0: 네. 그리고 그 윗분도 그리고 동료들도 이 사람에게 그걸 지적하고 싶겠어요.
1: 그렇죠.
0: 맨날 얼굴 보는 사이인데
1: 네.
0: 그냥 알고 싶은 거죠. 이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런데 AI에게 도움을 받았던 뭘 했던 간에 쉽게 이해될 수 있게끔 이게 가져오니까 다시 얼굴이 어떻게 보면 화사해지는 거죠. 아 이거구나. 아 됐습니다. 더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하면서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 그렇네. 그럼 앞으로 AI 의존해서 이런 것들 잘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네.
0: AI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참 다재다능한 친구다. 이렇게 AI 표현해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1: 왜 어떤 문제요?
0: 어 소장님은 워낙 글도 잘 쓰시는 분이니까. 아유, 언론인 출신이신데. 그런데.
1: 네.
0: 만약에 글을 어 소장님이 잘 못 썼다고 쳐볼게요. 자꾸 뭘 해도 써보고 반복적으로 시도를 해봐야.
1: 그렇죠.
0: 언젠간 잘 써질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어 소장님이라고 처음부터 기사 내용을 잘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못 썼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했죠.
0: 그런 소리 듣잖아요.
1: 네.
0: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좀 경력 쌓이고 하니까 수고했어. 소장했어. 그럼 됐어.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로가 AI에 의존하니까
1: 아, 나의 실력은 늘지 않는구나.
0: 늘지가 않는 거예요.
1: 아.
0: 그런데 여기서부터 개인차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AI에게 의존하니까 안 늘어요.
1: 네.
0: 그런데 누구는 AI에게 의존은 하지만 자기가 그걸 또 해보는 거야. 어떻게든 내 역량으로 해보려고 해놓고 AI에게 네가 한번 써봐 하고 비교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여기에는 목적어를 뺐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었구나. 여기에 내가 뭐를 뺐기 때문에 맨날 나에게 질문했던 거구나. 또 과거에 자기가 지적받았던 문구나 어투가 있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걸 표시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 당시에 그 업무 일지를 AI에게 부탁해서 똑같이 작성하게 해놓은 걸 다시 복기까지 해보는 거죠. 해보고 나서 아 내가 지적받았던 거는 AI와 달리 어떻게 표현했기 때문에 지적받았구나. 이걸 슬슬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업무 역량이 배가 되는 거죠.
1: 그러네요. 완전히.

0: 의존해서 거기 AI에 끌려가는 사람하고 AI라는 거를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도구로, 비이클로 쓰는 사람하고는 격차가 상당히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지금 정확한 정답을 주셨어요. 그냥 AI를 단순히 내가 일을 떠넘기는 하나의 내가 시킬 나의 뭐 부사수 아니면 나의 또 다른 팀원 이렇게 이해를 한 사람은 아, 좀 뭔가 새로 거듭남이 없어지는데 이 AI가 나를 조력해주는 조력자라든가 나에게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는 다는 아니겠죠. 일부는 점핑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요즘 실력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0: 학자들
1: 네.
0: 사이에서까지.
1: 논문에서 뭔가 꾸역꾸역 그 논문을 AI 도움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실적 맞춰야 되니까요.
0: 네.
1: 그렇게 쓰는 분도 계시겠죠. 갑자기 아이디어는 안 생겼는데 올해 연구 실적은 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0: 네.
1: 그러면 실력이 많이 안 늘어요. 근데 어떤 분은 AI가 너무 무서워진 게 저희가 뭐책쓸 때도 그렇고 뭐 연구 그 아이디어를 찾을 때도 여러 사례를 막 찾아보거든요.
0: 네.
1: 선행 연구도 막 찾고. 근데 그 선행 연구 찾거나 사례 찾을 때 이게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0: 네.
1: 막 학술대회 같은 거막 참여하고 해외 심포지움, 국내 심포지움 이런 데 가서 또 남들 연구 뭐 하는지 보고 또 디스커션 할때막 토론도 들어보고 하면서 아, 뭔가 거기서 실마리를 얻으면 그거 가지고 막 해보고 하는데
0: 그렇죠.
1: 요즘 모니터 앞에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걸로 한번 해봤던 사례나 선행 연구나 이거 찾아봐 해주면 쫙 나와요.
0: 예전 같으면 발로 뛰어가지고
1: 그렇죠.
0: 찾아보고
1: 네.
0: 뒤지고 했어야 되는
1: 그렇죠.
0: 거를.
1: 어떤 논문 다운받으면 그 뒤에 참고문헌 다시 보고 그걸 또 다시 다운받고
0: 아.
1: 다운받고 했는 건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0: 이제는 뭐딴거 없어? 더 다른 거 이렇게
1: 맞아요.
0: 하면 되니까.
1: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결핍이 생겼는지 스스로 더잘 아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학자로서 부족했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한 사람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구나를 더 알아가지고 그걸 또 보완하려고 더 정진하는 분이 이게 완전히 나눠지는
0: 그러겠네요. 아니, 이런 배경을 지금 듣고 나니까,
1: 거예요.
0: 야, 이거 우리 아이들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교수님한테 빨리 더 배우고 싶어요. 이제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실 거죠?
1: 오늘 당연히 조금 저 나름대로의 지금 저도 지금 숲을 통과하고 있는 일원이기 때문에 다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여태까지 확인했던 내용들과 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어 소장님은 또 지금 임상 실험을 직접 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렇지
0: 네.
1: 않습니까? 어 소장님이 실전에서 느끼고 있는 그 체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면서
0: 네.
1: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하고 있습니다.
0: 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네, 역시나 박정호 2부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그런 지금 배경 상황들 이런 거 알려주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3: 예.
2: 이렇게 격차가 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 어떻게 네. 방향을 잡고 가야 되냐 되게 갈증나거든요.
3: 예.
2: 좀 빨리 알려주세요.
3: 예.
2: 지금 기존의 직장인들부터
3: 네.
2: AI 시대에 좀 도태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처음부터 뭔가 다시 배워야 돼.

0: 게 있는 거예요?
1: 다시 배워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졌고요.
0: 네.
1: 다시 배워야 되는 결이 또 완전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 AI와 관련돼서 지금 이런 직무, 그다음에 그 산업 인력과 관련돼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 하나가 생겼어요.
0: 뭐예요?
1: 이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잠정적 결론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내가 일을 잘하는 걸로 그동안 직장 생활에서 승부를 봐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이제 AI 시대에는 일을 잘 시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0: 일을 잘 시키는 방법?
1: 당연히 누구에게 시키겠습니까?
0: AI에게.
1: 그렇죠.
0: 아.
1: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과 일을 잘 시키는 건 전혀 다른 역량입니다.
0: 그러네요.
1: 어소정님도 조직 생활 해보셔서 기억들 나실 거예요.
0: 네.
1: 어떤 선배가 너무 기사도 잘 쓰고 취재도 잘해서 야, 저 선배 정말 역량이 있다 해서 회사에서 그 선배를 데스크로 승진을 시킵니다.
0: 네.
1: 그런데 그 선배는 후배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 주고 뭐 하는 건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0: 있죠.
1: 있잖아요.
0: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조직이 그때부터 잘 안 굴러가지는 거예요. AI랑 일을 한다는 건 내가 일을 잘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다재다능한 그 파트너, AI라는 그 파트너에게 내가 일을 잘 시켜야 걔를 잘 뽑아먹는 거예요.
0: 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겠네요. 진짜.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그동안 누군가 일을 안 시켜봤던 직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리급이나 과장급이나 뭐 이런 좀 로우 레벨의 직급들 같은 경우는 AI를 마치 또 다른 검색 포털 사이트로만 사용해요.
0: 아, 뭐 느낌 오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한테 이거 뭐야? 라고
1: 맞아요.
0: 물어보는 거랑 네. 다른 사람은 AI에게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면 반론을 제기해보고 그에 따른 뭐 근거를 가져오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줘라고 이렇게 주문이
1: 맞아요.
0: 프롬프트가 달라지면
1: 그렇죠.
0: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1: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AI를 AI라고 생각하면 자꾸 무슨 검색만 하려고 드는 습성이 생겨요. 그러지 말고 이게 좋은 걸 제가 권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0: 네.
1: 하지만 AI를 약간 의인화해서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0: 네.
1: 내 어떻게 보면 같이 일을 도모하는 내 파트너, 같이 입사 동기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일을 그렇게 그 AI를 그렇게 대하면서 일을 시키고 일에 대해서 담론을 나누면 훨씬 AI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0: 저는 사실 이제 AI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진 않았어요.
1: 네.
0: 그래서 보통 이제 주문 프롬프트를 넣을 때
1: 예.
0: 이거에 대해서 네가 아는 거 다 말해봐. 판단은 내가 한다. 약간 그런
1: 네.
0: 거였거든요.
1: 그거 좋은 습관이죠.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0: 네.
1: AI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판단은 내가 해. 너는 나를 도와주는 스텝이야. 그러니까 가져와봐. 이게 오히려 더 배가 될 수 있는 저는 뷰라고 봅니다.
0: 아 그런 거예요?
1: 네. AI가 그랬는데 왜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0: 네.
1: 하나. AI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AI 에이전트는 그 안에 내가 조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0: 네.
1: AI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부서를 나누고 너는 자료를 조사해. 그리고 그 자료를 조사한 걸 네가 검수를 해. 그리고 이 내용이 완료되면 네가 마지막 파이널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한테 제출하면 돼. 하면 지들끼리 대화도 하고 지들끼리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아니면 더 찾아봐. 보고서 작성하는 애는 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하면서 샘플 넣어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보고서 보니까 전에는 항상 결론 부분에 앞으로의 뭐 우리 지침 이런 걸 넣어놨는데 지침이 없어. 그거 다시 찾아봐. 지들끼리 막 일을 하거든요.
0: 아, 나만의 또 다른 그 조직을 만드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럼 지들끼리 일을 만들어 놓게끔 지금 내가 활용하고 있느냐 생각을 했을 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은.
0: 그렇죠.
1: 그러면 내가 아직 AI라는 나보다 IQ 좋은 이 아이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0: 그러면 이제 부모나 어떤 교육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미래 세대를 좀 그렇게 육성하고자 했을 때는 어떤 요즘에는 뭐 학교에서 코딩 얘기도 하고 이제 AI 쓰는 방법도 가르쳐 주기는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단순히 그거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1: 네.
0: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능력을 조금 더 키워주는 쪽으로 해야 좀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조직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조직의 관점이라면 리더

0: 리더십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업무를 분배하고
1: 네.
0: 또 때로는 그 내가 또 그 업무 분배해서 얻어낸 결과물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1: 네.
0: 또 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조직의 일원이잖아요.
1: 네네.
0: 어느 작은 조직에는 리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더십, 팔로우십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앞으로 조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이미 세계적인 컨설팅 펌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엔트리 레벨에 해당되는 우리 RA 컨설턴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 연구 보조 컨설턴트들 안 뽑기 시작했어요. 연구 보조가 필요 없어졌죠.
1: 그러네요.
0: AI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 조직이 유지가 됩니까? 그 RA를 뽑아야
1: 네.
0: 걔네들 중에 한 3, 4년 돼서 승진해서 약간 주니어 레벨의 컨설턴트가 되고 다시 걔네들이 또 몇 년 차가 되면 시니어 레벨이 되고 조직이 운영되려면 밑을 뽑아야
1: 올라가지.
0: 올라가면서 그 조직이 지속 가능해지는데
1: 네.
0: 안 뽑으면 그 조직은 소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아예 안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이 엔트리 레벨을 많이 뽑질 않아요.
1: 아.
0: 이해하셨죠?
1: 네.
0: 옛날에 많이 뽑아놓고 그 친구들 중에서 처음에 이런 컨설팅 회사 입사해보면요. 저도 해봤잖아요. 스케줄 폴부터 작성해요. 역산해서.
1: 잡무부터 시작을 하죠.
0: 잡무부터 해야 되거든요. 네. 또 A4 용지 떨어졌다 싶으면 또 가서 넣어줘야 되고 이런 거 다른 거예요. 무슨
1: 네.
0: 컨설팅입니까? 그 다 옆에 보고 커피 떨어졌나? 이것도 봐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런 것들부터 하면서 옆에서 일머리도 있는지 슬쩍 듣고 빨리 이게 따라잡고 있는지 보면서
1: 그러면서 하나 더 시켜보고 하나 네. 더 시켜보고 하죠.
0: 맞아요. 그렇게 도제식으로 키워서 일부는 도태돼서 이직하고
1: 네.
0: 일부는 살아나오면 너 이제 주니어 컨설턴트야? 하면서 좀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뽑는 인원이 얘는 그냥 우리 회사 결국 임원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만 소수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일단 다 뽑아놓고 이 중에서 네. 결국 몇 명이 살아남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이 그냥 단순히 뭐 복사기 잘 망가졌을 때 고칠 수 있어?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1: 성실하게 할 수 있어요? 뭐 네. 그런 게 아니겠네요.
0: 성실합니까?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1: 네.
0: 인터뷰에서 물어보는 수준도 얘가 잠재적인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텐데
1: 와.
0: 정말 이런 상황이면 넌 어떻게 파트너로서 판단할 거냐 아니면 넌 이런 상황에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네가 이걸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문제점 해결해 줄 거냐 이 수준의 수준 높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1: 와 이게 뭔가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그 중간에서 모든 그 리더의 역할이 완전히 갖춰져야
0: 예.
1: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1: 네네.
0: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고립감을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동료를 뽑는 이유 중에 뭐가 또 조금 높아졌냐면
1: 네.
0: 인간미가 있어요.
1: 인간미 중요하죠.
0: 이제 웬만한 업무는 AI가 다 해줘.
1: 그러니까.
0: AI가 더 잘해. 그리고 AI 덕분에 나도 시간이 좀 남아. 그런데 우리 어 소장님도 그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했었고.
1: 네.
0: 직장 생활 제일 지옥 같을 때가 뭐예요?
1: 아, 사람 문제.
0: 맞아요. 사람 문제야.
1: 사람 때문에 힘들지 뭐.
0: 옆자리에 앉아있는 애 때문에 그 직장이 지옥 같을 때가 있어.
1: 있죠.
0: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제 옆자리에 누가 앉느냐는
1: 네.
0: 이유에 있어서 쟤는 참 내가 꼴보기 싫은데 일은 똑부러지게 해. 그런데 그 똑부러지게 일할 이유마저도 슬슬 줄어들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 면접 때 반드시 어필하고 오셔야 될 이유들 중에 하나가
1: 네.
0: 뭐다? 아, 저 친구가 내 옆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1: 인간미가 있냐.
0: 네, 저 친구가 내 앞에쯤 어딘가에 앉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대리, 김대리 왔구나. 수고. 이렇게 그냥 기분 좋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였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꽤 작용할 거예요.
1: 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0: 예.
1: 이게 약간 기계가 똑똑해질수록 사람한테 요구되는 능력은 좀 인간의 가치랄까? 본연의 어떤 그런 거에 더 집중이 되는 그런
0: 맞습니다.
1: 거긴 하네요.
0: 물론 이 로우 레벨에서 하는 그 업무들 중에는
1: 네.
0: 점점 AI로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미로 결국 동료들을 뽑고 동료들끼리 화기애애하게 지내고만 있다라고 하면 CEO가 그 보직을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

0: 인간미만 가지고는 결국 승부 보는 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점점 줄어들 것 같긴 한데
1: 네.
0: 그 다음에 인간미로 요구되는 건 리더십, 동료의식, 그다음에 갈등을 해결하는 팔로우업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역량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시 여겨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우리 포지션 AI가 다 할 수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저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AI를 앞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가 있을까?
0: 네.
1: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에너지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중요한 말씀이세요.
1: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I한테 나 이런 고민이 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위로를 하잖아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네요. 근데 진짜 AI가 가슴이 찢어지진 않잖아요.
0: 얘기를 방금 순간 연기 좋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네요.
1: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0: 맞아요.
1: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0: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또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네. 소비자단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떤 컨텐츠, 특히 인간의 창의력과 정서적인 노동력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나중에 오픈을 해봤어요.
1: 네.
0: 이거 사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든 영상이에요. AI가 만든 시나리오예요. AI가 만든 기사예요.
1: 네.
0: 했더니 확 그 결과물에 대한 값어치를 낮추더라는 거예요.
1: 아.
0: 네. 아, 그랬어요? 아니, 뭐야? 이렇게 되고 지불 의사도 줄어들고. 그런데 결국 그 결과물이 이거 순순히 AI 도움을 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1: 네.
0: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했더니 지불 의사나 구매할 수 있을 때 지불할 금액 자체가 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소장미님처럼 인간미도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서 그 공감을 실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값어치가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숲을 통과하고 있는 입장이 돼서
1: 그러게요.
0: 뭐 결과를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뭐 지금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요즘에 그 엄마들,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소장님 그러면 앞으로 진로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0: 네.
1: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양육하는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게 마냥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게 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 많아지니까 그러면 AI 시대에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유망해질까? 나는 어디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까? 그럼 어떻게 질문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0: 네. 제가 어소장님이야 뭐 지금 자녀를 훈육하고 계시니까
1: 네.
0: 정말 더 고심이 많으실 거고 더 객관적으로 보시기 어렵잖아요. 근데 자녀가 걸린 문제니까.
1: 네.
0: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멀리서 전개되고 있는 행태를 봤을 때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1: 네.
0: 아 정말 너무 불편한 표현이 돼서 저도 입에 담고도 싶진 않지만
1: 해주세요 그래도
0: 네, 그래도 제가 뭐 정치할 사람도 아닌데 뭐 불편한 얘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1: 네.
0: 전부 자녀 교육을 하는 목적이 부자 만들기예요.
1: 아 공감합니다.
0: 뭔지 주변에
1: 네,
0: 보이시잖아요.
1: 네, 네, 네. 네.
0: 그냥 얘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까, 얘가 무슨 재능이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야 의대 가야지. 야, 이 직업을 하면 안 돼. 이거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0: 예.
1: 네.
0: 자, 그런데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명문대학들, 아이비리그
1: 네.
0: 대학들 있잖아요.
1: 네네.
0: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입시 전형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입시 전형, 저 어소장님 미국에서 또 공부하셨으니까 우리나라랑 입시 전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1: 완전히 다르죠.
0: 네.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요즘은 우리도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어설프게 흉내내긴 했지만 우리는 수능, 뭐 객관식 시험 이걸로 이제 시험으로 가는 건데
1: 네.
0: 미국은 뭐 전형 자료를 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어소장님 뭐 내셨어요? 뭐 엄청날 것 같은데.
1: 그 뭐 수십 년 전 얘기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0: 수십 년 전?
1: 20년 됐잖아요. 근데 네. 제가 정말 기억하는 건 딱 네. 하나가 있어요. 하버드대 입시 전형이었던 네. 것 같은데 네. 우리는 하버드 하면 당연히 성적이 네. 1등
0: 네.
1: 만점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하버드 안에서 신입생을 뽑는 그 입학사정관의 기준은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방면에 다양하게 잘하는 애들을 뽑는데요.
0: 예.
1: 악기를 정말 최고로 잘하는 사람,
0: 아.
1: 뭐를 최고로 잘하는 아이, 이거를 최고로 잘하는 아이, 그 아이들을 한 대 모아서
0: 예.
1: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0: 예.
1: 그런 같이 배워갈 수 있게
0: 예.
1: 그런 아이들 아이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0: 간증하는 건 그 학교 졸업생이 왕창 돈을 잘 버는 어느 분야의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돼서 회사, 아, 그 학교를 후광효과라고 하죠. 또 그 친구들은 기부금을 엄청 내잖아요.
1: 그렇죠.
0: 사실 미국의 명문대학들은 기부금의 전체 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거의 70% 육박해요.
1: 많죠, 네.
0: 근데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봤더니, 어? 사회 나가서 큰 성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양한 전형을 갖추거나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았더니만 나가서 그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 거기서 성과를 만들어내서 그 성과가 결국 돈으로 환치되는 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고 그걸로 모교에 기부도 하고
1: 네.
0: 그리고 그걸 한두 전형이 아니라 여러 전형으로 했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성과를 내거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나 혼자만의 역량으로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1: 네.
0: 네트워크가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학교 출신이 한쪽에 뭐 스포츠면 스포츠, 음악이면 음악 아니면 글 쓰는 면 글 쓰는 거 이쪽에만 다 함몰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너무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배출해야지만 그 네트워크가 다방면에 구축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거예요.
1: 그러네요.
0: 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돈만 보고 교육시킨다는 그게 아, 저도 참 뼈 아프지만 또 그게 100% 무조건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이다라고 할 수도
1: 없죠.
0: 없는 부분이 있죠.
1: 네. 현실이 또 그렇고.
0: 그 현실이 또 그렇잖아요.
1: 네.
0: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AI 시대에서도 저는 이 부분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 어떤 부분이에요, 그럼?
0: 결국 성과를 내는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을 극복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수습해야지만 결국 그 좋은 결과물이라는 그 과실을 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 AI는 다 똑같아요. 근데 누구는 그 AI 가지고 그 문제를 더 나이스하게 풀고 더 잘 풀고 더 고난이도의 문제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1: 네.
0: 우리 악기를 뭐 다뤄봤느냐 스포츠로 어떤 성과를 냈느냐 너는 그러면 뭐 고등학교 때 학내 무슨 언론 편집장을 했었을 때 그걸로 뭘 성과를 냈느냐 이걸 자꾸 물어보는 게 그 성과 내기 전에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해서 그 성과까지 간 거잖아요.
1: 뭔가 이 그 인간의 본연의 그걸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0: 그렇죠.
1: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뭉클한데요?
0: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주변에 저는 감히 그 반열이 아니지만 제가 존경해서 간간이 약줄에도 한 잔 사드리면서 귀동냥 하면서 아 선배님은 요즘 뭐 연구하세요? 선배님 요즘 뭐 관심 있으세요? 물어보는 분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분들이 AI 때문에 더 심오해졌어요. 나 예전에는 이게 내 인생에 한번 이거 내가 도전해 볼 수 있을까 했던 거 있잖아. 나 요즘 그거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저의 격차는 더 벌어진 거죠.
1: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사는 게 편해져서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고 이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져서 보통 아님 말고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이게 쉽게 외면하거나 뭐 실패했을 때 다른 거 하지 뭐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생기고 있고
0: 네.
1: 조금 이제 어린 친구들 이제 자라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 해주니까 정작 혼자 섰을 때 위기에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법을 모른다는 거죠.
0: 네.
1: 자꾸 넘어져 봐야 사실 일어나잖아요.
0: 네.
1: 우리가 아기 때 걸음마 할 때도
0: 네.
1: 일어나려고 하다가 얼굴 빡 바닥에 찍어보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도 막 그냥 일어나고
0: 하고, 네.
1: 그래 봐야 결국에 이제 두 발로 섰을 때 새로운 시야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아 이쯤 되면 이제 어소장님과 저의 결론이 똑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그러면 그 난관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난관들을 극복해가면서 내 스스로 심오한 세계까지 가고 그 심오한 결과물은 AI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경지는 인간이 또 해야 되는 거니까
1: 네.
0: 그럼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결과물이 AI가 만든 거야? 이게 사람이 한 거예요? 오 하면서 더 지불 여력이 높아지고 구매 여력이 생기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자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이게 다 결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럼 이게 뭐가 첫 단추일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 뭐예요?
0: 좋아하는 일을 시키셔야 돼요.
1: 좋아하는 일.
0: 관심 있는 일. 자꾸 손이 가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친구

0: 친구는 그림 그리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진짜 뭐, 그게 또 뭐, 글 쓰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공부하는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얘는 가만히 놔두면,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면, 간단해요. 공부해! 하고, 공부 끝나면, 엄마, 나 그럼 뭐 해도 돼? 하는 거 있잖아요.
1: 네네.
0: 그 뭐 해도 되는 것들 중에, 나 TV 봐도 돼? 아니면 그냥 장난 가지고 놀아도 돼? 이거 말고, 혹시, 그럼 나 뭐 해도 돼? 하는, 그 후보군들 중에 힌트가 꽤 있을 거예요.
1: 아.
0: 누구는 꼭 그림 그린다고 하고, 누구는 네. 피아노 치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 뭐가 있겠죠?
1: 네.
0: 그럼 그걸 시켰을 때는, 지가 그냥 혼자 거기 심오한 세계까지 자꾸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제일 좋은 방식으로 배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 생각해 보면, 그 교수님의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해서 해보고 깊게 빠져들고 연구해봐야 된다. 그런 거는 예. 결국에는 직접 많이 생각해봐야 되고 자기만의 어떤 의견도 만들어야 되고 실패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가 다 알아다 주고 다 알려주지만 내가 직접 내 세계에서 경험해봐야 된다는 게 그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0: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AI에게 코딩시켜서 우리 가게 키오스크 메뉴판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나에게 와서 키오스크 메뉴판을 만들어달라고 그걸 부탁하게 만들려면 그 심오한 그게 2%든 3%든 엣지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건 스스로 의문을 던지고 문제를 생각하고 하는 성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아유 교수님 말씀은 좋은데요.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우리는 그냥 의사 만들려 합니다. 제가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또 증거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면요.
1: 네.
0: 벌써 작년인가 올해부터 사짜 직업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문과 쪽에서 사짜 직업인 회계사.
1: 네.
0: 회계사는 원래 수습 회계사로 2년 어디서 수습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합격하고 나서. 대형 로펌이나 중소형 로펌에 가서 회계감사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수습을 받고 난 뒤에 독자적인 회계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형 로펌에서 회계사를 안 뽑았어요.
1: 네.
0: 합격생 중에 수습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한 사람이 반도 안 돼요. 3분의 1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대형 로펌에서 다 데려갔던 걸 어카운팅 펌이죠. 로펌뿐만 아니라
1: 네?
0: 어카운팅 펌에서 다 데려갔던 걸 왜 안 데려갔느냐. AI랑 전산 자동화가 더 잘하는데.
1: 그러네.
0: 자, 무슨 소리다? 전문직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복잡다기 하지만 사실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잖아요.
1: 네.
0: 단순 반복되는 일은 이미 기계나 단순 어떤 프로세스가 대체했어요. AI가 대체하는 그 다음 영역, AI 에이전트가 대체하는 그 다음 영역은 복잡다기 하지만 단순 반복돼서 패턴화하기 쉬운 거. 이거 AI가 아주 쉽게 합니다. 그런 분야가 변호사고요, 회계사고요, 의사예요.
1: 그러니까 AI가 잘하는 영역을 아이가 이제 직접 계속 똑같이 그 과정을 반복하는데 교육의 시간을 다 쓰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의사도 뭐 요즘 이 저 병원 폐업률이 높아진 건 AI 때문은 아닙니다만 슬슬 왜 이렇게 폐업률이 병원이 높았어?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폐업률이 높아졌거든요.
1: 네.
0: 그냥 이런 라이센스만 있으면 우리 아이가 이제 우리 진짜 120세, 130세까지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때까지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오늘 정말 굉장히 중요한 수업 들은 것 같아요.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은퇴를 준비하거나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이진우 기자가 다시 와서.
0: 아, 싫어.
1: 그렇게 재미있을지는 모르겠는데.
0: 그러니까.
1: 네, 그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0: 얌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0: 사회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현지 시간 7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로교회는 손 목사가 이날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백악관 신앙사무국도 방문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손 목사는 그동안 미국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며 한국의 종교법인 해산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문제 삼아왔고 미국 측도 계속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이 2018년 북한이 송환한 유해 상자에서 지금까지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북한이 송환한 유해 상자 55개에서 지금까지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 중 90군은 우리나라에 인계됐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유엔 군사령부와 협의해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 수습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며 이달 말 부산 앞바다에서 실종 공군기 수중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수뇌부가 이란 전쟁에서 군사 옵션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CNN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0: CNN이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댄 케인 미 합참 의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참모들에게 미군이 이란 전쟁에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공습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현재 검토 중인 무력 충돌 격화 방안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방 격화로 흑해에서 상선이 공격받는 사례가 늘자 튀르키예 당국이 흑해로 향하는 배들의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튀르키예 해안안전총국은 러시아의 주요 석유 곡물 수출 허브인 노보로시스크가 목적지인 여러 선박에 대한 통항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배들에도 동일하게 적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오는 곳에는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6도, 대전 25도를 보이겠고 낮에는 서울 34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거의 중간쯤 되는 곳이나 그런 상태를 뜻하는 우리말 어중간이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어서 어느 곳에도 알맞지 않다는 뜻의 형용사 어중되다도 있어서 차 타기엔 어중되고 걷기에는 멀다처럼 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중은 한자어입니다. 흔히 어중이 떠중이라고 할 때 어중이는 순 우리말이라서 어중간하다의 한자어 어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멕시코의 항구 도시 베라크루즈 지역에서는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발을 이용해 리본을 묶으면서 추는 전통 춤이 있었습니다. 이때 흐르는 베라크루즈의 민속음악이 있다는데요. 멕시코계 미국 가수였던 리치 발렌스는 이 민속음악을 개작해서 1958년에 매력적인 로큰롤로 세상에 내놓습니다. 덕분에 이 노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멕시코 전통음악이 되었는데요. 1987년 영화 라밤바에서 밴드 로스 로보스가 리메이크한 버전이 원곡 이상으로 사랑받기도 했죠.

0: 8월 8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리치 발렌스 라밤바 들으셨어요? 033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사실 러스 로버스 버전으로 더 많이 듣는 것 같기는 한데 이 0332님이 라밤바 듣고 싶다고 하셨지 어떤 버전을 골라주지는 않으셔서 약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오늘 리치 발렌스가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 오늘만큼은 원곡으로 듣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리치 발렌스 원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신나는 음악이죠. 그리고 멕시코, 뭐 전통춤, 결혼식 때 부르는 음악 이런 것들이 다 접해져서 그런지 약간 축제 분위기가 나기도 하고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늘 축제 같으면 참 좋겠는데요. 어떻게 오늘 그런 축제 같은 날 보내셨나요? 아니면 뭐 평소하고 크게 다를 게 없었나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어떻게 요즘 지내고 계시는지 요즘에는 어떤 음악 듣고 계시고 어떤 이야기 나눠주고 싶으신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하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도 있어요.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는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은 언제든지 시간 상관없이 접속만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5807님, 나나무스쿨이 Over and Over 신청합니다. 남자 코러스가 굉장히 멋있네요 하셨는데요. 항상 나나무스쿨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코러스에 그렇게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은데 5807님 얘기를 듣고 보니 아, 이 노래에서 코러스가 상당히 그 화음을 아주 이 두텁게 매력적으로 쌓아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그 시절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되어 있지도 않았고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그런 장비들도 지금만큼 좋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음악으로 만들 것인가 그거에 좀 더 집중하던 시기에 나온 음악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나나무스쿨이 Over and Over 두 곡 중에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진 노래는 1896님이 신청해 주신 버디 히긴스의 카사블랑카였어요. 박현철님, 멜리사 맨체스터의 Thief of Heart, 야근 중에 잘 듣고 있어요. 음악이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요. 음악이 큰 힘이 된다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야근은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랄까요? 집에서 편하게 듣고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멜리사 맨체스터, Thief of Heart. 그리고 김은식님이 듀란듀란의 Union of the Snake, 듀란듀란 노래 중에 들은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신청해봐요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두 곡 시원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멜리사 맨체스터, Thief of Heart. 그리고 듀란듀란이에요. Union of the Snake.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2014년에 7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영국의 가수 조 카커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 카커의 데뷔 앨범은 1969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64년에 앨범을 내기 전에 데뷔 싱글 한 곡을 발표를 합니다. 그 노래가 비틀스의 음악을 다시 부른 I Will Cry Instead라는 곡이었어요.

그때 이제 조카커가 20살이었고요. 그 젊은 시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 이 조카커가 굉장히 허스키하고 강렬한 목소리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노래에서는 좀 더 젊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보이스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카커 특유의 목소리로 그 사관과 신사 OST였던 Up Where We Belong이나 또 Unchain My Heart 같은 노래 조카커의 버전으로 크게 히트시켰는데요.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이었던 2012년에 22번째 정규앨범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남긴 마지막 싱글은 I Come in Peace라는 곡이었어요. 이 앨범 내고 나서 라이브 앨범 한 장을 더 내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정규 앨범에서는 이제 조카커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이 I Come in Peace라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조카커의 마지막 싱글로 준비를 했어요. 조카커의 20살 시절 목소리와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녹음한 68이었던 나이였겠네요. 그때 녹음한 이 목소리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조카커, I will cry instead. 그리고 I come in peace입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조 카커의 데뷔곡 I Will Cry Instead 그리고 2012년에 발표한 마지막 싱글 I Come In Peace였습니다. 왜 가수들 중에 진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 카커도 진짜 그랬던 가수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곡을 듣고 있었네요. 9322님 정말 오랜만에 글 남기네요. 날이 너무 더운데 물 자주 드시고 비타민제 꼭 챙겨 드세요. 저는 경찰 9년 차에 몸이 안 좋아 쓰러져서 결국 그만두었어요. 지금은 요양 중이고요. 예전에 진행하셨던 저스트팝부터 몇 번만 빼먹고 항상 지금까지 본방사수하고 있습니다. 혜림 씨 목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평화롭고 평온하고 차분해져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요. 로렌 크리스티의 The Color of the Night이에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또 글 남길게요. 모쪼록 고운 밤, 아름다운 밤 보내세요 해주셨는데요. 정말 예쁜 언어로 저의 건강과 행복을 이렇게 기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지금 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9322님, 그러셨군요. 경찰분들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압박감과 부담감이 워낙에 크시겠죠. 이제 그거를 견디시다가 몸이 먼저 좀 힘들어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요양 중이시라고 하니까 회복 중이시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정말 완전히 회복되실 때까지 9322님 본인의 건강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뭐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내 몸 하나 딱 건강하면 세상이 나한테 어떤 위협을 가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 힘이 9322님께 빠르게 돌아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겠습니다. 저스트팝부터 몇 번만 빼먹고 항상 본방사수 하고 계시다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저스트팝도 맨 처음 이제 방송 시작된 게 새벽 2시였거든요. 그러다가 1시가 되고 뭐 저는 골든디스크 잠깐 오전 갔다 오긴 했지만 어쨌든 밤 12시에서 지금 이제 밤 11시 5분까지 올라왔잖아요.

나요? 그래도 조금 시간이 당겨져서 새벽에 챙겨 들으시는 것보다는 지금이 좀 체력적으로 덜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도 피곤하실 때는 그냥 푹 쉬시고 그리고 여유 되실 때 그리고 이 밤에 좋은 음악과 함께 하고 싶으실 때 그럴 때 골든디스크와 함께 해주시면서 앞으로도 건강의 상태 어떠신지 종종 안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9322님이 신청해주신 로렌 크리스티의 The Color of the Night. 오늘 밤의 색깔은 어떤지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0: 로렌 크리스티, The Color of the Night에 이어서 들으시는 음악은 Blue featuring Elton John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였고요. 이어서 4384님이 신청해 주신 Amy Winehouse의 You Know I'm No Good까지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월 8일 토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음악입니다. 일본의 퓨전 재즈 그룹 T-스퀘어의 써니사이드 크루즈. 김성민님 신청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진실한 마음을 깊이 감추고 그냥 장난스런 겉모습으로 날 대하지만 난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날 대하는 너 또한 어색해.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꿈결 같은 시간 당신 곁에 꿈의 팝송.
1: Don't worry, I won't hurt you.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여기는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프리미엄 웰리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문체부와 국어원에서는 외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데요. 최근에는 래플, 앵래시, 스와팅 등을 다듬었습니다. 추첨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인 래플은 추첨 판매로, 새로운 사회적 흐름이나 변화에 강하게 반대하는 일인 백래시는 반발로,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스와팅은 강력범죄 허위신고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후보가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25,037표, 득표율 47.7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2위로 19,862표, 득표율 42.08%를 얻었고 3위인 송영길 후보는 4,799표, 득표율 10.17%를 기록했습니다. 충청과 부산, 울산, 경남까지 합친 전체 누적 투표율에서도 김 후보는 정 후보를 0.86%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고 그 뒤를 최민희, 서민화, 한민수, 김용 후보 순으로 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 정지, 이른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미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새벽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임시 예산안은 중간선거 한 달 뒤인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운영 자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발효되면 본 예산 처리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되며 본 예산이 처리되지 못한 채 9월 말 회계 연도가 종료되더라도 셧다운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하원에서 별도로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상원이 마련한 것과 일부 상충해서 임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한 대로 확정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이란 정부가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를 위반한 데 대한 배상을 포함한 다른 요건들이 충족돼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도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완전히 수용하고 영내 협상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발칸반도 남쪽의 불가리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모델과 유사한 드론이 침범한 뒤에 폭발했습니다.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총리는 현지 시간 8일 오전 불가리아 북동쪽 접경지인 카르담 검문소 부근으로 대형 드론 한 대가 진입한 뒤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장소는 트랜스 발칸 천연가스관 시설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잦아지면서 인접국에는 드론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 반도체 후공정 공장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루보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0: 소식통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충칭 공장에 관한 여러 옵션을 자문사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이 성사되면 가치는 약 3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잠재적 인수 후보로는 중국계 펀드와 현지 반도체 기업 등이 거론되며 SK하이닉스가 소수 지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로 이주민이 대거 무단 침입한 사태의 여파로 스페인이 이탈리아에서 오는 여행자들에 대한 국경 검문을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지속적인 불법 이주 압박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무작위 검문으로 이탈리아와의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극단적 폭염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부산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26도에서 34도 사이로 요 근래 며칠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이틀 연속으로 비가 내릴 예정인데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내륙 등 중부지방에도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4.8도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7: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제보다 발전한 나를 발견했을 때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열심히 살고 있다고 느끼죠. 반대로 어제와 다를 것 없는 날들이 이어지면 왠지 조급해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하루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김이나 작사가는 자신의 에세이 일상주의자의 감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하루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늘 비슷해 보이는 하루를 무사히 버텨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문장을 건넸습니다. 나의 현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유난히 툭 튀지도 않고 궤도에서 튕겨 나가지도 않으며 평평한 상태로 가고 있는 하루하루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2026년 8월 9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김이나 작사가의 에세이 일상주의자의 감각에 실린 이야기 중에서 들려드렸는데요.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에서는 6년 만에 새 일상 에세이를 출간한 김이나 작사가님과 함께합니다. 작사가님과 나누게 될 새 책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2020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책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책으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아갑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0: 오늘 모신 이분은요, 수많은 노랫말로 사랑과 이별, 그리움의 마음을 전하고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는 하루의 기운을 다 써버린 사람들에게 내일을 살아갈 따뜻한 말을 건네고 계신 별밤지기이신데요. 이번에는 2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보통의 언어들 이후 6년 만에 새 일상 에세이로 돌아오셨습니다. 일상주의자의 감각의 저자 김이나 작사가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이나라고 합니다.
0: 아, 저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오늘.
1: 아, 아니, 저는 제가 원래 라디오 할 때 이어폰을 잘 안 끼는데, 네. 오프닝 하시는데 이어폰 살짝 꼈어요.
0: 아, 네.
1: 확실히 배우분이라 딕션이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0: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1: 다릅니다. 스스로 모르시겠지만. 편안하네요. 네.
0: 아, 감사합니다. 저도 별밤지기 잘 듣고 있는데, 제가 이 라디오 북클럽 DJ를 맡은 지 1년 좀 넘었어요.
1: 네.
0: 그런데 가끔 이제 뭐 작품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이제 게스트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할 때 이상한 심술이 생겨서 진행을 방해하고 싶다. 혹은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뭔가 균열을 주고 싶은 책임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작사가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라디오 DJ를 하고 계시지만 게스트로 출연하실 때.
1: 아, 그걸 아마 되게 그냥 심술이라고 귀엽게 표현하셨지만 되게 장난치고 싶어요.
0: 아, 그쵸. 장난을 너무 치고 싶어요.
1: 장난치고 싶기도 하고 좀 훨씬 편해요. 진행하다가 게스트로 나가면은 아, 이 게스트가 이렇게 좋은 거였나 싶기도 하고 좀 저도 DJ니까 쉬어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더 뭔가를 자꾸 직업병이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오늘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그날그날 달라가지고.
0: 네, 오늘 작가님으로 오셨으니까 편하게 임해주셔도 됩니다.
1: 갑자기 중간에 망치고 싶은 욕구가 들면은 경고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 북클럽은 소설가 시인뿐만이 아니라 출판사 편집자, 카피라이터, 잡지 에디터, 번역가까지 다방면으로 좀 문장을 다듬는 직업군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요. 작사가님은 처음이에요.
1: 그러니까 작사가로서도 재밌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네. 문장을 다듬는 애까지 카테고리가 맞아요. 펼쳐진다면. 작사는 생각보다 쓰는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쓰는 글을 만드는 사람보다는 소리로서의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랑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음악에 가까이 있고 이 글자를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누군가의 입에서 나와서 누군가의 귀로 들어가는 그 역할로서의 글자들을 다뤄야 돼서 발음이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대본을 많이 보시면은 사실 대본도 입말이잖아요.
0: 그렇죠.
1: 유난히 입에 붙게 써주시는 작가님이 따로 맞아요. 있죠.
0: 맞아요. 네. 구어체에 정말 찰떡같이.
1: 네. 그리고 소리 지를 때는 좀 소리 지를 만한 그런 좀 발음을 그쵸. 써준다던가.
0: 맞아요.
1: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좀 제일 가깝게 보려면 뮤지컬 쪽에 좀 가깝지만 거기랑도 자세히 보면 또 다르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글을 쓴다기보다는 진짜 어떤 리듬과 멜로디에 얻는 글이라고.

0: 할수 있어요.
1: 그렇군요. 생각보다 래퍼에 가까운
2: 어떤
1: 래퍼요.
0: 아, 네. 아 래퍼 또 래퍼는 리듬을 스스로 만들어내잖아요. 저는 있는 리듬에 거기에 어울리게 아. 맞춘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제 스스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차 창작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제가 오랫동안 일하는 데는 도움이 된 자세였고, 그래서 이미 있는 틀에 최대한 예쁘게 맞춘다. 그게 제 모토긴 합니다.
1: 정말 흥미롭네요. 뭔가 배우로서 듣기에는. 왜냐면 배우로는 이제 이미 쓰여진 텍스트를 입말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0: 네.
1: 이게 창작자의 이미 절반을 주신 상태에서 나머지 절반을 채워나가는 그런 2차 창작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0: 그럴 수도 오늘 있겠네요.
1: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일상주의자 감각을 읽고 작가님으로 만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김이나 작사가님을 작가님으로 만났을 때 이 책을 쓰셨을 때 저자로서의 또 감각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0: 항상 아직도 이게 저자라고 하면 정확하고 작가라고는 스스로를 말을 못하겠는 부분이 저는 이것 또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작가는 소설을 써야 비로소 작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에세이는 어떻게 보면 잘 다듬어진 일기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문적으로 작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스스로 망설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항상 쓸 때마다 같은 이유에서 망설여지고 이게 과연 인쇄되어 가격이 매겨질 가치가 있는가 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1: 그러세요. 20만 독자의 사랑을 받으시고.
0: 그게 진짜 좀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많은 운대가 좀 맞아떨어져가지고 제가 방송에서도 그때 이미지가 제일 좋았을 때고 거품이 최고조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쓰는 글을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일 높았을 때 희한하게 그게 맞춰서 출간이 됐던 덕도 커요.
1: 작가라는 이 호칭이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문인은 어때요?
0: 더
1: 문인 김이나
0: 더 멀죠.
1: 지금 책을 몇 번째 내셨는데
0: 진짜
1: 네 오늘 라디오 북클럽 초대석 문인 김이나 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신작은 보통의 언어들 이후 딱 6년 만에 나오는 일상 에세이입니다. 제목이 참 좋아요. 일상주의자의 감각.
0: 네.
1: 근데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0: 사실 여기에도 진짜 우리 편집자의 영리함이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게 6년 만에 나오는 새 일상 에세이. 여기에 일상을 빼면 거짓이 돼요. 왜냐면 제가 중간에 캐릭터 에세이를 한번 냈거든요. 토이스토리를 주제로 한. 그런데 편집자 입장에서는 6년 만에 낸 에세이라는 타이틀이.
1: 제가 조금 원래 귀하죠.
0: 항상 이런 알려지지 말아야 할 팩트를 항상 제가 밖에 나와서 말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백을 여기서 최초로 하고 이 책은 제가 이렇게 보통의 언어들 때도 그랬는데 제 의지로 처음 시작해서 쓴 책이 아니어갖고 써야 되겠다. 이거 편집자와 약속한 게 있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냥 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한테 필요했던 아주 하찮은 구원들이었던 것 같고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렇지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고 읽어보실 분들은 이 정도 것들로 구원이 돼? 싶겠지만 길게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해내는 것은 일상 속에 있는 것들이고 우리 주변에 그게 늘상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쓰다 보니까 나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해서 아예 거기서 주제를 잡아서 그것은 감각이 좀 살아있어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일상을 돌보는 감각과 캐치하는 감각을 봐서 이 또한 좋은 제목을 편집자가 만들어주긴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책을 다 읽었을 때 작가님의 집필 기간이 궁금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일일까?
0: 이게 한 이 안에 한 4, 5꼭지 정도는 진짜 제가 이제 나는 이제 장문의 글은 안 쓴다라고 혼자 다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쓴 글로 인해서

0: 몇번막 구설도 오른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트라우마가 비슷한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편집자가 끊임없이 저를 어떻게 보면은 구해줬죠. 그래서 조금씩 써보기 시작한 게몇 개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10개월은 안 썼어요. 한 3, 4꼭지 쓰고 나서.
1: 네.
0: 그리고 나서 다행히 편집자도 바빴거든요. 그래서 자기
1: 재촉하지
0: 레이블이느라.
1: 않으셨군요.
0: 예. 그래서 나도 그냥 가만히 멍때리고 있다가 딴일 하고 살다가 작가님 이제는 진짜 해야 된다 하고 그게 언제였죠? 국제도서전이? 6월. 그러니까 4월 말쯤에 요번 도서전에 내고 싶대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쓰는 속도는 빠른데
1: 네.
0: 쓰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정자세로 앉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네.
1: 그런데 막상 저는 잘 모르지만
0: 네.
1: 이번 4월쯤에 이번 6월 도서전에 내야 한다
0: 네.
1: 하면 왠지 잘 써질 것 같아요.
0: 아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든 확실히 사람은 임박하면은 한다라는 게 참, 인간으로서 좀 초라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냥, 시키면 하긴 하는구나. 대단한 의지보다는.
1: 네. 무엇보다 책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문장이 이런 대목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어쩌면 어른이란 그런 모습일지도. 추스르기도 힘든 감정에 멱살을 잡힌 채로도 나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게 띠지에도 붙어 있는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느껴지는데,
0: 네.
1: 혹시 작가님께서 이 문장을 쓰게 된 구체적인 순간이나 당시 떠올렸던 이미지가 있다면요?
0: 이때는 떠올렸던 건 타인인데, 이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저 친구가 얼마나 힘든지,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일터에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볼 때.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 나도 그런 적이 몇번 있네. 말도 안 되는. 오늘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한 날에 나가서 막 웃으면서 일을 했던 날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이런 날이 없었던 어른이 있을까. 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릴 때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놔버리면, 그걸 책임져 줄 어른들이, 이 아이가 이러한 이유로 오늘은 뭐 학교를 못 가든, 뭐 학원을 못 가든, 그렇게 나 대신 대변을 해줄 사람이 있는 거지만, 어른이 돼서는, 어지간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우리 스스로를 전투지로 몰잖아요. 그리고
1: 네.
0: 또, 해내는 모습이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약간 징그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스스로는. 이거를 또 이렇게 내가 이 감정에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럴 때 약간 그런 모습을 할수 있는 게 어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맞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사실 제가 지금 35살인데 이 나이가 되면 어른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았어요.
0: 그쵸.
1: 네. 가끔 느낄 땐 있어요. 아, 이게 어른인가?
0: 어떤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1: 저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가족 구성원들이랑 같이 살때 가끔 집에 가다가 과일을 사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0: 그것도 맞지.
1: 네. 그럼 과일을 사면 너무 뿌듯해요. 나를 먹기 위한 게 아니라 뭔가 가족들을 위한 영양소를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에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너무 뿌듯한 거죠. 그냥 자기 효능감인 거죠.
0: 맞아요.
1: 그럴 때 가끔, 아, 어른이란 이런 것일까? 하면서
0: 맞아요.
1: 뿌듯한 느낌입니다.
0: 대단한, 우리가 어릴 때 생각했던 어른이라 함은 뒤에 붙는 문장들은 대부분 성인에 가까운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1: 그쵸.
0: 걸 깨닫고, 너그럽고,
1: 맞아요.
0: 수용하고. 하지만 그런 일은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얻어낼 수 없는 거란 걸 나이 들수록 깨닫죠.
1: 네, 맞습니다. 이번 책에는 제목부터 일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듯이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들이 우리 삶을 지켜준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요즘 작사가님을 지탱하고 있는 일상의 행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진짜 뭐다 사소한 것들인데, 1번은 운동이고, 운동을 한 2, 3년 전

0: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지난 1년은 이제 저는 스스로 느껴요. 나는 이제 약간 운동에 중독 증상이 있다. 물론 몸은 안 그래 보이겠지만 놀랍게도 지금 제가 살아오면서 가져본 가장 튼튼한 신체 상태거든요.
1: 정말요?
0: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지금도 가끔 즐기는 취미입니다만 블록 장난감 조립하는 거랑 게임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 피아노 연습해서 한 곡까지는 아니어도 한두 페이지를 완성한다든가. 그게 공통점들이 확실한 결과물이 보장되는 취미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결과물이 보장되는 것들. 근데 운동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아마 우리 아성 씨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오래 한다고 해서 최선의 결과가 보장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럼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전업주부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약속된 정도의 결과는 나와주는 것들이 항상 제 취미 생활이었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1: 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는 운동을 정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평생 한 번도 운동의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0: 제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걸제 남편이 제일 놀라워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제가 평생 가장 멀리 했던 게 운동이고, 진짜, 근데 해보니까, 약간 지금 또 잔소리 같지만요. 제가 확실히 느끼는 35세 정도까지는 영감이라는 것으로 쓴다고 믿었어요.
1: 창작 활동을요.
0: 예. 근데 40이 되어 근손실이 되며, 글이 좀안 나온다 했을 때내 영감이 이제 바닥났구나 생각했지만 운동을 하고 허벅지에서 혈액 펌핑이 다시 좀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잘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설마 하고 조금 운동하고 써보고 막 그랬는데 그 100%인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우리 뇌가 피가 잘 돌고 산소가 잘 올라와줘야 생각이 잘 들고 창작이 잘 되는 건데 그게 우리는 뭔가 어떤 피상적이게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육체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지만 아웃풋을 내는 거였구나라는 게 근육을 잃던 시점에서 깨달았다. 많은 분들에게 반드시 운동하라고 항상 매일 별밤에서도 잔소리합니다.
1: 처음으로
0: 예.
1: 느껴봤어요. 운동을 해야겠다.
0: 해야겠죠.
1: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0: 벌써요?
1: 가는데, 북클럽
0: 아니요,
1: 초대석
0: 감사합니다.
1: 책으로 당신을 잇다. 새 에세이, 일상주의자의 감각을 쓴 김이나 작사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한곡 듣고 이번 에세이에 있는 문장들을 함께 낭독해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일상다반사. 비디오 가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있어.
1: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2: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새 에세이 일상주의자의 감각을 쓴 김이나 작사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책 중에서 저와 작사가님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하나씩 골라서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골라온 부분입니다. 나는 매사에 잘 긁히는 사람이다. 인간 캣타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행인 건 망각이 빨라서 빨리 까먹기도 한다. 잘 긁혔다가 다시 나아진다. 인간 캣타워의 집에는 고양이 두 마리가 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보통 힘든 일을 깊게 품고 계속 머물러 있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데 딱 두 번의 밤이 있었다. 너무나 지독했던 두 번의 밤.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다. 평소 전혀 하지 않던 행동으로 고양이들이 내 곁에 다가왔다. 아, 동물이 인간의 고통을 알고 헤아린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나는 위로받았다. 그리고 그 지독한 밤을 나의 고양이들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 사람에게 긁힌 인간 캣타워에 고양이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 한마디 없이 품어주었다. 네, 제가 고른 책 속 문장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요. 뭔가 처음 등장했던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의 밤? 설명도 잘 안 해주는데 왠지 뭔가 알 것 같은 이런 아슬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또 이 부분을 넘겼더니

0: 고양이의 죽음이 네. 또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 두 고양이가 없는데 이런 밤이 또 찾아오면 작사가님은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뒷부분과 함께 완성되었던 이해가 됐던 단락이라고 여겼습니다.
1: 네, 일단 책을 마무리하기 전 가장 마지막에 쓴 게 이제 봉삼이 우리 봉삼이라고 그거를 한번 그 이 책에 남기고 싶은데 그날에 관련해서 글이 안 써지잖아요 당연히.
0: 네.
1: 그래도 몇 주 정도 시간을 더 부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데 문장을 하는데 막 거의 이게 정돈도 안 되고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서 읽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 부분은 탈고할 때도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냥 저의 기분을 여기다가 일단 끼워놓고 싶었던 것 같고 봉삼이 얘기를 여기다 넣고 싶었고 유일하게 사진이 들어간
0: 맞아요.
1: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끝내기 전에 그 글을 쓰게 될지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싶기도 하고
0: 맞아요.
1: 그런 그 고양이들은 혹시 고양이 키우시나요?
0: 아니요.
1: 강아지와 달리 고양이들은 그냥 뭐 당연하게 내 옆에 오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내밀한 어떤 이유들로 너무 좀 힘들고 그랬던 날에 진짜 거짓말 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어떤 소파에 어떤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특히 봉삼이가 저를 빤히 보면서 쟤 왜 저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더니 밑에서 야옹야옹을 몇 번 하더니 그 다음에 무릎 위로 올라와서 계속 내 얼굴을 보고 와 쟤 너무 마법 같은 순간이었고
0: 평소에 그렇게 막 살가운 고양이가 아닌데도요.
1: 가끔 살갑지만 이렇게 또렷하게 의지를 갖고 너 왜 그래? 라는 느낌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왜 사람이 힘들 때는 어떤 해저 터널 같은 데 빠지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말을 걸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데 영원히 그 안에 갇혀있는 그런 밤이었는데 봉삼이 때문에 탁 깨가지고 나와서 그래도 다시 물 마시고 양치하고 다시 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나 선명한 구원의 밤이었어가지고
0: 네.
1: 적었습니다.
0: 네. 제가 고른 책 속 문장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작사가님께서 골라오신 부분을 낭독해 주시겠어요?
1: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먼 훗날 노인이 된 어느 날 내가 과거에 딱 하루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어느 한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떠올린 그날이 혹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라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상상. 그러고 나면 갑자기 오늘이 너무 찬란하고 사소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0: 작가님께서 읽어주신 문장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1: 이게 저의 아마 앞으로는 꽤 길게 좀 마법의 기둥이 될 문장 또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대잖아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지만 보통 이제 40대, 40, 50대쯤에 좀 힘든 시기들이 많이 고단하죠. 그러니까 일이 많으니까
0: 네.
1: 그때 투덜댔는데 그때가 얼마나 내 생에 찬란한 때였나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확실한 정답 하나는 우린 언젠가 죽잖아요. 근데 그날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날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을 그냥 그저 하루하루 선물인 것처럼 살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 순간을 그래서 돌아온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게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저한테는 앞으로도 좀 마법의 주문이 돼줄 것 같은 말이라서 많은 분들에게도 우리에게 확실한 답 하나는 시간이 유한하다라는 거고
0: 그쵸.
1: 우리가 지금 어떤 초능력

0: 적인 이유로 갑자기 돌아온 날이 오늘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진짜 좀 마음이 다잡아지더라고요.
1: 네, 일상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일상을 소중히 여겨가면서도 그 바깥에 새로운 경험을 하나씩 늘려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에 좀 다시 도전해보기 시작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0: 그거는 요번에 책을 내면서 지방 행사를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여행의 일환으로.
1: 네.
0: 물론 저의 매니저님은 고생하시지만.
1: 네.
0: 근데 제가 여행을 너무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1: 네.
0: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것도 나이 들면서 생긴 변화일 텐데 좀 국내에 뭐 어떤 데들을 좀 가보고 싶다. 뭐 바닷가에서 회 먹는 거 이렇게 하러 가고 싶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단지 바닷가에서 회를 먹기 위해 멀리 가지는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 핑계로 가면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적이 몇번 있어요. 해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기회다 해가지고 가봤고 그것도 이뤘어요. 부산 갔을 때 바닷가가 보이는 데서 맛있는 회도 먹었고. 그런 걸 약간 행동 반경을 좀 넓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게 극단적으로 좁은 사람인데 물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그나마 조금씩은 가는 편이긴 한데 앞으로는 조금은 더덜 폐쇄적이지 않을까.
1: 그렇군요.
0: 네.
1: 혹시 호기심이 드는 여행지가 있으세요?
0: 자고 일어났는데 창문으로 막 기린이 머리를 들이미는 그런 데 있더라고요,
1: 네,
0: 아프리카에.
1: 맞아요.
0: 거기는 한번 가보고 싶어.
1: 꿈이 굉장히 크시네요.
0: 극단적이죠. 유럽도 생각 안 하는 주제에.
1: 아프리카가 제일 고난이도라고 하던데. 일을 만드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0: 거기서 일은 안 하고 싶어.
1: 아니, 뭐 여행기를 쓴다.
0: 알겠습니다.
1: 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일단 2부가 끝나가요. 책 소개해야 되는데. 일상 에세이, 일상주의자 감각을 쓰신 김이나 작사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작사가님께서 북클럽 청취자분들을 위해 책한 권을 추천해 주신다고요.
0: 아, 네네.
1: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0: 여기 우리 MBC 19, 지금은 현재는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래도 19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권순표 작가님의 오늘은 괜찮은 하루라는 에세이예요. 사실 이게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 받으면 그래도 이제 예의상 읽잖아요.
1: 그쵸.
0: 이 책은 읽다가, 오, 너무 재밌다 하면서 쫙 갔던 그런 책이고, 제가 제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과 좀제 생각은 닮아있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치만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분이, 저는 되게 작은 일을 굉장히 대단하게 좀쓴 느낌이 있다면, 기자님은, 진짜 엄청난 일들을 그냥 어떤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처럼 퉁퉁퉁퉁 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이 권순표 작가님의 최고 장점은 유쾌함이더라고요.
1: 유쾌함 너무 좋죠.
0: 네, 그리고 확실히 제가 느낀 건 기자 출신 작가님들이 글이 템포감이 너무 좋아요. 그 쓸데없는 수식어 없고, 저는 제 글에서 쳐내는 게 일이거든요, 항상. 약간 중언부언 길어지고, 좀 근사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계속 줄이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내 작가가 김훈 작가님이세요. 그분도 기자
1: 네,
0: 출신이시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그런지, 진짜 최소한의 표현으로. 근데 읽는 사람의 마음은 최대한도로 요동치게 만드는, 그게 저는 제일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일단 글맛이 너무 좋은 데다가 맨 앞에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지향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써놨는데 책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 검도를 굉장히 즐기신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향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나는 검도를 통해 배웠다. 상대의 어디를 가격할지 집착하는 순간 절대 그곳을 때리지 못한다. 상대를 때리겠다는 지향은 있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0: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죽도를 던져야 한다. 지양하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나의 인생 지침 중 하나다. 아, 뭔가 무사의
1: 네.
0: 인생 지침 같잖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많은 걸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밸런스 감각이 필요로 되는 것 같거든요. 지향은 쉽게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집착을 하게 되면 내가 뭘 지향해서 이걸 집착하고 있는지를 까먹게 되는데,
1: 그쵸.
0: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살짝의 그 집착의 향기는 있어야 지향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그 사이 어딘가에서 밸런스를 잘 잡는 건?
1: 어떻게 보면, 이분도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0: 맞아요.
1: 감각을 담은 건데, 또 작가님과는 다른, 시점에
0: 네.
1: 일상을 다룬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쵸. 환경이도 완전히 다르죠. 막 전쟁 중인 나라에서 차가 전복되고. 되게 재미있게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1: 오.
0: 그래서 진짜 추천합니다.
1: 네, 김이나 작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은 권순표 작가님의 오늘은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김이나 작가님과 함께한 라디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0: 약간 살짝 긴장이 되면서도 처음으로 거의
1: 네.
0: 기분도 좋았고, 조금 차분하게 제 얘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제가 제걸 소개할 때보다 제가 좋았던 남의 거 얘기할 때가 훨씬 더 신난다라는 걸 깨달은 게, 확실히 저는 덕후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아무튼 덕분에 오늘 제법 책을 쓴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1: 저도
0: 저
1: 너무,
0: 괜찮았나요?
1: 네. 역시 문의는
0: 아, 역시
1: 다르구나.
0: 난 문인인가 봐요.
1: 네. 지금 책을
0: 네.
1: 몇 권을 내셨는데요. 네, 그러면 문인 김이나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일주일에 한권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GPT.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FM 영화음악의 DJ이자 영화 칼럼니스트 김세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정말 한참 여름이 지나고
2: 너무
1: 있는데요.
2: 더워요.
1: 너무 덥죠.
2: 힘들어요.
1: 오늘이 8월 9일, 내일 8월 10일이 제 생일입니다.
2: 생일 축하.
1: 감사합니다.
2: 네.
1: 보통
2: 와.
1: 작가님께서는 생일 당일날 뭐 하시는 편이세요?
2: 생일을 핑계로 평소에 비싸서 못 먹었던 거 먹는. 그래서 비싼 거 먹는 날. 그래서 저보다는 저와 함께 사는 분께서 제 생일을 더 기다리시죠.
1: 맛있는 거 먹는
2: 그죠.
1: 날.
2: 평소에 비싸서 못 먹던 걸 먹을 수 있는, 네.
1: 아,
2: 그런 날.
1: 그렇다면 저도 내일 좀 큰맘 먹고
2: 그럼요.
1: 값이 나가는 음식을 먹어볼까
2: 네.
1: 합니다. 네. 매주 한 권씩 테마가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책 GPT. 오늘 작가님께서 소개해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2: 지금 락페 계절이잖아요. 락 페스티벌.
1: 네.
2: 정말 많은 페스티벌이 한국에서도 이제 열리고 있고, 그런데 이락 페스티벌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나 그 이야기되는 건 우드스탁 페스티벌이잖아요. 1969년 8월 15일부터 4일 동안 열린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락 페스티벌의 그 시조새? 네, 락
1: 네.
2: 페스티벌의 시초. 그 뒤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열리는 락 페스티벌은 모두 우드스탁 페스티벌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생각난 책이에요.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뒷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쓴 책이 테이킹 우드스탁이라고 하는,
1: 테이킹 우드스탁.
2: 네, 테이킹 우드스탁이라는 책이고,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가 기억나는데,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지하철에서 읽다가,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읽다가, 이게 조금 기회가 남았어요. 그래서 지하철역 벤치에서 집에 가지 않고 남은 페이지를 다 읽고 갈 정도로 정말 재밌게 본 책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드스탁 페스티벌, 우드스탁 페스티벌 하지만 우드스탁이 왜 그 이름이 붙었는지를 잘 모르는

0: 젊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뉴욕주의 실제로 우드스탁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드스탁에서 열리기로 해서 우드스탁 페스티벌인데 실제로는 우드스탁에서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왜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우드스탁에서 안 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이게 그 당시에 그 시절에 미국의 히피들이 이 페스티벌에 몰려온다는 소문이 나면서 네. 우드스탁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열지 마. 우리 동네 더럽히지 마.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시점에 페스티벌을 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쪽 뉴욕주의 아주 아주 작은 도시 베델이라는 아주 아주 작은 도시에서 모텔을 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얹혀 살고 있던 바로 이 저자. 이 사람이 그 신문기사를 보고 우리 마을에 유치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유치를 해버린 게 우드스탁 페스티벌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워낙 좀 책을 좀 재밌게 써서 그 유치하는 게 좀 가능했던 건 애초에 주민이 너무 없어서 페스티벌을 반대할 주민도 없는 거죠.
1: 반대를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미달이었던 네. 거군요.
0: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고 문제는 또 모텔에 그런 마을에 누가 오겠어요. 그 모텔에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젊었고 여름이 길었고 너무 지루했던 거예요. 순전히 너무 지루해서 뭐 재밌는 일 없나 하다가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취소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충동적으로 전화 한 통을 이제 해서 그쪽 관계자한테 우리 마을로 한번 와요 라고 말하자마자 그 당일에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테이킹 우드스탁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이 실제로 역사의 길이 남는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되었는가에 대한 뒷얘기가 흥미진진하게 담겨 있으면서 네. 뜻밖에도 뭉클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뭉클해요. 그러니까 락 페스티벌인데 락 페스티벌에 실제로 누가 올라갔고 어떤 공연을 했고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 작은 마을에 가난한 모텔에 이 주인공이 우드스탁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그 페스티벌이 열리는 광경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던 그의 여름을 지나면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 어떻게 변해갔는지가 더 중요한 이야기고 아버지는 고지식한 분이라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몰려오는 애들의 차림새를 보니 영 마음에 안 들고 하지만 뭐 돈은 된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는데 페스티벌이 끝나갈 무렵에 다 끝난 뒤에 아버지께서 남긴 유언이 있어요. 내가 죽거든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열린 그곳이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 라는 유언을 왜 남기게 되었을까까지의 과정이 이 책에 담겨 있고 이 재밌는 책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에 감독은 이양 감독님. 새끼 브로크백 네. 마운틴 와호장룡의 이양 감독이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화도 충분히 재밌는데 이 책 자체가 재밌어서 지금 열리는 락 페스티벌이 어떠한 흔히 말하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 시작이 무엇인가를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 보고 락페 가시면 됩니다.
1: 네.
0: 락페가 체력이 안 돼도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
1: 네. 김세윤 작가님과 함께한 책 GPT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엘리엇 타이버와 톰 몬데의 테이킹 우드스탁이었습니다. 작가님과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사회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구화성의 에필로그.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계절입니다. 다들 어떻게 무더위를 보내고 계신가요? 짧은 외출에도 손 선풍기가 필수인 요즘,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여름을 어떻게 견뎠을까 궁금해집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여름철 최고의 선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왕이 신하들에게 선물했다던 단오선, 즉 부채입니다. 재미있는 건 부채에 그림이나 글귀를 새겨준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를 넘어서 이 바람을 타고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날아들길 바란다는 다정한 기원이 담겨 있었죠. 잠든 아이를 위해 가만히 붙여주던 손길, 부채살을 따라 정성스레 적힌 소망. 어쩌면 무더위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에게 건네는 애틋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애틋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오면 좋겠습니다. 끝곡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5분 새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화성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시각장애인 보행에 도움을 줘야 할 때의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갑자기 손을 뻗으면 시각장애인은 놀랄 수 있습니다. 곤란해 보인다면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두 번째,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경우 뒤에서 밀거나 옷을 잡아당기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히

시각장애인의 지팡이는 비장애인의 눈과 같은 존재이고 갑작스럽게 잡으면 놀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네 번째, 보행에 도움을 주실 때에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보다 반부 앞에 서서 팔꿈치를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티, 티, 내 티, 내 음주 후엔 티맵대리.
0: 음주 후엔 티맵대리. 티맵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책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지적과 관련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청년들이 국가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한 12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1층에 살고 있던 20대 여성 한 명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 정지, 이른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미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새벽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임시 예산안은 중간선거 한 달 뒤인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운영 자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발효되면 본 예산 처리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되며 본 예산이 처리되지 못한 채 9월 말 회계 연도가 종료되더라도 셧다운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하원에서 별도로 통과한 임시예산안이 상원이 마련한 것과 일부 상충해 임시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한 내용대로 확정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이란 정부가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미국이 이슬람아바드 양해각서를 위반한 데 대한 배상을 포함한 다른 요건들이 충족돼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도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완전히 수용하고 영내 협상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 선수가 이적 후 첫 기자회견에 참석해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100%가 아닌 120%를 쏟아붓겠다면서 난 매순간 발전을 하고 싶어서 안달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등번호 7번 유니폼을 입고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친선전을 치릅니다. 유럽 발칸반도 남쪽의 불가리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모델과 유사한 드론이 침범한 뒤 폭발했습니다. 폭발 장소는 트랜스 발칸 천연가스관 시설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잦아지면서 인접국에는 드론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어제부터 내린 비가 그치지 않겠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내륙 등 중부지방에도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많게는 6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부총장 정재민입니다. 시간 대비 만족을 뜻하는 시성비의 신봉자가 있습니다. 최근 요약본으로 드라마와 영화는 2배속으로 한 큐에 해치워버렸죠. 초고속의 시대, 숨이 가쁩니다. 속도를 늦춰보세요. 느림은 뒤처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 느림 속에서 생각이 자라고 감정이 숨을 쉽니다.

1배속이 사람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단 한 편의 콘텐츠라도 천천히 온전히 집중하면서 보세요. 속도 중독 시대에 나를 지키는 훈련이 돼줄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영화 호프 개봉 이후에 엉뚱하게도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평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화에 높은 평가를 했다가 댓글 테러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문화평론이란 무엇인지, 사람들의 이러한 극렬한 반응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테마 시사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8월 9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화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7: 김나입니다.
6: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7: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0: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시사.
3: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꼬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그리고 방송인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동진 평론가가 영화 호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한 거예요?
7: 그대로 읽어보자면요. 호프는 액션의 양과 질 모두에서 경이로운 SF고 다양한 층위를 독특하게 파고드는 이야기이며 기괴한 난장판 속에서 대담하게 질주하는 영화

0: 전체가 거대한 크레센도처럼 여겨지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5점 만점에 평점을 4점을 줬어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 게 이게 지금 완전히 전 평점을 아주 최저로 주는 사람과 최고로 주는 사람이 극과 극을 이루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화제가 돼서 대체 어떻길래 이 영화가 이렇게 평이 갈리나 해서 그 궁금증 때문에 영화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1: 또 크레센도라는 것이 점점 올라가면서 빵 하고 터지는 건데
2: 야, 그 영화 과자 이름인 줄 알아.
1: 근데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빵 터져가지고 네. 끝으로 갈수록 뭐가 빠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들이 뭐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좀 했겠죠. 네.
2: 일단 그러면 세 분은 영화를 보셨습니까?
1: 네, 저는 봤습니다.
2: 네. 네. 그러면 일단 이동진 평론가의 평은 잠깐 여기서 놔두고 세 분의 평을 들어보고 오찬호 작가는 어떻게 평하십니까?
1: 뭐 근데 그 이미 제 평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논란 이후에 이제 그거를 접하게 되니까
2: 뭐 아무튼
1: 이제 자꾸 머릿속에 내가 모르는 뭐가 있을 거야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최근에 본 영화 극장에서 본 영화 중에서는 몰입감이 아주 좋았다
2: 재밌었다
1: 아주 재밌었다
2: 네. 네. M장은 어땠습니까?
3: 네 현대미술 같은 영화다.
2: 현대미술은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3: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소위 이제 이 되게 명 이게 뭐랄까요? 이게 최고의 예술가라고 하는 분들이 선만 하나 그어 나와도 이제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갖다 붙이냐에 따라 이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2: 해독 불가.
3: 아니죠. 갖다 붙이기 나름인 영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는 저는 있었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이 사장님 어떠셨습니까?
0: 저는 그 나홍진 감독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게 만든 영화 같아요. 나홍진의 이 하나의 장르가 되어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추격신. 그 예전에 그 원 배틀 애프터 애나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 도로의 추격신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네. 그의 버금가는 폴 토머스 앤더슨의 추격신의 버금가는 헐리우드 영화의 수준에 어느 정도 맞물리는 그 정도의 멋있는 추격신을 보여줬다. 끝부분에 나오는데 약간 좀 너무 소란스럽고 뭐 이렇게 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 좀 길게 이어지는 그 추격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속도의 트릭이 있어요. 그 괴물이 다른 사람을 잡아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아치는데 꼭 그 주인공 황정민이나 또는 누구죠?
3: 조인성 씨.
0: 조인성을 잡아칠 때는 꼭 실수를 하거나 속도가 늦춰지거나 아, 그렇게 네. 봐주더라고요.
2: 그 영화의 법칙이.
0: 그래서 그게 조금 티가 나서 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네.
1: 말이 저렇게 빠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했고.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뭐 중간중간에 뭔가 이상한 게 좀 있다라는 질문도 있지만 그 나홍진이라는 장르를 생각을 해보면 야, 저 감독은 인간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밀어붙이는가 이런 질문을 갖고 좀 봐야 되거든요.
2: 근데 세 분의 평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오늘 좀 더 편파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3: 아, 아니요. 저는 좀 다릅니다.
2: 아, 만약에. 좋아.
3: 네, 이 영화 호프의 감독이 나홍진 감독이 아니었다면.
2: 그 저런 평가가 나왔겠느냐.
3: 네, 이렇게까지 숨은 뜻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 너무 좋게 봐주는 측면이 있다.
3: 나홍진이라는 이름 때문에 좀 더 의미를 사람들이 부여하고. 네. 더 막 해석을 더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 제작사에서도 이런 흐름을 굉장히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개봉하고 바로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영화 개봉을 하더니 우리나라의 거장 감독들이 다 GV를 하는 거예요.
3: 네.
1: 평생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막 이창동 감독도 나오고 봉준호 감독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 대단한 사람들이 막 저렇게 감탄을 하는데 나도 뭔가 의미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좀 강박에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2: 그러니까 그 이동진 평론가도 그 호평을 한 거잖아요.
3: 네.
2: 근데 그 호평에 대해서 극렬하게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는 왜 그러는 거예요?
1: 저는 납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영화라는 것이 평론가를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론가들이 맨날 강조하는 것이 대중들이 재밌다고 하면 야, 그 서사를 봐라. 그 서사가 그거 참 안 좋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가. 네. 플롯이 좀 허접하다. 네 맥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 영화 전문가가 말하는 세계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학습을 했죠. 아, 영화를 볼 때 개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내가 인물에 납득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게 이제 옛날에는 잘 던지지 않았던 질문인데 네. 공부를 하면서 많이 던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네. 그렇게 학습을 하고 영화를 딱 보니까

0: 영화 자체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서사, 플롯, 어떤 맥락이, 내가 공부했던 거 좀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좀 영화가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네. 이동진 평론가는 이제 바로 평을 하지 않고 2주 정도 후에 하거든요. 2주 후에 평을 했는데, 약간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자기 기대하고 다르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디워를 좋아할 때는 영화의 서사가 어딨냐면서 그렇게 다들 화를 내더니 이번에는 평론가들이 서사가 꼭 중요해?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너도 같은 편이지 이번에 핵심이 그거잖아요. 너 같은 영화계에 있는 같은 편이니까 일부러 좋게 말하는 거지라고 공격을 했고 이동진 씨가 나는 커피 한 잔도 같이 먹어본 적 없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한 거죠.
1: 그럼 이건 포인트가 좀 약간 달라지는 건데 당신의 평론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0: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대중들이 막 화를 내는 이유가 조금은 납득은 되더라고요.
2: 이게 이 평론가들의 영화에 대한 평과 그리고 일반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내리는 평가가 굉장히 엇갈린 적이 많았어요. 대중이 봤을 땐 재밌는 영화인데 평론가들 평은 낮다거나 아니면은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영화야 싶었던 영화에 평론가들은 높은 점수를 준다던가 그렇게 엇갈리는 측면이 많았는데 이동진 평론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영화 평론가들 중에 좀 대표격이라고 모두가 좀 생각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한데 이번에는 이 호프라는 영화가 워낙 갈렸거든요. 호불호가. 그래서 호프라는 영화로 촉발이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이동진 평론가가 했었던 그 평에 썼던 단어 때문에도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1: 그래도 뭐라고
2: 상승과 하강을 명징하게 직조해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1: 직조라는 표현을 가지고
2: 그러니까 명징하게 직조라는 표현이 잘 쓰지 않는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는 생각에 일반 관객들은 또
0: 잘난 척한다
2: 약간 먹물들의 뭔가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을 항상 받아왔는데 왜 영어 평론가들은 저런 말을 쓰는 거야? 너무 똑똑한 척 하는 거 아니야?
1: 오히려 이라는. 사실 직조라는 표현은 영화 평론만이 아니라 문학 평론을 때도 거의 상투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였는데
3: 직조,
1: 오히려
3: 교직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는데
2: 근데 이제 썼던 표현들이나 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급주의를 잘 표현해낸 영화 이러면 사실 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이제 평론가스럽게 이렇게 멋스럽게 표현한 건데
1: 쉽게 왜 이렇게 잘난 척하냐 이거죠.
2: 그렇죠. 네. 약간 이 먹물들의 잘난 척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 그 이동진 평론가를 지금 현재 그 최고의 또는 뭐 대표적인 영화 평론가라고 말씀하셔서 문득 떠오른 건데 우리나라 영화 평론계에 나름 역사가 좀 있죠. 예전에 이제 키노라는 잡지를 통해서 평론을 많이 했던 정성일 선생이 있었고 그분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임권택 감독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허문용 씨라고 하는 분이 또 이분은 또 홍상수 감독을 굉장히 또 높이 평가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두 분의 특성은 뭐냐면 작가주의 영화, 오띠르 그러니까 작가주의 영화를 만드는 감독에 대한 평을 많이 했던 그런 평론가라고 할 수 있고 그 뒤로 이제 박평식 평론가 같은 경우 신의 집을 출신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이념적인 거, 영화의 기술적인 것 좀 다양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지금 현재 뭐 조선일보 출신인데 뭐 영화평뿐만 아니라 도서평까지 해가지고 문화평론가로서의 어떤 굉장히 입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동진 씨 같은 경우의 특성은 뭐냐면 특정한 작가주의 영화에 국한하거나 예술 영화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화들을 폭넓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지만 자기 기준보다도 이 대중들과 어떻게 호흡하는지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평론을 하는 걸로도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때로는 깊이가 있고 때로는 또 남들과 의견이 다른 외로운 쪽에 서 있기도 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이 평론의 폭을 굉장히 넓혀나가고 있는 사람이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동진의 평이 좋았기 때문에 저도 뭐 좋게 봤다가 절대 아니고 이동진이 보는 평론가로서의 관점이 있는 거고 일반 대중들의 관점이 있는 건데 사실 영화들이 보면 평론가가 많이 나서야 되는 영화가 있고 상징이 많고 뭐 박찬욱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블랙코미디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평론가들이 설명해줘야 그제서야 알게 되는 영화가 있고 그냥 평론가 필요 없이 영화 봤을 때 즉흥적으로 느낌이 오는 그런 영화들이 사람과 고기 이런 거는 그냥 보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감동이 오잖아요.
1: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론가의 도움을 받아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곡성인데.
2: 그렇죠.
1: 그렇죠. 네.
3: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만 네. 볼 필요는 없다라는
4: 이거를 뭐
3: 다양한 해석이 있는 거죠.
4: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재밌는 영화의 좋은 효과가 나타난 거죠. 영화.

0: 한편이 다양한 의견을 교차시키면서 사람들에게 막 고민과 질문들을 안겨주는 것은 네. 사실상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죠.
1: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주로 영어 공부들은 집에서, 그죠? 이제 그 집에서도 영어를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점 보고 사실은 선택을 해요. 근데 평점 따라서 봤는데 에이,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평점이 높아서 봤는데 나는 죽어도 저 평점 못 주겠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술 평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문화 평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정답이란 게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0: 근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판단은 다 열려 있지만 평론의 세계에서는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훈련과 어떤 이제 뭔가 교차된 검증들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1: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취지는 이번에 어떤 호프에 대한 이동진 평론가의 평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 그 얘기는 당신의 평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게 성립이 되냐 이걸 여쭤보고.
0: 절대 안 되죠. 네. 근데 안 되지만 그만큼 전문가의 영역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굳이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시대가 뭐 전문가가 좀 저렇게 말했다고 내가 그냥 수용을 해야 돼? 화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것이 공격처럼 되어버린 거죠.
2: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갖는 권위의 상실. 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평론가의 관점과 평점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다면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이 너는 그렇게 평가했어? 나는 달리 보이던데? 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갖는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떤 평론가가 어떻게 평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간다든가 이런 문화가 조금 좀 희석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 네.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부터 이제 마케팅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고, 칸에서 상영이 됐었고, 뭐, 기립박스를 몇 분을 받았고, 뭐, 찬사를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영화 마케팅을 하고, 예고편도 여러 개가 공개가 됐어요.
1: 네.
3: 예고편 내용에서 그리고 사실상 영화의 중요한 장면들이 다 노출이 됐습니다.
1: 어, 그랬어요?
3: 그래서 이제 관객들은 이 외에 뭐가 더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졌고, 나홍진이니까 뭔가 달랐겠지라는 기대감이 컸고, 영화 지금 이제 대한민국 영화계가 굉장히 침체기에 있는데 이 침체기를 살려줄 만한 이 약간 구원서사도 좀 기대를 했어요. 관객들은. 그래서 극장에 개봉하자마자 달려가서 수많은 관객들이 봤어요. 개봉 첫날, 둘째 날 관객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게다가 이제 큰 화면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좀 더 비싼 돈을 들여서 IMAX 관에서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게다가 극장 티켓값이 비싸다는 논란도 많이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나홍진 영화 호프라는 거에 대한 기대값이 그만큼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차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곡성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레고의 부품들 여러 개 이제 놔두고 당신 마음대로 조립해 보세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부품을 몇 개 안 줘요. 당신이 이 부품 만들어서 중간에 끼워 놓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좀 놀랐고 실망했고 어떤 분들은 나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영화를 만든다고 그런 분도 계셨고 또 SF 영화를 좋아하시는 SF 영화 광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이 장르의 문법을 전혀 안 따르셨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장르에 대한 어떤 존중이 이 영화를 통해서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화가 나신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동진이라는 평론가가 저렇게 나랑은 전혀 생각이 나는 분노했는데 나랑 전혀 다른 생각의 글을 쓰시니까 이게
1: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네. 나도 봤어. 내가 봤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데
3: 네.
1: 근데 저 평론가를 왜 저렇게 평론해? 내가 볼 때 저 평론이 과연 타당한 걸까 얘기할 수 있죠.
3: 네.
1: 토론이죠 그거는.
3: 네네.
2: 그렇습니다.
1: 근데 귀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3: 네.
1: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적대의 언어가 나온다든지 비판을 뭐 비난으로 간다라면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걸 여쭤보고.
3: 게다가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독님들이 다 이 GV에서 다 같이 나와서 하나같이 극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득권 카르텔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신인 감독이나 보통의 다른 감독이 저렇게 영화를 만들었으면 저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장들이 하나같이 뛰어나와가지고 좋다고 극찬을 쏟아낼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사람들은.
1: 지금 평론 내용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기보다는

0: 주변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다라는 거죠.
1: 저는 호평에 나온 배경, 네. 백그라운드에 대한 의심, 네. 이게 더 크다.
0: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2: 그러니까
0: 많은 부분.
2: 그 뭔가 서사가 부족하다라는 말에서 네. 3부작을 기획했었다라는 말을 뒤늦게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거기도 많은 분들이 화가 났어요.
2: 그러니까 그 저는 거기서 제일 좀 어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세상에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다 빠져나가지라는.
0: 그러니까 당신들이 들고. 많이 봐주면 만들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2: 그래서 그 비판의 어떤 줄기 중에 이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평론가의 전문가에 대한 어떤 네. 권위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나홍진 감독이 또 일종의 전문가이고 독특 자기만의 장르가 있는데 약간 이 지점이 있는 거죠. 자기 예술을 한다고 700억을 받아가지고 네. 영화를 저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네. 그 안에 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부터 해서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자본을 끄집어 와가지고 자기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것도 이게 뭐 한 100억으로 만들었으면 네.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하겠는데
3: 그거를 반발할 문제라고 보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뭐 영화 외적으로 그 영화 텍스트 외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영화가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특히 극장가가 굉장히 위기잖아요. 여러 그렇죠.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정책 대안이 나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그 영화계 전체가 이 호프라는 영화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문체부 장관까지 역임했 이창동 감독도 아주 뭐 이 영화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등등 많은 영화인들이 이 영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이게 이 영화가 잘 돼야 여름 극장 이 성수기에 뭔가 우리나라 영화가 활로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박증 또는 어떤 갈급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찬사를 보내고 해주는 거를 관객들 입장에서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가 위기라는 현실을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다른 얘기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괴물이 나오는 영화인데 괴물 혹은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인데 러닝타임이 1시간이 될 때까지 절대 괴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또 나홍진의 어떤 뚝심이 아닐까. 괴물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냥 어수선하고 서스펜스 분위기만 계속 연출해내는 그 연출 능력. 결국은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외계인 혹은 괴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밀어붙인 힘은 진짜 아까 추격신과 더불어서 나홍진의 힘이 아닐까라는 거를 제가 영화를 보면서 네네. 느꼈던.
2: 그래서 저는 합니다. 이제 네. 그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 어떤 지점에서 네. 많은 분들이 옛날에 이제 영화 디워처럼 네. 굉장히 그런 어떤 한국적 SF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영화를 평가를 했는데 네. 평론가들이 뭐 그게 영화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때도
0: 100분 토론까지 네, 했습니다.
2: 그때 근데 많은 또 공부를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아 그것도 좋지만 예술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 안에 어떤 우리나라가 지금 잘 되면 좋겠다. 지금 영화계가 살아야 된다라는 질문으로 영화의 내용 자체를 뭔가 우호적으로 고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것을 학습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네. 대중들이. 네, 이제 그래서 그거를 빼놓고 영화를 좀 본 거겠죠. 그거를 빼놓고 좀 영화를 본 거겠죠.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번개도로 돌아올 필요가 있는데 오늘의 테마는 네. 영화 호프가 아닙니다.
0: 네, 아닙니다.
1: 오늘의 테마는 영화 호프가 아니라 영화 호프에 대한 평론. 네. 범위를 더 넓히면 문화 평론. 네. 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그다음에 평론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의 테마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영화 호프에 대한 이동진 평론가의 평론으로부터 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는데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자 평론이란 무엇이고 그걸 또 어떻게 그러면 전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안동 MBC 건강놀이교실이 8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안동병원 13층 컨벤션 홀에서 열립니다. 초대 가수 정연호, 강사 신동과 함께 정연호의 기죽지 마라 미스고 등을 불러봅니다. 입장료는 1,000원이며 입장권은 당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입장료는 전액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됩니다. 당일 참가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안동 MBC 건강노래교실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1: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 받아주세요.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시선 집중 테마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2: 네, 테마 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오찬호 작가, 최준영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테마는 평론, 비평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문화평론 내지 예술평론과 사회평론은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내지 정치평론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3: 같은 지점이 많이 떠오르죠. 첫 번째, 누구나 할 수 있다. 두 번째, 뭐 아무렇게 말해놓고 내 주관이다라고 말하면 되고, 세 번째도 어떻게 보면 그 주관적인 내용이 대중들로부터 시장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정을 받는데, 그 대중들이 또 늘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좋은 평론은 알고 보니까 사실 진영 논리에 국한된 평론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인간이 깊게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문학 예술 평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잘하는 정치 평론이나 이런 거는 듣고 있을수록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영화 평론이나 이런 잡지 있거든요. 보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문장이 계속 더 어려워지는 것을 택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죠.
2: 그러니까 일단 한번 기계적으로 이렇게 갈라서 그러면 추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심미적 영역이 있고 진실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4: 네.
2: 심미적 영역에 있어서 옳고 그름. 진실과 허위라고 하는 게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건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것이겠죠.
4: 네.
2: 평론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좋은 거와 싫은 거, 좋은 거와 나쁜 것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4: 네.
2: 어떻게 보세요?
5: 저는 심미적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전문가의 전문성의 깊이 가 추구가 된 그런 평론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엔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가 치열하게 이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했고 공부했다는 걸 그걸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주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심미적 영역과 진실 영역을 얘기했는데 그 전에 더 기초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의 영역과 의견의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과 의견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검증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사평론이나 정치평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팩트가 중요하죠.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진정성이 묻어나는 건데 그 사실도 아닌 걸 갖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거는 뭐 자기 의견이라는 걸 강변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심리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가 그 추구하는 어떤 미적인 어떤 그 심연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평이야말로 진정한 창작이다. 오선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2: 그러니까 네. 좀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미적 영역이라고 한다면 추구하는 게 미자, 아름다울 미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진실의 영역이라고 해서 추구하는 것은 진짜잖아요. 참진. 무엇이 참된 것인가? 이거잖아요.
4: 그렇죠. 네.
2: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면 심미적인 영역에서의 비평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5: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죠.
2: 옳고 그름이 없고 다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4: 네네.
2: 미라고 하는 것을 주관의 영역으로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다른 것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1: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접하는 예술 작품들이 심리의 측면으로만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0: 예를 들면.
1: 영화도 종합예술이고. 미술 같은 경우도 단순히 아름다움만 갖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사회적 함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미만 갖고 따진다면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건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장미가 아름다운 것에 참이냐 벗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그 장미를 소재로 해서 만약에 어떤 그림이나 영화를 만든다 그러고 거기에 어떤 사회적 함의를 담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그게 조금 아까 했던 말했던 그것은 의견의 영역이라는 거죠. 가치의 영역이고.
1: 네.
0: 그게.
1: 네네.
2: 그 미술평론의 일가를 이뤘다라고 하는 케네스 클라크라고 하는 영국의 미술평론가가 있는데
1: 네네.
2: 이분이 했던 말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고 아무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1: 네.
2: 그거는 미술의 조예가 미술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미술에 대한 전문적 시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미술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필치를 공부하고 작가를 공부하고 이 그림이 탄생할 때 어떤 시대상을 공부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제도가 옛날 유용준 씨 같은 경우도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단순히 평면적인 예술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까 심미적 요소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미술을 봐야 된다. 이제 클라스 케이크스네스가 한 말인데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한때 저도 미술 관련 책들을 굉장히 좀 읽었었어요. 미술을 좀 이해하려고. 그런데 역시 막 오찬호 작가 말씀대로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고 말았던 그런 기억이
3: 아니, 근데
2: 있습니다.
3: 그 이사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게 엄청난 논쟁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 어떤 심미적인 이야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건데
1: 네.
3: 그게 결국은 이제 다르게 보면 네가 모르니까 지금 네가 알고 있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야라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2: 아, 진실하고는 또 네. 상관없는
3: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이 네. 2차적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로 심미적인 평론을 다 하지 그 워딩들을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자꾸 거칠게 분석을 해보면 야 그런 영화는 영화 모르는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지 혹은 얼마나 단순하면 그런 영화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오해되도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1: 안목을 기하하는 거죠.
3: 심미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자기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0: 그거는 영화에 대한 평론이 아니라 관객에 대한 평론이
3: 그러니까 그렇죠. 아, 이 영화 참 별로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영화는 총체적인 망작입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1: 네.
3: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옳은 이야기를 했다가 되어버리니까
1: 네.
3: 권위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1: 아까 이동진 평론가 이야기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느끼는 약간 불편함이 자신의 안목이 약간 평가절하 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나는 재미없게 봤는데 나의 안목은 별로라서 이동진 평론가 같은 배운 사람들이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고 나는 못 배워서 저 영화를 못 즐긴 거야? 라고 느끼신 거죠.
0: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심리적으로.
1: 네네.
0: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이런 거잖아요. 자, 정치평론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어떤 권력자가 A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에 깔려있는 진짜 의도와 계획은 이런 거야. 고로 이 사람은 잘못됐고 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해야 돼. 이게 정치평론이라고 치죠.
1: 네.
0: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A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 이것은 배경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경이 이것이야가 틀려버리면 이 사람의 주장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반대해야 되라고 하는 것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씬이 있어요. 이 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1: 네.
0: 그 서사 구조, 그다음에 영화적 개연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근데 이 씬에서 지금 의미하는 바는 이거야. 고로 이 영화는 서사가 엉터리야. 개연성, 영화적 개 허용될 수 있는 영화적 개연성을 벗어났어.라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거는 이 씬의 의미는 이거야라고 하는 게 사실의 영역으로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거는 해석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영화의 서사 구조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이 씬의 의미는 물론 감독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만약에 그 씬을 만들었겠죠. 연출을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만들어서 설명하지 않는 이상은 해석의 영역에 맡겨지는 거잖아요.
1: 네.
2: 사실 영화 호프가 지적받고 저평가받는 주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개연성 부족.
1: 네.
2: 서사

0: 서사의 어떤 일관성이 떨어진다. 서사가 빈약하다. 이런 거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그 외계인들이 하는 대사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뭐 이렇게 좀 관객들로 알고 화가 나게 만들었다. 이런 평도 있고요. 또 뭐 열린 결말이라고 하지만 사실 모호하게 결말을 해서 네. 뭐 아까 2탄, 3탄을 연상케 했다라는 것도 비겁한 결말이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그러니까 서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러티브를 중요하게 여기는 영화 보기가 우리 사실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헐리우드 영화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서사보다는 이미지 이런 것들 열린 결말 이런 것 작가주의 영화를 지향했던 프랑스나 유럽풍의 영화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와닿지도 않고 거기서 오는 어떤 착시 같은 것들을 좀 있고 네, 그런 거
1: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네. 한국의 토론 문화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아 맞아 이거는 구분될 수 있어 그렇게 또 영화를 봐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토론 문화 자체가 이제 경쟁이고 배틀이고 꼬투리 잡아가 시비 거는 것이 굉장히
2: 승패가 되어버리죠.
1: 그러니까 숙의된 숙성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네.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 특히 요즘은 인터넷 그냥 뭐 댓글 하나 달듯이 또 평론을 하고 막 공격을 하고 이런 것도 너무 많고 정치 평론도 많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서 아유 저 평론 참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뭐 어쩌겠어. 뭐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라는 그 빈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빈틈이 하나도 없는 거죠.
2: 제가 쓸데없는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여기서 기인하는 건 제가 궁금한데 저희가 학교 날 때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배웁니다.
3: 네.
2: 근데 저희가 학교 날 때 그러면 시를 배운 다음에 시험을 보십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되면 이 시에서 나오는 국화가 의미하는 것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학교 날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다의성을 띄고 있는 거잖아요. 시라고 네. 하기 때문에 그 국화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제가 학교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때는 거의 정답이 있었어요. 이 국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 상징하는 거다. 만약에 이게 통용된다면
3: 네.
2: 예술평론, 문화평론에도 정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3: 미디어가 좀 부추긴 측면도 상당하다고 보는 게 이동진 평론가가 별점 5점 준 영화 이러면서 홍보 엄청 하고요.
2: 아 그래요?
3: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이 유통이 됐었단 말이죠.
2: 권위를 너무 부여했군요.
3: 네, 그렇죠.
2: 그러니까 인물의 평론 자체가 정답으로 그러니까 취급이 됐군요.
3: 그렇죠. 근데 미디어도 그렇게 이용을 했고 그건 이동진 평론가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죠.
2: 그렇죠.
3: 근데 그렇게 미디어에선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소위 영화를 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선긋기도 좀 있어서 시네필이라는 말을 쓰면서 난 영화 좀 봐. 영화 좋아해. 나 시네필이야. 소위 말하는 이제 꺼드럭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영화 좀 본다고 꺼드럭대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2: 요즘 그 단어 되게 유행해요.
3: 네, 그래서 그거 좀 꼴비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2: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꺼드럭하면 이거 표준어 맞나? 이거부터 다 거들먹이 맞는 거 아니에요?
3: 거들먹이 맞는데.
0: 한때는 이제. 그런 평점이 굉장히 유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영화 주간지 네. CMO로 시작하는 또는 왓챠 뭐 이런 네. 평점 회사들이 있고 그걸 평점을 보고 판단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는 역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영화 잡지 C모에서 한 평점이 높으면 아 저건 재미없는 영화야. 거꾸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흐름도 있죠.
3: 그 되게 반대의 예로 한 영화 유튜버 당군이라는 한 영화 유튜버가 이 리뷰를 하면서 처음에 한 말이 그거였어요. 나홍진 감독 나가 있어. 나홍진 감독이 뭘 알아. 이제 우리의 영역이야.
2: 아 맞죠.
3: 우리가 해석할 거야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망상회라고 이름을 달고 4차, 5차 이렇게 막 계속 망상을 이어나갔거든요. 망상이라고 이름을 달고 영화에 대한 해석을 거기엔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2: 아니 그 사실은 그게 어쩌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3: 네.
2: 작품을 어떤 창작한 사람의 의도는 있겠지만
3: 네네.
2: 그 작품이 발표되는 순간에 창작자의 의도는 창작자의 네. 것으로 한정이 되고
3: 네.
2: 나머지는 관객과
3: 네.
2: 청자와 독자의 것이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3: 그러니까요. 그 유튜버가 열광받았던 이유는 감독은 나가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정답은 없는 게임이야라는 걸 선언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2: 그렇죠.
3: 근데 이동진 평론가가 한 평론은 주변에서 미디어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이동진의 말이 정답인 것처럼 계속 아,
2: 오히려 정답인 것처럼 간주되어
3: 왔기 때문에
2: 그거에 대한 반발이다.
3: 네, 관객들은 그러면 내가 감독인의 문제를 난 못 푼 사람인 거야?라고 이제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것이죠.
2: 물론 이동진 평론가가 내 평론이 정답이야라고 주장한 적은 없어.
3: 없어요. 예.
2: 그건 분명히 해야 되고요.
0: 중요한 건 네, 본인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마치 이동진이 했다라고 이렇게 막 퍼뜨려가지고 막 그야말로 그 이동진의 발언을 자체를 오염시키는

0: 그런 것도 있고 좀
1: 네네.
0: 지금 그런 것 같아요.
2: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이동진 씨가 하는 평론 같은 걸 보고 있으면 특히 GV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 질문이에요. 이것이 그런 뜻입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기가 그것을 감독의 의중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강대들도 다 그 질문만 해요. 자기가 느낀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지점 저거 혹시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면 감독은 모르겠는데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이게 나는 이렇게 느꼈다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느낀 거를 누군가가 인정할 때 네. 최종 완성되는 거죠. 자신의 평론이. 그게 어쩔 수 없이 한국식 학습.
1: 네.
2: 내가 아무리 생각에 맞아도 오답이면 네. 틀려버리면 그게 정답이 안 되니까
1: 네.
2: 그렇게 비평을 결국은 누군가 인정을 받아야지 뭐 완성되는 어떤 그런 토론 문화 이런 학습 문화가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러니까 말씀 주신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나가 있어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0: 근데 저는 이동진 평론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다루어지는 거는 저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사회에 어떤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론이 맞고 틀리냐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평론이 오염됐을 때가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이 한때 굉장히 위기를 맞았을 때 그 문학의 위기를 조장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주례사 평론이라 그래가지고
3: 그 말이 한때 네. 유행했어요.
0: 네. 작가와 비평가가 서로 작품에서 좋은 얘기만 서로 주고받고 선후배 뭐 인연 이런 거 내서 그런 건 완전 비평이 오염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1990년대 우리나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리얼리즘 논쟁이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모더니즘으로의 핵이냐 또는 리얼리즘은 민중미술에 대한 너무 지나친 주장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논란이 있는 거는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 아직. 이동진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금 비평 문화가 좀 사실은 좀 죽었어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왕성한 영화 매체들이 많이 있었을 때에 비해서. 이동진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 하나만 살아남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쭉 역사를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나마 대중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이동진의 특성은 뭐냐면 성실함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책과 수없이 많은 문화, 영화를 끊임없이 보고 끊임없이 거기다 발언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일반 대중들한테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의 기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르냐 그러냐 내지는 뭐 맞다 틀리다 뭐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하는 논쟁이 있는 거는 저는 우리 비평 문화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드는 거라는 측면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원톱으로서 이동진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그런 평론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특정인이 모든 매체를 장악해버리잖아요. 어디에 나와서 한마디 하면 모든 무슨 언론에서 그 사람의 발언을 놓고 한동안 떠들고 있잖아요. 그가 좋든 싫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어찌됐건 그 사람이 원톱으로서 자리를 지켜왔던 것 같아요. 한때는 뭐 노유진이라고 3명 정도 있었는데 뭐 다 이렇게 되고 한 명 남은 것 때문에 워낙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그 나쁜 측면도 있지만 이걸 이 논란을 그 계기로 해서 다양한 네. 어떤 층위의 비평 문화가 되살아나는 그런 과정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호프라고 하는 영화는 비평과 텍스트와의 아름다운 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평이 논란이 많기 때문에 관객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또 본 관객들이 또 자기 나름 비평을 하고 선순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책을 냈을 때 제일 나쁜 거는 또 어떤 글을 썼을 때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는 것보다 아무도 안 읽어주고 아무도 반응 안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호프는 반응이 있었던 거고 반응에 대해서 뜨거운 지금 열기가 있는 거라 저는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 한국 문학에 이런 문화가 좀 건전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상승 기류를 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권위가 부여된 평론가들을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은 평론가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참인지 거짓인지 감별해주는 감별사라고 생각하시는 대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어떤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 이제 그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3: 왜 저를 끌어들여요?
1: 아니 평론가시니까
3: 예.
1: 앵커이자 평론가이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발끈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의견이 있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듣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생각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저 사람이 한 말하는 거에 따라 참거시로 지수로 판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랑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평론가가 하면 내가 한 생각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저 사람이 감별을 했네.
3: 되게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전문가 상실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는 전문가가 인정받지 못하는
1: 네.
3: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그러니까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그 반 엘리티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0: 네.
1: 그것은 오히려 전문가 의존 현상 때문에 나타난다는 얘기가
0: 있습니다. 제 말씀이 그거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그 의존을 하지 않으면 전문가에 대해서 굳이 비난하거나 이럴 이유도 없거든요. 네. 귀하는 그러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네. 뭐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0: 네.
1: 그거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2: 논란이 생기는 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만큼의 권위가 지금 부여되어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1: 그렇죠.
0: 네.
3: 좀 화제를 바꿔보면은, 알베르 까메라는 사람이 했던 좀 독특한 문장이 있어요. 분명한 글에는 독자가 모이지만, 불분명한 글에는 비평가만 꼬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호프가 어쩌면 이렇게 비평이 많이 꼬이는 거는 영화 텍스트가 불분명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반면에 그 까뮈를 제자로 뒀던 그루니에 같은 경우는, 까뮈의 작품은 더 이상의 어떤 그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다. 완전한 문장으로 작품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찌됐건 뭐 이렇게 그 불분명한 텍스트 또는 해석이 잘 안 되는 텍스트가 등장해서 다양한 층의 어떤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저는 뭐 나쁜 현상으로만 볼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 그 사실상 이 영화 현상으로만 보면 나홍진 감독은 정말 복받은 감독인 거죠.
1: 네, 그럼요.
4: 하나 나오고 모두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네. 이 예술을 평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0: 네.
4: 대부분이 그런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네. 현상이고, 그 안에 이제 에피소드가 있지 대중들은 진지하게 이 영화를 평가를 했는데 약간 이동진 평론가가 의견은 의견일 뿐이다라고 했을 때 약간 이런 마인드를 뭐 야, 대중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그릇이 같겠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대중들이 네.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또 화를 내게 되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제는 아,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1: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비평과 비판이 좀 구분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규정을 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 되돌려야 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현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그 개진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괴리된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비로소 비판이라는 게 이루어짐으로써 진실이 무엇인지를 되돌리는 작업,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비판이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비판이라는 용어를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비판이라는 어떤 용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진실을 놓고 다투는 영역에서 그게 성립이 되는 것이, 그게 아닌 영역에서는 비판이 아니라 비평 내지 해석의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문화 비판, 예술 비판, 영화 비판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좀 되새길 필요는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자꾸 옳고 그름으로 가버리면 다양성이 위축이 되는 거잖아요. 다양한 시각과
0: 네.
1: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관점이 위축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잖아요.
4: 지금 시나리오 수정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 네. 맥락을 관객들이 스스로 알아봐 주기를 다 원하고 시나리오 다 써놨는데
0: 네.
4: 이 호프 논쟁을 보면서 야야야 앞뒤 다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개연성을 집어넣어 그러면서
3: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그 역사 서술의 방식도 바뀌었거든요. 21세기 들어와서 그전에는 인물을 다룬다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기전체 편년체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다뤘는데 2000년대가 들어서자마자 우리 서점가를 휩쓸었던 체계바라 평전 그러니까 전기가 아니라 평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평전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일대기를 순서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건별로 그가 중요한 어떤 행적을 했던 것을 평가하면서 쓰는 글이거든요. 마르크스 원전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마르크스 평전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전이 훨씬 가독성도 좋고 한 인물을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평이 들어가 있는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평 문화가 살아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
1: 평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네. 결국은 특정한 것에 상대적 부가가치를 주는 게 평이거든요.
0: 네.
1: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가치 평가 영역인 거죠. 평이라고 하는 것은.
4: 네, 맞습니다. 비평은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고
1: 그렇죠.
4: 비판은 그 대상이 어떤 조건에서 등장했는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호프에 대해서도 뭐 멀티플렉스 독점하고 있다. 이런 네. 식의 평가로 들어가게 된다면
0: 그건 비판이고.
4: 비판의 영역이 그렇죠. 되는 거죠.
1: 비판이라고 하는 네. 게 보통 비판은 뭐냐면 근거를 부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거를 때리는 거다. 근거를 때린다는 것은 근거는 왜 필요하냐면 내가 주장하는 결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받쳐주는 주춧돌이기 때문에 네. 비판의 방법은 근거를 때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비판은 진실을 놓고 다툴 때 성립되는 행위다.
0: 네.
1: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비평이라는 것은 자신의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특별한 것에 가치를 더 부여해서 그것을 강조해 들어가는 행위.

0: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경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까지 트러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2: 권용주
0: 강다솜의
2: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3: 네,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5: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6: 그러게.
5: 그린 일급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아이가.
6: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5: 엔진은 그린 일급 보링 공장이래.
7: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8: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 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9: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1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후보가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22,537표, 득표율 47.7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2위로 19,862표, 득표율 42.08%를 얻었고 3위인 송영길 후보는 4,799표, 득표율 10.17%를 기록했습니다. 충청과 부산, 울산, 경남까지 합친 전체 누적 투표율에서도 김 후보는 정 후보를 0.86%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그 뒤를 최민희, 서민화, 한민수, 김용 후보 순으로 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란과의 전쟁으로 핵심 방공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재고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뉴욕타임스가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 작전 과정에서 사용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1,500기 이상이며 현재 남아있는 미군의 패트리어트 재고는 1,700기 미만입니다. 보도에서는 방산업체들의 생산 속도를 고려할 때 소모된 패트리어트 물량 보충에는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수백 발의 최첨단 방공용역 미사일이 한국과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전 배치됐다면서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이란 정부가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를 위반한 데 대한 배상을 포함한 다른 요건들이 충족돼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도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완전히 수용하고 영내 협상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중국 충칭 반도체 후공정 공장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충칭 공장에 관한 여러 옵션을 자문사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이 성사되면 가치는 약 3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잠재적 인수 후보로는 중국계 펀드와 현지 반도체 기업 등이 거론되며 SK하이닉스가 소수 지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어제부터 내린 비가 그치지 않겠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내륙 등 중부지방에도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많게는 6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34도, 부산 32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심리학에 등장하는 독일어 샤덴 프로이데는 남의 불행을 볼 때 기쁨을 느끼는 마음인데요. 솔직히 이런 심리가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니 핵심은 그 정도가 과해지지 않게 애쓰는 거겠죠. 어느 기자는 이렇게 써뒀습니다. 타인에게 스민 비극의 냄새를 빠르게 맡는 후각보다 다른 이의 기쁨과 행복을 수신하는 청각과 촉각을 보다 예리하게 다듬고 싶다. 누군가 손해봤다, 떨어졌다면 눈이 번쩍, 대박났다, 합격했다면 이내 심기 불편. 나도 심해지는지 자주 살펴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1: 권영주
0: 강다솜의
1: 차카
0: 차카.
1: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본자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1: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0: 아, 낮에 또 덥고 밤에 또 덥고 정말 숨이 막힙니다.
1: 이렇게 더워지면 자동차도 더워요. 그래서 그쵸? 화재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있죠.
0: 그렇죠. 아무래도 추울 때보다는 더울 때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죠.
1: 그러니까 운전자의 사소한 행동이 자동차 화재에는 아주 취약합니다.
0: 어떤 사소한 행동인가요?
1: 그러니까 야외 주차장에 주차할 때 그 생소한 탄산음료 같은 걸 차에 두고 내리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0: 아, 탄산음료 캔 터질 수 있겠네요.
1: 전 터져봤잖아요.
0: 정말요?
1: 네, 아주 그냥 시트 다 내렸습니다.
0: 아이고.
1: 생수병은 햇빛을 한 곳으로 모으는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일단 차에 뭘 두고 내리지 말아야겠어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더위가 극심할 때 차 안의 온도가 최고 90도까지 육박할 수 있다고 하니까 폭발 위험이 있는 보조배터리도 절대 차에 두면 안 됩니다.
0: 그럼 야외 주차할 때 차 안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1: 앞면보다는 이제 뒷면 쪽이 햇빛을 향하도록 주차하는 게 좋겠죠. 그 뒷유리는 앞유리보다 면적이 작고 유리 경사각에 따른 반사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죠. 또 햇빛 가리개 이용하면 유리창 가려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0: 네.
1: 저도 가끔 하거든요. 실내와 대시보드의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데 안전이 확보된 장소라면 창문 한 1cm 정도 열어두고 주차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0: 이 화재에 취약한 물건은 두고 내리지 말고 햇빛 가리개 등을 이용해서 차량 안 온도를 1도라도 낮추는 노력 필요해 보이네요.
1: 더위를 잊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안세영 작가 써놨습니다. 자,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퀸시 존스 아이 노 꼬리다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차카차카 상원씨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 사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1: 오늘 오토타임스 김성환 기자와 시승하는 날이로군요. 함께 달려볼 자동차는 국산 대표 승합차입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궁금증, 교통사고 법률 상담 대환영입니다. 자동차 구매 고민하고 계신가요? 차카차카 카믈리에가 해결해드릴게요.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6: 안전화.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자유를 넘어 차원이 달라. GTOCR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4: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3: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0: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홈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쇼
2: 권영주
1: 강대솜의
2: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1: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를 알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주실 민자영 리포터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상황실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3: 혹시 두 분은 차에 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어떤 걸 하시나요?
4: 저는 시동 걸고 안전띠 네. 바로 맵니다.
3: 오, 강다솜 아나운서 어때요?
5: 저도 안전띠부터 메고 음악 틀죠.
3: 아, 네. 역시 우리 노래 또 차카차카에 어울리시는 또 MC 두 분이시네요.
4: 사실 제가 잘못된 거죠.
3: 왜요?
4: 안전띠를 먼저 하고 시동을 거는 게 정상이죠.
3: 아, 그렇죠, 그렇죠.
4: 근데 보통은 이제 시동을 걸고 띠를 매죠.
3: 아,
4: 보통은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5: 저는 좀
4: 반성하겠습니다.
5: 매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안전띠 먼저 하고 어떤 때는 시동 먼저 하고 이렇게.
3: 근데 또 아마 청취자분들도 뭐 시동을 먼저 건다, 음악부터 먼저 튼다, 뭐 이렇게 다 다른 행동을 이야기하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두 분도 이야기해주셨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좌석에 몸을 쫙 밀착하고 잡아주는 안전벨트 착용.
5: 네.
3: 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안전벨트부터 이제 손이 가겠지만 동승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설마 짧은 거리를 주행하는데 사고가 나겠어? 아파트 단지 아닌데 괜찮다. 그냥 빨리 다녀오자.
5: 요 앞인데.
3: 그죠. 요 앞인데. 나까지. 아마 이렇게 방송 들으면서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잠깐의 귀찮음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4: 사실 자동차가 만들어졌던 초창기에는 안전띠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속 30km에서 40km 이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에서도 무언가 부딪히거나 그러면 사람이 튕겨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띠 착용이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이게 생사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죠.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부터 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4: 앞좌석은 다들 매는 것 같은데.
3: 맞아요.
4: 뒷좌석은 앉아가지고 안 매더라고요.
3: 잘 안 매요.
4: 택시 타시면서 안전띠 하십니까? 뒷좌석에서?
3: 저는 이제 아기를 해야 하니까 같이 해서 아기를 낳고 나는데 사실 그전에는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4: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승객에게 저 안전띠 매시죠? 네. 라고 안내를 하면 대부분 무슨 안전띠를 매요?
5: 뒷좌석인데.
4: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또는 불쾌한 반응들이 오니까
3: 맞아요.
4: 아예 기사님들이 권하질 않죠.
3: 근데 이 사고 사례를 좀 들어보시면 아마 기사님도 권해볼까? 혹은 승객들도 사야겠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4: 상황이에요?
3: 올해 초 1월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지난 1월 18일 밤 9시 1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남양주 요금소를 지나던 SUV 한 대가 갑자기 차단길을 뚫고 쭉 밀고 들어와서 갓길에 세워진 가드레일과 충돌을 합니다. 이 충돌 후에 또 70m가량을 더 간 뒤에 차가 멈출 정도로 좀 충격이 컸어요.
4: 예.
3: 그리고 이 차량 안에는 60대 남녀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앞좌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탑승자 2명의 경우에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후에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5: 그러니까 앞좌석과 뒷좌석의 생사를 결정했던 게 안전벨트였군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그래도 전좌석 안전띠의 이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막상 일반 도로에서는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잘 안 하게 되잖아요.
3: 맞아요. 그런데 이 뒷좌석 안전띠를 정말 귀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게요.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시속 60km 이하 충돌에서조차 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 착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머리와 목, 흉부 등 이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약 6배가량 높게 나왔고요. 특히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2.7배가량이 더 높았는데 네. 뒷좌석의 경우에는 결과 놀라지 마세요.
5: 네?
3: 이 중상 가능성이 착용했을 때에 비해서 16배나 상승을 했고요. 사망률은 최대 9배까지 높아졌습니다.
4: 야, 그래서 이제 안전띠를 우리가 보통 생명띠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가끔 택시 타고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요.
5: 네.
4: 그러면 기사

0: 님이 약간 이상한 시선으로 다들 안 매는데 저신 왜 그러지? 나의 운전 실력을 못 믿나?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 몸은 소중합니다. 제가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1: 그럼요. 역시 다시 한번 저도 좀 배우게 되는데.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귀찮아서 안 하면 안 돼요.
1: 맞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실제로 차량이 반파가 될 정도로 큰 사고더라도 안전벨트로 인해서 뚜벅뚜벅 이제 사고 현장을 걸어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착용 때문에 차량 훼손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해 2025년 3월 6일 울산에서 일어났던 택시 사고가 그런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후 1시경 울산 울죽은 서생면 진화리의 한 내리막길에서 극커브를 만난 택시가 방향을 틀지 못하고 주택 담장을 좀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약한 비까지 내리던 상황이라서 도로가 좀 미끄러워서 조금 더 충격이 가해져서 차량 보닛, 그러니까 이 엔진 덮개 부분이 좀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였어요. 이때 택시에는 택시기사를 포함해서 총 5명이 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택시기사를 포함해서 승객 3명까지 총 4명이 숨졌고 나머지 여성 승객 1명만이 겨우 목숨을 건져서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0: 엄청나게 큰 사고였나 봐요.
1: 그렇죠. 이게 나중에 경찰이 블랙박스를 디지털 포렌식을 해봤는데요. 이 택시 기사를 포함한 5명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속도가 엄청 빠른 고속도로가 아니었음에도 전원 안전띠 미착용이라는 방심이 좀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준 가슴 아픈 사고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2: 정말 마음이 아픈 사고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참사들 가운데 안전띠 덕분에 살았다.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린 순간들도 있었죠?
1: 네, 작년 8월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8월 13일 오전 9시 15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마성터널 안에서
0: 네, 마성터널 뭐 저도 잘 압니다.
1: 네, 네, 여기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축구 클럽 버스로 초등학생 18명과 30대 운전자 1명 등 이렇게 19명이 탑승 중이었는데요. 이날도 비가 내려서 좀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라 그런지 터널을 진입하고 400여 미터를 지난 후에 갑자기 미끄러져서 터널 안쪽 왼쪽 벽 그리고 오른쪽 벽을 연이어 들이받은 뒤 전도되는 좀 생각보다 좀 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고속도로였으니까 속도도 꽤 높았을 테고 두 번이나 벽에 충돌을 하면서 이 충격도 큰 상황이라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안전벨트를 모두 착용하고 있던 상황이라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두 명의 학생이 중상을 입었고 경상자 4명 정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고 충격에 비해서는 대부분 학생들 자체가 가벼운 충격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다시 한번 이 안전띠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0: 터널이었고 초등학생들이 탄 버스였고 야 이게 정말 자칫 잘못했으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안전띠가 고마운 결과로 연결됐네요.
1: 네, 맞아요. 근데 또 반면에 2023년 4월 13일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버스 전도 사고에서는 이 일부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서 좀 피해가 컸던 결과도 있었어요.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에 기어 변속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관광버스 시동이 꺼지면서 뒤로 이제 버스가 밀리다가 옆으로 넘어지는 또 여기도 전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인근 목적지 호텔에 좀 거의 다 도착을 해서인지 일부 탑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미리 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버스가 넘어지던 순간 승객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0: 그러겠죠.
1: 부상도 좀 많이 입었고요. 이로 인해서 구조도 다소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탑승에 있던 35명 중에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는 등 사고 피해가 좀 컸는데 만약에 이 목적지까지 조금만 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부상도 좀 줄어들고 소중한 생명도 잃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0: 사고 나는 순간에 충격량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시트에 몸을 고정해 놓은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깨달으셔야 될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근데 또 고정도 잘 돼야 되잖아요. 안전띠도 제대로 매야 효과가 있는 거지 뭐 가끔 보면 3점씩 안전띠인데 마치 2점씩처럼 어. 팔 빼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1: 맞아요.
0: 안 됩니다.
1: 진짜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딱 3초만 신경 쓰면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이 교통안전 안전벨트 제대로 착용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까 해요. 일단은 하부 안전벨트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데요. 이 하부 쪽에 있는 띠가 복부에 위치할 경우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압박이 팍 되면

0: 걸려서 장기가 파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배에 걸치기보다는 골반 뼈에 위치하도록 해야 하고요. 더불어 이제 어린이의 경우에는 상부 안전띠가 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목을 꽉 조일 수가 있기 있죠. 때문에 각 연령에 맞는 카시트 안전띠 착용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답하다고 이 고정 클립 끼우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진짜 많아요. 네. 제 주변에도 있는데.
1: 아저씨들.
0: 맞아요. 이게 몸에 밀착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꼭 이 안전띠가 있는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사용 방법 그대로 안전띠 착용하셔서 차면 착, 안전도 착,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1: 착착이군요. 네.
0: 그렇죠.
2: 착착착. 지금까지 착하차가 상황실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우리 오랜만에 김현철의 노래 함께 들을까요? 오랜만에.

0: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귀로만 들어도 마치 내가 타본 듯한 생생한 시승기 전해드립니다.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소개할 차는 뭔가요?
2: 네, 오늘은 국산 승합의 대표주자 스타리땡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전기 파워트레인을 넣고 실내를 고급스럽게 꾸민 스타리땡 일렉트릭 리무진이라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갖고 있는 차를 시승하고 왔습니다. 네, 뭐 여러모로 좀 독특한 성격 그리고 좀 또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는 차였는데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 과연 한국 시장에서는 먹힐지 낱낱이 분석하고 시승하고 왔습니다.
3: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차를 얘기하면 보통 이제 그 식당에서 손님들을 태우고 오가는 그런 셔틀 같은 거 생각을 하기도 하고
1: 학원차 맞아요.
3: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이 차를 가지고 상당히 고급지게 네. 전기 파워트레인 집어넣고 리무진입니다.
2: 그렇죠.
3: 안에 있는 시트가 몇 개 안 됩니다. 편하게 가세요라고 해서 약간 고급지게 만들었군요.
2: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이 차의 등장 배경은 확실히 좀 달라진
3: 학원차가 갑자기 왜 이렇게 고급화된 거예요?
2: 그렇죠. 지금 시대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네, 알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VIP를 위한 의전의 성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좀 길고 거대한 세단 위주였다면 요즘은 다양한 차종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특히 이 미니밴 형태의 MPV를 활용한 리무진이 주목을 받고 있고
3: 그러니까.
2: 또 몇몇 수입 브랜드에서 이러한 형태의 차를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좀 잘 팔고 있거든요.
3: 반응이 있잖아요. 네. MBC에서 가끔 연예인분들 내리는 거 보면 큰 차 타고 오시더군요.
2: 맞아요. 그래서 이 국산에서도 드디어 이 리무진이라는 이름을 단 스타리땡 심지어 전기차 버전까지 내놓게 된 것입니다.
3: 그렇군요.
1: 외관부터 볼게요. 바뀌었나요, 많이?
2: 아, 외관. 솔직히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3: 똑같은데요?
2: 거의. 이 스타리땡 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네.
3: 솔직해집시다. 네. 똑같은데요?
2: 그나마 전기차만의 특징을 조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릴 부분이 전부 막혀 있고요.
3: 거기 뭐 당연히 막히죠.
2: 네. 앞쪽에 충전 포트만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뒤쪽에도 충전 포트 하나를 더 마련을 했어요. 워낙 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앞에도 하나, 뒤에도 하나, 듀얼로 마련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무데나 이제 후진 주차를 하든 전면 주차를 하든 충전 포트를 꽂아라 라고 되어 있고 측면부는 뭐 휠 타이어 정도만 차이를 보이고 뒤쪽은 뭐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3: 그러니까 학원차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겉모양은 똑같다고 쳐도 중요한 건 리무진으로 나왔으니까
2: 그렇죠.
3: 실내가 중요하겠죠.
2: 실내가 핵심이죠.
3: 그게 핵심이죠.
2: 네.
3: 실내는 어때요?
2: 맞습니다. 실내가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2열 실내가 정말 큰 핵심입니다.
3: 가죽 냄새 확확 납니까?
2: 엄청나게
3: 가죽 냄새?
2: 시트를 안 망하자는 줄 알았어요.
3: 그래요?
2: 그 정도 사이즈에 정말 좀 고급스럽고 이 무릎 받침까지 쭉 나오는 아주 고급스러운 시트를 탑재를 해놓았다. 그리고 시트 주변부에 눌러볼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마사지 기능 제대로 꾹꾹 눌러줍니다.
3: 아, 그래요? 척추 때립니까?
2: 네. 고양이가 그냥 꿀렁꿀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네. 마사지사 한 명 뒤에 있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이런 공조장치 심지어 접이식 테이블이나 이제 손거울 같은 것들도 곳곳에 마련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1: 이게 확실히 의전을 노렸네요.
2: 네, 정말
3: 기울기가 있잖아요. 시트 기울기.
2: 네, 시트의 기울기도
3: 180도 됩니까?
2: 아, 180도까지는 안 됩니다.
3: 비즈니스 클래스예요?
2: 아, 그 비즈니스 클래스까지는 안 됩니다.
3: 안 됩니까?
2: 워낙 시트 크기가 크기 때문에.
1: 안전 이코노미.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요?
3: 프리미엄 이코노미?
2: 아, 프리미엄 이코노미 정도 되나요? 네. 확실한 건 자동차 치고는 굉장히 여유롭게 갈 수 있다라는 게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소재도 참 마음에 들었는데 뭐 가장 좋은 가죽뿐만 아니라 이런 나무라든지 좀 은은한 골드 컬러에 금속 장식도 많이 넣어서 좀 화려한 맛도 더했습니다.
1: 그러면 좀 아쉬웠던 부분은 없나요? 실내외에서?
2: 아, 물론 있었습니다. 이 일단 외관. 너무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도 나름 최상위 라인업이고 또 리무진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는데 조금 더 뭐 휠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좀 고급스러운 배지를 좀

0: 한다든지.
1: 이게 혹시 차에 외관에 리무진이라는 그 배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0: 없습니다.
1: 없어요.
2: 네.
1: 아, 들어가면은 잘 안 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 오히려요? 네.
1: 고속도로 전용 차선이 이제 9인승에 6명 탑승 이상이잖아요.
2: 네.
1: 그 몰래 타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거기 리무진이라고 딱 넣어놓으면 네. 이건 6인승인데 왜 들어왔어?
0: 아.
1: 이게 바로 표시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했어요.
0: 아, 진짜요?
1: 그래서 전략적으로 빼지 않았을까?
0: 아, 쉽지 않은 세상이네요. 네. 근데 확실한 건 이렇게 너무 좀 차이가 없다. 얼핏 보면 정말 이 스타리 땡 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이 차가 지금 리무진인지 그냥 학원 차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실내도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3열입니다.
1: 네. 3열이 왜요?
0: 네, 이 차는 2+2+2 구조의 6인승 차인데 2열이 워낙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시트를 넣다 보니까 3열은 상대적으로 좀 평범합니다.
1: 3열은 벤치 시트인가요?
0: 벤치 시트까지는 아닌데요.
1: 네.
0: 나름 그래도 좀 독립 시트 느낌을 구현을 하기는 했는데
1: 시트가 작군요.
0: 네. 2열만큼 고급스럽진 않아요.
1: 네. 이게 이제 운전자가 탑승하고 뒤에 두 명까지만 고급지고 세 명째부터는
0: 급한 대로 타라.
1: 대충 타라.
2: 이런
1: 얘기로군요.
0: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어쨌든 뭐 이 차 핵심은 리무진이라는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이제 2열이잖아요.
0: 맞아요. 네.
1: 2열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0: 네.
1: 2열에 상당히 포커싱을 할 것 같으니까.
0: 네. 이 2열이 굉장히 좀,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섬세함이 돋보인다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1: 예.
0: 뭐 단순히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설치했습니다가 아니라 최적의 기울기로 살짝 꺾어져 있어요. 그래서 충전을 한 상태에서도 뭐 실시간으로 연락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이제 섬세하게 세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위쪽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OTT 서비스까지 전부 다 제공할 수 있는
1: 아, 모니터가 있어요?
0: 아주 얇은 모니터 큼직한 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그리고
1: 그 고급진 그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그 모니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더군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제 2열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이제 2열 치열. 이렇게 뭐
0: 네.
1: 죄송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2: 계속 말씀하시죠.
0: 네, 좋습니다.
1: 그래서 그 모니터가 어느 정도 사이즈예요?
0: 우선 기본적인 사이즈도 17인치가 넘는 굉장히 대형 모니터를 탑재하고 있는데 뭐 이는 라이벌 리무진 MPV 형태 차들도 다 동일합니다.
2: 네.
0: 그런데 이 차의 강점 포인트는 바로 이 연동성이에요.
1: 연동성.
0: OTT라든지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바로 리모컨으로 이제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꽤나 편리하고 좀 빠르고 쉬웠다라는 점 참 마음에 들어요.
1: 그거 이용하려면 당연히 그 OTT에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겠죠.
0: 아, 그렇죠. 네.
1: 별도로도 유료 가입을 해야
0: 네.
1: 하는 건데 OTT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회원 유치에 또 창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0: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위쪽에 모니터가 달려있는 미니밴 시승차를 많이 타봤었는데 시승을 해봤었는데 특히 수입차의 경우 화면만 달려있지 뭐 그렇게 뭐 볼만한 컨텐츠가 있거나 아니면 뭐 연동성이 정말 부족했거든요. 한글 지원도 막 안 되고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확실히 이 차는 국산차의 장점을 살려서 꽤나 섬세하게 잘 마련을 했다. 그리고 양 끝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무드등이 화려하게 빛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 야간 주행을 할 때도 어유 정말 막 눈이 부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무드등이 너무 화려하면
0: 네.
1: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0: 이 화려함을 약간 간접등 형태로 아주 입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은은하면서도.
2: 그러니까 2열에 앉아있으면 집에 거실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나게 했네요.
0: 고급 라운지 같은 느낌도 났고 확실히 요즘 차는 이렇게 또 달라지는구나라는 좀 고급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그거를 그 무드등을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 와요? 트로트예요? 브루스예요? 아니면은 발라드예요? 아니면 락앤롤이에요?
0: R&B?
1: R&B.
2: 네. R&B.
1: 그런 느낌이구나.
0: 네.
2: 자, 이쯤에서 우리 노래 들을까요? 이 곡은 어떤 장르일까요? 락시트입니다. 조이라이드.

0: 워터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치승하고 왓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행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성능 어떻습니까? 전기차잖아요.
1: 네, 이 차의 성능. 일단은 배터리가 84kW급이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나름 넉넉합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또 전기 모터도 꽤나 넉넉한 출력을 제공을 하는데 한 160kW, 한 250에서 300마력 정도 되고 최대 토크가 36kgf를 발휘합니다. 이 차의 크기라든지 성능을 이끌기에는 그냥 무난하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딱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주행 가는 거리가 최장 387km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요즘 날씨가 따뜻하고 좀 덥잖아요.
2: 네, 에어컨 켜고.
1: 네, 추운 날씨까지는 아니니까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냥 400km 언저리까지는 갔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고속도로 기준.
1: 네, 고속도로 기준으로요. 네. 네,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충분히 의전용으로 뭐 도심 교외, 뭐 골프장이라든지 호텔, 공항 정도는 뭐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행 성능을 말씀드리자면, 네. 아 최대한 고요하고 차분한 이 세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냥 매끄럽게 뭐 모나지도 않고 뭐 박진감 넘치는 가속감보다는 무조건 2열 탑승자를 배려한 그냥 스무스하게 나아가는 쪽에 이제 세팅을 했다라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2: 보통 전기자동차도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을 하면 풍절음 때문에 소음으로 많이 들리기도 하잖아요.
1: 네.
2: 소음 많이 줄여놨나요? 어때요? 주행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1: 일단 소음, 흡차음제 범위를 많이 넓혔습니다. 라고 브랜드 엔지니어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직접 이 차의 LPG 버전도 시승을 했었고 하이브리드 버전도 있거든요. 다 시승을 했을 때

0: 그래도 리무진, 일렉트릭 이 차가 가장 조용하긴 했습니다.
1: 아, 조금 돈 좀 썼군요.
2: 네, 리무진은 개선, 리무진이에요.
0: 그렇죠. 비싼 가격인 것만큼 개선점을 많이 노력을 한 흔적을 볼 수가 있었고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승차감이었습니다. 방지턱을 넘거나 불규칙한 도로를 지날 때에도 흔들림을 좀 최소화했는데 이거는 이 차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기차이다 보니까 네. 묵직한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고 그만큼 차를 누르는 힘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같은 이 형태의 LPG나 하이브리드 버전보다는 그래도 승차감이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라는 건 분명히 강점 포인트로 볼 수 있겠죠.
1: 이 차를 업무용으로 쓰는 곳이 많잖아요. 가끔 얘기 들어보면 그 업무용으로 갈 때 3열에 앉은 사람 과속방지턱 지나갈 때
0: 힘들죠.
1: 머리가 심장에 들이댄다.
0: 심지어 약간 시간차 공격으로 들어옵니다.
1: 그러니까. 네.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리무진이니까 무언가 서스펜션 개선을 통해서 승차감을 많이 신경을 썼나 보군요.
0: 네. 풍절음, 승차감 다양한 부분에서 그래도 개선을 한 흔적을 주행 중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강하나가 리무진 좋아합니다.
2: 제가요?
0: 네. 저도 좋아합니다.
2: 아니, 리무진 근데 다 좋아하지 않나요?
0: 그렇죠.
1: 난 좋아합니다.
2: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아쉬웠던 포인트는 뭐가 있었을까요?
0: 아쉬웠던 건 조향 능력이었습니다.
1: 아, 조향 능력이.
0: 네. 차의 구조상 민첩함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1: 당연히 모르겠죠.
0: 네, 그렇죠. 이를 감안해도 좀 여유롭게 반응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보다 의외의 복병이라고나 할까요? 네. 바로 저속에서의 조향 능력이었습니다.
1: 왜요?
0: 차가 크다 보니까 왜? 조작을 좀 쉽게 하려고 조향각을 깊게 세팅을 해놨어요. 살짝만 스티어링 휠, 핸들을 돌려도 이제 확확 꺾이는 이게 유턴하거나 이럴 때는 물론 좋아요.
1: 좋죠.
0: 그런데 반대로 주차장에서 차를 빼거나 아니면 좁은 기둥 사이를 통과할 때는 이 안쪽으로 바짝 붙을 수 있어서 꽤나 적응이 필요합니다.
2: 이거 섬세하게 해야겠네요.
0: 네, 워낙 또 차가 크다 보니까요.
1: MPV에 걸맞은 센스도 곳곳에 뭐 배치가 돼 있겠죠?
0: 맞습니다.
1: 어떤 바로 센스를
0: 편리함을
1: 보여줘요?
0: 높이는 요소들이 네. 특징이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앞뒤에 마련한 듀얼 충전 포트 앞쪽 그릴에도 충전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의 옆면에도 충전 포트가 있는데 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차를 막
1: 앞뒤 있구나.
0: 네, 넣고 빼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후진 주차를 할 때도 전진 주차를 할 때도 바로 충전기를 물리면 되니까 정말 꽤나 편리했다.
2: 이거 잘 생각했네요.
0: 네,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1: 충전할 때 주차를 앞으로 할까 뒤로 할까 고민할 것 같을 거 아니에요. 하나만
0: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실내 V2L 기능도 꽤나 큰 전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움직이는 보조 배터리 느낌도 많이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어요. 가격. 어떻게 되나요?
0: 가격 중요하죠. 네. 이 차 가격 꽤나 비쌉니다. 8,700만 원대에 향해져 있습니다.
1: 학원차인데요?
0: 이 차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비싸긴 합니다.
1: 태권도 학원 원장님 이 차 끌고 다니면 큰일 나겠네요. 네.
0: 이 친환경 차 세제 혜택을 받을 경우는 그래도 8천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싸죠.
2: 그러네요.
0: 네, 그런데 또 살짝 생각을 달리해봐서 이 승합 기반의 고급 미니밴을 지향하는 수입 라이벌 차들을 보면 9천만 원 후반 1억 원을 또 훌쩍 넘어가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이들과 비교하면 1,500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장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의전용으로
1: B2B
0: 그렇죠.
1: 대상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0: 볼 수가 있습니다.
2: 자, 끝으로 총평 가볼까요?
0: 네, 마지막으로 노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아, 이건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나머지 벌써 10년 더 된 노래이기도
2: 해요. 네.
0: 에일리의 보여줄게라는 노래인데요.
1: 에일리 좋아합니다.
0: 네, 이 음악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사 그대로 정말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차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스타리땡 하면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약간 승합의 개념 그리고 뭐 다양한 뭐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뭐 여러 목적에서만 이동하는 차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1: 태생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었으니까 그렇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0: 네, 그런데 고급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붙이기 시작했잖아요. 달라졌다.
1: 달라졌다.
0: 네, 라는 거 충분히 좀 볼 수 있었던 한편으로는 이 차가 과연 한국 시장에서 선전하게 될지 또 유심히 지켜보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2: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시승기 들고 오실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더위에 지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차카차카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3: 8월 주제 장거리 운전 안전수칙이에요.
2: 지금 장거리 운행 중인 분들 많으시죠. 일단 앞서 민재영 리포터가 당부하고 당부하고 또 당부한 안전벨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만 혹은 앞좌석만 매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전 좌석 모두 매셔야 합니다.
3: 그 안전띠 안 매면 가벼운 사고에도 크게 다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그 벨트 잘 매고 가면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 나도 가벼운 부상으로 막을 수 있어요.
2: 그렇습니다. 차카차카가 끝나가니까 졸음이 슬슬 오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일단 어디든 가서 잠시 쉬었다 가시길 바랍니다.
3: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입니다. 덥더라도 잠깐씩 창문 열어 환기도 시키시고 그래도 안 되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잠시 쉬어가시면 좋아요.
2: 네.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운전 보조기능 이용하는 거 좋지만 맹신하시면 안 되죠.
3: 첨단 기술은 도움만 받으세요. 운전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2: 네, 오늘의 끝곡 디스의 여름 안에서 들을게요.
3: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용주,
2: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어때?
2: 물건 신선하고 품질 좋고 가격도 완전 싸던데? 아참, 8월 14일엔 15주년 개점 행사도 한다더라. 사은품도 엄청나다던데? 같이 가자. 장보고 묵향 가서 하나도 먹고 말이야.
1: 8월 14일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채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책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지적과 관련해서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청년들이 국가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